일일이야?

0: 잠깐!
1: 뽀바?
0: 누군지 모르지만 모냥을 잡아줘서 고마워. 그런데 얜 내가 데려가야 해.
2: 괜찮을까?

0: 어쩔 수 없군. 아라리오! 인간은 아닌 것 같은데.
1: 내리오! 내리오!
2: 방금 뭐지?
3: 나도 봤어. 뭐야? UFO 같은 거 아니야?
2: UFO?
3: 가보자. 응? 가자.
0: 아라리오!

0: 우와! 아라리요!
1: 따라또 도다!
0: 아라리요! 아라리요! 그라차! 아라리요!

0: 그쪽으로 가면 안 돼!
1: 해치?

0: 아싹! 레디야! 레디야! 뭐 이런...
1: 삐리빠빠!
0: 아라리요! 아라리!

0: 폐하 방통황제님 모셨습니다.
1: 들어오라고 해요. 어서 오게.
2: 태평한 소리 말고! 인간계에 뭔 일이 났길래 이 난리야! 모냥 하나 못 잡고 다 뭐 하는 거야?
1: 모냥 때문이 아니야.
2: 뭐야? 그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안의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1: 뭐야 버스터 갤런? 어느새 크레스틴의 연구실에 갔어? 농사일은 접은 거야?
2: 그럴리가요. 수박이 불티나게 팔리는데 왜 그만두겠어요?
1: 맛있긴 했어.
2: 메탈 카드봇을 폭주시키는 비스트 바이러스. 그리고 그것을 정복할 핵심. 천재 발명가이자 과학자인 제가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3: 덕분에 핵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2: 그쵸?
4: 그렇다면 다행인데.
3: 아, 그리고 딥바이트도 여기에 와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내일 와줄 수 있을까?
1: 괜찮을 것 같아. 저기, 너한테 알려줘야 할 게 있는데.
3: 응? 뭔데?
5: 그게...
6: 뭐라고? 내 여동생이 너희 학교로 전학을 왔다고?
7: 놀란 건 우리거든.
8: 설마 솔레이유가 크리스틀 쌍둥이 여동생이었다니.
6: 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8: 누구긴 너희 어머니가 알려주셨어.
6: 우리 어머니?
9: 레이야, 사이유엔 박사님 말이야. 로봇공학의 1인자. 나 사인도 받았다.
6: 그렇게 된 거군. 백신 개발은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3: 그때까지 동생을 잘 부탁해.
1: 잠깐!
5: 기대가 어긋나 버렸네.
10: 오빠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1: 뭐지?
11: 내 눈에 띄는 녀석은 모두를 짓밟아주겠다.
12: 그만! 고쳐주고 먹여주고 해줬더니 뭐하는 짓이야!
2: 쟤 너무 야만스러워. 먹인방에도 야성의 본능을 잃지 않다니 인정한다.
5: 방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2: 준, 내가 타이거를 진정시켜볼게.
1: 부탁해.
6: 그만해 타이거! 싸울 필요가 없잖아!
11: 시끄러워! 나는 호랑이다! 야생의 호랑이는 누구의 말도 따르지 않아!
12: 저 녀석 네 메탈 브레스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냐?
1: 잠시만요!
2: 준! 선수 교체다! 우리도 갈게!
11: 시끄럽다! 이걸로 난 자유의 몸이시다.
1: 어디 가려고?
10: 고양이다.
11: 뭐냐 네 녀석은? 그런 쬐끄만 몸으로 이 타이거님한테 덤비겠다는 거냐? 쭈구리 타이거 뭉개주마.
1: 안돼 타이거.
13: 생명을 소홀히 하는 녀석은 내가 용서 못해!
14: 데스터!

0: 아, 큰일 날 뻔했네, 그치?
1: 뭐야, 덱스터. 웬일로 카센터에 온 거야?
2: 근처에서 건물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포 쏘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 안 그래도 애들 카센터 방향이어서 황급히 달려와 봤더니 이 난리지 뭐야.
3: 저기! 쥐어박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던데.
1: 고양이 때문이지?
0: 에드 아저씨 카센터엔 이 동네 고양이들이 잘 모여들잖아.
2: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
4: 뭐, 덕분에 사고 나기 전에 무사히 넘어갔네.
5: 무사히 넘어가긴 바퀴 정골은 어쩔 거야. 저 녀석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고.
2: 야생 호랑이. 저 녀석 그 와일드 카드 보시곤 동의는 한 거야?
1: 어, 그런데도 소란을 피우더라니까.
5: 또 난동 부리기만 해봐라. 이 녀석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시장님한테 통보해버릴 테니까.
0: 안 돼, 그건.
6: 와일드 카드봇도 메탈 카드봇도 상관없어. 마키나 행성에서 온 녀석들은 전원 추방이다.
7: 추방?
0: 바이바이.
4: 싫어. 대기권 돌파는 두 번 다시 싫다고.
8: 저쪽에 그릭스 파이어.
5: 알겠지?
1: 알겠다고요. 파이건 돌아와. 얜 제가 데리고 갈게요. 그럼 불만 없죠?
5: 에휴, 진작에 그럴 것이지. 빨랑 데려가.
1: 그럼 피닉스 파이어랑 딥바이트 점검만 부탁할게요.
4: 전 온도 센서만 봐주세요.
9: 스킬링 좀 부탁할게.
5: 알았다, 알았어. 호랑이 봐주는 것보다 훨씬 낫지.
9: 어? 내가 먼저!
1: 가자, 블루캅. 안나테오, 우리 먼저 간다.
9: 준!
2: 준도 매번 고생이 많군.
0: 안나,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준? 괜찮아?
10: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대.
0: 진짜?
11: 다이건 녀석, 메탈 브리스 안에서 밤새 소란을 피워서.
12: 대답해! 응? 죽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아. 여기서 꺼내고 와!
1: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조용히 해!
12: 답답하다고! 꺼내달라고!
2: 이게 무슨 소리야?
13: 냉장고가 고장났나봐.
2: 어디?
1: 준! 냉장고에 호랑이를 넣어두면 어떡해?
2: 이웃들한테 배가 되지 않냐? 어떻게든 수습 좀 해봐.
8: 준! 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0: 응? 그래서 밤새 드라이브를 했다는 거야?
11: 아이고 녀석, 차 안에서도 계속 불안을 피웠다고. 덕분에 난 한숨도 못 자고.
14: 바보구나. 말을 안 들으면 굴복시키면 되지. 네 메탈 브레스에는 그 기능이 있을 텐데.
1: 알거든. 난 사용하고 싶지 않아.
14: 기계는 충분히 활용할 때 가치가 있는 거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
1: 녀석들은 기계가 아니라 친구야.
14: 친구?
1: 그래, 친구. 녀석들에겐 마음이 있어. 태어난 행성이 다르고 덩치가 달라도 마음이 통하면 친구가 될 수 있어.
14: 이해가 안 되네. 말도 듣지 않고 이득은커녕 피해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
1: 너 친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블루캅이 폭주할 때 진정시켜주고 나한테 돌려줬잖아.
14: 소중한 친구지.
1: 그건 대체 뭐였는데? 블루캅과 내 사이를 이해해준 거 아니었어?
14: 그건
1: 너랑 블레이오는 친구 아니야?
14: 뭐?
15: 그건 너희와 상관없는 얘기다.
8: 아니, 있어 블레이오. 넌 왜 솔레이유에게.
12: 시끄러! 얼른 나를 여기서 꺼내줘!
1: 아우, 또 시작이네. 나 조퇴할게. 선생님께 잘 말씀드려줘.
0: 아, 알았어.
14: 조심히 가.
1: 블루캅은요, 저의 소중한 친구예요.
8: 준은 저의 소중한 친구죠.
16: 둘 사이가 정말 좋은가 봐요.
5: 소품용으로 둔 차였는데 이거야 원. 폐기물로도 못 쓰게 생겼네.
4: 우리가 구해올까요?
9: 여기저기 굴러다니던데 하나 가져와 줄게.
5: 야, 그건 안 돼.
9: 농담이야, 농담.
2: 나왔어, 애드. 다 떨어졌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
5: 에휴. 가지고 따라와.
2: 고마워.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돌봐줘서.
5: 내쫓을 순 없잖아. 입양해 갈 사람이 나타날 때까진 가족이나 다름없지 뭐. 예전에 너희들 같다, 그치?
2: 에드, 나는 준 덕분에 이 행성의 인간을 믿어도 되겠다 생각하게 됐어. 그러니까 준을 너무...
5: 바보야, 나는 준이 요만할 때부터 돌봐왔어. 그 녀석이 뭘 하고 싶은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녀석은 내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2: 나이트 크롤러가 안 보이네.
5: 나이트... 뭐? 내 말 듣고 있지?
2: 검은 녀석이 안 보여. 타이건에게 덤비던.
5: 걱정하지 않아도. 저기 봐, 나왔네.

0: 크롤러 거기 있었구나.
1: 어? 이봐 애들, 이 녀석이 타이거에게 덤볐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 준에게 연락해줘.
2: 뭐하러 가면 좋을까요?
3: 호랑이?
4: 근데 에드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네 괜찮겠어요? 네 이따봐요. 좋아 타이건, 알았으니까 꺼내줄게. 좀만 기다려봐.
5: 정말?
4: 타이건 나와.
5: 예! 역시 방가콩키가 최고구만. 이제 맘껏 날뛰어볼. 응? 뭐야 너희들, 또 한번 겨뤄보겠다는 분위기인데 나야 좋지. 어라? 기린다! 나한테 기습 공격을 날렸던 녀석 맞지?
1: 많은 생명을 지키려면 불가피했지.
5: 오랴! 이제 내 뜻대로 짐승의 힘을 못 쓰게 됐지만 얕보지 마라!
1: 잠깐! 어? 이걸 보라고.
5: 그럼 조그마한 주제에 나에게 덤빈 녀석. 으아! 게다가 순간으로 났어! 이 녀석도 팬텀 보네 같은 기술을 쓴 거냐?
4: 아니야.
1: 나이트 크롤러는 엄마였어.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고 너한테 덤볐던 거야. 이해가 되나?
5: 어? 엄마라고? 그게 뭐야?
4: 뭐야? 무서워서 그래?
6: 귀여운데?
7: 엄마, 아빠, 부모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하지.
5: 저리가! 이쪽으로 오지 마! 저는 이 지력 속한 내 불타는 태양과 같은 눈. 그저 싸움이 좋을 뿐인 나랑 다른 녀석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강한 눈을 하고 있어. 이것이 지키고자 하는 자의 각오!
8: 사랑의 힘에는 와일드 카드봇도 당할 수 없나 보군.
9: 타이건, 우리와 이 지구에서 함께 살자.
10: 우리처럼 같이 친구가 돼서 새로운 미래로 달려가 보자고.
5: 친구라고? 나는 평생 싸움만한 한 마리의 고독한 야수란 말이다.
10: 알았어, 그럼. 우리가 너의 엄마 아빠가 돼서 끝까지 지켜주고 돌봐줄게.
9: 타이건, 날 엄마라 불러도 좋아.
7: 징그럽다, 블루카.
10: 에드 아저씨가 아빠야.
5: 네? 지켜준다고? 나는 와일드 카드봇이다. 영원히 싸워야 할 메탈 카드봇이 네 녀석들에게 언제 발톱을 드러낼지 모른다고.
10: 그때는 내가 보는 눈이 없었던 걸로 치고 포기하지 뭐.
3: 준, 농담으로 넘길 일이 아니야.
10: 나는 너를 믿어, 타이건. 그러니까 너도 나를 믿어줘.
5: 지켜준다라. 싸움만이 아닌 삶도 함 살아보지 뭐.
10: 고마워 타이거.
3: 잠깐.
8: 먼저 나이트 크롤러랑 친해져야겠군.
11: 타이건 씨의 싸움의 냄새가 나길래 왔더니 뭐야 저건. 저는 화기애애한 꼴이라니 실망이군.
5: 아니지, 좀 더 사냥하던 꼴. 그렇지, 발톱도 세우고 너의 무기를 최대한 사용하고.
1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날뛰기만 했던 타이건이 아기 고양이들이랑 놀아주더니.
10: 꼭 아기랑 놀아주는 아빠 같아.
13: 우리 아빠보다 낫네.
5: 좋아 꼬맹이들, 이 타이건님이 진짜 사냥이 뭔지 알려주지.
7: 야야, 뭐 망가뜨리지 마. 마라, 알겠지?
5: 알겠어, 애들 아빠.
7: 애들 형이랬지, 형.
5: 나와, 다음 훈련이다. 어흥.

0: 이어서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보 Z가 방송됩니다.
1: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2: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1: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잘 지내자, 친구야. 꾸러기, 물고기. 아, 귀여워. 배고프지? 먹이줄까? 숨차? 자, 산소. 요리조리 헤엄치는 꾸러기, 물고기.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마그마 X의 부활!
2: 저건 뭐지?
1: 에이, 이만 헤어지자, 꾸려!
2: 둘 다 사라졌잖아.
3: 이게 어제 새로 발견된 슈트와 원래 마그마 X의 모습이야.
4: 마그마 X를 꼭 닮았어요.
3: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그마 X 같은 위력을 갖기라도 했다면.
1: 이거 아무리 봐도 마그마 X의 극성 팬인 것 같지 않아요?
5: 팬이면 뭐 모두 저런 커다란 걸 만들기라도 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1: 에?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날 바보 취급하는 거야? 바보 맛 좀 봐라.
2: 그만.
4: 슝! 슝!
6: 제이야, 무슨 생각해?
7: 아니, 그냥 놀라서.
8: 그래, 놀라운 일이다. 이안 말처럼 단순한 팬심에 만든 거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진짜 마그마 X와 관련 있는 거라면. 무슨 일이지?
3: 고온 경보예요. 메가시티의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9: 갑자기 왜 이렇게 덥지?
8: 더위에 쓰러진 시민들을 구해야 한다. 최후의 한 명.

0: 기운을 낮춰야 해. 어떻게든. 여기도 간다. 워터 스프레이. 피닉스 액션. 자. 피닉스 등장.
1: 피닉스, 아이들이 너무 더울 것 같아. 시원한 나무 그늘로 이동시켜줘.
0: 알았어. 얘들아, 친구는 나한테 맡기고 너희는 나무 그늘 아래로 이동해줘.
2: 네.
0: 자.
2: 아, 시원해.
1: 정신이 드니? 병원으로 데려가 줄게. 피닉스, 아이들에게 물 주는 거 부탁해.
0: 벌써 준비하고 있지. 자.
2: 아, 시원해.
3: 이 더운 날 차에를 놔두면 어떡해.
4: 큰일이네요. 문이 잠겨서 안 열려요.
1: 비켜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5: 허큘레스! 아이는 내가 병원으로 데려갈게.
3: 응. 열의 발생 지점을 찾았어요. 얘들아, 위치를 전송할게.
6: 바이올로버, 서둘러 열의 근원지를 제압하라.
0: 네!
6: 이카루스, 액션!
0: 오맹아, 가자!
7: 어?
0: 정말 싫어! 안전 그물부터 설치해야겠어! 레스큐 넷, 발사!
5: 좋았어! 아이스건 냉동 파괴 캡슐, 발사!

0: 됐어! 이대로!
1: 도망쳐요! 빨리 피해!
2: 안 돼!
0: 이런... 에어로젯 액션! 레스큐 마그넷!
3: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구요!
0: 대요! 네가 안테나를 잡아야 해!
3: 어때요? 재밌죠? 자!
0: 잡았어! 너무 무거워!
4: 렉트로
0: 가만 안 두겠어. 마찬가지야.
3: 그렇게는 안 되죠.

0: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러면 오맹아, 어? 저 녀석의 움직임을 좀 묶어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1: 날 뭘로 보는 거야? 형이나 잘하라고. 그렇게 계속 방심하고 있으라고?
2: 뒤가 너무 무거워졌잖아요.
0: 그런 것 같아서 가볍게 만들어주려고. 에스큐 우메랑.
2: 목적은 달성했으니 됐어요. 다음에 또 봐요.
3: 목적이라니? 무슨 목적을 말하는 거지?
4: 무사히 끝났군. 그런데 열기 안테나는 어디서 열 에너지를 얻는 거지?
5: 그게 안테나에서부터 지하까지 에너지 라인이 이어져 있어요.
4: 지하? 그렇다면 지열을 이용한단 얘긴가?
5: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한데. 어? 이건
4: 왜 그러나?
5: 이건 단순한 지열이 아니에요. 메가시티 지하에 거대한 마그마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6: 오늘의 안전 교육.
5: 오늘은 파이어 로봇가 뜨거운 열기로 위험에 빠진 시민들을 도왔는데, 어떻게 하면 뜨거운 여름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7: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구워질 것 같아.
8: 그럴 땐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 같은 시원한 곳으로 가야 해요. 저처럼 그늘을 만들어도 좋고요. 챙 넓은 모자랑 밝은 옷도 필수예요. 어두운 옷은 열을 더 많이 흡수하거든요.
9: 뜨거운 차 안에서 창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위험해. 어서 창문을 내려, 빨리!
5: 맞아. 더운 날 아이나 강아지를 밀폐된 차 안에 두고 내리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야. 그러니 항상 주의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10: 안전! 안전!

0: 최강의 악당이 돌아온다. 마그마 X라고요?
1: 그래. 메가시티 지하에 거대한 마그마가 꿈틀거리고 있어. 메가타워의 증폭기는 이 마그마의 열을 이용했던 거야.
2: 하지만 마그마는 땅속 깊은 곳에 있잖아요.
3: 맞아요. 어떻게 지면 가까이 올라온 거죠?
4: 바로 그거다. 지하의 압력이 이상하리만큼 낮아.
1: 메가시티 지하의 압력이 떨어지니까 지하 깊은 곳의 마그마들이 위로 끌려 올라온 거야. 이게 만약 누군가 일부러 한 것이라면
4: 목적은 하나일 게다. 마그마를 화산처럼 폭발시키는 것. 그러면 메가시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2: 그래?
5: 우연이겠죠.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요?
6: 마그마 X라면 가능해. 마그마 X와 꼭 닮은 슈트도 봤다고.
5: 그건 일렉트로랑 아이스거리 만든 장식품이었을 거야.
6: 더럽게.
5: 어쩔래? 어쩔래?
7: 골드문에서 마그마 X의 데이터가 유출된 건 사실이야.
8: 응. 누군가 복제할 수 있다고 우려했었지.
5: 그게 일렉트로나 아이스거리라고 쳐도 케이넌 수감 중이잖아. 껍데기만 만들어서 뭐 할 건데.
8: 유리야, 왜 그래? 가슴이 답답해. 대체 마그마 X니 케인이 그게 다 뭔데? 나도 좀 알려줘. 뭐?
3: 저도 듣고 싶습니다. 저나 유리, 제인은 새로 합류해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거든요.
4: 아, 그래, 알아야겠지. 그건 파열 로봇 슈트가 처음 완성됐을 때였네.
9: 이 슈트는 불만 끄기에는 아깝습니다. 파이어 로봇을 군사용으로 개발하고 싶습니다. 이 슈트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테러를 끝낼 수 있어.
8: 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4: 케이, 슈트는 무기가 아니네.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걸 잊어선 안 돼.
9: 불을 끄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6: 말도 안 돼요. 파이로보가 무기라니.
7: 옛날에 이안이 했던 반응이랑 똑같은데.
5: 그렇네. 우린 의외로 잘 맞는 데가 있다니까.
6: 형이랑 잘 맞고 싶지 않거든. 아, 저리 가.
1: 아무튼 우리와 뜻이 달랐던 케인은 파이로보를 떠나버렸지. 그리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전투용 슈트 마그마 X야.
4: 그 뒤의 이야기는 모두들 알고 있는 대로다. 케인은 마그마 X로 메가시티 곳곳에 화재를 일으켰고, 파이얼로그는 케이의 마그마 X에 맞서 싸웠지.
8: 이야! 멈추지 말고 모든 걸 쏟아부어!

0: 마그마 엑스도 내 전투력을 당해내지 못했달까?
1: 마리 팀장님이 만들어준 냉각 무기가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라고.
2: 맞아. 마그마 엑스의 약점은 온도가 떨어지면 약해진다는 거였으니까.
1: 그러면 그 뒤로 케인은 어떻게 됐죠?
3: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수감된 상태야.
0: 거봐! K도 마그마 X도 절대 나타날 수가 없다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3: 메가시티 도심에 지진이 발생했어. 지진으로 인해 곳곳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요.
4: 최후의 한 명.

0: 불길이 너무 강해.
1: 허큘리스 섹션!
0: 이카루스 액션!
2: 피닉스 액션!

0: 액션! 자! 붕괴 위험이 있어! 부상자들을 빨리 병원으로 옮기자!
1: 알았어요, 테디 오빠!
2: 아, 내 다리!
1: 괜찮으세요? 상처 좀 볼게요!
0: 레스큐 제트 쪽으로 이동해주세요! 바깥의 불은 모두 껐어! 안으로 들어가자!
3: 잠깐만, 어?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
1: 어? 어, 이건... 지하가스관이야! 폭발할지도 몰라! 모두 물러서!

0: 원인은 역시 마그마인가?
1: 네, 마그마의 압력으로 지표면이 뒤틀렸어요.
0: 지진이 시작된 위치는?
1: 지진파를 분석해서 찾고 있어요.
2: 오랜만입니다, 정 박사님. 그리고 마리.
1: 케이!
2: 제 근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 인사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도 바이오로브의 근황이 궁금했거든요. 아 참, 바이오로버는 지금쯤 모두 지진 현장으로 출동해 정신이 없겠군요. 제가 정성 들여 만든 슈트를 입고 말이죠.
1: 케이! 설마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 지진을 이용해 시선을 돌린 거야?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너 대체 어쩌려고?
2: 글쎄, 이젠 누가 옳았는지 보여줄 시간이랄까?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왜냐하면...
3: 더 강력한 마그마 더블 X가 탄생할 테니까!

0: 파이어로봇은 무기가 아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그렇다면 지킬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죠. 마그마 더블 X가 일으킬 거대한 재난 속에서.
1: 이럴 수가.
2: 오늘의 안전 교육.
3: 오늘은 메가시티에 지진이 발생했지? 그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2: 아, 지진이야! 사람 살려!
4: 지진이 나면 책상이나 튼튼한 가구 아래 들어가요. 특히 머리를 보호해야 해요. DNA 오빠들과 떨어지지 않을 거야.
5: 지진이 나면 건물이나 전봇대에서 멀리 떨어져요. 유리창, 간판, 벽에 타일 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3: 모두 잘 들었지? 꼭 기억했다가 지진이 났을 때 안전하게 대피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0: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1: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2: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와.
3: 있어, 외계인 있다고.
4: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5: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6: 알고 싶지 않아.
7: 무서운 거
8: 이제 써내도 한 시간.
9: 뇌를 바꿀
10: 도대체 예술이 뭔데.
0: 선택해라.

0: 양양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인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2: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2: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젊은 시절 감각을 되찾은 것 같군, 유리만 사장. 그래서 말인데 투자 규모를 더 늘리고 싶네만.
1: 역시 당신 말 듣길 잘했어. 이제야 내 핸들을 되찾아온 거야.
0: 기분 참 좋아 보이네, 미스터 유.
2: 도사님?
0: 미친 거야! 투자자 총회에 감히 이 배추동을 따돌려!
2: 따돌리다니요? 오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0: 내가 오늘은 날이 아니라고 했잖아. 불바다 일진이니까 날 바꾸라고 했어, 안 했어?
2: 아, 그래서 총회 분위기가 그렇게 핫했나?
0: 아, 됐고! 입점 업체들 좀 추려봤네. 자네 사주 명식에 땅 기운 고리에서 뽑느라 애 좀 썼지. 유리만 사장은 걱정 말게. 코인으로 잘 담았지?
2: 곤란하겠는데요, 도사님.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과 영 맞지 않는 브랜드들이라서.
0: 자네 요새 왜 이러나? 사춘기야! 이렇게 내 말 무시했다가 또 옛날처럼... 내가 빨간색은 안 된다 그리 말했거늘. 일단 염색부터 새까맣게 다시 하려.
2: 유레카 신사업 시작부터 매달 구타느라 수억, 액마기 한다고 벼락 맞은 돌덩이 박는데 수십억, 고부장 기운 누른다고 쓴 부적은 또 얼마기. 이 난리를 쳤는데 머리색 하나로 판이 엎어지면 도사님 실력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0: 뭐야 저거! 갑자기 뭘 잘못 처먹고 저 난리야!
3: 도사님 듣는 기가 많습니다.
0: 저기 와, 분명히 옆에 누가 붙은 거야.
2: 스트리밍은 얼마나 돌렸어?
4: 대기하는 동안 서너 시간 계속 돌렸습니다, 사장님.
2: 우리 진이 순위가 너무 느리게 올라가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진이랬지? 고작 가수 하나가 좋다고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5: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원래 자기 모습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드려 넘겨주지 마.
2: 내 인생의 신호는 너만 내 거. 내 인생의 신호는. 유마트 전점포에 오리진 신고 깔았지?
6: 네, 사장님. 연말 초청 공연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5: 요즘은 내 사진 안 찍습니까? 사장님께 보고 안 해요?
7: 아, 그게 언제부턴가 사장님이 확인을 안 하셔요. 요즘 다른데 정신이 팔리신 것 같기도 하고요.
5: 머리색도 바뀌셨고 심경에 변화가 있으신 것 같긴 하군요. 아, 부전무님 도와드리기로 했는데 벌써 다 정리하셨네요.
8: 한 번 쫓겨온 거라 짐도 적고 금방 끝났어. 이거 고부장이 부탁한 거. 소운식품 화재날 배추동은 커플 매칭 이벤트에서 궁합을 봐줬대.
5: 기록이 확실하네요. 소은식품 쪽 출입기록도 체크했는데 배추동과 그쪽 직원 출입기록은 전혀 없더군요. 이 화상 흉터요? 맞아요. 유 사장님이랑 같은 날 생긴 흉터. 화재 원인은 난로에 걸쳐둔 작업복에 불이 옮겨 붙은 거라는데 소은식품 사장님은 좀 미심쩍어 하시더군요. 수사도 얼버무리도 종결됐고요.
8: 배추동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5: 그 화재로 가장 이득 본 게 배추동 도사니까요. 배추동의 예언이 실현된 후론 사장님의 무한 신뢰를 얻고 유니버스 고문으로 위촉됐죠. 그 뒤로 매달 어마어마한 고문료를 챙겨가지 않았습니까? 뭐 아직까진 가설이지만요. 이직할 곳은 정하셨습니까? 앞으로 계획은요?
8: 일단 좀 쉬면서 생각해보려고. 좋은 사업 아이템 떠오르면 연락줘, 고부장.
5: 네, 전무님. 배웅해드릴까요?
8: 빨리 사라져줄래?
0: 감히 내 자리를 일단 딴따라로 바꿔채. 다시 한번 내 존재감을 보여줄 때가 됐군.
7: 이렇게 금방 다 회수해 갈 줄은 몰랐어요, 부장님. 좀 더 차분한 작별의식 시간을 바랬는데.
5: 작별의식?
7: 잘 썼다고 인사도 하고 이곳을 눈에 담을 시간이요. 웃길 쌤 마음도 좀 알 것 같아요. 장소에 정든다는 거 정말 슬픈 거네요. 부장님, 응? 저랑 여기서 셀카 한 장만 찍어주세요.
5: 싫습니다.
7: 딱 한 장만요. 어플 써서 웃는 표정으로 바꿔드릴게요.
5: 더 싫어.
7: 아, 부장님.
5: 잠깐 문자 왔습니다. 김구일?
9: 제 선물 잘 받으시고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부장님.
5: 선물이라니 무슨... 아, 지옥길 선생님.
10: 됐다.
11: 크로스 지원 사업 합격했다.
10: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11: 그냥 합격이 아니다.
10: 우리가 제일 많이 지원받는다. 이게 다 둘이 회원님이랑 소은
5: 최대금액 지원?
10: 오늘 축하 파티 할 건데 시간 괜찮나?
7: 완전 괜찮아.
5: 늦게라도

0: 여행하면서 방역 바뀌는 일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잖아.
1: 주민들에게 반발 사면 회사에도 좋을 게 없습니다.
0: 걱정 마. 계약상 문제 될 거 없어. 도토리 문화센터를 폐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아?
1: 사장님.
0: 하나하나 걸고 넘어져 봐야 10년은 걸릴 소송을 걔들이 어떻게 해. 소송 끝나기 전에 늙어 죽진 않으면 다행이지.
2: 근로하는 약속도 말이랑 다를 게 없다. 사람이 어기면 그만 아이가.
1: 철회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더 나아진 센터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방향이었다면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도 않으셨...
0: 정확히 15년이군. 자네가 유니버스 사람으로 살아온 게. 좀 섭섭하네. 석 달 만에 도토리 문화센터 사람이 된 건가? 축하해, 고부장. 15년 근속 영광의 트로피, 그리고 본부장 승진.
3: 부장님 안 계신 사업부 너무 허전했어요.
4: 보고 싶었어요, 부장님.
1: 30분 내로 일리팀 모두 회의실로 모이세요. 업무 보고 들을 겁니다.
5: 고두리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홍보팀 권승주 대리입니다. 아, 평소 존경하던 분이라 저도 모르게 인사.
6: 네, 그럼. 고 부장 옆에 사람 몰리는 거 오랜만에 보네.
7: 벌써 소문 다 났잖아. 아, 드시죠? 통합본부장 승진. 눈도장 찍으려고 난리지 뭐.
6: 발령 나면 개인 비서로는 소문 씨가 불려가겠네.
8: 아, 글쎄요.
6: 등려하신 협력사 대표님께 가볍게 축하드리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 부장님, 이번 유마트 크리스마스 시즌 기획은...
3: 부장님, 신규 오픈 지점에서 행사 지원 요청이...
6: 부장님, 여름 상품 재고가 많아서 가격 인하를...
9: 부장님, 지금 기획은 유마트...
1: 내가 왜 이러지?
6: 송씨 뭐 들은 거 없어? 고두리 부장님 이틀째 무단결근이라던데. 입사 15년 만에 처음이잖아. 집에 인기척도 없다던데 무슨 일 난 건지. 어? 소은씨?
10: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죽지 마세요! 이렇게 죽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방법을 생각해라.
1: 시끄러워요.
10: 부장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픈 거예요?
1: 아무 일 없습니다.
10: 왜 답지 않게 무단결근을 하고 그러세요? 다들 걱정하잖아요.
1: 가기 싫었어요.
10: 예?
1: 회사 가기 싫어서요. 아, 일하기 싫다고.
10: 괜찮아요, 부장님. 이런 날도 있는 거죠. 고작 이런 걸로 15년간 쌓아올린 게 무너지진 않아요. 일하기 싫은 감정이라면 직장인이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고요.
1: 태어나서 처음 느껴봅니다. 저는 이 일을 좋아해요. 힘들어도 2단계를 넘으면 발전한 나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보통의 직장인은 어떨 때 일하기 싫어지는 거죠?
10: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에너지가 소진됐을 때?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비서실 선배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1: 미안합니다, 소은 씨. 제가 무책임하게 센터 일을 떠넘겼네요.
10: 아유, 아닙니다, 부장님.
1: 내일 출근하는 대로 센터 분들께 상황 설명 드릴 겁니다.
10: 저 도토리 문화센터 정말 사장님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1: 그럼 일어나죠.
10: 아, 그럼요, 부장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죠? 이렇게 괴로운 거요.
1: 그건 우리의 진심이 아니었다. 누군가 우리 팔을 잡아 휘둘렀고 맞은 사람이 생긴 거다. 우리는 일을 한 거다. 그뿐이다. 하지만 내 손이 때린 감각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3: 부장님 점심 안 드세요?
1: 무단결근 후폭풍이 세네요. 드시고들 오세요. 배추자 상무, 배추자... 여기군. 정말 모든 사진에서 긴 바지를 입고 있네.
10: 저희 공장 불났던 날 지영이 누나도 거기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누나가 어려서 경찰이 믿어주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방화범을 봤던 것 같아요.
11: 어릴 때 내가 너네 공장 뒷문 토끼장에 자주 갔잖아. 그날도 토끼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공장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내가 문을 열려는 순간 누군가가 소리쳤어.
12: 아가, 잡지 마! 손대요!
11: 얼굴은 못 봤고 키가 훌쩍 큰 여자였는데 오른쪽 종아리에 화상을 입었더라고. 시뻘겋게. 아마 그 정도 화성이면

0: 지금까지 흉터가 남아있을걸?
1: 배추동 도사 측근에 키가 크고 그런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여자라면 저는 배추자 상무밖에 떠오르질 않습니다.
2: 확실히 계곡에 긴 바지 그대로 발 담그는 건 많이 부자연스럽군.
3: 누구세요? 문서실은 허가 없이 출입금지인 거. 어? 고두리 부장님 아니십니까? 벌써 문서실 최종 책임자가 본부장인 것까지 체크하시다니 역시 듣던 대로 철저하십니다.
2: 기록 보존은 중요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임원 외부 행사 앨범이 왜 53회차만 빠져있는 겁니까?
3: 그게 배추자 상무님이 막무가내로 가져가셔선 돌려주질 않으시네요.
2: 배추자 상무님이요?
3: 앨범에 들어갈 사진을 왜 본인이랑 상의도 안 하고 넣었냐고 노발대발하시면서 가져가시더라고요. 흉터 때문인가?
2: 흉터라뇨?
3: 그 축구하는 사진이 있었는데 바지단이 올라가서 종아리에 화상 흉터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걸 신경 쓰시나 보다 했죠.
2: 역시 증거가 있었어.

0: 이어서 세계 극한 직업 추성훈의 밥값은 해야지가 방송됩니다. 제23회 EBS 국제다큐 영화제 EIDN 시대의 초상 일상 속 예술과 문화의 가치 아트 앤 컬처 앙코르와트 유물은 어떻게 억만장자의 저택에 놓이게 됐을까? 약탈, 크메르 예술의 순환 라파엘로도 피카소도 단돈 몇만 원?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들의 마을에서 다시 묻는 예술의 의미 짝퉁이 좋아 여든이 넘어 마주한 생의 마지막 걸작 나무를 깎고 상처를 새기며 삶을 조각한다 지미엔 데몬스 교실 위로 뿌려지는 농약 침묵하는 어른들 대신 노래로 세상에 맞서는 아이들 우리 땅을 지키는 노래 극장의 불이 다시 켜지는 순간 지워지는 한 사람이 있었다 팔레스타인 어느 영사기사의 이야기 나의 친애하는 후세인 제임스 브라운에서 프린스까지 시대를 훔친 뜨거운 영혼 펑크가 걸어온 반세기의 여정 우리는 펑크를 원해 8월의 마지막 주 다큐멘터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1: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2: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3: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 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1: 세시야 너무 좋죠. 서 있는 게 일이라 다리가 정말 붓고 아팠었는데 다르더라고요. 관리한 만큼 달라지니까 걱정이 없던데요.
2: 약해진 정맥벽을 탄력 있게 센시야.
1: 다리가 편하니까 하루가 정말 편해져요.
3: 확실히 가볍네.
4: 고마워. 슈담.
5: 새로운 삶의 방식. 파크러시 서울원.
6: 1000개.
7: 와. 무리.
8: 오케이, 갔다 올게. 갔다 올게.
6: 아, 우유. 아, 에스파.
9: 오케이. 에스파. 스마 알리케 너르 더 비긴. 커스 원한.
6: 아. 오케이, 스크라.
9: 아, 미안한데.
7: 아, 진짜 맛있다. 뭐야? 왜 이렇게 맛있냐?
10: 나는 거기 안에서 자고 싶은 게 버킷리스트 하나인데. 야, 은준아! 오 마이 갓! 진짜 이거는 예집터까지 오는 의미 있네. 거기는 무조건 가야 돼.
7: 오늘 저녁은 저희 30파운드 남거든요.
6: 저녁을 먹지 말자, 그럼.

0: 통 얼마나 남았지?
1: 저녁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배고프다.
0: 저녁 먹어야 되는데.
1: 피라미드 갔다 와서
2: 나 배고파.
1: 나도.
0: 근데 얼마 안 남았잖아.
1: 이거 구걸해야 될 것 같은데 나가서. 45파운드 있는데.
0: 그러면 얼마야?
2: 45.
1: 1300원.
2: 1300원?
1: 삼합김밥 사서 나눠 먹어도 안 되겠다, 이거.
0: 과일이나 그런 거 좀 내가 사올게, 그럼.
2: 슈퍼.
1: 할 수 있겠어요, 형님?
0: 몰라, 한번 해볼게.
1: 그냥 안 되면 뭐, 물 마시면서 피라미드 보면서 경치를 마시죠.
0: 금방, 야, 금방 갔다 올게. 이거.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이은지입니다.
1: 준비됩니다.
3: 준빈 씨는 어쩌다 이렇게 이집트에 와서 소개팅을 하시게 된 거예요?
1: 이집트가 외로움이 많은 나라라서.
3: 아.
1: 그래서 오게 됐어요. 낭만도 있고.
3: 그러네요. 이렇게 피라미드를 바라보면서 네, 소개팅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1: 햇빛도 좋고.
3: 네. 네. 어? 방금 윙크 하신 거예요? 다리를 올리신 거예요? 잡으신 거예요? 없어, 없어.
4: 덥지 않아?
3: 오셨어요, 그치. 오빠? 어? 뭔가를 들고 왔다.
4: 아, 그래도 좀 샀어.
3: 뭐가 좀 있다.
1: 아니, 좀 되는데?
0: 좀 됐지.
1: 역시 메뉴는 성훈이 형이야.
0: 아니야, 그렇지 않아. 지금
1: 잘 골랐는데?
0: 일단 이게. 아, 근데 여러 번 좀 있긴 있네, 여기. 과일이라도 뭔가 있으면 좋은데. 아, 좀 찾아봐긴 찾아봐야겠네. 오, 과일이 있네. 이런 거 한번 이거를 뭐 이거를 뭐지?
5: Excuse me, what is this? Apple? Apple.
3: What?
5: 여기지. 여기. How much?
4: 조그만 거 줘야 되겠다. 응?
5: 어, 20파운드. 아. 오케이. 오케이.
0: 25파운드만 남았거든? 25파운드에서 뭐 살 게 있나?
5: Hi. How much this one? How much? How much?
0: 아, 와, 진짜 비싸다. 120. 와, 오케이.
5: 슈크란.
0: 오케이, 그러면 빠네 사고 가야 되겠다. 이거 얼마야? How much? 10
5: 파운드?
0: 오, 오케이. 오케이, this one.
5: Thank you.
0: Thank you. 10 파운드.
5: Have a nice day.
0: Yeah.
5: What you like for you? Rambo?
0: Rambo.
5: Oh my god, Rambo.
0: Yeah.
3: That's good, that's good.
0: 메로? 되나? 요? 아.
5: 5, 아, no. 아, I have only many.
0: 2, 1, 2, 3, 3. One more, please. One more. Oh, yeah, one more. Yeah, one more. Yes. Okay, thank you. 잘 받았다. Thank you. 과일이 그거 뭐야?
1: 망고 아니야?
0: 사과.
3: 사과요?
0: 사과 하나를 사과다. 빵도 그거 사고.
1: 빵은 그 오늘 일한 데서 받아온 거예요?
0: 아니야.
3: 그건 아니야?
0: 거기까지 멀어. 얼마나 남았지? 얼마라고 했었지? 아까 받은 거.
1: 1300원 줬어요. 3만 남았어요?
0: 아니, 다 썼지.
3: 잘했네.
0: 근데 이거 빵도 그냥 먹으면 맛이 없잖아. 토마토 소스 같은 것도.
3: 와!
1: 딱 1인당 거의 400원 꼴인데.
3: 어차피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주식이니까.
1: 식사가 되네.
3: 1400원인데 이걸 이렇게 어쨌든 한 끼를. 그럼 화덕피자. 야, 화덕피자 만난다, 야. 이게 케첩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지?
0: 조금 성공한 것 같아, 이. 괜찮은 것 같아.
1: 단맛 없는 케첩.
3: 그리고 이 빵이랑 케첩이랑 사과랑 같이 먹으니까 약간 하와이안 피자 맞나?
0: 파인애플 그런 느낌이야?
1: 내일은 임금 좀 샀으면 좋겠는데.
3: 그러니까 임금이
5: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네.
1: 옛날에 알바했을 때 돈 벌어서 여행 가고 그때 그럴 때 생각난다.
5: 아 그래? 이렇게 먹고 있었어?
1: 그때는 진짜 돈이 없으니까 계산에 맞춰서 여행을 해야 되잖아. 여행은 너무 하고 싶고 이래가지고 그때 일본 여행 가서 그 제일 싼 그 요시 뭐 있어요?
5: 요시노야.
1: 네. 거기서 규동만 먹는 거.
5: 규동도 맛있지. 우리도 많이 먹었지 그거.
3: 앞으로 약간 초심 찾아야 되는 초심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프로인 것 같아.
5: 그렇지. 나는 뭐 이제 뭐 피라미드 안에 들어갔으니 나는 다 됐어.
3: 다 됐어.
5: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알아서 해 둘이는. 알바도 안 해도 되고 뭐 그냥 와 나를 행복했어.
3: 너무 행복했어. 맨날 이것만 먹어도 돼요?
5: 아 되지.
3: 진짜? 아 붙었네.
1: 이집트 인력시장.
3: 잠깐만.
1: 인력시장이 있구나. 그 우리나라 인력사무소 같은 거구나.
3: 그런 거 같아.
1: 그럼 진짜 일 힘들겠다.
3: 완전 힘들지.
1: 와, 15.
5: 7시.
3: 20분.
5: 20분. 아니,
1: 중요한 거는 15예요. 이집트 파운드로. 15면은 시급이 500원이에요. 아니, 시급 500원은 나 엄마 흰머리 뽑아도 그 정도 나와요.
3: 그러니까.
1: 엄마 시급, 엄마가 흰머리 하나 뽑을 때마다 150 줬는데. 그럼 그냥 성훈이 형 흰머리 뽑죠?
5: 야, 이거 다 뽑아야 돼.
3: 지금 탈색모라 다 뽑아야 돼. 내일은 저기 크림 소스를 찾아와요.
1: 빵만 먹어?
5: 빵은 싸.
3: 빵은 싸.
5: 빵은 싸. 그때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하긴 해야 되잖아.
3: 오늘은 미치겠다.
1: 밥값이 안 나오는데 밥값을 어떻게 해.
3: 이거 프로그램 이름 바꿔야 돼. 물값은 해야지로.
1: 물값만 나온다.
3: 물값만 나와.
1: 물 한 병 500원이니까.
5: 세다, 세다.
3: 이게 보통 일 아닐 것 같으니까 다들 푹 쉬어요.
5: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래.
3: 지금 약간 무서워가지고 오빠 뒤에만 있어. 거의 강아지 마냥 쫓아가고 있어.
1: 익숙한데 느낌이 이집트도
5: 저기에서
3: 약간 그런 것들이 다들 여기 앉아서
5: 물담배
3: 물담배도 하시고
5: 거기다
3: 여기가 뭔데 뭔가 기다리 인력사무소 인력시장
1: 예. 아, 유. 여기 기다리면 일이 픽업하나 본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많거든요.
3: 아침에 한 6시쯤 가서 오늘 어디 공사장 가세요?
1: 두 명 타세요, 한 명 타세요.
3: 타세요.
5: 하루에 하는 거잖아.
3: 맞아요, 하루에 하는 거. 보통 이제 그게 완전 육체적으로 힘든 거잖아.
1: 아, 장비가 있잖아, 지금.
3: 아.
1: 망치나 이런 거. 빡센데? 벌써?
5: 차.
1: 진짜 비슷하네, 우리나라랑.
3: 일용직 하시는 분들 브이로그 보면 아침에 커피를 꼭 드시거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인력시장에서 커피를 마시나?
1: 그런가 보네. 차 마시나 보네.
3: 유리컵이 새 거네.
1: 차 마실 돈이 없다.
5: 우리 100원도 없잖아 지금.
3: 찐으로 없죠.
1: 진짜 영원이다 영원.
3: 여기 서 있으래요.
5: 아 그래?
6: The pyramid is this way. Muhammad, I'm working the camel man.
1: What?
6: The camel horse. 1 hour.
1: 역시도.
6: 500 pounds.
1: 지금 낙찰해서 준다는 거잖아.
5: 그러니까.
1: We have no money, no money.
6: Okay, why don't you go? Go what?
1: No, no, no need, no need. We have to work here.
6: Work here?
1: 아, 일하러 온 사람한테 낙찰하라고 또 홍보하고 있네.
3: 대단하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인력사무소, 인력시장에 온 사람들 같진 않긴 해. 여행객 같긴 해.
1: 성훈이 형은 아닌 것 같은데? 일하러 온 사람 같은데?
3: 일하러 온 사람.
1: 진짜 일하러 온 사람. 택시?
7: Yes.
1: No 택시. 미쳤다 우리. 돈 많은 줄 알고 택시밖에 안 인력을 일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택시.
3: No 택시.
5: 차 멋있네.
1: 어 왔다 왔다 왔다.
3: 이건가? No 택시. 택시 얘기를 엄청 계속 물어보시네.
1: 돈 많아 보이나 봐요 형님.
5: 어쩔 수 없더라. 이거까지. 픽업 하는 거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
3: 네.
1: 제가 듣기로는 인력사무소는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들었어요.
3: 그래. 그러다가 일... 일이 없으면 그냥 끝인 거야.
1: 공치고 간 날도 많고.
3: 차가 왔어요. 가자.
1: 아니, 맞아요. Work, work, work.
5: 이거야, 이거야, 이거.
3: 이거야?
5: 어, 이거.
3: 이거 왔어요. 여기도 여전히 벨트가 없어.
5: 자, 가자.
1: 아니, 문 열고 달리는데? 안 다치네.
5: 아, 그렇지.
1: 어디로 실려 가는 걸까?
3: 가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1: 야, 이집트 잠깐만. 인력시장.
3: 어. 어, 뭔가 어렵다. 이게 얼마짜리야? 지금 몇 파운드였지?
1: 지금 500원.
3: 500원.
1: 지금 우리나라 시급보다 딱 20배 낮아요.
5: 20배?
3: 와, 500원.
5: 아, 근데 확실히 아침에는 시원하다.
3: 다행이에요.
5: 어, 온도 차이가 엄청 나는 것 같죠, 아침이랑 저녁이랑. 어.
3: 근데 나 이집트의 햇살 좀 좋아. 뭔가 아, 그래? 자유로운 것 같아.
7: 밤에 사람 엄청 많더라고.
3: 아니, 이집트가 목요일 저녁에 약간 우리나라 불금 같은 거래요.
5: 커피가도 많이 있대, 결혼식 어저께. 목요일은 그렇대요.
8: 옆에 다 공동묘지래요.
3: 무덤이라고 이게? 와, 이게. 와.

0: 근데 여기는 무덤을 약간 집처럼 해놨네.
1: 사람도 산대요.
2: 여기 전부 공동묘지와 크기가 씨. 무슨 도시만하네.
0: 공동묘지에 촌에 사시는 사람들.
2: 되게 멀리 간다.

0: 분위기 자체가 빡세다 오늘.
1: 분위기 자체가 이거 쉽지 않다. 아.
2: 오, 냄새 장난 아닌데?
0: 진짜 이런 데서 뭐
2: 진짜야? 와. 진짜 여기서 일한다고?
3: 도착했습니다.
1: 도착했습니다.
2: 여기를 내린다고?
4: 와, 여기를 내린다고?
1: 이거 어떻게 하냐,
2: 와우.

0: 이게 냄새가 뭔가 쓰레기, 뭔가 이런 냄새보다 되게 뭔가
1: 쓰레기 냄새랑 쓰레기 타는 냄새랑 섞였어.
0: 매쾌한. 어.
2: 빤 냄새나 조금.
1: 그건 어제 일이 아직 남아있나?
2: 아, 그래? 아, 아직 남았어.
0: 코에 남아있나?
2: 여기서 뭐 하려고? 뭐 하는 거야 우리가?
3: 다 흐릿하게 보여. 지금 매연이 너무 많아.
0: 후회해가지고 그치?
2: 아까 거기 중국에서 어디에 고량주, 어 고량주 우리가
0: 마우타이,
2: 만들었잖아.
0: 마우타이.
2: 마우타이 냄새 안 났나 조금? 아니야?
1: 코가 고장난 것 같은데? 나는 음식물 쓰레기.
3: 아 그래? 아
1: 마우타이 냄새 안 나고. 공기가 진짜 안 좋다.
0: 난 눈이 너무 따갑다. 눈만 안 따가워.
3: 눈이 어떻게... 너무 따가워 진짜.
0: 어, 눈이 따갑지.
2: 와 이건 진짜 빡세다. 아이고.
0: 어?
2: 어 사장님 여기.
0: 살라이쿰 사장님. 보스 이제 계속하시고요. 근데 사장님 몸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4: 아 그럼 그날 암션.
0: 헬스 일 끝나고 아 헬스인들끼리 통하네. 헬스인들끼리
2: 몸이
0: 아,
2: 좋더라 이게. 어.
1: 네.
0: 아니 어쩌다가 여기 쓰레기 메리츠의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4: 아나 민 아기들 타바니 안
2: 가족이 계속 나와도
4: 좋구나. 아나 민 사이트만 도와놨도 احنا شغلنا 41 سنه. أنا مولود هنا من ساعة ما اتولدت هنا وإحنا شغالين في المنطقة.
0: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시고요.
1: 이제 무슨 일 하면 되지?
4: أنا خد كل مكان فرصة.
1: 이제 일하는구나.
4: 다나 كده.
1: 와 씨. 냄새가.
4: 오케이. اللي هيعلمكم الفرز.
2: 일단 이거를 분비로. 오케이.
0: 오케이.
1: 이거 다?
2: 어, 이거 다 해야 돼.
1: 쓰레기를 우리나라처럼 처음에 분리수거 안 하니까 아, 다 받은 다음에 아, 여기서 분리수거 해주는 거구나. 여기 사수인가 보다, 선배.
2: 몇 살이에요?
5: 소프파, 패티, 17, 18, 19, 19, 19.
0: 19살. 몇 살 때부터 일을 했어요?
5: 하월리 16, 15, 19.
0: 와. 비닐이면 비닐,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캔이면 캔.
2: 이거는 아 이거는 또 떨리네.
0: 아 약간 반찬 뭔가 용기 배달 용기로 또.
2: 오.
1: 아 근데 냄새가 냄새 안 나?
5: 열라.
0: 해볼까요?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2: 아, 이거는?
0: 어, 페트병 하나 주세요. 어. 요거트는 약간 또 저쪽이네.
1: 야, 분리수거 빡세게 하는구나, 요거트.
0: 어, 되게 디테일해.
4: 이게 쉰다? 왜 헛도가 안 떨었어요?
2: 아, 진짜. 아, 허리도 아프고 진짜. 와, 끝이 없네. 와.

0: 산에도 안, 안 떠.
1: 산이네, 산 그냥.
2: 어. 끝이 없다, 쓰레기가.
0: 어, 끝이 없어.
2: 계속 나와, 계속 나와.
0: 어. 야, 우리가 지금 20분, 30분 정도 했나? 와. 야, 얘기, 말이 안 나, 안 나온다.
3: 어. 아, 어지러워.
4: 앞에, 눈앞에 쓰레기 몇 톤이나 될 것 같으세요?
0: 와. 말이 안 나온다, 미안한데. 와. 와. 와. 와. 허리도 아프고, 진짜.
3: 와, 진짜 그래.
0: 와, 포토폴 진짜 많다.
3: 쓰레기 산이네, 산 그냥. 에이, 진짜 매, 눈이 너무 매워.
2: 눈이 따가워.
0: 캔 어디야? 아, 박세다. 아, 확실히. 무슨 일이 아니네.
3: 난이도가 진짜 높다, 이거. 쉬워 보였는데.
2: 제일 힘든 것 같아.
3: 나 역대급인 것 같아, 이거.
2: 맨날 저렇게 10시간씩 하는 사람들은.
0: 열심히 산다, 진짜.
3: 진짜로.
0: 근데 우리도 쓰레기 이렇게 맨날 버리는 거잖아.
2: 그렇지. 그치? 잘 버려야 되는 거야.
3: 분리수거 잘해야겠다, 진짜.
5: 아. 지로 하우트 아트로색. 리트멜이. 알았어, 게임.
0: 실어야 돼. 오케이. 차에다가. 와.
3: 많이 줄었다. 진짜 많이 줄었다. 산이었는데.
0: 와, 완전 대다. 이것만 묶어서 가져가자. 아, 땀이. 와, 덥긴 덥다. 와, 확실히 힘들다. 이거는.
2: 쉽지 않네.
0: 아, 토할 것 같아.
2: 어. 우리 또 무슨 일 할까요?
6: Next step.
7: 원테 헤나, 원테 루엔쉬. 에틀라, 에틀라 헤나, 스탄니미.
3: 둘이 크레인. 딱 봐도 성훈이 형이 크레인인데.
7: 엔타 테틀라 엘게이야. 엘게이야.
8: 무엇이 궁금한가요?
9: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8: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10: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1: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12: 아로나민 고, 약국에서 나와. 기사님 차 안으로. 응? 송과자 출근 전에 대한민국 피로엔 아로나민 고! 내 몸을 1등으로 생각한다면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여름아 물렀거라. 1등 아로나민 고.
2: 오케이. 올라가. 오케이. 사장님, 보스, 글로 가요. Hello. What's your name?
13: Nasty.
2: Nasty. Nasty 그 섹시하다는 소리 아닌가? Nasty? Your name Nasty? 맞아? Anisty. Anisty. Anisty. Nice to meet you. 아, 이렇게 엮어서 걸어서 올려준다. 아, 오케이. 일단 밀고. 아,

0: 아, 좋아. 오라이. 오케이.
1: 알았어요. 아니스 해볼게요. 렛츠 고. 이건데 얘랑 얘랑 아 얘랑 얘랑 어? 왜 이게 엇갈리지? 원, 투, 쓰리.
2: 그다 아멜 ليها.
1: 어?
2: عشان ما تقعش.
1: 어?
2: عشان ما تفوتش الجميع بس
1: عليه. 한 바퀴 돌아서요. 아. 아. 아. 아, 오케이. 다시. One more time. 이게 그냥 간단한 건데 이게 되게 어렵네. 왜 어렵지? 하나, 원, 투, 쓰리. 걸고. 아니에요? 아, 오케이. 해서, 이렇게. 꽝꽝. 하고. 오케이. 업. 준비나 이거 내려가!
0: 잘 내려, 나 죽는다!
1: 아!
0: 직접 하는 거야? 오라이! 오케이!
1: 잘한 거 같아.
0: 엘제베!
1: 아, 이게 내려줬다고 끝이 아니라 이렇게 줄이 좀 팽팽하게 텐션감이 있게 해줘야 쓰레기를 빼고 할 때가 이게 맞네. 아니스트 선배님, 이 일을 할 때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맞네요. 이런 것들이 또 무겁고 하니까.
0: English, okay? English, no? No? Mohamed Salah.
2: 잠깐
0: 한번 써봐. 아, 뭐 하면 살라. 흥민 손, do you know? 손 흥민.
2: 손.
0: 코레아노. 손. 모하메드 살라. 오마르 마르무시.
2: 아.
3: 왓츠 네임?
0: 준빈. 아, 왓츠 네임?
2: 마르코.
0: 마르코. 오, 굿 네임, 마르코. 남자들끼리는 그냥 말 한 통하면 무조건 축구 선수 얘기.
2: 아, 싸울 거.
1: 오, 무거워.
3: 계단.
1: 네. 아, 혹시 선배님 제가 좀 한심한가요? 아니야, 맞네. 아니, 표정이 약간 걸린 것 같은데. 준비라, 내려간다!
0: 오라이, 좋아요. 오라이. 조금만 올려주세요. 스톱.

0: 원래 묶던 대로 안 묶어서 밑에 계신 선배님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1: 굿, 굿. 베리 굿.
0: 아, 선배님 좀 위험해, 무서워. 원, 투, 쓰리 하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2: 네모.
0: 어? 저 선배님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선배님은 떨어질 뻔한 적 없어요?
2: 나
0: 없어요? 선배님 되게 티인가 봐. 원, 투, 쓰리. 일은 간단해. 위, 아래. 업, 다운. 한국 노래 중에 위아래란 노래 있어요.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라는 노래가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어요?
2: 아래, 저.
0: 아, 알겠어요. 그럼 제 춤추는 모습은 어때요? 위, 아래, 위, 위, 아래. 엄청 체력적으로.

0: 그 힘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선배님. 이거 두 개 했는데 벌써 힘들어요. 손도 이렇게 더러워지고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유리, 유리 조심해야 돼. 유리야, 유리. 글래스, 글래스 조심해야 돼.
1: 네, 글래스.
0: 플라스틱이구나. 아, 쏘리. 1, 2, 3. 1, 2, 3.
2: 마르코, 오케이? 굿. 오라이. 기다림이 연속이네. 몇 살이에요?
3: 14.
2: 19살?
3: 안도카야모.
2: 34살. 오, 아들, 아들, 아들뻘. 얼마나 일했어요?
3: 4년.
2: 어떻게 하다가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일을?
3: جيت مع هذا صاحب اول مره تعرفنا على الشغل من 4 سنين.
2: 여기 일을 만족해요?
3: كان من قبل انا مع تمام.
2: 혹시 한 달에 얼마 받는지 물어봐도 돼요? 혹시
3: 450 12 ساعه.
2: 하루에 450 파운드.
3: ساعات بنشتغل 18 كمان.
2: 하루에 18시간 일해서 13. 여기가 이 일이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3: لا هو مش كتير في الليند الصراحه بس هو بنمشي حالنا بدل ما نقعد طب نعمل ايه.
2: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해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할 생각이 있어요?
3: 아다 اشتغل شغلانه ثانيه بس يكون فيها فلوس برضه عشان خاطر المعيشه هنا صعبه مش سهله زي ما هو فاهم. كوريا عندهم خرزات وكده.
2: 한국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한국 가고 싶어요?
3: انا عايز اروح معاك كوريا.
2: 왜 떠나고 싶어요?
3: اشتغل معاك.
2: 나랑? 내가 마음에 들어요?
3: 어.
2: 어디가 마음에 들어요?
3: 아까부터 계속 그냥 뭐 아이들 시작할 만. 아,
2: 영광이네.
4: 마르코란 친구는 라이프 자체가 되게 밝고 행복한 사람 같았어요. 저랑 있는 것도 재밌어하고 말하는 것도 재밌어하고 뭔가 삶의 태도를 배워야겠다. 거의 사실 나이는 두 배인데도 제가. 근데도 보면서 많이 좀 배웠습니다.
3: Hello. Hey.
5: 잡고. 오케이.
6: 여기로 300마리 300마리 정도
7: 가? 400마리 정도 들립니다.
8: 우리도 똑같이 맨날 물을 먹어야 되는 거나 비슷하게. 아.
7: 한다스리.
8: 오케이.
6: 후. 그래도 힘들다.
8: 비우.
6: 손님 비배.
8: 빨리 한번 알아봐.
7: 딸.
8: 오케이.
6: 와, 너도 예쁘다. 너무 멋있다. 오, 너무 멋있다. 색깔도 나랑 비슷하네.
9: 이분이 물건을 그러진 않아요, 지금?
6: 그럼, 없어요. 근데 이거 내가 밥 주는 거 좀 아는 것 같아.

0: تعبتعت ان انا اشوفه بيطير وبيمشي بيتحرك.
1: يقولوا حمام يبقوا هي كربان.
0: كل حمام وليه مواعيد. يعني الغاية كلها طول النهار.
2: واو. 12시간을 산책시킨대요.
1: 12시간? 예. 와. 근데 이게 산책하면 잘 돌아와요?
2: 예.
1: 와. 오, 돌아왔네.
0: 저의 초월은 프렌소. 오라, 오라.
3: 오케이. 붐. 좋았어요.
4: 이야, 너무 힘들어요.
5: فلو هو الواحد يرفع ايده بتبقى تقيل.
4: 무겁고 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거 무겁고 내려야 되고 완전 위 아래 위.
3: 펄펄. 이렇게 하고, 이렇게 500원 받는다는 거잖아.
6: 야, 한 시간에 500원이지. 네.
3: 형님, 알바 같은 거 안 해봤죠?
6: 알바, 아니, 아, 이런 거 하루 아침에 갔다가 버스 타고 가는 거 있잖아. 그거 노가다 같은 거 몇 번 해봤어.
3: 아, 네, 선수할 때 돈 없어서. 어,
6: 쉬는 날이 없으니까 하루만 쉬거든. 네. 그 하루만 알바하고.
3: 아, 돈이 없으니까.
6: 어, 하루에 얼마지? 8만원?
3: 어, 노가다에서.
6: 어, 노가다에서.
3: 전 땀을 안 흘려요, 원래.
4: 그래, 근데 오늘 땀 많이 흘렸어.
3: 오. 아이고, 뜨거워, 저게.
6: 아, 근데 맞아.
4: 그래, 쓰레기에서 약간 뜨거운 열기가 나오더라.
3: 어, 뜨거워.
4: 뜨거워. 이게 되게 힘들다. 왜냐면, 눈도 따갑고, 숙였다 폈다, 숙였다 폈다, 허리 아프지.
3: 중간중간에 음식물이 썩은 게 있어요.
6: 아, 맞아, 있어. 맞아. 이것도 근데 분리해야 돼.
4: 분리해야 돼. 맞아.
6: 냄새가.
3: 나 대단하다, 여기서 일하시는 사람들, 진짜. 아, 진짜 어마어마한 리스펙트다, 진짜.
4: 아, 선생님!
6: 아, 이게 알밥이 아니지? 프레젠트? 프레젠트?
2: 프리?
3: 브라더 프리?
4: 아, 그럼
6: 먹자. 땡큐 버스. 야,
4: 대박이다,
6: 맛있다.
4: 아유, 대박이다.
0: 엔트 쉬이토.
6: 아, 네.
0: 엔트 아그리 3시간 인마. 엔트 쉬이토 마아나.
3: 감사합니다.
4: 사장님, 일로
3: 와. 슈크라, 슈크라 한 번.
4: 사장님, 오늘 저희 셋이 일해봤는데 괜찮았나요?
0: 아, 인도 عشان لسه جداد عجبتوني برضو عشان اول مره كان ليك.
6: 나 감사합니다.
4: 고맙습니다.
6: 우리도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4: 네.
0: يلا ممكن نيجي نفطر مع بعض.
6: 네.
0: نفطر مع بعض.
4: 어? 식사?
3: 밥 사 준다고? 밥 사 줄 거예요?
0: 아.
6: 어, 주죠? 어. 어, 좋다. 여기 사장님 지배가 있는 거야? 아, 여기서
3: 맛있겠네.
4: 식당인가 봐요.
3: 우와. 아, 오늘은 밥값 한 것 같아요, 형님.
6: 그 같아, 그지? 아.
3: 우리 사주시면은 그 본전도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0: 나, 다, طبعاً انت شئت معنا النهارده فلازم تفطروا عشان ترموا صحتكم.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 배고파?
3: 너무 배고파요. 아, 어제도 우리 아무도 못 먹었잖아. 아, 먹었긴 했구나. 빵이랑 사과.
4: 화덕 피자.
3: 중요한 건 오늘 저녁도 4,000원밖에 없어요.
6: 그나마 여기서 얻어먹어서 다행이다. 오, 왔다.
4: 우와.
6: 아.
4: 계란이다.
6: 어, 이게 소스인 것 같아, 소스.
0: 아클리 마스르 아실. في أمريكا خويا ما بيعرفش ياكل الأكل ده مش موجود في أمريكا الفول.

0: 와, 진짜 많이 나, 야, 진짜 많이 나온다.
1: 야, 푸짐한데?
2: 엄청 푸짐하다. 오.
3: 자카로마.
2: 땡큐.
1: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3: 라, 타반 레산 하세 바바 아흐마드. 마 타루시 하멜 플루스.
0: 그럼 어떻게 먹어요? 가르쳐 주세요.
3: 레몬.
2: 아, 나왔어.
3: 날려 깨다.
1: 죽 같네.
2: 빵을 찢어서.
3: 열라. 코쇼마이.
2: 아, 카레처럼.
0: 아, 함, 푸스 같아.
1: 맛있다.
0: 카리 같은 거. 맛있네.

0: 약간 이거 태국의 쏨땀 알지?
1: 어.
0: 신나지?
1: 어, 맞아 맞아.
0: 여기 고수가 들어가서 맛있어요.
2: 맛있네.
1: 이게 팔라펠일걸? 팔라펠?
2: 팔라펠. 팔라펠 갑니다. 팔라펠. 맛있다. 이것도 맛있어.
1: 이게 중동식 동그랑땡 같은
0: 맛있네.
2: 이것도
0: 계란이랑도 같이 먹어.

0: 나름 어제 우리도 이집트 식사로 먹었네. 토마토 소스 넣어 먹었어.
1: 그러니까.
0: 사과랑.
2: 라이프 라이프.
3: 맛있어요.
1: 맛있다고 뭐야? 라지스.
2: 라지스.
1: 라지스.
0: 라지스?
2: 라지스.
3: 음식이 다 맛있어요.
1: 다 맛있어.
2: 콜로 라지스.
0: 달걀 소스도 이것도
1: 맛있지?
0: 넣어 먹는 그냥 옛날 토스트 먹는
3: 거. 아 그래? 달걀 좀 넣어 먹어봐야겠다.
0: 달걀 토스트.
2: 넣어.
3: 어?
1: 아 이렇게 먹어야지.
3: 아 이렇게 쭉쭉? 아 근데 나 이거 섞어 먹어보려고.
2: 그래. 그럼 따뜻하면 샌드위치 해.
0: 어? 먹을 줄 모르네. 아야. 야 샌드위치 이름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1: 이건 그리고 야채.
3: 이게 만능 소스네. 다 찍어 먹어도 되겠네. 맛있어요.
0: 어 루꼴라로 마무리. 루꼴라가 되게 상큼하게 되네. 시원하게.
3: 사장님 결혼했어요?
1: 애가 네 명 있대. 애가.
3: 애가 네 명이 있대요. 와.
0: 와 힘도 좋으셔.
3: 사장님 솔직히 부자잖아요. 쓰레기 매립지 건물을 하면서 부자가 되신 건가요?
2: أنا شقيت من زمان وأنا صغير شقيت جدا كان بابا مدير مدرسة وأنا طلعت لأجدادي اشتغلوا في البلاستيك زي ما انت شفتي بقيت أكبر واحدة واحدة لغاية ما الحمد لله
3: 성실함이 지금의 사장님을 만들었네.
1: 그 사장님은 와봤어요 한국에?
2: 네.
1: 안녕.
2: نفسي أروح كوريا تاخذوني معاك.
1: 아 오세요 오세요. 웰컴.
3: 어 웰컴 웰컴.
1: 사장님. 옆에 이 친구는 한국에서 부자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3: 한국에 오면 이 친구 집에서 자면 돼요.
0: 아, 사장님 여기 아저씨 팔찌 보세요.
2: 밀리오네어. 밀리오네어. 나 결국 코리아.
1: 코리아 오케이.
2: 너만 했어. 아직 결국 코리아.
1: 아우 언제나.
0: 언제나 오세요.
1: 근데 맛있다. 진짜요. 더 배고픈 것도 있지만 그냥 맛이 더 정확하게 있다, 맛이.
3: 나 이집트에서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0: 근데 이집트에서 한 것 중 제일 힘들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1: 제일 힘들고 제일 맛있었어. 우와.
0: 이야.
1: 오, 이제 돈.
2: 하나 하였어.
0: 돈 좀만 주고 가.
1: 하나라도 주고.
3: 오늘 받은 돈이 얼마야?
0: 4,000원 좀 안 돼.
3: 4,000원 안 돼.
0: 좀 안 돼. 3,900원.
1: 우리 뭐 먹을까, 진짜?
3: 뭐 먹을 게 있나?
1: 먹을 게 있나?
0: 근데 호자리도 힘들어요.
3: 호자리 힘들어.
1: 아유. 아니.
0: 아, 이 정도야, 진짜로? 체력이 딸려요, 이제. 음식도 맨날 빵만 먹으니까.
3: 그러니까.
0: 어제도 빵으로 잼 때우고.
1: 어, 맞아.
3: 그것도 그렇고, 충칭 때는 그래도 우리가 점점 뭔가 돈이 쌓여가는 맛이 있었는데.
0: 여기는 없더라. 어젯밤에 샤워하는데 나 머리가 이만큼 빠졌어요.
3: 아.
0: 근데 그러니까 고기 같은 거를 먹긴 해야 돼. 나 좀 스테이크 같은 거 먹고 싶긴 해.
3: 난, 단백질.
0: 난 성훈이 형이랑

0: 스테이크 먹어보고 싶단 말이야.
1: 나도 그게 내 소원이야.
0: 주성훈 스테이크 먹어보고 싶다고.
2: 아니 그래서 저희가 어제 가불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1: 네.
2: 2만 원 정도 가불을 해드릴까 싶어요.
1: 2만 원?
3: 2만 원 크다.
2: 스테이크를 오늘 드시고 싶다고 하니까 2만 원 정도 가불 해가지고 스테이크를 먹고 대신에 나중에 2만 5천 원으로 갚으시면 돼요.
4: 무슨 말이야?
0: 무슨 금리가 사채업자예요?
4: 싫어. 아, 하지 말자. 하지 말자.
0: 아니 네. 사채업자예요 무슨? 우리가 거기서 막 먹죠 뭐. 아.
1: 그래 또 그 화덕 피자 먹자. 너무...
0: 아니 2만 5천 원. 5천 원 받으려면 오늘 하루 종일 내 5천 원 받았는데.
1: 맞아 맞아.
0: 5천도 못 벌었구만.
2: 이거 2만 2천 원. 2만 2천 원.
0: 아니.
4: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뭐야? 한 면에 500원밖에 안 되는데.
1: 그래.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2: 아 힌트를 드릴게요. 뒤에 가면 여러분들의 능력. 그걸 발휘하면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는 일도 있어요.
0: 뭐 성훈이 형 파이트예요? 대대 나가나?
4: 그러면 얼마 날까?
0: 이자 500원으로 해가지고 2만 500원.
4: 2만 500원.
0: 여기 물가면 2만 원이면 스테이크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 그래?
4: 한번 찾아볼까?
1: 그래.
4: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2: 그러면 2만 원 빌려서 여행 끝날 때까지 2만 500원.
4: 오케이 오케이 걸로. 알았어.
0: 여행 끝날 때까지 못 갚으면은 성훈이 형 팔찌라도 팔아요? 여기 전당포에 맡기나?
4: 그래 가자 그러면 잠보러 가면 되겠다.
1: 오케이.
0: 스테이크 먹는 거다 그래도.
5: 야 열심히 일했으니까 샤워 좀 해야지. 샴푸 해야지.

0: 오우. 말린 맛으로도 이게 머리가 잘 살거든? 진짜 탈모샵은 맞아?
1: 오. 너 탈모인데.
0: 좋은데, 이게.
1: 오. 자. 야,
0: 저. 너 한번 써봐.
1: 네, 저 씻을게요.
0: 좋아, 좋아.
2: 우리가 진짜, 어우, 내 로마 하나 또 이게 박물관 간다, 피라미드.
3: 근데 오빠 아까 네? 말했잖아요. 이게 네.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서 관을 보니까 박물관도 가고 싶다.
4: 여기, 뭐야, 박물관 같은 거 있어요? 박물관.
5: 아니, 박물관 같은 데 가시는 거 좋아하세요?
4: 여기, 여기서만 뭔가 역사를 좀 보고 싶어서.
6: 갑시다. 활동비로 갑시다. 재밌을 것 같아.
3: 이집트는 땅 파면 유물이 나온다는 곳인데 이집트의 박물관은 어떨지 좀 궁금해.
5: 최근에 새로 지었대요. 그래서 원래 있던 박물관이 아니라 완전 새 건물이고.
3: 유박물관.
2: 왕 의자도 있겠다. 다 왕? 금이거든. 금. 금에 돼 있는 의자가 있거든. 최양 그거 있는데 와 그거는 나도 그거 연산에서 조금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
3: 오빠가 확실히 약간 골드를 좋아하시다.
2: 아 골드는 무조건 좋아하지. 인간이랑 볼드랑 뭔가 연관, 그게 뭔가 있대.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죽을 때 골드 가지고 잤잖아.
3: 오빠는 지금 카이로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대. 활동비가 막 무한대예요. 그럼 오빠 만약에 산다면 오빠 뭐 사고 싶어요?
2: 산다고 하면?
3: 뭐 구매할 수가 있대.
2: 그러면 피라미드 살 수 있는 사지.
3: 아니. 진짜 그 피라미드 말고. 피라미드를 어떻게 했어?
2: 아니, 뭐야. 이게. 그래도 어떻게든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돈만 있으면.
3: 나 그 사롱 같은 거 사고 싶어. 그, 여기, 사롱 여기 언니들이 이 스커트처럼.
2: 아, 그거? 그거 예쁘더라.
3: 예쁘죠?
2: 예뻐. 그게 진짜 희한하더라. 완전.
3: 오빠 왜 나랑 얘기하는데 하품을 그렇게 세게 해요?
2: 아유, 아니야.
3: 아, 근데 진짜 신식 건물이긴 하다.
2: 와. 예쁘게 만들었는데, 이게 엄청 크지 않아, 이거?
3: 엄청 큰데요, 오빠?
2: 우와.

0: 와, 진짜 크다. 와, 대박이다. 이쪽에 엔트런스. 와, 엄청 크다. 와, 와, 진짜 말이 안 돼. 말도 안 돼.
1: 람세스 무슨 동상이라고? 람세스 무슨 동상?

0: 발견했다고 하는 자체도 야 어떻게 그 어떻게든 조그만 거 가져갈 수는 없나?
1: 아니 오빠 저걸 어떻게 들고 갈까? 저 무거운 거
0: 아니 어떻게든 뭐 배에서 들고 갈 수 있잖아.
1: 몇백 킬로를 어떻게 들고 가려고요?
0: 아니 옛날에 사람 이거 다 들고 왔다며.
2: 아니
0: 오
2: 아니,
0: 이게 아니. 오른쪽 봐봐. 야 인가 아니야 이제 인가 아닌 거 이제 나왔다.
1: 야 진짜 신기하네. 얼굴은 동물인데 몸은 사람이야.
3: 그러니까 이게 있어. 이탁 봐야 돼.
1: 이거 뭐야?
0: 이게 그거 아니야? 피라미드 위에 있는 그거 아니었었나?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아? 이게 각도나 말이 안 되네.
1: 근데 오빠 이런 거 되게 귀한 건데 왜 밖에다 이렇게 해놨을까?
3: 근데 이게 가져가봤자 어떻게 가져가냐?
1: 아니 그럼 왜 가져간 생각을 못 하고 하냐고요? 도대체. 우와. 대박. 와, 너무 아이디어 좋다. 여기를 탁 올라갔는데 탁 저희가 보여. 와, 대박이다, 대박.

0: 저렇게 피라미드를 사랑하는데 27 안 오면 어떡할 거야? 오빠, 오빠가 먼저 가면 자, 피라미드의 오빠를 묻어드릴게요.
1: 부탁한다.
0: 부탁한다. 부탁한다. 아, 시작이다, 시작이다. 오빠 시작이야, 이거. 오빠, 오빠 이거 봐봐. 완전 정교한 거 봐봐. 이게 옛날부터 농사를 이렇게 지었다라는 것 같아요.
1: 그렇지.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줄이 없잖아, 줄. 줄이 없으니까 이게 끌고 가는 그런 건 아닌 거지. 이게 정교하고 이게 같이 움직이는 그러네. 거라고 생각해, 나는.
0: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다 염색, 이런 걸, 이런 색깔을 어떻게 구현을 했을까?
1: 그러니까 옛날에? 어디서, 이게 4,500년 전인데 아직 색깔이 여기 남아있는 것도 그러니까요. 사실은 너무 희한하지 않아?
0: 그러니까.
1: 와, 이것도 멋있다.
0: 아니, 근데 감독님 일로 와봐봐. 아니 봐봐봐 이게 그 당시에 콤파스가 있었냐 이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정교하게 이런 거를 이렇게 했냐 이 말이야. 이게 뭐라 써 있을 텐데 그치?
1: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문자지.
0: 어 이게 문자인데 이게.
1: 근데 가끔씩 이 문자가 무조건 있어. 이거 이게 무슨 말이지?
0: 평화라는 뜻일 수도 있고 다양할 거 아니야. 이거 20대 때 살았던 사람 누가 없나 미치겠네. 궁금해 죽겠네. 이거 검색하면 이거 진짜 오빠 채 있어요?
1: 있는데 이거를
0: 그럼 여기만 찍어서 채
1: 그거 되나?
0: 나 너무 궁금해. 이거 오빠가 괜히 얘기해갖고 나 지금 궁금해 죽겠잖아요. 무슨 말인지 채찍한 사람 물어봐줘.
1: 앙크.
0: 앙크? 앙크. 생명과 영원한 삶을 상징하고 신들이 왕이 손에 들고 있는 모습으로 자주 묘사가 돼서 아 생명력?
1: 생명력.
0: 전형, 불멸.
1: 약간 그런 느낌.
0: 생명력. 그러니까 왕이 주로 쓰던 기호란데요.
1: 그러니까.
0: 그래서 이게 말았나 보다.
1: 이게 계속 있어.
0: 오, 재밌네. 생명력.
1: 아, 근데 확실히 설명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야 되겠네. 여기까지 왔는데.
0: 내용을 모르니까.
1: 정확하게 알면서 이게 들으면 진짜. 근데 거의 다 내가 생각했는데, 거의 다 코가 다 부러져 있어.
0: 그러네.
1: 다. 이게 보니까 다 뭔가 코가 부러져 있어. 뭔가.
0: 이게 원래는 코가 있었는데, 이게 뭐. 발굴하면서 이렇게
1: 빠지는 건가? 이게 너무 높아서 그런가?
0: 높게 제작됐는데 이게 삭은 것 같아.
1: 진짜 멋있다. 와.
2: 왜 옆모습 사진을 볼까? 늘 20층.
1: 앞에 말고.
0: 앞에 말고 왜 이렇게 벽화를
1: 다 옆에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네. 이건 없네. 한 번도 못 봤지 이거. 아 이거 이것도 없네. 와. 이야 이거 리얼이야?
0: 가발인 것 같아.

0: 옛날에 가발이도 있었다.
1: 오 마이 갓. 이거.
2: 뭐가?
1: 이거 내가 잘 어, 이거. 어디 있어? 여기 없어요?
3: 지금 문이 열었는지 아닌지.
1: 아, 이게 나는 이거야, 이게.
2: 빨리 확인 한번 해봐봐요. 전화 누구한테 물어봐봐.
0: 이게 다 금이야. 너무 예쁘지 않아?
2: 그냥 막 금을 좋아해서 좋아하는 거 아니야?
0: 아니야, 근데 그것도 좋아하지만.
2: 이런 의자를 갖고 싶어요?
1: 어. 이거는. 사야지.
3: 아직 안 열었습니다.
2: 그럼 지금 준비 중. 와, 우리가 너무 빨리 왔다, 오빠. 몇 년 뒤에 왔으면 이거 볼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
0: 근데 생각해봐. 이렇게 다 크잖아. 큰 필요 없잖아?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생각하면 이 정도 크긴 필요 없잖아. 나는 무슨 생각이냐면 사람도 더 컸단 말이지.
2: 집에 오브제를
0: 이 정도의 사이즈라면 자기도 커야 돼.
2: 맞는 말 있는데요?
0: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야 우리 3m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야 뭔가 사러 가자. 안 되겠다. 와. 1950.
4: 20% 나오는데?
0: 그럼 얼마지?
4: 6만원.
0: 6만원
3: 괜찮네.
0: 이거 세 개 사도 멋있다, 이게, 그지?
3: 샀어요.
0: 아니야. 가짜니까 있어.
3: 진짜지? 유물을 갖고 싶다고
1: 해서? 야.
2: 생명과 번역이야 이거 글씨지. 다 모든 사실인데.
0: 이게 무조건 이거 가지고 있어.
2: 이렇게 하고 고개는 이렇게. 생명과 번역이라는 뜻이야.
0: 파우치만 사가지고 갈게. 나가 이게 지갑이. 이제 슬슬 바꿔야 되거든.
2: 그 오빠 그 망사가 좀 바꿔야 될 때긴 하더라.
0: 지갑이 이게 피라미드 같지가 않지.
2: 너무 피라미드 같진 않아.
0: 아 싫어.
2: 그럼 가자.
0: 야 재밌었다.
5: 일단 안 사도
2: 잠깐
5: 일단 들어와봐.
6: Excuse me, this is not fake.
0: No.
5: 어?
6: Not fake.
5: 드시러 가실까요?
7: 준빈 씨 여기 계셨어요? 몰랐어요 여기 계신지.
5: 오늘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요?
7: 모르겠어요 저도 알 길이 없어요.
5: 아 그래요? 알고. 그럼 마트 가러 갈까요?
1: 야 잠보러 가자.
5: 여기 앞에 5분 정도 가면 마트 있어요. 큰 마트.
1: 아 있어?
7: 따뜻하. 네.
5: 돈 주시면 갈게요.
8: 아 저희가 2만원대에서 720파운드 오늘 번 돈도 있으니까 같이 해서 잠궈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7: 알겠습니다. 오늘 번 돈 우리
5: 오늘 5천 원.
7: 5천 원.
1: 5천 원. 잡 벌었잖아.
7: 5천 원 벌었어 우리.
5: 아 배고파 진짜.
7: 이게 항상 마이너스가 되니까 뭔가 일하는 재미가 좀 슬퍼 그치?
8: 맛있는 거 드세요.
7: 약간 계속 마이너스가 돼.
1: 가자.
7: 하루 벌어 한 끼 먹는 한 끼 살이. 하루 살이가 아니라 우리 한 끼 살이다 야.
5: 진짜 한 끼 줍잖아.
7: 근데 우리 이집트에서 마트는 처음 갔다.
1: 나는 어저께 여기 걸어서 다녔거든.
5: 근데 슈퍼만 갔죠? 마트는 안 갔죠?
1: 여기 길이만.
5: 오늘 그러면 스테이크 먹나요?
1: 맛있는 고기 먹어야 되는데 근데 네. 너무 소고기가 맛이 없게 생기면 네. 이게 삼겹살 사도.
5: 나는 근데 진짜 카이로 꽤 오래 있었지만 저번에도 이렇게 그냥 진짜 그냥 현지 느낌 나는 곳을 처음 온 것 같아요.
1: 완전 또 이게 다른 도시가 있지.
5: 관광지가 따로 있지. 여긴 또 이렇게 그냥 사는 동네인가 봐요.
1: 그러니까 완전 로컬이잖아요. 네.
5: 진짜 로컬.
7: 사람 진짜 사는 곳.
1: 진짜.
7: 가셔.
5: 가세요. 왜 맘마?
7: 장난기가 많아, 이집트 분들이. 오, 바보샵이다, 바보샵.
5: 아니. 크락션을 누릴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 아니 앞에 막는 사람이 없잖아 지금.
0: 뭐하고 놀지?
5: 알로 알로 알로
0: 뭐하고 놀지?
5: 알로 알로 알로
7: 이런 골목길에서 애들 이렇게 장난치고 노는 건 똑같아.
4: 그러니까.
9: 어 여기인 것 같아. 여기 여기.
7: 오케이.
5: 오 크다.
7: 카트 끌까 카트?
9: 어 이거 하나.
7: 에.
1: 재밌다 재밌다 이거 봐봐. 칼리 만들 때 그 향.
7: 향신료 느낌.
1: 오 좋다 좋다.
7: 어머 이건 쌀이야. 이게 날리는 쌀이다. 그 태국 그렇지, 쌀처럼. 그렇지.
1: 소금이나 이게 후추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든 만들 수 있겠지, 구워서.
5: 소금 후추는 있지 않을까, 거기? 요리하는 공간 있던데.
7: 아, 옆에 있어?
5: 있어, 있어, 있어, 있어.
1: 있어, 봤어, 네,
5: 제가 그 주방에 바쁜 데 있어요.
7: 아, 그래? 아, 그래 아, 다행이다.
5: 소금 후추 정도는 있어요.
1: 아, 그래? 그러면 라면?
5: 라면?
7: 라면! 라면이나 먹을까? 이게 다 그 태국 라면이다, 왜?
5: 아, 이거 똠양꿍 라면.
7: 어, 똠양꿍 라면 느낌?
5: 한국 라면 없는 거 오랜만에 본다. 요즘 진짜 세계화 잘 됐는데.
7: 그러게, 이집트에는 한국 라면이 아직 안 들어왔네.
5: 어, 다 없어도 불닭은 있는데.
1: 어, 여기가, 어, 여기가 고기네.
7: 고기, 고기류다, 고기류.
1: 와, 이게 다 손에.
5: 브라더 스테이크? 이게 스테이크? 앙트레코트. 이게 갈비살이래요.
7: 갈비살.
1: 1kg라도 충분하나? 우리 모르겠다.
7: 먼저 하시라고. 먼저 하시라고.
10: 2kg and half.
5: 2kg and half. 아, oh, you speak English very well. 어, 여기서 통역해 주시면 되겠다.
1: Oh. How much is 1kg? How much is
7: 1kg?
5: 1kg.
10: For
5: 470.
1: 470.
5: 그러면은 1kg에 13,000원.
7: 1kg에 13,000원.
1: 그러니까 우리가 2만원 가지고 있잖아. 1kg 사고 다른 거 사면 이게
7: 음료수 같은 거?
1: 음료수 같은 거 살까?
5: 1kg로 충분한가, 어, 우리가?
7: 어, 안 되겠지만.
1: 뭐, 그래도 300, 300, 300이잖아, 생각하면.
7: 한 끼 정도? 어, 한 끼 정도.
1: 오케이, 1kg. 1, 어. 1kg. 1kg.
5: 1kg and service little bit.
1: 어, 그게 200 정도네, 어. 딱, 오, 나이스.
5: 딱 굿.
1: 예, 오케이. 땡큐, 땡큐.
7: 어디 갔냐? 커트 어디 갔냐?
5: 잠깐만.
7: 486.
5: 와. 무슨 일을 하려고?
1: 그러니까. 어, 그, 저긴 것 같아.
5: 왜 이렇게 초록색이 됐어요? 너무 뜨거워, 여기 용광로가 있어서.
1: 아, 진짜 뜨겁다, 여기. 진짜 뜨거워.
7: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티켓을 여기서 사는 것 같은데. Do you speak English? 라인, 라인. 또 하면요?
1: 아, 대박이다.
11: 이어서 자이언트 팽TV가 방송됩니다.
12: 날카롭다.
13: 반은 철학자고 반은 배우는
14: 패셔니스타다.
15: 브랜드다.
16: 내 신이다.
17: 은희경은
18: 이 자매가
19: 제 인물들이 까칠한가요? 무조건 부드러운 것만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영특한 소녀가 성장해서 왜 이렇게 되느냐. 뭐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돼요, 이 사회에? 불편한 소설을 쓰고 싶어요.
20: 근데 이거 방송인 줄 알면서 왜 이런 얘기까지 시시콜콜 내가 하는 거지?

0: 너무 시원해요.
1: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냄비도 되고 또 냄비까지도 먹는 거예요. 사람이 탔어요.
2: 변화의 시대.

0: 당신의 삶은 안녕한가요? 격변의 한복판에서 다큐멘터리가 담아낸 시대의 얼굴. 시대의 초상. 제23회 EBS 국제다큐영화제 EIGF. 8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세계 28개국 64편의 빛나는 다큐멘터리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따뜻한 울림으로 문을 여는 개막작 요. 최고의 작품을 가리는 페스티벌 초이스부터 일상 속 예술과 문화의 가치를 묻는 아트 앤 컬처. 세상 곳곳 타인의 삶을 비추는 월드 포커스 시네마.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아시아 커런츠. 한국 다큐멘터리의 현주소 코리안 웨이브. 짧지만 깊은 여운의 단편 하첩까지. 그리고 올해 EIDF가 던지는 특별한 질문. 우리의 인식을 만드는 이미지에 대한 물음. 다큐필. AI와 다큐멘터리의 공존을 모색하는 비전 오브 AI. 총 9개의 다채로운 섹션에서 삶을 관통하는 깊은 시선들을 만나보세요. 스토리를 넘어 감동을 더할 다양한 만남의 장도 펼쳐집니다. 개막작 무료 상영부터 창작자, 평론가와 함께하는 포럼과 토크, 여름밤 옥상 상영회 썸머나이트 스크리닝과 호수공원 밤하늘 아래 펼쳐지는 야외 상영까지 올여름 EIDF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 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0: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손을 그렇게 쓴다고?
1: 아니, 천둥 소리 나. 그래서 뒤로 이렇게.
2: 그거 알아? 그거 알아?
3: 어.
2: 그거 알아? 그거 알아?
3: 야, 잘하더라, 잘하더라.
2: 그거 알아?
3: 아, 좋았어.
2: 좀비가 왜 밥은 줄 알아?
3: 어.
2: 머리가 좀 비어서.
1: 빨리 앉아, 여기. 어, 쉬어야 할 때다, 야.
2: 그러면, 덥지 않은 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런 줄 알아? 무더위.
1: 꼰대이 촬영 갔다 오더니 이렇게 됐어. 어.
2: 그거 좀 마실게요.
1: 네.
2: 어, 휴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1: 뭐, 우리 한 10분 뒤에 들어가면 되나? 그치?
0: 네.
1: 어.
3: 네.
1: 그래.
2: 어.
1: 코로 오네.
3: 얼추네.
0: 포크.
1: 저 자세로 코를 보네. 피곤했나 보다. 코로 오네.
2: 피곤하다고?
1: 응.
2: 나 방금 안 잤어.
1: 잤어.
2: 또 시작이네. 나 지금 나 안 잤어. 어? 방금 이렇게 한 건데 안 잤어.
1: 알았어.

0: 잠시 10분 정도 대기하셨다.
1: 아, 네.
2: 오케이.
1: 예.
2: 아, 네, 잠깐만 누워 있을게요.
1: 아, 좀 쉬자.
2: 아, 여기 아, 시원하고 좋다.
1: 아, 좋지. 아. 아, 텔레비전 봐야지. 뭐야? 평소 코골아. 평소 코르고네. 평소 코골아. 우와. 우와, 평소 코 겁나 고네. 우와, 이거 이상해. 야. 긴급속 평소 코겁니다. 평소 코 진짜 많이 골아요. 평소! 평소 무호흡증 아니야? 평소 무호흡증인 것 같아.
2: 어, 뭐야?
1: 코 겁나 골아서 나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
2: 숨 안 넘어가요.
1: 아, 그래? 다시 자.
2: 응?
1: 알았어.
3: 퇴근 퇴근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4: 여기서 나는 거야, 이제. 와. 와. 뭐야. 와, 진짜. 와. 아니, 이렇게 코를. 뭐야. 숨 안 쉬는 거 아니야? 오, 깜짝. 아, 펭수. 아니, 밖에 무슨 천둥 치는 줄 알았어, 지금.
5: 비와?
4: 코 고는 소리 때문에 깜짝 놀랐다. 지금 퇴근하다가 무슨 공사하는 줄 알고.
5: 공사해?
4: 아, 좀 일어나, 좀.
5: 아, 뭐야, 왜 깨우냐고.
4: 아니, 미안한데 숨을 안 쉬어.
5: 숨을 어떻게 안 쉬어. 숨을 쉬니까 살아있지.
4: 천둥 치는 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쉬어.
5: 아, 좀 왜 나 괴롭혀? 나 잔다고. 잘 때는 펭귄도 안 건드리는 거야. 헐, 헐.
4: 와, 저 녹화해서 보여줘야 되겠다. 와, 진짜. 이거 설치를 해, 여기다 해야 돼. 몰래.
6: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4: 어. 보인다, 여기. 여기서 여기 재우자, 여기. 여기 위에다 하면 괜찮아.
6: 진짜 그 정도라고?
4: 어. 알았어.
6: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4: 오, 근데 계속 자기 앉았다고 하거든? 아니, 천둥 소리 났다니까.
6: 왜 이렇게 했는데? 코를 그렇게 꼰다고?
4: 아니, 천둥 소리 나. 자, 이거 차세요. 근데 이거 귀가 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5: 어?
4: 아니, 그렇게까지. 어, 이마가 너무
7: 커 보여?
6: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5: 아니, 뭐야, 이거?
4: 어.
5: 아니, 무슨 날이야?
4: 어, 오늘 우리 집 전기가 나간 날.
5: 아, 정말요. 아, 와서. 나는 내 집에서 자고 싶은데.
6: 이기면 파자마 파티 하는 거지.
4: 그래.
5: 내가 너무... 오늘만 같이 자든다.
4: 게임이나 할까? 데스킨 라인
8: 31.
4: 1, 2, 3,
9: 4,
4: 5, 6,
5: 7.
9: 14, 18.
5: 잠깐, 나 지금 좀 쎄하거든.
4: 뭐가?
5: 어떻게 해든 나한테 화살이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야.
8: 인디언 밥! 보너스!
4: 야, 이제 자, 이제 자자, 자자.
8: 자자.
5: 1, 2, 3. 1, 2, 3.

0: 장난치지 마. 측정기 잡으세요. 근데 더 큰 문제야. 이거 곧 숨을 안 쉬는 게 제일 큰 문제야. 깨워, 깨워, 깨워.
1: 뱀소, 뱀소 일어나. 뱀소, 뱀소, 뱀소.
2: 숨쉬어, 숨쉬어.
1: 뱀소.
3: 뭐야, 뭐야, 뭐야.
1: 숨을 쉬어. 숨을 쉬어라.
0: 너 코 고는 거 다 녹화할 거는?
3: 아, 또 AI한테 핀셋 코 고는 거 만들어줘 이랬네.
2: 생각하다 생각해.
0: 아니야.
3: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0: 뭐라도 해보자 이제.
3: 뭐라는 게요?
0: 베개를 높게 베면 괜찮다는 얘기가 있어. 너를 커버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2: 등받이에 가깝긴 한데 아, 뭐라도 해보자.
1: 자 해봐.
0: 오, 진짜 조금 올라와. 진짜 조금 올라와.
3: 이 이거 불편해서 못 자.
0: 불편하다고?
4: 해보자 그래도.
3: 자, 자, 자, 자. 내가 이렇게 해서 자면은 진짜로.
0: 소용이 없다.
4: 불편해서.
2: 조금만 더 해보자.
0: 저 더 세워볼까?
3: 아 뭐? 아 뭐해? 어떻게 앉아서 잠을 잡니까?
2: 어떻게 해도 효과가 없어.
0: 이건 뭐 소용도 없어, 이거.
1: 안 되겠는데요?
0: 자, 다음.
3: 싫어, 이거!
1: 봐봐, 나
0: 아픈 거 아니야?
3: 콧구멍, 콧구멍 넓어지면은 돈 생다 그랬어.
4: 뻥뻥이.
5: 야 이거 숨을 터뜨린다고 테이프를?
3: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0: 입을 막아도 그걸 뚫어버려.
3: 어? 뭐야?
0: 안 되겠다. 마지막 방법.
2: 최후의 수단.
3: 아니 뭘 할 건데요 또?
0: 펭수. 코에 있는 이물질을 뺄 거야. 아, 조금 살짝 시큰할 수도 있어. 살짝 숨겨줘.
3: 이게 코고는 거랑 무슨 상관인 게?
0: 자, 한다.
5: 이거 엄청 시원하다고.
1: 아! 괜찮아? 펭수, 펭수, 이뻐. 콧물 장난 아니야.
3: 아니, 머리로 들어갔다고요, 이게.
2: 뭐예요?
0: 이거 이렇게.

0: 야, 잠든 거. 야, 근데 콧물 더 흥 한번 해보자. 일로 와봐. 흥. 아,
1: 자. 나이스,
0: 나이스. 하나, 나오겠다. 둘. 흥! 와.
1: 와, 나 요즘에 이런 영상 찾아도 못 해.
2: 이러다 나 장기까지 나오겠어.
1: 시원하겠다.
3: 진짜 다 나왔네.
4: 근데 코가 계속 나오네. 한번
2: 나. 그러면은 병원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4: 병원 갈래?
2: 잠깐만. 아직 컷하지 마. 왠지 컷이라면 바로 다음 장면에 내가 병원에 있을 것만 같.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코골이 때문에 병원을 오래.
4: 아니, 코를 너무 최근에 심하게 고쳐가지고. 네, 네, 네.
5: 제일 힘든 게 뭐였어요?
2: 전 몰라요.
4: 아니, 안 골았다고.
2: 몰라, 몰라. 어? 입문식이 고거는 소리가 나한테까지 들리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은 안 해봤던 거야.
4: 아니, 저희가 그래서 영상을 좀 찍어왔거든요.
5: 그거 보여주세요. 저...
4: 촬영 중간에 쉬는 시간인데 갑자기 이렇게 잠이 든 거예요.
2: 왜 보여줘?
5: 아, 이 정도면 쉬... 네. 왜냐하면 보통 앉아있는 자세에서는 코 잘 안 골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네. 누워야 맞아요. 되는데. 이 정도면 본인도 알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몰랐지, 이거는?
4: 절대 자기 안 골았다고. 숨을 막 안 쉬어가지고, 막, 저희가 숨 넘어가는 것처럼 막, 막 이러고, 그 다음에 또, 베개도 막 뒤에 해보고, 콧구멍 벌렸는데도, 이제 그, 되고. 코를 많이 골아서, 네. 그래서, 그럼 입을 막아보자. 그래서 입을 막은 거거든요.
5: 오히려 이게 위험할 수 있죠. 무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이미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로도 못 가고, 여기로도 못 가면,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1: 아니, 아니.
2: 잠깐만. 역시
4: 잠깐만. 아니, 입은 막았는데 콧구멍은 또 벌려놨거든요.
5: 벌려놨는데 여기 콧구멍, 목구멍이 막히니까 코로 숨이 안 가요. 죽이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죽일 뻔 했다. 이런 얘기를.
4: 그래서 미안해.
5: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자니까 뇌가 계속 깨서 피곤한 거예요. 막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이게 이해를 해야 돼. 펭수가 원래 이런 친구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2: 원래
4: 그랬긴 했는데.
5: 원래 그랬긴 했는데. 이런 말 하면

0: 좀 상처 또 받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사실은
1: 그만!
0: 한 번만 할게. 그만하. 이거 중요한 얘기 하면 안 돼요? 행수님은 뭐 너무 지금 여기에 뭔가 살이 쪄 있는 것 같아.
1: 이건 살이 아니라 이거는 근육이에요. 근육.
0: 그래도 결국은 제일 많이 생기는 관상이 약간 전체적인 얼굴 크기에 비해서 이 입이 되게 작아 보여. 그리고 여기에 많이 이제 두툼하니까는 눈을 것 같은 목구멍이. 예, 그리고 턱 부분이 조금 작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기도를 좁게 생길 수 있는 관상이에요, 관상.
1: 자, 그러면 나 말고 여기서 또 코 걸 만한 사람 누가 있어요?
0: 어디 보자. 여기는 근데 희한하게 또 코골이 관상이 별로 없으시네, 또.
1: 진짜로?
0: 예. 네.
2: 근데 이 감독님 많이 골아요.
0: 목이 되게 두꺼워요. 아. 운동을 많이 하셨는지.
3: 저 잘 때 와이프가 뺨을 때리거든요.
1: 죽은 줄 알았어.
0: 아, 그게 가장 섭섭한 방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밤새 막 두들겨 맞으시는데 결국은 해결을 안 되고. 네, 너무 슬픈 스토리지. 너무 슬픈 거죠, 이거 지금. 네.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펭수님 또 외롭고 하니까.
2: 아니, 이제 하룻밤 자야 되니까.
1: 아싸!
0: 예, 네, 쪽으로 오셔가지고 코 내시경 한번 찍을게요.
1: 네, 네, 코시경.
0: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긴장 풀고. 어, 힘 빼고.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하비갑기라고 하는 콧살이 이렇게 부어 있고.
1: 어머. 그래서 이제 저 뭐예요? 거미줄이에요?
0: 콧물. 콧물이 찐득찐득 껴 있는 거예요.
2: 그렇게 많이 뺐는데.
0: 그렇게 뺐는데도 아직 계속 나오니까는 그래서 남아 있는 거고 이렇게 폐도 크고 숨도 많이 쉬어야 되는데 요만한 구멍 가지고 숨을 빨아당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1: 그럼 어떻게 해요?
0: 그러니까. 그리고 또
1: 그러니까.
0: 이거, 근데 대부분의 원인이 지금 보면은 지방이 낀 것 때문으로 보이거든요. 한번 고민은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이제는 내가 드디어 살 뺄 때가 됐다. 그런 어떤 뭔가 마음의 결심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 이거 보니까는 조금 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자면서 검사 받아보고 저희가 종합해서 알려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4: 전극 부착을 해드릴 건데 목둘레 먼저 한번 재볼게요.
1: 네.
4: 너무 두꺼우시네요. 이걸로 안 될 것 같아요.
1: 네?
4: 너무 두꺼우셔서 저희가 좀 다른 걸로 좀 준비해 올게요. 3m짜리 자는 처음 써보네요. 네, 202cm시네요, 목둘레가.
1: 202? 야, 무슨.
4: 보통은 한 40cm 정도도 두꺼운 편인데, 이제 전극 부착을 좀 해드릴게요.
1: 와, 이거 붙이는 데만 하루 걸리겠어요.
4: 그러게요, 펭수님은 하루 걸릴 것 같아요.
1: 이건 잔영기 문제인데요, 잔영기 문제야.
4: 주무시다가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이쪽 호출벨 눌러주시면 되세요. 많이 피곤하셨나 보네.
5: 치료되면은 더 이상 뺨을 맞지 않겠지?
6: 바로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0: 검사 잘 받으셨어요?
1: 잘잔거 같긴 한데 졸려요 아직.
0: 그죠. 예, 그래도 결과는 의미 있게 나왔어요. 기억이 날 정도로 깼던 건 아마 한두 번, 두세 번, 열번될수 있는데 실제로는 하룻밤에 200번도 넘게 깼어요.
1: 제가요?
0: 예.
2: 221번 깼다고요?
0: 예, 하룻밤에. 전부 다 무호흡 때문에.
2: 와.
0: 콕콕하면서 숨 쉬려고 깨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교정이 필요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2: 아니 어떻게 살아있는 게 지금 기적이네.
0: 놀라긴 일러요. 이거 보면은
2: 그래요?
0: 무호흡의 길이가 한 번에 55초까지 숨을 안 쉬어요.
2: 1분 동안 거의?
0: 네, 거의 1분을 한 번에.
1: 근데 원래 또 펭귄은 또 수영해야 되니까 그 정도는 안 쉬어요.
0: 근데 잠을 잘때 숨을 쉬어야 될 거예요. 그 수영할 때고. 굳이 잠을 잘때 숨을 참을 필요는 없으니까.
2: 괜찮은 거야?
0: 안 괜찮아요. 근데 이거 계속 가면 큰일 나요. 한 시간의 무호흡이 5번까지 정상이라 그래요. 이거는 치료를 안 받아도 돼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30번부터 심하다고 중증이라고 하는데 펭수님은 지금 여기가 있어요.
2: 55번이니까, 그렇죠. 예, 62니까.
0: 병원에 오는 사람 중에서도 제일 심한 거예요.
2: 수술이다. 넌 수술이다.
1: 아니요.
2: 또 수술 컨텐츠도 하나 괜찮은 것 같아요.
1: 와, 심은 거예요, 지금. 남의 지금.
2: 그게 아니고.
1: 병을!
2: 아니, 이거 고치려고 하는 거니까.
0: 근데 수술일 필요 없어요. 살을 빼면 끝날 것 같긴 해요.
2: 아,
0: 그런데
2: 그래요?
0: 문제...

0: 이제는 살 빼는데 한두 시간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 권하고 싶은 거는 양압기라고 하는 거 했으면 좋겠어요.
1: 양압기가 뭐예요?
0: 양압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네. 예,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불편하진 않아요?
1: 일단 지금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0: 지금은 괜찮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로 이제 이렇게 툭툭 이제 압력이 들어와서 펭수님이 이제 밤에 아무리 목이 막혀도 막히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1: 뭔가 강력해진 것 같아요.
0: 강력해져? 강력해져?
2: 그래, 뭐가 강력하긴 하다, 야. 어?

불편해갖고 잠은 잘 못 자겠지. 아니

0: 허깽해.
1: 새로운 유정 선생님이에요.
0: 어떤 말씀인지 알고 오셨죠?
2: 아무것도 모르...
0: 처음이니까 다 받아들여야 되나요?
2: 마음에 들진 않고요.
0: 뭐라고요?
1: 밥 먹을 때는 장난치지 않아요.
0: 나를 가르치려고 하네?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컷하세요, 컷. 카메라 있을게요. 그, 말하시면 안 되죠.
3: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4: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 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5: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사람 약용입니다. 호는 3, 이모년 6월 태어났지요. 지금은 묘지명을 쓰고 있습니다. 세월이 한갑자 60년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이 때 무엇부터 떠오를 것 같습니까? 나는 평생에 죄가 하도 많아 마음속에 원망과 후회가 가득 쌓였지만 마침내 중요치 않은 잔무들을 죄다 제거하고 회갑의 일생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얼마 전 집 뒤 언덕에 묘자리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함께 묻을 묘지명을 쓰고 있어요. 이 늙은이의 한 가지 유쾌한 일은 눈이 어둡다는 겁니다. 안개 속의 꽃처럼 눈이 흐리니 눈치가 번거롭지 않습니다. 강호의 풍광과 정산의 빛으로도 내 시야를 채우기에 충분하지요. 과골 삼천, 중병의 고난을 이기며 복숭아뼈에 세 번이나 구멍이 날 정도로 자리에 앉아 지필에 몰두했어도 평생 동안 느꼈던 글에 대한 거리낌을 이제야 깨끗이 벗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순에 이르러 어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늙은이의 다음 유쾌한 일은 귀가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 종종 의기를 다해 서로를 허락하지만 마음은 바람 앞에 촛불 같아서 흔들려 고정되지 않지요. 세상 만사 좋은 소리가 없고 모두가 다 시비, 다툼뿐이니 헛칭찬은 사람을 하늘에까지 추어올리고 헛무고는 구렁텅이로 떨어뜨립니다. 누구나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묘지명에 소상히 적었습니다만 재난에 빠지자 옛날에 사귀던 이들이 마치 도둑을 대하듯 피하더군요.

여러 대신이 때때로 나를 불러 귀뜸했습니다. 그리고 이병모가 말하기를 곧 풀려날 것이니 식사를 많이 들고 자중하라 했지요. 그런데 서용부만이 불가하다고 고집했습니다. 악한 무리들이 문서 더미에서 천주교의 설을 찾아내어 어거지로 우리 가문의 문서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그물망 같은 옥사 안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죽을 고비가 네 번이었지요. 옛날에 사귀던 이들은 나를 길 가는 사람처럼 여기며 외면하였지요. 두 형, 약전과 약종이 함께 체포되어 한 사람은 죽고 나와 둘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윽고 나는 전라도 강진에 이르러서는 문을 닫아 걸고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지요. 무려 18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궁으로 돌아갈 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나를 재등용해 승지에 임명하려는 논의도 있었고 세자의 당을 올릴 적에도 부름이 있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요. 원망치는 않습니다. 아마 묘지명의 맺음에 이리 적는 게 옳겠지요. 어지러운 마음을 거두고 힘써 하늘을 섬긴다면 마침내 경사가 있으리라. 아, 묘지명의 이 일도 함께 적어두겠습니다. 그때 나의 옥사를 논할 때 홍이운이 말하길 천 사람을 죽이더라도 용을 죽이지 않으면 죽이지 않느니만 못한데 공은 어찌 힘껏 간쟁하지 않습니까? 하니 박장설이 말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죽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죽이겠소? 남이 나를 죽이려 해도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세상을 사는 요체입니다. 군자는 단지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기를 구할 뿐이에요. 남에게 기대면 반드시 비굴해지고 비굴해지면 욕을 보니까요. 하물며 이해관계가 얽힌 마음은 더욱 그러합디다. 사람의 마음은 물이 흐르는 것 같고 바람이 부는 것 같아서 붙잡을 수 없어요. 60년 살아보니 비로소 깨닫습니다. 마른 지팡이를 짚고 때때로 강가에 다시 기대섭니다. 아롱꿈 깨어나니 한바탕 환영. 저 나룻배는 틀림없이 이 늙은이를 실을만 하고 갈매기와 남은 세월 함께합니다. 들에 가서는 뺨 씻는 비에 공손히 젖고 배에 타서는 머리 때리는 바람 흔쾌히 받을 뿐이지요. 이처럼 유쾌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늙은이의 또 유쾌한 일은 치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창 움직여 흔들릴 적에는 가시로 찌른 듯 매우 시고 아팠지만 이제는 걱정거리 전혀 없습니다. 나는 하늘 소리처럼 때에 따라 움직일 뿐이니 게으르고 졸렬하고 무심하다 해도 성내지 마십시오. 인생은 한바탕 꿈일 뿐이니 처음 아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개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개들의 의견을 대변해주고 싶은 개변호사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도 나한테 악의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나랑 다른 별의 언어를 쓰고 다른 별에서 왔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을 강요하기 전에 상대를 조금 더 이해하고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고 한번 배워보는 게 이건 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번역을 시작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8년째 강아지들과 우리 보호자님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설치현수 이사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뭐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그리고 강아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많은 수식어를 붙여주시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식어는 네, 개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개들의 행동이나 언어 그리고 이들의 감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여러 영상과 미디어에서는 실제로 이들의 감정은 그렇지 않은데 잘못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너무나도 많이 보여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개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말을 못하는 이 동물들 대신에 내가 좀 목소리를 내서 알려주고 싶어서 네, 개변호사라는 말을 좋아하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주제와는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 연애와 결혼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결혼을 한 지가 올해로 딱 10년이 됐습니다. 연애를 11년 하고 그리고 결혼을 10년을 해서 지금 21살부터 42살까지 저의 딱 반을 제 와이프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처음부터 되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연애하고 결혼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강아지한테만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고 사람한테는 되게 이성적이에요. 우리 MBTI로 보면 T 중에 거의 막 90% 이상 T가 나오는 그리고 저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연애할 때는 정말로 많이 싸웠어요. 그러다가 딱 좋아진 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책 중에 약간 우리 이제 별로 비유를 해서 화성에서 온 사람, 그리고 이제 금성에서 온 뭐 사람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니까 같은 한국인이고 같은 언어를 쓰는데 그 안에 내포된 진짜 의미는 다른 언어를 쓰고 있구나. 그래서 그 언어를 이해함으로써 점점 싸움이 줄어들었고 네, 실제로 지금은 거의 싸우지 않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느꼈어요. 아, 동물 행동학도 그런 게 아닐까.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게 아닐까. 그냥 이건 연애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번에 또 서점에 갔더니 더 재밌는 책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리고 안드로메다에서 온 아이. 이렇게 우리는 사람끼리도 다 다른데 애들이 안드로메다에서 왔다라고 하면 개들은 도대체 얼마나 더 먼 곳에서 왔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해 봤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우선 언어부터도 많이 다르죠. 뭐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뭐 미국이나 영어권 사람들은 영어라는 방법을 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개들은 그렇지 않아요. 개들은 대부분 뭐 몸짓, 바디 랭귀지라고 하죠. 몸짓이나 아니면 또 냄새도 언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항상 뭔가 얘기할 때 말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서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개는 개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떤 분들은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는 개다라는 말을 아직까지도 개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보다 하등한 동물이니까 좀 강하게 억압하고 혼내고 막대해도 돼라는 식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랑 비슷한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뭐고 그리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언어를 쓰는지 이해하고 그거대로 대해주는 게 개는 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을 존중해주고 이들의 능력과 감정, 언어를 생각을 해보면서 그들에게 올바르게 대하는 게 저는 개는 개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저는 항상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한다고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해를 했을 때 조금은 덜 미워하게 되고 서로 잘 지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예시를 제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적인 예시가 개들의 문제 행동 중에 항상 탑3 안에 들어가는 분리불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강아지들이 이 배뇨 실수, 오줌을 아무데나 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리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오줌을 아무데나 싼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여쭤보는 거는 언제 그러는지를 여쭤봅니다. 보호자가 있을 때도 실수를 한다면 다른 원인이겠지만 보호자가 없을 때만 아무 곳에나 실수를 한다면 이건 분리불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개들이 이렇게 자기 혼자 있을 때 오줌을 아무데나 싸면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혼자 두고 간 것에 대한 복수. 그런데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개들에게 그런 복수라는 고등적인 감정은 있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면 복수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불편할 거라는 거를 알아야지 복수인데 개들이 우리가 오줌 닦는 거를 되게 싫어하고 아니면 이불 빨래하는 거를 싫어하는 걸 알아야지만 이게 복수가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죠. 대부분 내가 너무 불안해서 개들의 정상적인 시그널 중에 하나인 마킹이나 배뇨작용이 불안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호자들은 외출했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줌이 아무데나 쌓여져 있어요. 대부분 또 어떤 행동을 할까요? 개를 데리고 오줌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너 이거 뭐야? 하고 혼내요.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개들이? 개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학습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참 전에 일어난 일과 지금의 결과를 연결시키지 못해요. 우리가 보통 한 3초 이내에 알려줘야지 이해한다라고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는데 한참 전에 싼 오줌과 지금의 혼남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개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우리 가족들은 외출했다 돌아오면 나를 이유 없이 혼내. 그러면서 보호자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보호자 눈치를 보고 식탁 밑이나 소파 밑 아니면 방 구석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그 보호자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개에 대한 이해가 없는 보호자는. 제바, 지가 잘못한 줄은 알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친구는 불안해서 이 행동을 했지만 상대방에 대해 이해가 전혀 없는 보호자가 얘를 복수나 하는 나쁜 개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사이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질 일만 남았습니다.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면 서열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개들이 서열 문제로 우리에게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 라고 얘기하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서열 이론을 연구한 사람은 나중에 되게 재밌는 일들을 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니까 내 책을 절판시켜줘. 실험 자체가 잘못됐었습니다. 진짜 늑대들의 무리를 데리고 와서 관찰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늑대들을 잡아와서 좁은 공간에 가둬놓고 관찰을 했고 자원이 모자르고 원래 가족이 아닌 친하지 않은 대상끼리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엄청난 싸움을 하고 거기서 힘이 제일 센 애가 자원을 독차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늑대는 서열이 아주 수직적이구나. 개는 늑대의 후손이기 때문에 개들도 그럴 거야. 억압하고 힘이 세야 돼.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하지만 늑대의 서열은 사실 아주 가족적이고 수직적인 서열이 아니라 수평적인 서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과학적 연구 결과입니다. 이렇게 계속 서열적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는 오해하게 되는 거죠. 이 개의 감정은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나를 마치 낮은 대상으로 보고 나를 업신여기면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한다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이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 더 좋은 감정을 가지기보다는 우리가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나쁜 애, 나를 우습게 보는 애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가장 첫 번째고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또 개들 사이에서도 달라요. 방금 말씀드린 건 이 개라는 전체적인 종의

것과도 더 즐거워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개들은 인지 편향적으로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이런 개들은 처음 만났고 처음 본 곳에 대해서는 즐거운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반복적으로 만나면서 내가 마음을 놓고 신뢰감이 생겨야지 즐거움을 느낀다거나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들마다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개들마다 솔루션도 다 달라져야 돼요. 이게 또 개들끼리도 다르지만 개와 사람이 아닌 개와 고양이도 좀 많이 다릅니다. 개들은 영역동물적인 게 더 강한가요? 무리동물적인 게 더 강한가요? 개들은 조금 더 무리적입니다. 반면에 고양이는 조금 더 영역적이에요. 그래서 개들은 산책을 꼭 시켜줘야 되지만 고양이는 영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역을 벗어났을 때 불안하는 게 많아지고 그래서 산책을 안 시키는 거죠. 또 반대로 개들은 무리적이기 때문에 혼자 두고 갔을 때 분리불안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고양이들도 요즘은 좀 있지만 혼자 두고 갔을 때 내 영역에만 있으면 불안이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서 분리불안이 없을 수 있는 거죠. 언어도 상당히 좀 다릅니다. 개들은 꼬리를 막 빨리 흔들고 흥분하는 게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고양이들은 그렇게 꼬리를 흔들고 흥분하는 모습을 네, 정말 싫어해요. 고양이들은 정말 천천히 다가와서 눈금 뻑뻑거리고 와서 그냥 비벼주고 이 정도면 자기의 사랑을 좀 많이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오히려 너무 많이 스킨십을 하면 아, 이 정도까지면 됐어 하고 물고 도망가는 애들도 많습니다. 싫어서가 아니라 네, 자신만의 기준과 그 감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아쉬운 건 보호자분들이 내 반려견의 기질이나 성향,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다 내가 원하는 모습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질과 성향의 차이. 기질은 타고난 겁니다. 바꾸기 어려워요. 그냥 선조 때부터 내려온 DNA에 새겨져 있는 컴퓨터로 보면 프로그램 코딩되어 있는 게 기질이고 이 기질을 바탕으로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환경에서 살았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성향입니다. 개들은 우리 사람보다 기질이 더 중요해요. 학습하고 참는 능력이 우리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보호자분들한테 얘가 어떤 아이인지, 즉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보더콜리 아시죠? 목양견입니다. 저기 스코틀랜드에서 양 키우는 데서 보더콜리 딱 해놓으면 사람이 못하는 그 넓은 지역에서 얘가 뛰어서 양을 쫙 몰아서 이 보호자가 얘기하는 곳으로 데리고 와요. 이거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안 가르칩니다. 타고나요. 어느 정도 큰 보더콜리를 양 농장에 풀었을 때 양을 모는 아이들이 있고 양 무서워서 도망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모는 아이들 데리고 신호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게 기질이에요. 이런 기질적인 면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지 아 얘는 선조 때부터 내려온 이런 행동을 타고났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를 좀 풀어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개들의 행동학을 하면서도 느낀 건 관계의 갈등은 대부분 상대가 틀려서가 아니라 상대와 내가 쓰는 언어가 다르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상대를 조금 더 이해하고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고 한번 배워보는 게 그게 좋은 관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도 나한테 악의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나랑 다른 별의 언어를 쓰고 다른 별에서 왔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청년분들도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에서 조금만 노력을

0: 해보면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런 관계를 맺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각자 태어날 때부터 나만의 스케치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너무 힘들고 불행한 사람들은 항상 스케치북 밖에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고장난 게 아니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감정이다. 천천히 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게 가장 나답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0: 다시 한번 가보시죠.
1: 깨짱아가 나한테는 큰 선물이.
2: 아이.
0: 백합이 딱 걸리면 덜그러. 백합.
2: 여름 고양식으로는 체리입니다.
3: 아주 그냥 튀겨줘요.

불안, 두려움 이런 감정입니다. 사실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당연한 거거든요. 동물한테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감정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교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행동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저 깊숙한 감정에서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보호자와 우리 반려견들을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네,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이 진료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보호자분들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 반려견을 좀 바꾸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 반려견이 좀 불안하고 힘들어 보여서 저를 찾아오는 보호자보다 내가 힘들어서 그리고 내 맘대로 안 돼서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로봇개 아세요? 예전에 일본에서 나왔던 로봇 반려견이 있어요. 완벽한 개를 원하면 로봇개만큼 좋은 게 없어요. 내가 짖어하면 짖고 짖지마하면 안 짖고 산책 가자고 하고 산책도 갈 수 있어요. 재롱도 핍니다. 문제 행동도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문제 행동 보이면 꺼버리면 되죠. 근데 이 로봇개는 더 이상 생산되거나 판매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오히려 너무 완벽하면 같이 살 때 느끼는 그런 행복, 즐거움 이런 게 없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보호자분들의 이런 모습들은 요즘 주위에서 접할 수 있는 영상이나 방송에서 개들을 너무 쉽게 고쳐지는 것처럼 표현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많은 분들은 다 내 맘대로 동물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면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개들은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생명체는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행동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저 깊숙한 감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개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개들의 능력치는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심리학자이자 동물행동학자인 스탠리 코렌이라는 박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개들의 정신연령이 한 몇 살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과학적 연구 결과로 보면 평균적으로 30개월 정도입니다. 사람의 30개월. 그러니까 2에서 2.5세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어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조카를 보면서 느꼈어요. 아, 상당히 비슷하구나. 근데 제 조카가 하는 행동이 제가 잘 알고 있는 개들의 행동과 정말 유사하고 그 감정이 비슷한 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에너지 많은 거 그리고 하나 꽂히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제 조카는 계속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고 똑같은 그림, 토끼 그림을 막 100장씩 그려야 됐어요. 개들 어때요? 그 공 던지고 잡아오는 게 뭐가 재밌다고 계속 던져야 돼요. 뭔가 말도 잘 못하면서 주변 분위기를 파악해요. 가족들이 싸우면 자기도 불안해하고 개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한 이 30개월 정도의 아이 수준으로 평균적인 뭐 단어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수를 한 4에서 5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반문해 보겠습니다. 그런 두세 살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그런 정신연령을 가진 아이들 우리가 완벽하게 교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문제 행동은 대부분 나쁜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개들의 문제 행동의 첫 번째 원인을 뭐로 꼽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개들에겐 정상 행동인데 사람이 문제 행동으로 인식한다. 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불안, 두려움 이런 감정입니다. 사실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당연한 거거든요.
동물한테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감정이에요. 그러면 개들한테 이런 불안을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가끔 반려견들이 이 개들이 보호자를 무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이 아니죠. 꽤 많습니다. 왜라고 생각하세요? 서열. 너보다 얘가 너를 낮은 존재로 봐서. 근데 수의 동물 행동학에서는 대부분 보호자를 무는 행동을 서열에 의한 공격성이 아니라 갈등에 의한 공격성으로 봅니다. 갈등에 의한 공격성은 뭐냐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고 거기서 갈등이 생기면서 소통이 안 되면서 생기는 공격성이에요. 대부분 보호자 물 때 언제 무냐면 빗질할 때, 이빨 닦을 때, 발 닦을 때, 목욕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사람 사회에선 필요한 거지만 사실 개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배워본 적도 없고 진화적으로 그게 필요한 활동이 아닌데 인간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설명시켜줄 수가 없어요. 어떤 아이들은 감각적으로 훨씬 더 민감하게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빗질이나 발 닦을 때 이상한 느낌이 나고 하지 말아달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 보호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리 와 하면서 더 잡고 더 빡빡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 갈등이 생기죠. 제가 학생 때 저희 부모님과 싸운 이유와 똑같습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이 강요해요. 거기다 설명까지 해줘요. 그래도 난 하기 싫어요. 거기서 생긴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싸우고 공격성을 보였지 우리가 부모님을 나보다 서열이 낮다고 생각해서 공격성을 보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은 불안을 엄청나게 높여요. 또 하나 맥락이 있어요. 맥락에 대한 이해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병원을 왜 가시나요? 제가 강의하면서 꼭 물어보는 질문인데 단 한 번도 아파서 이외에 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병원을 아파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치료하러 갑니다. 아니면 예방하러 가는 거지. 아픈데 치료 안 해주고 예방 안 해주면 병원 가겠어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맥락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병원은 내가 아플 때 치료해주는 곳이다. 근데 개들은요? 다른 동물들은요? 이 세상 돌아가는 맥락을 알까요? 저는 한번 거꾸로 생각해봤어요. 내가 개라면 나 같은 수의사한테 병원을 왔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죠. 산책인 줄 알고 나갔더니 어딘가 들어가서 흰색 옷을 입고 막 푸른색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를 안고 들어가요. 그러더니 나한테 헤드락을 걸고 막 뾰족한 걸 내 팔에 꽂습니다. 난 싫다고 발버둥 쳐봤지만 그 사람들은 나를 더 꽉 잡아요. 그리고 까만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뭔가 반짝반짝 소리가 나고 제가 개라면 아 이게 정말 나를 치료해주는 게 아니라 험한 꼴을 당하러 왔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맥락을 모른다면 병원이라는 곳이 나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있는 곳이다라는 맥락을 모른다면 근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런 맥락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움, 공포를 가지게 되고 살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격성을 보이는데 이것조차도 얘네들을 이상하게 만들거나 서열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불안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왜 불안할까요? 못 볼까 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못 볼까 봐가 더 깊숙이 왜 나오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도 예측 가능성이 없어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예측 가능성.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호자가 외출했다가 내가 혼자 있었을 때 어느 정도 되면 들어온다라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개들은 아무리 내가 이뻐해주고 침대에서 같이 자고 해도 분리불안 없습니다. 근데 혼자 있어본 경험이 별로 없고 그 예측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 개들이 분리불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제가 말한 이 갈등 그리고 맥락적인 부분, 예측 가능성적인 부분들은 개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개들이 우리보다 더 불안, 두려움 이런 거를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불안, 두려움,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감정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아는 훈련으로 다 고쳐질 수 있을까요? 제가 진료할 때 많이 오는 문제 행동 중에 하나는 우리 집 바깥에서 나는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짖는 애들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맞아, 우리 집 강아지 그래.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막 따라해봐야지, 애 혼내야지, 막 짖을 때마다 막 목줄 잡아당겨야지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반문할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못하는 건 얘네들도 못한다. 컴퓨터로 따지면 얘네는 저 어렸을 때 있었던 386. 우리는 진짜 요즘 최신 컴퓨터라고 본다면 우리가 못하는 건 얘네도 못한다. 그거 되면 우리들도 층간소음 탈감작화 훈련 받으면 된다. 그러면 정말 큰 사회 문제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층간소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소리를 계속 들려주면서 간식을 줘요. 덜 불안해하고 둔감화되라고. 왜 안 할까요?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걔들은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솔루션은 그런 완벽한 교정이 아니라 관리예요. 이 친구의 기질과 성격도 이해하면서 어떻게 관리해야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훈련 교육이 만능 리모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미국에 연수를 갔었어요. 그때 제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있었고 문제 행동을 보였는데, 사람처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쓰는 항불안제를 수의사들이 쓰고 있다는 걸 보고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미국에 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수님이 가장 강조한 건 뭐였을까요? 수의행동학은 3M으로 갑니다. 3M을 기반으로 생각해요. 첫 번째 M이 매니지먼트, 관리. 두 번째 M이 모디피케이션, 행동 수정. 세 번째 M이 메디케이션, 약물이에요. 가장 강조하는 건 관리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가르치고 아니면 약으로 해결되지 않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우리가 지금 윗집이 막 뛰고 내가 너무 예민하고 불안해지고 막 힘들어요. 그러면 솔루션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이사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윗집이랑 잘 얘기해서 슬리퍼를 신게 하거나 윗집에 층간소음 매트를 깐다. 여기 교육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솔루션은 가르쳐보기 전에 어떻게 관리해서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불안이나 두려움, 예민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타고나는 면들도 많습니다. 기질적으로 타고나서 쉽게 바꿀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람들이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가르치고 훈련하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많이 아쉬워요. 그보다 이런 것들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행복한 방법을 찾을지에 대한 관리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해보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와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부조견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이해와 관리가 안 돼서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산에서 내가 살고 있던 들깨예요. 이제 사람들이 막 신고를 해서 안락사 위기에 처해 있어요. 하지만 걔는 내가 안락사 위기에 처해진지도 몰라요. 그러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처음 가보는 실내 공간, 집이나 이런 곳에다 임시 보호를 시작을 했어요. 걔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납치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걸 얘가 나한테 당연히 납치됐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한테 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관리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막 가르치려고 해요. 다가가려고 하고 막 간식 주면서 오히려 막 너무 먼저 다가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친해진다라고 하면서 아직 신뢰관계가 형성도 안 된 아이들한테 산책을 시켜요. 그래서 꼭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납치당했을 때 줄에 묶여서 밖에 나가게 되면 이건 무슨 기회예요? 도망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걔들은 또 도망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이런 걔들에게 불안,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뢰가 먼저다. 아직 신뢰가 쌓이기도 전에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부조견들 같은 경우 이렇게 도망가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반려견의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걔들이 으앙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영어로 growling이라고 하거든요. 으앙 하는 거 진짜 의미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경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 마 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 80%만 맞는 말입니다. 원래 growling, 으앙 하는 거는 정확한 의미가 싸우기 싫으니까 하지 마요. 싸우고 싶은 동물들은 으르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걔들은 사냥할 때 으르렁 거의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동물을 사냥감을 도망가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죠. 으르렁이 있다라는 건 나도 겁을 먹었고 싸우기 싫어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럼 안 싸울 것 같아. 싸우기 싫으니까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멈춰주는 친구와 내가 싸우기 싫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와 신뢰관계가 생길까요? 누구한테 불안감을 느끼고 누구한테 불안감을 안 느낄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했어요. 예전에 얘네들이 으르렁 했으면 그대로 끊어줬습니다. 이걸 계속 꾸준히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참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말을 들어주는 사람한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고 불안이라는 감정이 줄어든 거죠. 저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우리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예민함, 뭐 또 그로 인해서 자꾸 도망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고장난 게 아니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감정이다. 근데 그 감정을 너무 훈련시키려고 하고 아니면 다른 타인들이 너가 잘못된 거야 뭐 혼내고 훈련시키려고 한다면 걔들과 마찬가지로 더 잘못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훈련을 시켜서 완벽하게 고치려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불안하든 두려움이 있든 어느 정도의 뭐 문제점이 있든 그래도 내 안에 그것을 인정하고 너무 고치려 하지 않고 내 안에 스케치북에 내 나름대로의 가장 이쁜 그림을 그리는 거. 그게 저는

0: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동물의 행동학과 연관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 얘기를 통해서 완벽하지 않아도 천천히 그리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가 첫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헐겁고 벌판에 계속 서서 추워서 덜덜 떤 느낌으로 너무 서럽더라고요. 명확한 건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은지 그게 생기는 게 중요한 거죠. 입으로 내가 뭘 하겠다 자꾸 얘기하고 마음속에 다지고 하면 그 일이 돼요. 조바심 내서 그 재밌는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천천히 느긋하게 확고한 본인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 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3: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5: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 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

0: 응급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1: 한여름, 뙤약볕 속에서 거친 숨을 내뿜으며 높고 험한 산을 오르는 십만이들.
2: 어휴, 덥고 힘들고 관상은 안 보이고
1: 발 디디기도 힘든 험준한 산길을 오르는 건 매순간 사투를 벌인 것과 같은데,
3: 사람이 안 다닌 데를 다녀야 돼요. 그래야 약초를 보고 산삼을 보고 자연산 버섯을 보는 거예요.
1: 신비의 명약 산삼을 찾는 고된 여정.
4: 아이고 아이고 미꾸라라. 허허 조심히.
5: 아이고야. 발은 못 두들겠네. 자꾸 밀려싸서.
1: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위험한 산.
6: 어, 땡땡이다. 땡땡이다.
5: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아따가. 아따가, 아따가. 아따가. 어우, 씨. 아따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예상치 못한 땅벌의 습격. 피할 틈도 없이 날아드는 치명적인 위험.
7: 어렵네. 머리가 수십 방이야 지금 내가 미끄러지면서 밟은 것 같아. 핵돼지불 그러 갑자기 막 웅 하더라고. 그때 막 쏘는데 뭐 정신이 있나. 아,
1: 산삼을 찾기 위해 거친 산과 온몸으로 맞서 싸우던 바로 그때.
8: 아, 여기 있다 여기. 아이고 씨야. 어? 이놈아.
9: 야, 언제?
8: 언제? 산이야 산.
9: 진짜?
8: 아이고.
9: 야, 성공했다.
8: 야,
9: 진짜야.
1: 고생 끝에 드디어 찾아낸 귀한 산삼.
10: 이 정도면 25년 이상 봐야 돼.
3: 못 봤다도 200 이상 받아야 되겠죠. 200 이상. 예.
1: 그리고 한여름 숨막히는 무더위 속에서 굵은 땀을 흘리는 도심 속 또 다른 현장.
3: 포장이사입니다. 포장이사기 때문에 박스나 준비할 자재들, 뽁뽁이, 아이스박스 등등 많은 이제 자재들이 필요하죠.
1: 안전한 이사를 위해 꼼꼼한 포장은 필수입니다.
11: 일단 잔짐 먼저 포장하고 큰 짐은 나중에 내려가요. 큰 짐이 배치가 돼야지 작은 짐이 정리가 돼요.
1: 혹시라도 손상이 갈까 손으로 일일이 싸서 포장해야 하는 손이 많이 가는 작업.
12: 에어캡으로 뭐든지 움직이지 않게 잘 싸면 뭐 깨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게 힘을 줘서 에어캡을 당기면서 잘 싸야 돼요.
1: 성인 남성 넷이 들어도 무거운 가전제품을 직접 들어 옮겨야 하는 고된 작업.
11: 손으로 옮기면 이 무게가 한 200kg 정도.
3: 하나, 둘, 셋. 자. 이번 주 38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또 들고 날라야 될 때 육체적인 힘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1: 한여름 산속과 도시에서 뜨거운 땀을 흘리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작업자를 찾아갑니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강원 특별자치도 정선에 위치한 깊은 산의 가파른 경사길. 산삼을 찾아 산을 헤매는 세 사람.
13: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정선에서 산삼을 캐러 다니는 신만이 이용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산삼을 채취하러 왔는데 날씨도 무지하게 덥고 많이 힘듭니다. 어디 있어? 삼 좀 봤어?
14: 아, 안 보이네. 분위기가 좀 있어.
13: 그래?
14: 분위기가 있는데 안 보여.
13: 아, 그럼 어느 쪽을 또 가봐야 되지?
14: 저 옆에 보니까 골 같아. 골. 저걸 타보자고.
13: 진짜 골 보이네. 또 부지런히 가봐야 될 것 같아.
14: 아, 더운 거 좀 미치겠다.
1: 체감온도 40도, 폭염 속 산을 헤매야 하는 고된 현장.
13: 고 여사님! 아유, 어떻게 산삼 좀 봤어요?
12: 아, 없어, 없어. 안 보이죠? 아, 오늘은 뭐 깡치는 것 같은데요.
13: 아유,
12: 오늘 이 시간까지.

0: 뚫었는데 또 안 보여주면 안 보여줘.
1: 그래도 뭐 좀 더 다녀봐야지 뭐 어떡해요.
0: 좀 더 다녀볼까?
2: 네.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데 이 더위가 엄청나네요. 부지런히 또 다니면서 삼삼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산삼은 구경도 못하고 돌아온 뒤 맞이한 다음 날. 10만이 3인방이 새벽에 다시 모였습니다.
4: 각자 알아서 잘 챙겨요.
5: 아니 지금 이렇게 이런 시간에 나가야 돼요?
0: 아이 그럼요. 이 시간에 나가야. 아 그래도 뭐 올라가면 얼마나 더운지 옷에는. 네. 그래 일찍 나가자니. 4시 반에는 집에서 나와야 돼.
3: 나가기 전 스티로폼 상자부터 챙깁니다.
4: 산삼이 밑에 뿌리가 한 이만하다면요. 대는 이만해.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펴서 이렇게 담아야 되니까.
0: 이제 미국 가야지 뭐 이제. 아이고.
6: 가보자고.
0: 그래 가야지.
3: 날이 채 밝지도 않은 새벽 5시 모두 커다란 배낭 하나씩을 차에 싣고 출발합니다.
7: 3K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4: 3K로 이제 뭐 깊은 산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안 다닌데 등산로가 아닌 진짜로 산길을 찾아 헤매러 가야죠. 그러니까 좀 깊은 산으로 갈 거예요.
3: 차로 1시간 남짓을 달려 오늘 올라갈 산에 도착. 산기슭에 차를 세웁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10만이들이 고무 장화부터 꺼내 신기 시작합니다.
0: 안에도 무겁다.
4: 이제 뭐 물도 건너야 되고 그리고 뱀 같은 게 나타나도 혹시 잘못하고 밟으면 이탕 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장화는 이게 고무래서 그런 게 없다고요. 그리고 또 돌 같은 거 이런 데 부딪혀도 좀 다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등산화 이런 것보다 장화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3: 이제 마지막으로 산삼을 캘 때 사용하는 괭이를 챙겨 들고 10만이들의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됩니다.
8: 가방들이 너무 무거운 거 아니에요?
6: 아니 무거운 거 없어요.
0: 이거요 물 많이 챙기니까 어쩔 수 없어요.
8: 물을 챙기셔야 되고.
0: 예, 산에 가면 물이 짤 필수거든요.
3: 매일 짊어지고 다니는 10만이의 배낭 무게는 10kg. 험한 산행을 하는 내내 메고 다녀야 하니 사실 고생 보따리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산행 초반부터 경사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9: 같이 가요.
4: 이제 시작인데 뭐 벌써 지쳤어요.
9: 아니 이게 비탈져갖고 걸을 수가 없어요.
3: 벌써부터 제작진은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9: 이제 초입인데 벌써 이렇게 힘들어요.
4: 사람이 안 다닌 데를 다녀야 돼요. 네. 그래야 약초를 보고 산삼을 보고 자연산 버섯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숲이 굉장히 우거웠잖아요. 네. 네. 이게 뭐 등산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3: 사람들 발길이 닿은 길엔 산삼이 없기에 길이 없는 험한 곳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작진이 넘어지고 맙니다. 아이고 저런.
0: 어허 조심하세요. 아하. 괜찮아요? 벌레 있나? 조심해요, 조심해. 야, 이거 진짜 엄청 이게 짜들박이래서.
9: 아, 미끄러워서 다니질 못하겠어요.
3: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급경사. 경사도가 무려 45도에 달하다 보니 산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숙련된 10만이들도 이동이 쉽진 않습니다.
0: 아이고, 미끄러라. 조심해.
3: 그런데 이때 들리는 비명소리. 아이고, 10만이 한 분이 산비탈 아래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0: 아이고, 꼰대야.
9: 괜찮으세요?
0: 아프기는 아프지요. 아유, 근데 전에도 다리가 찢어질 뻔했어. 진짜로. 그날은 아파갖고 웃지도 못해. 지금 남들한테 얘기해놓고 웃었어요. 그래도.
9: 어머니께 성격이 밝으세요.
0: 사람들이 밝다 그래요.

0: 현재 산을 뒤졌지만 아직 산삼은 감감무소식.
1: 그 살 살펴봐. 야, 분위기 좋대야. 아이고.
0: 산삼은 대체 어떻게 찾는 걸까요?
2: 이제 일단 약간 방향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좀 많이 안 드는 쪽, 그런 쪽 하고, 그리고 약간 골짜기에서 약간 올라가는 부분. 저 너무 밑에는 없고요. 한 제가 보통 제 경험으로는 한 7, 8분 능선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한 6분 능선은 좀 넘은 것 같아. 한 7분 능선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본격적으로 찾아봐야죠.
0: 드디어 산삼이 자라기 좋은 지점에 오른 십만이들. 집중적으로 주변을 살핍니다.
3: 여기 항체 상황이 있네.
1: 어디?
3: 여기. 뒤에도 와야 된다. 여기 뒤에 쓰러진 나무에 쫙 달렸네.
1: 어디?
3: 여기. 이건 크네.
1: 야, 저거는.
3: 그거 여기. 뭐야? 여기 항체 상황 크네.
1: 이거는 큰 거네. 네.
2: 이게 상황버섯이 나무가 어떤 나무에 따라 상황버섯이 달리냐에 따라서 이름이 틀려져요. 네. 요건 이제 항철 나무인데, 요건 항철 나무 상황버섯이라고 해갖고 여기 쫙 달렸잖아.
0: 산삼을 찾아 헤매던 중 뜻밖의 쓰러진 고목에서 자라고 있는 귀한 상황버섯을 발견했습니다.
2: 버섯이 이게 보니까 톱이나 이런 걸로 베놓으면 안 자라더라고. 네. 자연으로 쓰러져야지 이게.
1: 그렇지.
2: 달려요. 지금 이거 보면 항체 상황, 이거 굉장히 귀한 버섯이에요 이게.
1: 이거 많다. 여기
2: 버섯이 지금 잘 안 다치게 이렇게 따야 되는데 이게 잘 빠지네.
1: 원하네.
2: 이게 지금 비를 좀 먹어갖고 쉽게 잘 따지는 게 원래 파랗게 붙어. 이게 큰 것만 따야지. 이런 거 작은 건 크게 놔둬야지. 이것도 이렇게. 이게 잘 따지네. 이거 붙어 있잖아요. 이게 좀 큰 거 이렇게 몇 개 따고, 좀 작은 거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큰 것만 따고. 상황버섯이 쉽게 해갖고 키로에 한 뭐 1,20부터 5,600까지 가는 게 있어요. 1kg에. 근데 얘는 그래도 키로에 한 5,60만 원을 줘야지.
0: 자연산 상황버섯은 꽤 고가에 거래되는 귀한 약재로 십만이들에게는 쏠쏠한 수입원이 되는 효자 버섯입니다.
2: 지금 상태에서는 한 5,600g 정도 되는데 말리면은 절반 이하로 한 200g, 한 300g 많이 나오면.
0: 다시 산행이 시작됩니다.
3: 어딨어?
4: 여기도 황철이 막 있네.
5: 와, 저기 거 크네.
3: 어디요?
5: 아버님? 여기요. 크잖아요.
3: 이게 뭔데요?
5: 이게 잔나비 불로초. 이게 이제.
0: 이번엔 크기가 꽤 큰 버섯을 발견했는데요. 이름도 생소한 잔나비 불로초 버섯입니다.
3: 크네.
0: 지름이 좋기 30cm는 넘어 보입니다.
5: 엄청 크다, 크긴.
3: 크네요. 야.
6: 이것도 그럼 보이면 다 따시는 거예요?
5: 여기 이제 봐가지고 뭐 크거나 물건이 이제 좋고 이러면 내가 좀 따가지고 가가지고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또.
0: 잔나비 불로초 버섯도 1kg에 10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을 받는 귀한 버섯이라고 합니다.
5: 또 가봅시다. 가보자고.
0: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십만이들. 그런데 한낮의 체감 온도는 무려 40도.
3: 아휴, 덥고 힘들고. 산삼은 안 보이고.
0: 벌써 오후 1시입니다.
1: 이거 뭐이나?
5: 동굴이.
1: 동굴이요?
2: 거기 동굴 있네.
1: 어머나, 좋지. 여 좀 쉬다가 가. 시원하다.
2: 완전히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나는 기분이구만.
1: 아이고, 시원하다.
5: 차지?
1: 차. 엄청 좋아. 시커. 땀 좀 닦거라, 야. 아주 올라오는데 애를 먹었어.
2: 지금 배도 고프고. 몇 시간 전에 먹을 거 좀 먹고.
1: 그래. 배도 고파. 헤매가지고.
2: 뭘 가져왔어요?
1: 뭐 또 카본 몸을 우욕. 배기면은.

0: 아, 이게 스위치 떡이구나.
1: 산에선 가볍고 상할 염려 없는 간단한 먹거리가 최고입니다.
0: 떡지.
2: 아이고, 얼마나 잘했던가. 떡지구나. 떡사던데.
3: 아니, 근데 이렇게 힘든데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렇게?
4: 아이고, 뭐 어떻게 해요? 포도청인데, 요게.
2: 먹고 살라고
4: 해야지, 뭐.
0: 직업이지, 우리 이게 직업. 우리 이 자체가 직업이에요. 직업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뭐, 다른 사람이 다른 일을 하듯이, 우린 이 직업이니까 열심히 살이 다니는 거예요.
2: 저기 뭐야, 에이씨, 내일은 가지 못하겠다. 또, 아, 힘들어서, 이제 내일 하루 쉬자, 이러다 보면. 자고 있나면요, 또 산에 가고 싶어갖고 안 돼요.
1: 잠시 앉아, 먹고 얘기하며 다시 나갈 기운을 채워봅니다.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았지만 다시 산삼을 찾아 더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0: 여기 분위기 좋네.
5: 그러니까.
0: 한번 찾아보자고요, 산삼.
2: 예, 그래.
0: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고 우리 이쪽으로 가요. 쪽으로. 이쪽으로 가죠, 어?
6: 약간 흩어져도 안 아팠지.
0: 가자고.
2: 그럼 우리 일로 가보자.
0: 어, 일로 가보자.
3: 아니, 왜 지금 흩어지시는 거예요?
0: 셋이 계속 뭉쳐 다녀봐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각자 이렇게 보면서 네. 좀 넓은 산을 뒤져야 되잖아.
3: 네.
0: 그러니까 좀 이렇게 뿔뿔이 좀 흩어져야지. 어느 정도 산에 올라왔으니까.
1: 더 넓은 곳을 살피기 위해 10마리들이 각자 흩어져 산삼 찾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산길을 자세히 살피며 걷다 보니 풀숲 사이사이 참 다양한 버섯들이 눈에 띕니다.
0: 지금 이 계절에 이렇게 버섯이 많이 보이는데 이 버섯 보면 이게 그물버섯 종류예요. 그물버섯. 식용이 되는 게 있고 독버섯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치 않는 거는 이 보고 그냥 뭐 좀 이쁘고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채취해가지고 가서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지나치시는 게 좋아요.
1: 이제 10마리들이 산의 7부 능선을 넘어 점점 더 위로 올라갑니다.
2: 어, 그걸로 나 안 갈래. 나 여기로 갈란다.
1: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져 산삼 수색에 나선 두 사람. 그런데 그때 갑자기 뭔가를 털어내며 당황한 기색에 역력한 10마리 유선재 씨.
2: 어, 땡땡질이다. 땡땡질이다.
1: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2: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1: 사방에서 몰려드는 벌떼들의 공격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도망쳐 나옵니다. 아무래도 여기저기 꽤 많이 물린 것 같습니다.
5: 머리.
2: 나 이거 떴다 분지 쪽에 써 있는데 보자. 오, 붉었는데.
7: 야, 빨리 약좀.
2: 이거라도 치자.
1: 더 이상 몰리는 걸 방지하려고 해충 기피제라도 뿌려봅니다.
4: 좋네.
5: 아우.
4: 머리가 수십 방이야, 지금 내가. 미끄러지면서 밟은 것 같아. 땡깨집을. 그래서 갑자기 뭐 웅 하더라고. 선생님 막. 막 쏘는데 뭐 정신이 있나? 아.
1: 땅벌은 벌집이 땅속에 숨어있어 눈에 잘 띄지 않다 보니 자칫 잘못 밟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아유, 벌이 너무 많이 쏘여갖고 안 돼. 요래라도 이거 너무 산이 너무 깊어갖고
4: 정수리 있는 쪽으로
2: 이거 벗어.
4: 아.
2: 열이 벌게 열이 나. 가만히 있어. 그래도 이리 벌을 만나면요 밑으로 내려 쏘면 안 돼요. 옆으로 대박 틀어갖고 옆으로 도망을 가야 되지. 땡빛 습성이 아주 내려 쏘는 데는 1등이야. 이래 옆으로 사람이 틀어갖고 막 하면은 덜 따라와요.
3: 아버님 괜찮으세요?
4: 아, 나 뭐 지금 약간 어질어질한데 벌에 내가 뭐 그전에도 나도 많이 쏘여봤는데 내가 벌을 많이 안 타거든. 아...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2: 아유,

0: 배풀려고 산 타는 사람들이요. 이런 거는 뭐 흔한 일이야, 솔직한 얘기로. 뭐 그렇게 잠시는 아프지. 이제 그때 막 쏘일 때는 죽을 지경이지 아주. 그런데 좀 이래 있으면 괜찮아요.
1: 산속엔 벌뿐만 아니라 뱀이나 야생동물 등 다양한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어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다시 산삼을 찾아 나섰는데요. 벌써 입산 9시간째입니다.
2: 아니, 막 비오듯이 막 쏘아진다. 아이고.
1: 시간은 가고 땀은 비오듯이 쏟아지는데 야속하게도 산삼은 아직 보이질 않습니다. 바로 그때.
3: 야, 여기 있다, 여기. 아이고, 씨. 야. 어? 이거 봐.
4: 야. 뭔데?
3: 삼이야, 삼.
5: 있다?
3: 아이고.
6: 야. 어, 이거 또 있다, 여기. 여기.
4: 어, 어디 있어?
3: 어, 이거 크다.
4: 이야, 신받다, 신.
7: 아니, 찾으셨어요?
0: 네. 이봐요. 이리 와봐요. 빨간 열매 봐요, 요.
7: 에?
0: 아이고. 야, 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요 빨간 거 보이잖아, 열매, 열매. 요 봐요, 가족 삼.
1: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틀 내내 산을 헤맨 끝에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한 뿌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0: 아직 가는 거 뭐한데? 저거 간증 옆에도 봐.
8: 쉽게 얘기하면은 아버지라고 보면 돼, 아버지. 씨가 들어있잖아, 씨가. 씨가 들어주고 하나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거잖아, 씨가. 한 가족이라고 보면 돼, 한 가족.
1: 모삼의 씨가 떨어져 함께 자라고 있는 가족삼입니다.
8: 해봐야죠.
9: 어떤 거 캐실 거예요?
8: 일단은 요거하고 네. 요거하고 뭐 캐지 뭐.
9: 아, 두 개?
8: 요거는 네. 작은 것들은 더 커야 되니까 네. 요거는 뭐 나중에 뭐 십몇 년 뒤에 우리가 이제 또 뭐 운이 좋으면은 캐는 거고 아니면은 뭐 다른 분들이 보시면 캐가는 거고.
1: 먼저 산삼 주변을 정리합니다.
8: 삼이 누웠다 이거는 저쪽에.
0: 땅이 좋다요.
8: 여봐요.
0: 여기 덥다.
8: 많이 왔어. 최소한 흙을 이제 턴다는 느낌으로.
9: 턴다는 느낌으로? 네.
8: 그래야 요 잔뿌리가 안 끊어지자.
10: 나오자.
1: 첫 번째 산삼 채취 성공. 잔뿌리 하나 다치지 않고 캐내 완벽한 자태를 뽐냅니다.
9: 얼마나 된 거예요?
8: 이거 됐으면 최소한 10년 넘었어요.
9: 10년?
8: 네. 이 정도면 한 30만 원 삼?
9: 30만 원?
8: 네.
1: 이제 남은 다른 삼도 캐냅니다.
9: 아, 이가 좋다니.
10: 다 나왔습니다. 와.
8: 이거 상당히 기네.
9: 이렇게 있어.
4: 30cm 나네.
9: 뿌리 길이가 길면 좋은 거예요?
8: 그만큼 무겁다는 거지, 이게. 네. 아무래도.
9: 길면?
8: 네, 그렇죠.
1: 첫 번째 캔 산삼보다 훨씬 뿌리가 긴 것이 세월에 느껴지는 좋은 삶입니다.
0: 아이고, 뭐 날아갈 것 같지. 뭐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 두근두근. 아이고, 뭐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 진짜로. 그때 봐. 감사합니다 소리가 먼저 나오지요.
1: 산 밑에서부터 힘들게 이고 지고 올라온 스티로폼 상자를 열어 조금 전 채취한 산삼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낭에 안전하게 넣습니다. 그런데 산삼 캔 곳에 사진은 왜 찍는 걸까요?
4: GPS를 켜갖고 사진을 찍어놓으면 여기 휴대폰에 저장이 돼요. 그래갖고 다음에 이산을 왔을 때 아, 이 부근에서 산삼을 캤구나. 그래갖고 좀 찾아오기가 쉽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게 없어갖고 정말 힘들었지. 한번 오면 발견해 놓고 가도 못 찾는 애가 많았어요. 근데 거의 얘는 뭐 한 2, 3m 반경 내에까지 딱 알려주니까.
1: 근처에 예전에 봐놨던 삼이 있어 다시 찾아가 봅니다.
4: 어, 저 빨리 와봐요. 저 산삼 있는 것 같아.
1: 다행히 아직 그 자리에 산삼이 있습니다.
4: 오, 여기 있네. 야, 이게 굿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구.
1: 무려 입자루가 5개나 올라온 귀한 삼입니다.
4: 이 대가 하나에다가 이파리만 3개 올라와요. 양쪽으로 이제 나눠진다고 해갖고 2개가 올라오는데 각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3개가 올라오면 3구. 4개가 올라오면 4구. 근데 5개가 올라오면 5구. 그렇게 얘기해.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들수록 요 대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커요.
1: 오래된 산삼일 가능성이 큰 상황. 10만의 손끝이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럽습니다.
5: 쉽게 캐졌어요, 그래도.
4: 이 정도면 25년 이상 나이 돼요.
5: 25년?
4: 예. 아, 이 오구 발견한 건 1년에 한 번 발견할까 말까 하죠.
5: 야, 진짜요?
4: 예.
1: 산삼이 귀해지며 이런 산삼을 캐는 일이 손에 꼽을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5: 지금 가격이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4: 아, 이 정도면 뭐 못 받아도 200 이상 받아야 되겠죠. 200 이상, 예.
1: 귀한 만큼 가격도 상당합니다.
4: 아, 이제 산삼 됐으니까 내려갑시다.
11: 그래요.
4: 네.
1: 좋은 산삼을 캐고 돌아가는 길은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는 것 같아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4: 여기 올려놨다.
0: 꺼내놔야지.
1: 오늘 캔 산삼은 총 6뿔입니다.
5: 많이 캔 거 아니에요?
4: 아니, 많이 캔 거죠. 많이 캔 거야. 어떤 때 막 한 뿌리도 못 캐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도 이렇게 참 큰 것도 보고 뭐.
5: 엄청 많이 캔 거지.
4: 많이 캔 거지, 이거.
1: 그럼 총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4: 이거 다 해서 못 받아도 한 500 받아야지.
5: 500만 원이요?
4: 네.
5: 우와.
1: 그런데 10만이가 갑자기 비닐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4: 아, 이게 이끼예요.
5: 이끼?
4: 예, 이게
5: 이끼는 왜요?
4: 이 아이스박스 그냥 바닥에 깔면 이 잘못하면 이게 습도 같은 거 조절이 안 돼요. 산삼을 여기다 잘 놓지, 이렇게 놓고.
1: 뿌리가 마르면 상품성이 떨어져 이끼를 덮고 물도 뿌립니다.
4: 박스를 싹 닫아. 여기 이제 냉장고 있는데 이게 삶으면 냉장고예요. 근데
1: 신선도 유지를 위해 산삼은 냉장 보관합니다.
4: 한 한 달 정도는 충분히 보관하고요. 겨울에 되는 건 이제 삼잎이 져요. 삼잎이 져고 이제 뿌리만 있는 거는 잘 보관하면은 가을에 캐면 봄까지 보관하죠. 고생들 했어.
0: 오늘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고 감사합니다.
1: 그날 오후. 10만이 고영순 씨가 집에서 닭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5: 뭐 하고 계신 거예요?
0: 아니, 오늘 산에 가서 뭐 쌈도 캐고 뭐 약초도 있고 하이 닭 배추도 해 먹으려고요. 보신을 좀 하고 산을 다니기 힘들어 다닐 수 있어.
1: 체력은 국력. 이 더위에 산을 타려면 보신은 필수입니다.
5: 집에서 감아서 태가지고 드시는 거예요?
0: 예, 그럼요. 불 태가지고 이래.
5: 이 더운데 불까지 떼셨어요?
0: 아니, 이 불 태갖고 해야 맛있어요.
1: 오늘 산에서 캐온 버섯들과 미리 캐놓은 약초까지 넉넉하게 넣습니다.
0: 굵고 40분만 하면 돼, 토종 딱이니까.
5: 40분?
0: 예.
4: 뭐요?
0: 산에 가서 뭐 약초 왔으니까는
4: 그렇죠.
0: 어, 백숙도 해 먹어야지.
4: 와, 감아서
0: 뗐네. 그럼.
1: 뚜껑을 열자 보약 같은 진한 국물과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0: 안 나올라 하네요.
1: 토종 딱이 약초와 버섯 향을 머금고 아주 쫄깃하게 잘 익었습니다.
4: 쟁반에다 올려놓으면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부위 이제 알아서 갖다 먹으면 돼요.
5: 부패식이네요.
4: 예. 아, 여기는 해만 지면 시원해.
5: 아이고.
1: 보약이 따로 없겠는데요. 저도 딱 한 그릇만 먹었으면 좋겠네요. 새벽부터 온종일 땀 흘리고 먹는 백숙 한 그릇. 세상 어떤 진수성찬도 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그 자리 산에 다니다가 배도 고픈 데다가 와서 뭐 이래 삶아갖고 이래 요리식도 이래 먹으면 맛있어요 아주. 같은 일행하고 또 이 상쾌로 다니고 이러니까 좋으니까 뭐 다리가 아프고 뭐 이러면은 못 가지만 건강할 때까지는 다녀봐야지요. 그럴 생각이에요.
1: 이 여름 땀 흘려 일하는 또 다른 작업자들을 찾아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 왔습니다.

0: 제품이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포장이나 입주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오전 7시 본격적인 이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사를 할 곳은 25평 59제곱미터 아파트입니다. 먼저 상자부터 내립니다.
0: 보통 바구니 50개, 박스 50개 정도. 그리고 박스도 크기가 다른데 옷 같은 것도 긴 옷들이 있으니까 긴 박스, 옷박스라 그래가지고 옷 안 끼워지는 박스 한 10개. 이불 같은 거는 부피가 크니까 옷박스라 그래서 100박스 해가지고 그런 거 한 5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박스 다 하면 한 70개 정도 들어갑니다.
1: 상자라고 다 같은 상자가 아닌데요. 짐 크기에 맞게 다양한 크기의 상자를 준비하는 것이 일의 시작입니다.
0: 일단은 사다리 오는 쪽부터 포장을 해서 그거부터 순서대로 나가요. 사다리를 옮기는 방부터 먼저 나가야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사다리가 나가는 방부터 포장을 저희가 시작합니다. 자, 여기 끝났으니까 문 뜰게요.
1: 그런데 문은 왜 떼는 걸까요?
0: 짐들이 편하게 아주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창문하는 이제 문을 띕니다.
1: 이제 본격적으로 짐을 내려보낼 준비를 하기 위해 사다리 차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다리를 올리지 않고 바닥에 받침목을 받치고 문단을 합니다.
2: 그걸 맞추시는 건 뭐예요?
3: 아, 사다리 수평 잡고 있습니다, 지금.
1: 짐이 오르내릴 때 차량에 쏠리는 하중이 엄청나기 때문에 작은 불균형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수평을 맞추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사다리 설치 전 작업자가 문간을 겁니다.
0: 이거는 이제 아파트 난간이나 외벽이 최대한 손상되지 않도록 이제 보조 장치고요. 에, 붙여요. 붙여요. 눌러요. 오라이, 오케이.
2: 이거 어떻게 맞추신 거예요?
0: 예, 맞출 때?
3: 창문 보고 맞췄습니다.
2: 창문. 신호. 근데 저기서 신호 좀 했잖아요.
3: 예, 신호를 맞췄어요.
0: 봐봐!
1: 난간에 맞춰 수평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드디어 사다리 설치가 끝나고 운반구가 올라갑니다. 이제 진짜 작업 시작입니다. 그 시간 실내에선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2: 이거 포장이사 순서는 어떻게 돼요?
4: 일단 잔짐 먼저 포장하고 큰 짐은 네. 나중에 내려가요. 큰 짐이 배치가 돼야지 작은 짐이 정리가 돼요. 역순이라 큰 짐이 나중에 내려야지 먼저 올라갈 수 있어요.
1: 그래서 잔짐이 가장 많은 주방이 제일 먼저 분주해집니다.
5: 가정주부가 특히 잘 아니까 주방 쪽은 주로 여자분이 많이 해요. 아무래도 남자보다 낫죠.
1: 그래서 주방은 주로 여성 작업자가 전담해 정리를 맡습니다.
5: 에어캡으로 뭔지 움직이지 않게 잘 싸면 깨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게 힘을 줘서 에어캡을 당기면서 잘 싸야 돼요.
1: 뽁뽁이를 양쪽으로 단단히 당겨 밀착시켜줘야 이동 중 그릇이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흙을 좀 밑에다 놓고 위로 갈수록 좀 작은 걸 넣어야죠. 그래야 깨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유리그릇도 유리그릇대로 따로 담고. 이제는 그릇 아니니까.
1: 그런데 작업자가 포장한 후에 상자에 뭔가를 씁니다. 뭐라고 쓰신 건가요?
2: 싱크대 위라고 쓰셨네요?
5: 그렇죠. 그분들 나름대로 다 자기네 규칙 있잖아요. 가정집에는. 위에 놓고 싶은 될 수 있는 위에다 갖다 비슷하게 만들어야 돼요.
1: 짐을 풀 때 정확한 위치에 바로 배치할 수 있도록 상자 겉면에 세부 내용물과 들어갈 장소를 적는 것이 정리 과정을 수월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2: 냉장고 안에 것들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5: 다 빼야 되죠. 다 빼야 돼요. 여기도 봐봐요. 이 문 다 빼야 돼요. 어떻게 나는 이 무거운 걸 어떻게 해? 다 움직일 때 다 이걸 이렇게 빤히 나가는 것 같아 이렇게 눕혀서 나가는 거예요.
1: 신선도가 중요한 냉장고 안 음식물들은 아이스박스에 담아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장합니다. 이제 포장한 작은 짐들을 사다리 운반구에 올리는데요. 지금 뭐 하신 거죠?
0: 밑에서 이제 다 실었다 내려도 된다는 저희 사인이에요. 실으려다가 내려버리면 이거는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쓰시는 겁니다.
1: 위에서 짐을 내려보내면

0: 아래 대기하던 두 명의 작업자가 이를 받아 바로 싣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싣는데도 노하우가 있답니다.
1: 그러니까 무거운 거는 밑으로 가벼운 거는 힘든 거 위로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0: 차곡차곡 차에 짐을 정리하는 동안 위에서는 쉴 새 없이 다음 이삿짐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포장하고 싣고 내리는 고된 반복 작업이 3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 포장만. 통으로 보면 이 무게가 한 200kg 정도 돼요.
0: 가전제품들의 크기가 점차 대형화되면서 무게 역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전용 커버를 두른 뒤 다시 이동을 재개합니다.
2: 저것도 무겁죠. 거의 200kg 가까이 되니까요. 네. 근데 저것보다 더 무거운 것도 있어요.
3: 어? 더 무거운 게 있어요?
2: 네.
3: 뭔데요?
2: 피아노가 한 230kg에서 40kg 남아요.
3: 하나, 둘, 셋.
0: 가전부터 가구까지 묵직한 짐들의 비중이 높은 이사일수록 사실 현장이 가장 고됩니다. 그렇다면 포장이사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2: 일반하면 5톤에 거의 한 120만 원에서 이적저적이에요. 120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4: 됐어. 포장 하나, 둘, 셋. 밀어. 하나, 둘, 셋.
3: 하나, 둘, 셋.
4: 갑시다. 하나, 둘, 셋.
5: 물 한 잔, 먹고 해요.
0: 특히 오늘같이 더운 날은 피로감이 몇 배로 밀려오는데요. 정말 땀이 비 오듯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이라도 쉬어줘야 한다네요.
3: 더우시죠?
5: 많이 더워요. 와, 오늘 많이 덥습니다. 지금 이번 주 38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덥네요.
0: 여름 이사는 무게의 무더위까지 그야말로 이중고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5: 제가 전에 배관 일을 했는데요.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고 불경기가 왔을 때 일을 하는 날도 있고 못하는 날도 있고 한데 이사는 꾸준히 할 수가 있고 아무리 경기가 힘들어도 이사는 하기 때문에요. 그 전에 했던 일보다 안정적이게 일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저는 이사 일을 선택했어요.
0: 벌써 오전 11시입니다.
4: 밀어, 오케이. 자, 잡았어, 밑에. 자, 하나, 둘, 밀어. 움찔, 밀어, 밀어, 밀어, 밀어. 하나, 둘. 됐어.
3: 이제 다 내리신 건가요?
5: 예, 냉장고들하고 장롱 내려가지고, 이제 저희는 마감됐습니다, 이제.
0: 5톤 차 한 대 가득 채운 이삿짐 적재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다시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6: 그럼 오늘은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5: 지금은 이제 고객님 새로운 보금자리로 가고 있죠. 아파트마다 좀 특성이 있는데 네. 지금 가시는 곳은 사다리 차를 사용을 못하게 하는 아파트라 이제 저희가 승강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란 철판은 뭐에 쓰는 걸까요?
5: 쓰레길이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무거운 것들 들고 나는 것보다 이제 내리막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두루마를 태워서 안전하게 내려오려고 이제 제가 장착을 하는 겁니다. 혼자라도 큰 거를 내릴 수 있게 제작을 한 겁니다.
0: 일이 조금이라도 수월해질 수 있도록 제작한 도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깨엔 뭘 맨 걸까요?
3: 이건 뭐예요, 지금?
7: 이거 엘베이터 보양제예요.
3: 아, 보양제?
7: 네. 엘베이터에다가 이거 안 쓰면 우리가 일 못해요.
0: 엘리베이터 내부에 보양제를 덧대어 이삿짐을 나르는 동안 생길 흠집을 예방합니다.
4: 하나, 둘, 셋. 들어갈 때는 큰 거부터 들어가나 보네요?
5: 예, 큰 게 들어가야 그 안에 내용물을 집어넣어서 큰 거, 장롱, 냉장고 이렇게 해서 먼저 들어 올라가보죠.
0: 이삿짐을 풀 땐 쌀 때와 역순으로 들어가야 일이 편하다고 하네요.
3: 위치 같은 건 다 집주인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8: 그렇죠.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도 하고 또 잘 모르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0: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엔 음식물이 변질되지 않도록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냉장고를 설치합니다. 한 시간 만에 큰 짐들은 모두 설치 완료됐습니다. 이제 잔짐들을 정리할 차례. 주방 작업자가 분주하게 그릇들을 정리합니다.
9: 포장할 때가 힘들어요? 포장하고 풀어서 놓을 때가 더 힘들어요?
10: 비슷해요. 왜냐하면 쌀 때는 또 쌀 때 나름대로 힘들지만 풀 때는 또 풀 나름대로 힘들어요.
0: 짐들이 흠집없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하기에 푸는 작업 역시 포장 못지않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업자들의 일사불란한 손놀림 속에 이삿짐이 순식간에 정돈돼 갑니다.
7: 아, 배관 다쳐요?
10: 네, 거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0: 마지막으로 자칫 방심하면 깨지거나 다칠 수 있는 묵직한 돌 소파는 틀을 맞춰 신중하게 조립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는데요. 이사에 마침표를 찍는 작업입니다.
9: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10: 청소 깔끔하게 해줘야죠. 그래야 이분들 편하게 씻을 수가 있죠.
0: 썰렁하게 비어있던 공간이 작업자들의 노고로 온기 가득한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아침 일찍부터 시작한 이사가 끝났습니다.
10: 네, 건강하세요.
11: 수고하셨습니다. 네.
0: 이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다음 작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컨테이너에 짐을 맡기는 보관 이사가 있어서 작업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5: 밥을 먹고 이제 보관 일을 이제 들어가려고 지금 밥 먹으러 지금 들어갔어요.
9: 배고프시죠?
10: 네, 많이 고파요.
9: 아니, 이렇게 맨날 이렇게 식사를 늦게 하시는 거예요?
10: 맨날 그렇지는 않고요. 좀 늦어진 경우도 있고 제때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늘 조금 늦었네요.
12: 안녕하십니까.
0: 근처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와, 꽤 푸짐한데요.
10: 여기서는 식당이 없어서 배달해서 먹어야 돼요. 아니면 아까 거기서 먹고 왔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0: 오늘의 메뉴는 시원한 콩국수입니다.
10: 식사하세요, 빨리.
0: 워낙 식사가 늦어 다들 허기가 졌던 터라 모두 말없이 그릇에 고개를 묻고 폭풍 흡입입니다.
2: 힘들죠. 너무 늦은 시간에 밥 먹으면 밥이 많이 안 들어가요.
9: 그래도 힘쓰는 일이라서 많이 드셔야 되잖아요.
2: 아, 요새는 힘쓰는 사람도 그렇게 밥 많이 안 먹어요.
0: 이곳은 보관 컨테이너들이 빼곡히 들어선 보관 창고 단지인데요. 최근엔 이사 날짜가 서로 맞지 않아 짐을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잠시 짐을 맡겨두는 보관이사가 부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5: 컨테이너, 20피트 컨테이너 하나가 하루 보관료가 10,000원이에요.
9: 그럼 양이 얼마나 들어가요?
5: 잘 실으면 저희 5톤차 한 대 정도는 들어갑니다.
0: 보통 한두 개면 웬만한 이삿짐이 싹 들어간다네요.
5: 그 인테리어 공사하시면서 중간에 이제 잠깐 있을 때 물건들을 갖다 놓을 때가 없잖아요. 인테리어 공사나 뭐 이거 끝나시면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0: 컨테이너에 전기를 연결해 냉장고를 가동합니다. 아니, 음식도 보관이 되나 보네요.
5: 짧게 맡기시는 분들은 이제 냉장고 음식들 상하지 않게 보관이 가능한데요. 한 달 넘어가시나 1, 2주가 넘어가시는 고객님들은 유통기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넘어가시는 건 냉장고 보관하지 않으세요.
0: 단기로 보관 시 음식물 보관을 서비스로 진행해 준다고 하네요. 커다란 가구부터 작은 짐들까지 공간을 알뜰하게 활용해 컨테이너에 적지 않은 작업이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2: 모두들 수고했어요. 아주 고생했습니다.
5: 고생했다. 내일 뵙겠습니다.
10: 수고하셨습니다.
5: 일도 보람도 느끼고요. 그만큼 흘린 땀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60이 되든 70이 되든 제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는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10: 이어서 일요 시네마가 방송됩니다.
11: 한국어 몰라.
12: 혼자 나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혼이 나갔어. 그 후에.
13: 달빛에 얼굴을 봐서 예쁘다 그런 여자만. 골라서 그렇게
14: 서북 청년들하고 경찰 가장 그리운 게 여자라고 했었거든요.
15: 최초의 한인 이민이 고종 황제 때 하와이로부터 시작됐고요. 그 해가 1903년 1월 달입니다.
11: 어렸을 때는 이민을 왔으니까 미국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무엇이 궁금한가요?
3: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2: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4: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금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5: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6: 아, 더.
7: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8: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대한민국 연구 완료. 국내 최초 개발 인정 콘드로이친 황사염. 이 정도는 남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9: AI와 IBK가 만나면 개인도 더 크게, 기업도 더 크게.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1: 이 나이가 돼도 새 대본 받으면 여전히 떨리고 두려워.
12: 나도 대본을 100번 이상 읽었는데도 무대만 보면 초조해.
11: 교수님,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지 뭐.
12: 그래도 실수합디다.
11: 괜찮아.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
12: 자, 이거 먹고 가봐.
11: 형님, 함께해줘서 고맙소.
13: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가장 소중한 지금을 사랑합니다.
14: 너희들이 사랑을 알아?
12: 형님이 사랑을 아시고.

0: beer. And a bottle.
1: Ain't much good. It's all there is.

you like to register, please, sir?

으흡!

0: No, no. No.
1: Tell him it's all right, huh?
2: It's all right.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

beautiful hotel. They promised me that they wouldn't

Hold up there. Get in there. Hold it right there.

0: Vera. Can you still see the light?
1: Yeah. Yeah!
2: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4: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5: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6: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5: 네?
6: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5: 와.
6: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5: 어떻게?
6: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3: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7: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8: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7: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5: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9: 본 광고는 광고

0: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4: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5: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6: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5: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2: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7: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8: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2: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0: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9: 이어서 2016 헬로 루키가 방송됩니다. 제23회 EBS 국제 다큐 영화제 EIDM 시대의 초상 한국 다큐멘터리의 현주소 코리안 웨이브. 전국을 제패했던 형들이 모두 떠난 자리, 이젠 우리가 모래판을 책임진다. 으라차차 씨름 소년단. AI와 다큐멘터리의 공존을 모색하는 비전 오브 AI. AI가 그려낸 초단편 작품 6편.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다. AI 단편극장. 8월의 마지막 주 다큐멘터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결혼하는 컨셉으로
1: 마녀처럼 하고 왔습니다.
2: 웨스턴적인 무드랄까요?
3: 좀 신상인데 조금 타락한 신사를 갖다.

필로로키를 기다리면서 지냈습니다. 소문이 굉장히 좋은 뮤지션으로 나 있는 뮤지션들이 이번 달에 많이 모여 있구나 싶어서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양치기 소년단. 양치기 소년단 드러머하고 제가 장기하 씨 회식 갔다가 만났어요. 양치기 소년단 드러머는 마임을 계속 하더라고. 이거를 모든 노래마다 이거를 계속해요. 이 느낌 그대로였어요. 만났을 때 굉장히 밝은 청년들이었습니다.

0: 엘킨님 가보겠습니다.
1: 전자가방 뮤지션 기나이직이 추천을 해줬었고요. 세계 멸망, 세계가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했던 20대 시절이 담긴 음악이래요. 다행이네요. 지금 생각이 조금 변하셨나 봐요. 마음이 가득했던이라고 하셨으니까. 아, 예. 아, 저는 이제 약간 좀 100%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이연 형이랑 얘기를 좀 나누다가 전자음악이 약간 이제 MBTI로 치면 굳이 한 T의 성향을 가진 음악인데 거기에 F의 정서를 조금씩 넣는 걸 좋아하신대요. 그 형이 해줬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주변 뮤지션들이 이미 너무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저 어제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부럽대요. 라이브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제가. 그 지금 눈과 귀가 부럽대요, 저한테. 여기 파이프 연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파이프, 아이리시 그 파이프. 그분 SNS 들어가서 그 파이프로 온갖 노래를 다 커버를 하세요. 심상치 않은 분들이 들려주실 노래 제가 한번 음원 들어보겠습니다. 일부러 안 들어봤어요, 노래도.

0: 필러드키의 얼굴이 될 수도 있는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1: 호저 군단 뵙겠습니다.
0: 어우, 카리스마가 있어요. 솔직히 루키라고 하기에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방송 고등학교 뭐 32회 뭐 동창회 뭐 이제 친구들아 오랜만이다 뭐 이런 느낌이고 여기가 이제 루키죠. 미안합니다. 키워드로는 멋, 사랑, 돈, 치드밀리 같은 소리죠. 하지만 포저 군단이 하니까 멋있네요.

0: 뜨겁네요.
1: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2: 안녕하세요. 2026년 최고의 신인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100% 라이브로 진행되는 헬로루키 예선 무대. 오늘도 역시 다양한 장르의 멋진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호응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팀 원하세요?
3: 아멘.
4: 아멘. 사랑한다 내 친구들.

0: 너무 심심했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1: 네.
0: 몇 등 할 것 같습니까?
2: 저쪽으로.
0: 아니, 저쪽으로 가볼까? 기준님, 안녕하세요.
2: 평화하잖아요.
0: 나는 현실 효과예요.
3: 나 예뻐.
0: 안녕하세요. 저희는 젊고 일 잘하는 밴드 호재훈단입니다.
4: 안녕하세요.
0: 우리가 헬로 루키잖아. 루키야 누군지 보여주자. 멋진 게 좋아서 밴드를 했고, 멋진 게 좋아서 옷을 입고, 멋진 게 좋아서 머리를 감고, 멋진 게 좋아서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저희는 항상 추구하는 게 멋이거든요. 사실 21세기에서 아직은 안 나왔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 EBS 공감 안에서 조회수 1만 나와야겠다. 제일 멋지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좋은데 오늘 컨셉이 신사라고.
6: 어떻게 제일 어리지만 제일 신사다운 모습을 약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5: 약간 신사의 조건이 좀 뭐가 있을까요?
6: 신사 품격. 짜세.
5: 네. 아, 짜세 좋다.
6: 멋진 모습 보면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0: 저희는 얼터너티브 락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밴드 이름입니다.
1: 음원 심사 3번 도전하셨어요?
2: 네. 중학생 때 TV에서 실제로 오키모키 만만수 무대를 봤는데 그때 정말로 자유로운 음악을 할 수 있는 곳이구나라고 느껴서 부활했다고 했을 때 바로 지원했습니다. 중학생 때 봤던 그 프로그램에 나온다는 게 너무 설레고 지금 연예인 된 것 같고요.
3: 역대 헬로루키 중에 좋아하는 팀?
2: 저는 한로로고요. 여기에 나와서 한로로가 되든 오키모키 만만수가 되든 둘 다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퍼스타, 뮤지션의 뮤지션.
4: 그치.
2: 하나, 둘, 셋.
5: 한로로!
6: 한로로라서?
2: 한로로가 되고 싶습니다.
7: 얼굴 보면 힘들어요, 정말.
2: 사람들이 말도 잘 안 걸어주고요.
8: 우리 음악을 소개하는 키워드. 감동. 어? 주유소 습격 사건 느낌인데 감동이 나왔네요. 뽀뽀. 뽀뽀처럼 친근하고 귀엽게 다가가는 음악. 귀여운 팀인가 봐요.
2: 정원형 생일 축하라는 노래예요. 저희 베이스 멤버 형 생일이어서 저희가 만든 노래입니다. 원영이 형 생일 축하해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아 진짜 너무 좋다. 이거 집에 가기 싫다. 평생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아 이 박수 기분이 왜 이렇게 좋지?

0: 박수 주세요.
1: 우와. 안고 있다가 막.
2: 사랑해.
3: 사랑해. 할 수 있잖아. 사랑해.
4: 할 수 있잖아. 사랑해. 사랑해. 양치기 전에 난이라고 합니다. 저의 음악 완전 사랑 얘기밖에 없거든요. 네. 락스타가 된대도 난 너만 있으면 될 거야 해. 널 위해 좋은 차를 사고 널 옆에 앉혀야 해. 뭐 이런 가사도 있고. 저희는 아직 다 사랑을 믿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게 꿈인 것 같아요.
5: 딱 봐도 좋은 사람들입니다. 딱 봐도 좋은 에너지가 있어요. 오이스터즈랑 같은 레이블이에요, 그렇죠?
6: 맞습니다.
5: 오이스터즈가 참가한 거 봤어요? 헬로 루키?
6: 봤습니다.
5: 딱 질색이야.
6: 말 무시하고
5: 정말 싫어.
7: 나한테 했어. 오이스터즈 표정 풀어요.
5: 근데 양식이 소년단은 너무 좋아요.
6: 아, 감사합니다.
5: 관객 호응료도 자신 있어요?
6: 아, 완전 자신 있죠. 좀 즐기시다가 지금입니다 하면은 같이 놀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할 거예요? 아 너무 좋잖아!

0: 노래 엄청 좋네요. 노래 되게 좋아요, 진짜로.
1: 지난달에 PPB 노래의 힘으로 접수했지 않습니까? 아이브가 좀 궁금해지는 도리씨. 기대가 됩니다.
2: 싱어송라이터 도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떨려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하니 너무 멋있으신 것 같고.

0: 큰 거울이 없는 연습실 가서 앞에 관객분들 있다고 생각하고 제스처도 찍어서 제가 또 보고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고치고 약간
1: 제스처 살짝만 쓰고
0: 이런 게 있습니다.
1: 오! 오! 잠깐!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EBS 다큐 프라임이 방송됩니다.
2: 는 날카롭다.
3: 반은 철학자고 반은 배우.
4: 는 패셔니스타다.
5: 브랜드다.
6: 내 신이다.
7: 은희경은.
8: 은희경은.
3: 은희경은.
9: 이 자매가.
10: 제 인물들이 까칠한가요? 무조건 부드러운 것만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영특한 소녀가 성장해서 왜 이렇게 되느냐. 뭐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돼요, 이 사회에? 불편한 소설을 쓰고 싶어요. 근데 이거 방송인 줄 알면서 왜 이런 얘기까지 시시콜콜 내가 하는 거지?
11: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시선. 그 시선을 만들어가는 심진 창작자들. EBS 국제다큐영화제와 코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총 46편의 작품에 대해 3억 5천만 원의 상금을 지원한 코카 신진 다큐멘터리 창작자 피치가 올해도 신진 창작자들과 함께합니다. 이번 제작 지원에서는 기획 제작 단계의 55분 미만 중단편 다큐멘터리 세 작품에 총 상금 3천만 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8월 25일 서울 영화센터에서 열리는 코카 신진 다큐멘터리 창작자 피치. 다큐 창작에 첫걸음을 내딛는 신진 창작자들이 자신들만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EIDF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2: 해도 용령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13: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4: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15: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16: 와, 이거 진짜야?
17: 에이, 설마. AI겠지?
16: 오, AI로 만든 거네.
1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콤보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과
2: 신능력 시켜 치킨. 크크크.
1: 치킨 이름이 왜 이래?
3: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갱도 입구가 열렸습니다.
4: 야, 남자들 왜? 야, 가지런이네.
5: 가지런이네.
6: 何もやってないですよ、あなたたちは。非常なことですよ。こういうことで判断をされたら、この命の尊厳はどうなるんですか？
3: 183명을 삼킨 비극의 바다. 그 진실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다 밑으로 가는 길은 오직 여기뿐. 무너진 탐방 속으로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7: 이미
8: 언제 다시 무너진다 해도
7: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불안정한 구조이기 때문에
3: 1942년 수몰된 조세희 탐광. 이제 그 진실이 드러납니다. 바닷속에서 발견된 검은 유골.
9: 교대連合、교대労働の象徴であった この 보이콧을 きちんと
3: 살아서는 갈 수 없었던 그리운 고향. 죽어서도 잊지 못할 보고픈 얼굴이 있습니다. 애타는 염원으로 바닷속에서 외치는 간절한 목소리. 우리를 기억해 주. 일본 혼슈섬 남단의 야마구치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수산업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해저 탄광이 개발되면서 군수산업이 발전한 곳이기도 한데요. 조상대대로 고기잡이를 해온 야마구치현의 어부들. 그들은 조세이 탄광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10: 私らの世代じゃったら、あそこに炭鉱のバラックがあったから、同級生とかが、2、3人はおったっちゃ、あそこから来よるもんが、調整から来よるもんがね。だけど、その事故がどねえたらこねえたらっていうのは分からんよ、私ら聞いてもね。私らもあれ、調整炭鉱のことはあれね、話さんもん、人が。
11: 話さないっていうのは何ですかね。その事故。なんでか知らんけどね、朝鮮炭鉱のことあんまり言わない。この辺りのみんなですか。ああ、みんな。모두
3: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말. 84년 전 이곳에서 183명이 죽었습니다. 바다 밑에 묻혀 있는 수많은 추원. 유가족들이 탄광의 환기구 피아를 묘비처럼 끌어안고 있습니다.
12: 잘 계시죠?
3: 이들에게 바다는 무덤입니다. 하루빨리 유해를 수습해 고향으로 모셔갔으며 유가족도 일본 시민단체 대표도 같은 마음입니다.
13: 딱 얘기 와 사고장스럽고 생각하고 그때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 이건 아니다 싶은 게 마음이 막 벅차네요. 제발 유골 수습해갖고 고국에 모시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14: 지난 1942년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숨을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82여 년이 지난 작년 8월에서야 유해가 처음으로 발굴

0: 된 바가 있습니다.
1: 山口県宇部市の長生炭鉱にて発見されたご遺骨に関しては DNA 鑑定についての協力に向け 日韓間の調整が進展していることを歓迎いたします。
2: 큰 진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유해가 수습되고 한일 양국의 DNA 확인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유가족들이 일본에서 오는 이노우에 대표를 마중 나왔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일 양국을 넘나들면서 가족처럼 가까워진 사이.
3: ご遺骨を私たちが出会うまでにこの1年間かかっていましたし、ご遺族は何回も何回もですね日本に来られて、その瞬間を待ちわびていましたので、やっとその時が来たということで、お互いに喜び合い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4: 아이고
5: 신다. 아이고 수고하시고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2: 그 어느 때보다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동안 애타게 기다리던 유해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3: 今日はですね本当に長い間お待たせしたご遺骨を見つけた報告を皆さんにしに来ました。可能性があると思えば。
2: 눈물겨운 세월이었습니다. 정부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일본 시민단체와 유가족들이 피땀 흘려 이룬 성과입니다. 처음엔 그저 추모비만 세우려고 했는데 누군가 세상을 떠나고 또 아이가 자라고 34년을 함께하면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3: 최정수さんは、やっぱり自分が物心ついた頃から働く、食べるために学校にも行かないで、だから字も書けない。そして、リアカーを引いて物を運ぶ仕事を始めて、
6: 이분이 최정수라는 청수예요. 근데 누나도 계시거든요. 최금. 아마 조금 아프신 것 같은데 몇 년 전부터 연락이 투절이 됐어요.
2: 1942년 수몰사고로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동생이 유복자로 태어났지만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글을 배우지 못해 온갖 궂은 일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10년 넘게 소식이 끊긴 두 사람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유족회에 남아있는 주소를 바탕으로 수소문에 나섰습니다.
7: 아세요? 제가 한 분 아세요?
8: 최 씨요?
7: 네.
8: 최 씨는 조가 최 씨고요.
2: 대구의 한 주택가. 도시가 재개발되면서 옛집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0: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1: 네, 계세요.
2: 누구십니까?
1: 아, 안녕하세요. 저 사람 찾아서 왔는데요.
2: 누굴 찾아요?
1: 최자, 금자, 석자.
2: 와예.
1: 어머님이세요?
2: 예.
1: 아, 그래요? 저희

0: 저희 그 장생탄광 아시죠?
1: 예.
0: 거기 그 취재하고 있는 방송국이에요.
1: 아이고 뭐 오래돼가지고 뭐 모르겠던데.
0: 그냥 아시는 것만. 왜냐면 다들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1: 우리 하나에 그 했는지가요. 네 살 안 돼가지고. 들었어.
2: 올해 나이 90에 최금석 씨. 늘 동생과 함께 추모제에 참석했는데 동생이 아파 발길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1: 우리 동생이 석발유복자. 속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고.
2: 막내까지 자식이 넷이었습니다. 고생하는 엄마가 불쌍해 배가 고파도 학교에 가고 싶어도 투정 한번 못 부려봤다는데요. 엄마도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들과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1: 천원도 받고 뭐 2,000원도 받고 돈 안 된다 이것도. 엄마 사는 게 아니다. 엄마라도 오래 살았으면 좀 나을 텐데 뭐 그 가다 보면 막한 뭐 화 요새 내가 이렇게 힘들어 보이 막 화 때문에 돌아가시는가 싶어. 우리 엄마도 그 일본 사람들이 삐 안에 그 뭐 이래 막 삐 따위 같은 거 건진다고 막 했는데 뭐 했지 싶어.
0: 뭔가 건졌어요. 보여드릴까요?
1: 건졌어요.
2: 바다에서 유해를 발견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1: 해골이거든요.
2: 왜 나만 아버지가 없을까? 서러운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또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1: 우리 아버지 제사가 섯달 17일 날이다. 음력으로 막 가. 여태 갔는 사람들 막 가. 돌아가시는 사람들 막 가. 석달 10일 날.
2: 엄마랑 아버지는 그곳에서 만나셨겠죠? 늦지 않게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살아생전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차디찬 바닷속에 남겨진 사람들. 더 이상 이렇게 둘 수는 없습니다. 하루빨리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 선생님의 목적은 지금 발견된 유해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4: And since last time he mentioned about this project, and I tell him that this is something we should do.
2: 세계 각국에서 모인 수중 탐사 전문 다이버들 덕분에 희망이 커졌습니다. 그 시각 최금석 씨도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다시 그 바다를 마주하려니 마음이 복잡합니다. 조세이 탄광이 있던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오늘은 동생이 아닌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아들 손을 잡고 바다로 가는 길. 깜짝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5: 한국から 유족의 여러분 고려했습니다.
6: 최금석사.
5: 아이고.
1: 그렇구나. 아이고야. 인기 오랜만에
6: 가서. 오랜만이에요. 감사합니다. 元気でいてくれてありがとう.

0: 이렇게 살아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1: 엄마 잘 부탁해요.
2: 예, 예. 네, 네.
0: 일본인이라 늘 미안했습니다.
1: 아이고, 뭐 만날 여자신다.
0: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온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이노우의 대표가 고마워 늘 함께하는 유족들입니다.
1: 그래, 내 혼자 나설라카 옛날 그 짜려가지고 못 나서겠어.
3: 아흔이 되세요?
1: 예, 친정 아버지라.
3: 아, 친정 아버지. 아,
1: 여 삐아가 친정 아버지라.
3: 아, 그러시구나.
0: 어렴풋하게 생각나는 아버진 저 콘크리트 기둥처럼 크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그날의 비극. 이제 모두가 그들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아무런 대가 없이 나선 세계 각국의 다이버들. 이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1942년 2월 3일 탄광 입구에서 1.1km 지점 바다 밑 갱도가 무너지면서 18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탄광 입구는 진입이 어려워 환기구였던 피아를 통해 갱도로 들어갑니다.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갱도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는데요. 바닥에 신발이 보입니다. 옆으로 쓰러져 있는 시신, 몸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 사람의 두개골이 보입니다. 다이버가 움직일 때마다 물속이 혼탁해져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잠수 시간이 길어지면 위험한데요. 무사히 물 밖으로 나온 다이버들이 유해를 안고 돌아갑니다. 84년 만에 귀환. 그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새벽에 일하러 갔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 가족들이 이제야 마중을 나왔습니다.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 유해 발굴. 또다시 희생자의 두개골이 나왔습니다. 이제야 만난 가족. 서럽고 슬픈 죄입니다. 차디찬 죽음을 껴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킵니다. 이 깊은 회한과 슬픔을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을까요?
4: 참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유족의 대표로서 뭐라고 감사 인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5: Thank you.
1: 世界の大バーの皆さんと、そしてイサイさんが一緒になってですね、このように私たちの本当に待っていた、待っていたご遺骨の。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良い

0: 실질적으로 대기에서 보이는 어떤 부패와는 달리 굉장히 부패가 지연되는 효과가 있고요. 혹시나 가슴이나 배, 다리, 특히 허벅지 부위에 일정 부분 뭔가가 뼈가 아닌 뭔가 형태를 갖춘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실업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그때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바다. 떠나지 못하는 영혼을 달래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위로하는 진혼굿을 준비합니다. 매년 천도제를 드렸지만 올해는 더 특별하게 지낼 예정인데요.
2: 조세희 탄광 수몰 지구에서 그 희생자분들을 위한 대접이지만 저는 이제 간토대학살이라든가 위안부 할머니라든가 뭐그 수많은 영혼들 한패친 영혼들이 다 오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차별이 없습니다. 유령제에서는 누굴 더 위하고 누굴 차별하고 이런 게 없이 누구랄 거 없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 오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대접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1: 혹여라도 좋은 일에 탈이 날까? 부정한 것을 물리치는 붉은 파시루떡을 올립니다.
2: 기미모랑 모락자.
1: 드디어 추모제가 열리는 날. 아침 일찍부터 다이버들이 바다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오늘따라 날이 많이 춥습니다. 태국과 대만에서 활동하는 다이버들이라 겨울 날씨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대만에서 온 베테랑 다이버 빅터. 이번 다국적 다이버들 가운데 가장 열심인 멤버입니다. 물이 차서 좀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다들 밝은 표정인데요. 그렇게 2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2013년 일본 시민단체가 모금을 해서 건립한 추모광장. 매년 이곳에서 추모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의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까지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3: 皆様おはようございます。待ちに待った歴史的瞬間が訪れました。あの痛ましい事故から83年の時を経て浜辺で待つ私たちのもとに韓国人ダイバーの2人の手によって海の底深く眠っていたご遺骨が運ばれてきました。
1: 고생하고 애쓴 다이버들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4: 지금 한일 청소년께서 애들이 종이학을 만들어서 꽃다발을 만들었거든요. 목걸이를 만들었거든요. 진전식이 있겠습니다.
1: 갑자기 다이버들이 행사장을 빠져나갑니다. 바닷가에 울리는 앰뷸런스 소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입니다.
5: ちょっとどういう状況か僕もわからないんで。連れて来れない。連れて来れない。長波さん、上げられそう無理でしょ。厳しい。あ、別にいいです。早速から行きます。はい。
1: 구급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황급히 피아로 향하는데요.

0: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침에 바다로 갔던 다이버들 가운데 한 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급대원이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데요. 응급 헬기까지 동원됐습니다. 다들 무슨 영문인지 몰라 애같합니다. 모두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이노우의 대표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점점 흐르는 시간. 바다 위에서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사투가 벌어집니다.
1: 私たちはこの朝鮮炭鉱でその活動の先頭にいたダイバーのビクターさんが 事故で 亡くなられました.
0: 이럴 수가. 생각지도 못한 피부에 주모제는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계속되는 비극. 죽음을 찾으러 바닷속으로 들어갔던 이가 차디찬 죽음이 되어 나왔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얼어붙고 좀처럼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고 다음 날 아침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이노우의 대표. 병원과 경찰서에서 들은 다이버의 사망 원인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2: 하이퍼옥시아であるということその高酸素高分圧の酸素によるものだということは間違いないです。
3: 11時 56분 時点で ダイバー1がダイバー2 発見した. だからずっと待っていても来ないから戻ったわけですね、少し。 水中ですので呼吸が加えられ口から外れることが一般的で、それによって溺水すると。だからその、なんだろう、これを、まあ例えばだから井上さんのせいではないし、じゃあそのご遺族の方のせいでもない、それは韓国の同族の方でも日本のご遺族の方のせいでもないし、
0: 이 모든 것이 선의로 시작한 일입니다. 목숨을 잃은 다이버 빅터 역시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4: Actually, this particular mission require a very high level of skills and acknowledgement of the professional divers. So I think we can support this, especially because this is what the diver can do. So we want to do our best to support the project.
0: 비극을 잉태한 바다. 84년 전 136명의 조선인을 삼키고 또다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고 한 맺힌 넋을 위로하는 진언굿이 시작됐습니다.

0: 낙 사바세계는 남선보조.
1: 갑자기 제상에 올린 음식을 허겁지겁 먹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숨죽여 지켜보는데요. 저 멀리서 영혼이 실려오듯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마치 바닷속에 쓰러진 희생자처럼 죽은 듯이 누워 있습니다.
2: 여기 오고 싶지 않았단
3: 말이야. 아이고,
2: 왜 우리를 여기 오게 해갖고. 한달한 농담을.
4: 배고파서 밥도 먹어야 되고. 친구들도 동료들 다 와서 받아. 모두라 다 와서 받아. 다 와서 받아.
1: 이 원통하고 절통한 마음을 어찌다 풀 수 있을까요? 깊은 바닷속에 수장되어 버린 수많은 영혼. 그 원망과 고통을 모두 태우고 좋은 세상으로 가기를 간절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준 다이버 사망 사고. 결국 유해 발굴이 잠정적으로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할 수 없기에 고민은 깊어집니다. 그렇게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우베시에서 비행기로 1시간 30분 거리에 나가노현. 일본 시민단체 대표 이노우에 씨가 딸과 함께 고향을 찾았습니다. 조선인들의 강제 노동으로 건설된 히라오카 댐이 있는 곳입니다.
5: 本当に2月7日は母の笑顔がもう消えた日で、なんか私の中では母の葬儀だったんですよ。母が一回死んだ日だなってすごく思ったので、またこのように母が。
1: 그날 이후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엄마를 위로하고 싶어 떠난 여행입니다.
6: 같이 기다요. 고맙습니다.
1: 고향 집 뒷산에 부모님의 묘소가 있습니다.
7: 이노우에상이 여기는 누구의 묘예요?
8: 오지이짱, 오바아짱, 소시테 오토오상, 오카아상, 소시테 아토 오토오토. 2년前に 오토오토가 亡くなったので 5人が.
1: 이곳에 끌려왔던 조선인들의 사연을 듣고 강제동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노우의 대표. 지금의 그녀를 만든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8: 何度もそういう夢を見ました。海の夢ですね。眠れないってね、眠れなかったですね。だから 普段は飲まないんですけど睡眠薬を飲んで眠る日々が続いたです。
1: 수없이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을 일으켜 세운 것은 한국의 유족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활동을 함께해온 유가족의

0: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한국을 찾았습니다.
1: お母さん。お母さんね、ようこさん。ようこさん。わかる?わかる?
0: 6개월 전 만났을 때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1: 알아요, 조상.
0: 어? 응? 30년 넘게 활동을 같이 해온 유족계 회장도 찾아왔습니다.
1: 아, 이거 봤다, 이거 봤다.
2: 아, 왜 이래? 빨리 일어나갖고 집에 가야지. 진짜 오래간만인데.
0: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했던 분입니다.
1: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1년 반 사이. 어, 잘 부탁합니다.
3: 이분 누구시냐고? 누구라 누구?
1: 누구라? 어, 맞아. 이렇게.
3: 그러시구나. 아, 그러면 눈 크겠다고 한번 보세요. 아이고, 잘 왔다. 이렇게 하셔. 그죠?
0: 전석호 씨는 유가족들 중 탄광이 스몰된 그날 현장을 목격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친구이자 동지였던 전석호 씨. 그의 치열했던 인생이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남 후 불과 보름 만에 부고가 날아들었습니다. 93세를 일기로 눈을 감은 고인은 어린 시절 탄광에서 보고 들은 기억을 바탕으로 진상규명에 힘썼던 역사의 산증인이었습니다.
2: 처음에는 많았었어요. 근데 해마다 자꾸 가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지금 남아신 분이 직계 가족은 네 분 남았어요. 착잡하죠. 이렇고 끝나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못 보고 가셨잖아요. 그분들도 한대지만 남아있는 우리가 더 한스럽죠. 가슴 아프죠.
0: 30년 넘게 힘겨운 싸움을 해온 유족회. 이제 그날의 비극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로 84주기를 맞는 조세희 탄광 숨을 사건. 고령의 유가족들이 많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4: 皆さんが今一番心を痛めておられる台湾ダイバーの事故が2月の7日にありました。その中で私たちはじゃあ遺骨収容をここで諦めるのか、これは決して、ありません。私たちが遺骨収容をどうもう一回立て直してやっていくのか、それについて論議を含めてしてきたところです。パクサンドルさんのところに昨日会いに行きましたけども、パクサンドルさんは事故が起きた後中に入った方だっていうふうに聞きました。サボ
0: 당시 탄광 환기구에서 바닷물이 분수처럼 솟구치고 시신이 떠내려왔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들을 매장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지상에 유해가 있다는 이야기는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탄광회사가 직접 작성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5: 4월 14일 마이소료 시규 개대

0: 조선인 유해를 찾기 위해 반편생을 바친 일본인 이노우에 요코. 위험을 무릅쓰고 바닷속 갱도로 들어가는 다이버. 이들의 소망은 84년 전 이곳에 온 조선인들을 고향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풍경이 있습니다. 툇마루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리고 어스름 저녁때가 되면 밤냄새가 나던 고향집. 떠나오던 날 동구박까지 나와 몸성하게 돌아오너라 하셨는데 아직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해주세요. 머나먼 남쪽 바다, 검푸른 물결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1: 안상열입니다. 안습자 녹자의 그 손자 되는 사람입니다.
2: 쓰르?
3: 어저씨 쓰르.
4: 그렇죠.
5: 소개해서.
1: 반갑습니다.
5: 파이팅. 이 영상이 얼굴 잊어먹는데요.
6: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나.
7: 임자 숫자.
8: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9: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8: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9: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8: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9: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8: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9: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8: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가 방송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 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와우.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2: 바삭한 육식의 치킨. 크크크.
1: 치킨 이름이 왜 이래?
2: 무엇이 궁금한가요?
3: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2: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4: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0: 빛나는 내일도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 최상위 포식자는 지구상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강력한 사냥꾼들입니다. 치명적인 능력과 무서운 전략을 지녔죠. 하지만 그들의 먹잇감은 방어 모두의 달인들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순식간에 결정되지. 포식자, 먹잇감과 마주친 순간 사냥의 전략이 승부를 가릅니다. 나일 라고 아프리카 담수 생태계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죠. 마라강의 거대한 악어들부터 탄자니아 그루메트 지역의 사나운 어미 악어들까지 이들은 사냥에 있어 최고의 실력자들입니다. 공룡시대부터 지구를 지배해온 그들의 조상처럼 기습 전략과 치명적인 포식자라는 명성으로 무장하고 있죠. 하지만 인상적인 최상위 포식자의 도구를 가졌음에도 1년 내내 직면하는 수많은 도전 속에서 생존이 항상 보장된 건 아닙니다. 6월 탄자니아의 그루메트 지역. 번기가 시작되면서 죽음의 기운이 감돕니다. 이곳에는 단 하나의 법칙만이 존재하죠.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 많은 동물들에게 이 시기는 1년 중 가장 힘든 때이지만 이 최상위 포식자에게는 마침 저녁 식사 종소리가 울리는 순간이죠.

이곳에 사는 이악어는 배가 고프고 기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1년 중 11개월 동안 그는 강가 주변에 사는 작은 먹잇감에만 의존해 살아왔죠. 하지만 지평선에 희망이 보입니다. 대지를 뒤흔드는 열리 행사가 시작됐죠. 자연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대여정. 그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150만 마리의 누떼와 20만 마리의 얼룩말이 새로운 먹이터를 찾아 케냐와 탄자니아를 잇는 2,000km의 순환 이동을 시작한 거죠. 검은 꼬리 누는 시속 80km로 달릴 수 있으며 장거리 선수의 버금가는 지구력을 보여줍니다. 스프링처럼 탄력 있는 다리를 가진 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민첩한 점프력을 자랑합니다. 상대의 살갗을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뿔도 갖추고 있죠. 탄자니아의 이 그루메티강 구간은 이동 경로에서 마주치는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 중 하나지만 그들에겐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곳입니다. 며칠간의 긴 여정 끝에 이곳에 도착한 누떼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물이 전부죠. 배고픈 수컷 악어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합니다. 평소엔 새나 물고기 또는 가끔 새끼 하마를 먹고 살지만 오늘만큼은 이 방문객들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죠. 이번 사냥에 성공한다면 1년 동안 먹이를 구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덩치가 큰 성체 누를 선택했죠. 큰 먹잇감을 노린다는 건 모든 것을 한 판에 거는 것과 같습니다. 성공하거나 혹은 실패하거나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은밀함과 인내심이 그의 무기죠. 전형적인 사냥 전략입니다. 휴식 전 매복이죠. 목이 마른 먹잇감에게 완벽하게 들어맞는 전략입니다. 모든 것은 타이밍에 달려있죠.

눈이 따르지 않는군요. 누가 빠른 반사신경을 이용해 공중으로 뛰어오르자 나이라고의 치명적인 이빨이 불과 몇 밀리미터 차이로 빗나갑니다. 그렇다면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나일라고는 완벽하게 진화된 포식자지만 성공하려면 반드시 먹잇감과의 거리를 3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은 겨우 2m 거리였고 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죠. 나일라고는 먹잇감을 향해 돌진하기 전까지 2시간 동안이나 물속에 숨어 있을 수 있으며 잠수 중에도 산소를 보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 속에는 여분의 산소를 저장하는 주머니 모양의 구조가 있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죠. 심장 박동수는 순식간에 분당 2~3회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DNA상의 21개의 돌연변이 덕분에 혈액이 산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죠. 이는 다른 어떤 생명체에서도 재현하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런 독특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수컷악어는 사냥에 실패했죠. 그렇다면 다른 어떤 요인이 작용한 것일까요? 태양이 얕은 물을 비스듬히 비추면서 물이 더욱 투명해져 악어의 위치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투명해진 물 덕분에 눈은 악어가 덤벼들 때 찰나의 순간을 포착, 악어의 공격 범위를 벗어나 뛰어오를 수 있었던 거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곧 이 무리는 긴 여정을 떠나겠죠.

흐름의 티강에서 북동쪽으로 80km 떨어진 케냐 국경. 대이동의 선두무리가 다른 무리보다 앞서 죽음의 강이라고도 불리는 마라강에 도착합니다. 이곳의 강둑에는 풍성한 먹잇감을 간절히 기다리는 악어 무리들이 토사리고 있죠.

이 수컷들은 몸집을 불리기 위해 열심히 사냥에 나섭니다. 악어 세계에서는 확실히 크기가 곧 힘이죠. 이곳 마라강에는 악어 종족 가장 큰 개체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우두머리 수컷들은 무리에서 가장 큰 개체들로 먹이 차지와 짝짓기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죠. 작은 수컷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수년에 걸쳐 강 가장자리에는 가파른 둑이 패어들어갔고 이는 먹잇감에게는 도전이 되지만 포식자에게는 분명 이점으로 작용하죠. 이동하는 무리는 깊고 빠르게 흐르는 물에 들어가기 전 목과 발목이 부러질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매번 사냥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악어들에게는 적절한 순간에 모든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죠. 그들은 모여서 때를 기다립니다.

롯데는 훈집지능이라 불리는 것을 이용해 강을 건너기 시작하죠. 하나의 거대한 초유기체처럼 행동하면 생존 확률이 높아집니다. 떨어져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안전한 법이죠. 대규모로 움직이면서 뚫을 수 없는 벽을 만들어 악어들이 특정 목표물을 골라내기 어렵게 만듭니다. 경험이 부족한 수컷 악어들이 직각으로 접근하다가 목을 제대로 물지 못하고 밟고 말죠. 반면 더 큰 우두머리 수컷은 무리에서 떨어진 누를 발견하고 다른 악어들에게 시범을 보입니다. 바로 뒤에서 접근 후 습격. 먹잇감을 얻지 못한 악어들은 오늘 밤을 굶어야만 하죠.

탄자니아의 얕은 그루메티 강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더 큰 우두머리 수컷은 여전히 먹이를 필요로 하지만 수위가 낮아지면서 사냥의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주하는 얼룩말과 누우무리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았죠. 적절한 사냥 기회를 찾지 못한 그는 짝짓기로 관심을 돌립니다. 암컷에게 다가가 구애의 몸짓으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죠.

초저주파 진동으로 물방울이 춤추듯 튀어오르며 암컷만이 들을 수 있는 웅웅거리는 소리로 매혹적인 쇼를 펼칩니다.

암컷이 고개를 들어 그의 구애를 받아들이자 그는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겨 부드럽게 물 아래로 이끕니다. 이 다정한 의식의 마지막 행위를 마친 그들은 각자의 길을 떠나죠. 암컷은 최대 3개월 동안 알을 품게 될 것이고 수컷은 필요한 먹이를 찾아 다시 사냥에 나서죠. 8월 건기가 한창입니다. 대이동의 마지막 무리들이 케냐 국경을 넘어갈 때 마라강의 악어들은 짝짓기에 집중하죠. 이 암컷은 임신하기 전에 살을 찌워야 하는데 이유는 일단 알을 낳으면 사냥보다 둥지 보호를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냥에 성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누와 얼룩말의 마지막 무리가 지나가는 동안 그녀는 목포물을 정합니다. 누만큼 크지는 않지만 그 다음으로 큰 300kg 무게의 성체 얼룩말을 노리죠. 얼룩말은 시속 65km로 달릴 수 있고 수영도 잘하며 강력한 뒷발차기로 악어를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냥을 결심한 그녀의 의지는 막을 수 없죠. 악어는 선택할 수 있는 무기가 많습니다. 모든 포식자 중에서 가장 강력한 턱 힘을 자랑하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동물 중 가장 강한 산성 소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얼룩말의 발굽과 뼈를 통째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얼룩말은 보통 누대와 함께 이동하며 추가적인 보호를 받지만 오늘은 동료가 없어 취약한 상태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놓쳐버렸죠. 얼룩말의 앞다리는 체중의 대부분을 지탱할 수 있어서 뛰어난 등반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번에도 먹이는 운 좋게 도망쳐버리고 암컷 악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굶주린 상태가 됐죠. 하지만 포기하는 대신 전략을 바꾸어 더 어린 수컷 얼룩말을 노립니다.

마일라거가 가진 또 다른 무기는 바로 주변 환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죠. 이번에는 마라강의 더 깊은 물의 흐름을 이용해 먹잇감에게 접근합니다. 뒤쪽으로 조용히 접근. 얼룩말은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번 사냥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결정적인 순간은 암컷 악어가 강둑을 밀어내며 자신을 지렛대처럼 사용해 먹이를 최대한의 힘으로 물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냈을 때입니다. 뒤에서 접근, 목 부분을 정확히 물었죠. 제곱센티미터당 350kg의 힘으로 물어 먹이를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나일 악어는 약 66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고 평생 동안 이빨이 재생돼 항상 날카로운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한번 물린 얼룩말은 결코 빠져나올 수 없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최적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던 거죠. 암컷은 무리에서 떨어져 울음소리를 내는 더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얼룩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악어류는 일부 척추동물의 발성에 민감하여 음향신호에 담긴 정보를 의사결정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능력이 그녀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을 테죠. 먹잇감의 위치를 파악한 그녀는 마치 얼룩말의 이동 경로와 물살의 속도를 계산하듯 수학적인 전략을 취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소중한 에너지를 아껴두었다가 먹이를 붙잡아 물에 빠뜨릴 때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녀가 잡은 먹잇감은 다른 굶주린 나거들의 관심을 끌고 맙니다. 몸집이 더 큰 수컷들의 먹이 강탈 행위를 막기엔 역부족이죠.

0: 버렸죠.
1: 교미 후 몇 주가 지나 암컷은 소중한 알들을 위해 둥지를 만들 완벽한 모래톱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30에서 50개의 알을 낳은 뒤 약 90일 동안 헌신적으로 자리를 지킬 테지요. 어떤 파충류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헌신적인 모습으로 24시간 내내 둥지를 지키며 포식자들로부터 알을 보호합니다. 알이 적당한 양의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둥지털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너무 춥게 되면 알들이 죽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엔 아주 미묘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둥지를 지키는 동안 어미는 최고 기온에 노출돼 있어서 몸을 식히기 위한 휴식이 필요하죠. 이는 때때로 알에서 시선을 떼야 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알들의 안전이 더욱 취약해집니다.

이 알들은 특히 아프리카 바다수리와 왕 도마뱀에게는 맛있는 간식거리가 되죠. 1.8m 길이의 이 왕 도마뱀은 곤충이나 새부터 작은 포유류까지 무엇이든 먹습니다.

하지만 메뉴 중 단연 최고는 영양가 높은 나일라과의 알이죠. 헌신적인 어미는 과열로 힘들어하면서도 어떻게든 도마뱀을 쫓아냅니다. 하지만 그 힘겨운 노력의 대가는 혹독하죠. 방어 동작을 취할 때마다 몸에 젖산이 축적돼 움직일 수 없게 되는데 그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어미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혈액 속 젖산이 분해될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이는 어미와 새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죠. 머리 위에서 개코 원숭이가 무화과를 발견한 것도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듭니다. 버려진 무화과들이 숨겨진 알들 주변에 떨어지면서 다른 원숭이들을 끌어들이고 이내 알을 도둑맞을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육지에서는 어미 악어가 힘을 쓸 수 없는 상태라 체온을 식히기 위해 입을 벌리는 사이사이에 짧고 날카로운 공격으로 방어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입을 벌리는 것으로도 부족할 때는 시원한 나무 그늘 속으로 이동하는데 이는 둥지의 알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죠. 왕도마뱀이 입맛을 다시며 접근합니다.

범인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둥지를 방치해야만 하는, 범인으로서는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순식간에 40개의 알이 20개로 줄어듭니다. 드디어 체온이 식은 어미는 있는 힘을 다해 기회주의적 포식자들을 물리치며 줄어든 알들을 최대한 지키려 노력하죠.

12월, 짧은 우기가 찾아왔습니다. 밤이 되자 기온이 내려가고 높은 음의 소리가 들려오죠.

헌신적인 어미 악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입니다. 새끼들이 어미를 찾는 소리죠. 90일 만에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을 자유롭게 해줄 시간입니다. 치명적인 어미 악어의 턱이 부드러운 움켜쥐으로 바뀌더니 조심스럽게 새끼들을 강가로 운반하죠.

아침이 밝아오면 이들은 또 다른 잠재적 포식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미의 보호 아래 있죠. 길이가 겨우 20cm밖에 되지 않아 사방이 장애물인데다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배고픈 아프리카 바다수리에게는 쉬운 먹잇감이 되죠.

하지만 더 무섭고 놀라운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컷 악어들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면 새끼를 잡아먹기도 하죠. 대이동 무리가 돌아오기까지 아직 몇 달이나 남았기에 이 큰 수컷은 간단한 간식거리를 노립니다.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좌절한 수컷은 마지못해 물러서며 근처에 있던 다른 암컷에게 화풀이를 한 뒤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납니다. 그는 최적의 자리를 골라 먹잇감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죠.

이 기름진 메기로부터 얻은 에너지 덕분에 악어는 특별한 생존 기술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활동하지 않을 때는 대사율을 낮추기 위해 통제된 기아 상태에 들어가는데 이는 장기간의 단식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죠. 먹을 것이 거의 없을 때 사용하는 영리한 생존 전략으로 먹잇감이 다시 풍부해질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대지의 혈관을 채우고 모든 생명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땅은 더욱 푸르러지죠.

이제 범이 악어는 새끼들이 자신만의 사냥을 하며 낯선 영역을 조심스럽게 탐험할 수 있도록 독립시킬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20여 마리의 새끼 중 오직 한 마리만이 성체 악어로 자라나 최상위 포식자가 될 수 있죠. 6주가 지나자 우두머리 수컷은 새로 자란 풀이 더 큰 먹잇감들을 끌어들일 것을 알기에 통제된 기아 상태를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타고난 생존자로서 그는 가장 힘든 한해를 견뎌냈고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사냥이 절실한 상태죠. 어린 검은꼬리 눈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덜 갖춰져 있어서 쉬운 먹잇감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몸집이 큰 성체 누를 잡으면 굶주린 수컷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한 번에 채워줄 수 있죠. 물속에 숨어있는 이 거대한 사냥꾼에게는 타이밍을 노려 기습하는 전략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 길이의 두 배나 되는 거리를 전력으로 돌진할 수 있죠. 집중력은 여전히 날카롭고 다시 한번 자세를 취하니 승리가 곧 손에 잡힐 듯합니다. 악어는 누의 머리를 사정없이 물어제껴 지칠 때까지 꼼짝 못하게 만들죠.

그렇다면 무엇이 그에게 승리의 기회를 가져다 준 걸까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서로 다른 요소들이 작용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예년보다 더 혹독했던 기온 변화를 겪으면서

뚝 주변의 경관이 변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강뚝이 더 많이 침식돼 이주무리들이 건너는 곳이 더 가파르고 트였던 거죠. 노대는 더 좁고 가파른 강뚝으로 몰려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악어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죠. 정확성, 인내심, 그리고 운 좋은 타이밍이 먹잇감을 공격 선상에 놓이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죠. 마지막 순간, 우연한 부딪힘으로 누가 비틀거리다 대기하는 악어의 턱 사이로 곧장 빠져들어 악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머리 수컷은 먹잇감을 물에 빠뜨려 죽이며 사냥에 성공한 거죠. 그는 자신의 체중의 절반이나 되는 양을 한 번에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악어들과 나눠 먹어야 했지만 여전히 큰 성과였죠. 새로 비축한 지방으로 앞으로 몇 달을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나일라거들은 먹잇감을 사냥해 구애하며 번식하기 위해 직면하는 수많은 도전들을 보여주었죠. 포식자와 먹잇감의 숙명적인 대결은 언제나 힘든 싸움입니다. 진화의 걸작품인 악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지배적인 파충류 포식자로서 여전히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공룡보다 오래 살아남았고 그토록 오래 견뎌온 만큼 그들이 앞으로 이 생태계에서 가장 생존 가능성이 높은 종일지도 모릅니다.

0: 상담 완료 시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폴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2: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1: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2: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3: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2: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4: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2: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5: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2: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 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1: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2: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0: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2: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1: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2: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0: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3: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2: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4: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2: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5: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2: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 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1: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2: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7: 날카롭다.
8: 반은 철학자고 반은 배우.
9: 은 패셔니스타다.
10: 은 브랜드다.
11: 내 신이다.
12: 은희경은
13: 이 자매가
14: 제 인물들이 까칠한가요? 무조건 부드러운 것만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영특한 소녀가 성장해서 왜 이렇게 되느냐. 뭐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돼요, 이 사회에? 불편한 소설을 쓰고 싶어요.
15: 근데 이거 방송인 줄 알면서 왜 이런 얘기까지 시시콜콜 내가 하는 거지?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 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4: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5: 먹는 즐거움
4: 이가탄탄 이가탄.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6: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6: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와우.
10: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11: 바삭함의 끝판왕.
12: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8: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3: 아 더워. 우와,
14: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15: 고단백 두유를 찾아서.
16: 담백하고 고소한 영양 밸런스.
17: 찾았다. 배지민.
16: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든든하다.
18: 진짜 맛있네.
15: 고단백도 배지밀답게.
16: 배지밀 고단백 두유.
19: 당신만 모를 뿐이지 뼈는 알고 있습니다. 뼈는 챙기지 않으면 소리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 기능성 원료와 MVP,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하긴. 뼈 건강, 아는 만큼 단단해진다. 뼈엔 MVP.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0: 얼굴엔,
4: 순한 킬킬!
0: 중물엔,
4: 덕분말!
1: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코의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
3: 미니. 아이콘, 미니. 아이콘, 나이스.
6: 초소형 사이즈로 작아졌다. 얼음 정수기도 결국 코웨이거나 아이콘이거나 코웨이.
11: 지금의 우리를 만든 건 계속되는 질문.
2: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지?
11: 무대 밖에서의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지?
5: 오빠.
2: 나는 또 어떤 새로움에 빠지게 될까?
11: 내말
12: 들으면 돼.
7: 시끄러운 자신감들 지겨워.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려줘.

0: for me. Avante.
1: 이상한 과학의 나라 에이스.
2: 어?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가벼워졌어.
1: 에이스에선 중력이 다르니까요. 몸이 가벼워지는 중력을 이기는 과학 에이스 침대.
3: 새로운 삶의 방식. 박러시 서울원.

0: 손으로 토굴을 파서 집을 지었습니다.
1: 갈대 이런 거 여기 많죠.
2: 내 고래사람입니다.
3: 동갤비 우리 동갤비 동미.
4: 세계에 새겨져 있는 그날의 기억.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날의 기록을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5: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출!
4: 홍범도 장군, 무장 독립을 이끈 압도적 존재.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의 주역. 영웅의 마지막 이야기가 있는 땅, 카자흐스탄으로 갑니다. 누구나 아는 이름이지만 누구나 알지 못하는 삶의 기록. 가슴에 새겨 있는 그 이름,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을 찾아 떠납니다. 한국사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카자흐스탄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한반도 밖으로 이어진 한국사의 현장인데요. 잊지 말아야 할 우리 역사를 만나러 가는 여정. 오늘은 대자연의 웅장함과 세련된 도시를 품고 있는 알마티에서 시작합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초원지대인데요. 다양한 유목민족이 이동하고 활동했던 무대입니다.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하기까지 수많은 민족이 강제로 이주해온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지금도 약 130개의 민족이 사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6: 카자흐스탄 역사와 문화의 심장 알마티에 도착했습니다. 도심을 거대하게 둘러싼 텐산의 압도적인 산세는 100여 년 전 광활한 대륙을 호령했던 거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여천 홍범도. 너여의 일천천. 그의 존재만으로 능히 천명의 적과 맞싸울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이라는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0: 서울에서 약 4,200km 떨어진 알마티에 홍범도 장군의 흔적이 있습니다. 고려극장은 1932년 창립된 이후 여러 차례 이전을 거쳐 지금의 장소에 왔는데요. 실제 홍범도 장군의 유품과 사진이 전시되어 있어 박물관이나 다름없습니다.
1: И Хонбомда, он как образчик, который из-за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н воевал, и который воевал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наше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т царских там солдатов. И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вообще воплощал в себе силу корейского духа. Он тоже для нас как своего рода талисман, как вот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на самом деле он как бы сторожит.
0: 원하면 이국 땅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홍범도 장군은 어떤 인물일까요? 호기심을 품고 도심을 떠나 대자연 속으로 향합니다.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 하면 이 잘 차려진 제복을 입은 엘리트 장교나 명문가 집안의 무관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홍범도 장군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신분제 사회의 최하층민에 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함경도 북청에서 산포수가 되었고 뛰어난 사격술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1895년 포수들을 모아 의병을 조직하고 함경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활약합니다. 산을 누비며 익힌 지형 감각과 사격술은 훗날 일본군을 상대할 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아이고. 알마티 시내에서 한 시간만 달리면 펼쳐지는 웅장한 자연. 텐산 산맥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알프스라 불립니다. 만년설과 초원이 어우러져 있고 푸른 보석을 품고 있는데요. 빙하가 만든 빅 알마티 호수입니다. 텐산 산맥을 대표하는 풍경 중 하나로 알마티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휴양지입니다.
2: 하이, 안녕하세요. 헬로. 안녕. 하이. 오. 안 무서웠어?
3: 네, 너무.
2: 아니, 여기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3: 오케이. 오케이.
0: 시범을 보여주는데요. 바위를 거침없이 올라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2: 오, 날랜 호랑이 같습니다. 와.
0: 정말 대단한데요. 마진의 가족은 주말이면 빅 알마티 호수로 나들이를 온답니다.
4: 이기는 우리 솔로이 뭐 차별해도 이름이 있다 그렇죠? 매번 뭐 무서워? 와시 이름이?
5: 뭐 마하바트 빌드레다.
6: 사랑이라는 의미예요.
5: I love you. I love you. 아마 오스맨 아우마트 케레멧 거의 아우마트 오스맨 케레멧 두리스테로 오신 급결레.
0: 텐산을 뒷산처럼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알마티 사람들이 부럽네요. 으쌰. 저도 알마티 방식으로 호수를 즐기려는데요. 마음보다 두 다리가 더 떨립니다.
2: 와, 어때요? 와, 지금 하늘과 가까워져서 그런지 경치가 훨씬 더 좋습니다.
0: 야, 말을 잃고 보게 됩니다. 함경도 산악지대를 누비던 홍범도 장군에게도 낯설지 않았을 풍경입니다. 1919년 홍범도 장군은 대한독립군을 조직하고 총사령관을 맡습니다.
7: 드디어 봉오동에서 일본

0: 최정예 부대 월광 취급 대와 홍범도 장군의 독립군이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이 봉오동 일대가 요 삿갓을 뒤집어 놓은 모양입니다. 일본군이 월광 추격대가 우리 독립군을 쫓아온 것은 요 삿갓의 꼭지점 부분.
1: 홍범도 장군은 유인부대를 보내 독립군을 우습게 보는 일본군을 골짜기로 끌어들입니다.
0: 이때 누가 나타났다? 바로 홍범도 장군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정군 사격 개시!
1: 독립군의 집중사격에 일본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도관에 든 시신세가 돼 전멸합니다. 봉오동 전투는 치밀한 유인과 매복 전술로 전력의 열세를 극복한 한국 독립운동사의 최고의 지략전으로 불립니다. 그해 가을 홍범도 장군과 김자진 장군을 비롯한 독립군은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대규모 전투를 벌입니다. 이후 항일 무장투쟁의 전성기를 연 전설적인 영웅으로 이름을 남깁니다. 알마티는 과거 실크로드에서 오늘날 유라시아를 잇는 길까지 오랫동안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중앙아시아와 유럽, 아시아를 오가는 교통망이 발달해 있는데요. 카자흐스탄의 국토는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큽니다. 도시와 도시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현지인들은 기차 여행을 더 좋아한답니다.
2: 이곳 알마티역에서 출발해서 사막의 도시 크질 오르다로 향하는 열차인데요. 1100km, 무려 25시간. 와우! 꼬박 하루를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아득한 길입니다.
1: 봉오동의 영웅이 머나먼 카자흐스탄까지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922년 모스크바역에 아시아 전역의 민족운동가들이 모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정세를 논의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독립투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잇따라 패한 일본군은 간도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독립군을 추격하고 한인사회를 단합했습니다. 당시 독립군은 러시아 쪽으로 근거지를 옮겼는데요. 내부의 갈등과 소련의 무장 해제 요구, 무력 진압까지 겹치며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독립운동 세력의 연대를 위해 모스크바에 모인 겁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홍범도 장군의 길은 여전히 독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37년 뜻밖의 전개가 펼쳐집니다. 소련은 일본 첩자의 침투를 막는다는 이유로 강제 이주를 강행합니다. 고려인들은 살림살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화물 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향합니다. 그날을 떠올리며 알마티에서 크질 오르다로 향하는 기차를 타러 갑니다.
2: 이런 명절 때처럼 가족들도 막 타고 있고 지금 노을도 탁 지고 너무 멋있습니다. 사람도 많고 저도 기대됩니다. 와우. 아, 여기구나. 방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침대가 4개가 있는 2번 방. 쿠페인데. 오, 이야. 짜잔, 오늘의 제 침실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늑하고. 짠! 이렇게 내리면 우리 피디님이랑 감독님들 다 잘, 우리 팀이 잘 수 있는 2층 침대 탁 이렇게 됩니다. 와, 한번 좀 누워볼까요? 오! 쿠션! 너무 좋아. 하루의 피로가 쫙 풀립니다.

0: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인데 그날을 생각하니 평범한 일상도 새삼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알마티에서 크줄 오르다까지 25시간의 대장정입니다. 카자흐스탄 남부의 주요 도시들을 오가는 철길을 따라 달립니다.
1: 어디로 향하는지,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막막함 속에 그분들이 겪었을 고통의 무게가 이 짙은 어둠처럼 내려옵니다. 제대로 된 창 하나 없는 화물 열차칸에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가 있었습니다.
0: 그날의 열차 안에서 홍범도 장군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력함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지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다독였을까요?
2: 안녕하세요. 헬로.
0: 남부의 대표적인 노선답게 이용객도 많은데요.
2: 헬로. 아유, 반갑습니다.
3: 환영합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0: 초대해 주셔서 잠시 들어가 봅니다.
2: 지금 이렇게 세 분이서 가족이신 거죠?
3: 저. 아니요. 가족이 아닙니다.
0: 다정한 모습에 당연히 가족인 줄 알았더니 전혀 모르는 사이랍니다. 카자흐스탄에선 예로부터 손님은 행운과 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3: 드셔보세요.
0: 빵도 챙겨 주시는데요.
2: 바우르삭. 감사합니다.
0: 한번 맛좀 보겠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에도 사람 사는 정이 묻어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강제이주 당시 굶주린 고려인들에게 카자흐인들은 빵과 먹을 것을 던져주며 따뜻하게 맞아주었다고 합니다.
2: 아니, 근데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한글이 써 있어요.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0: 서울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4: банка просто басқа оно индийский чай. А мына не басқа банк басқая. Кимчи, кимчи, сосын хе.
3: Пайдаланамыз біз, үйреніп алғанбыз.
4: Ана орысша острый блюдо дейді ғой, ашнені. Сол
3: корейстердің тағамдарын жасаймыз. Мені де айтатын ғой солар, корейсің сен дейді.
2: 오,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모랑 좀 닮으신 것 같은데. 우리 둘이 좀
0: 고려인이 아닌데도 희한하게 닮았네요.
4: 하나 둘이 소이 너희 다스 야스 야쿠야 노스파 원 가딘 사나간 노스파 원.
2: 아버님 어릴 때 고려인 친구들이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4: 저는 지금 시작했네. 막다가 이렇게 서서나 жұмыс жағынан кезінде анау полияда еңбекқор бәрін соны көрсетіп кетті ғой кезінде бәрін жұмыс қазір соның бәрін біздікілер жақсы істеп жүр ғой.
0: Корейлер жасаған өмір Қазақстан адамдарына құрметтелетін тарихта қалып қойды. 식당 칸이 공사 중이라 잠시 내릴 계획입니다.
2: 다음 역에 한 10분 정도 기차가 서는데 매점에 가서 도시락이나 요깃거리를 좀 사려고 대기 중입니다.
0: 약 2시간마다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음식을 살 수 있습니다. 승객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10분. 그 안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2: 매점이 어디 있지? 매점이? 도시락을 사고 싶은데 도시락을 사려면 저쪽으로? 네. 빨리 지금 가보겠습니다. 10분입니다, 10분. 10분 내에 지금 먹거리를 사야 됩니다.
0: 낯선 장소라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열차를 놓칠까 봐 걱정도 됩니다.

0: 찾았습니다. 찾았어.
1: 드디어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아니 지금 줄을 서야 되는데 제가 너무 서두르니까 카자흐스탄 분이 저한테 양보를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생선도 있고 빵이 종류별로 너무 다 먹음직스럽습니다.
2: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한 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0: 요거 하나랑 여기 있습니다. 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잘 먹을게요. 네.
3: 저녁거리를 맛있는 빵을 샀습니다. 예. 와, 기대됩니다. 오! 와, 향기부터 벌써 끝이 너무 좋습니다.
4: 포도가 좋아.
5: 사진 찍고 싶어요.
2: 한국 사람이 요즘 인기랍니다.
0: 4분 남았어요.
3: 예. 네.
4: 그래 좋았어.
2: 강제 이주 당시 고려인들은 열차가 멈추면 주변에 나뭇가지를 주워 급하게 밥을 지었습니다.
0: 늦지 않게 다 왔습니다. 이제 이 차에 올라탑니다. 이제 맛있게 먹는 일만 남았습니다. 호우.
2: 기적이 울리면 설 익은 밥을 들고 서둘러 열차에 올랐답니다. 편안한 곳에 앉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3: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다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것도 안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2: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삶의 방향을 맡겨야 했던 홍범도 장군과 고려인들에게 얼마나 긴 여정이었을까요? 그 밤을 헤아리며 잠을 청합니다.

0: 1층 하나만으로도 횡단열차를 탈 보람인데.
1: 어김없이 해는 떠오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 수 없었던 홍범도 장군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크즐 오르다입니다. 카자흐어로 붉은 수도라는 뜻인데요. 홍범도 장군이 생애 마지막을 보낸 도시입니다.
2: 혼벤도.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홍범도 장군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후 80년이 지났지만 크줄 오르다 거리 곳곳에는 여전히 장군님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1: 도로 위에선 익숙한 세 글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2: 아, 너무 반갑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름입니다. 바로 카자흐스탄으로 써있는 우리의 영웅,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홈벤도.
1: 카자흐스탄 정부는 90년대에 위인의 이름을 거리에 붙이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고려인들이 적극적으로 청원했고 정부 역시 홍범도 장군을 존중해 홍범도 거리가 탄생한 겁니다.
2: 이게 배달을 시킬 때도 격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기 홍범도 1번지인데요. 짜장면 네 그릇이랑 탕수육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군만두가 막 서비스로 올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곳곳마다 혼벤도라고 써여 있는데 저게 누군지 아세요?
1: 저 불민 마마 블레스파 혼벤도 되게 크미케 블레스파
2: 혼벤도 공 송구 옛날 프리미어 나이트 터 몽고 장하가 파트리오트 코감 카이렛 키레 카 무슨 문화 쿠시나 소야
3: Біз бұрын енді сол бізге қызық болды ғой, осы көше неге бізге жаңағы кәрістердің Япония аттары неге олайынан деп, сол кейіннен оның ерлігін, оның кейін бізге қызылордаға жасаған жұмысын бәрін білгеннен кейін біз оның атына берілгеніне қарсы емеспіз, керісінше ризамыз.
4: 현지인들도 홍범도 장군을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의 영웅이자 카자흐스탄 역사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0: 우리만의 영웅이 아닌 이 카자흐스탄 분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수천 킬로 떨어진 이 카자흐스탄 땅에서 홍범도 장군의 거리를 발견하니까 가슴이 뿌듯하고 카자흐스탄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까지 됩니다.
4: 두 나라가 한 사람의 역사를 나누고 있다는 게 이 거리를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홍범도 장군의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 크질 오르다 도심에 자리한 문화회관으로 향합니다. 지금은 시민들을 위한 공연과 문화행사가 열리는 공간인데요. 1940년대까지 고려극장으로 사용하던 터입니다.
0: 안녕하세요.
4: 김일이나 씨는 홍범도 관련 기록을 수집하고 연구해온 고려인 사회활동가입니다. 극장과 홍범도 장군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고려극장은 1932년 연해주에서 시작됐습니다. 고려인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만든 공연예술단체인데요. 강제 이주 정책으로 옮겨온 건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인의 공연 문화도 카자흐스탄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낯선 땅에 자리 잡은 고려인들에게 고려 극장의 공연은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5: Все спектакли был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абсолютно. Все спектакли были переведены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отому что все знал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многие корейцы не понимали русский язык в тот период, когда были депортированы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1937 году.
4: 1939년에만 140회 공연이 열렸고 4만 5천 명의 관객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말과 민요 가락을 담은 공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0: 그럼 막 고려인들한테 그런 고려인 공연은 굉장히 기다려지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5: Глоток воздуха. Я объясню, почему. Потому что по разговорам мамы, бабушки, то, как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они ездили по колхозам, по корейским колхозам, они выезжали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страны, где проживали компактно, куда были переселены корейцы.
6: 이리 오너라 얻고 놀자!
4: 고향을 떠나 힘겨운 삶을 이어가던 고려인들에게 뿌리를 잊지 않게 해준 사랑방 같은 곳이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고려극장의 인기는 높아졌습니다. 무대에 올라온 작품 가운데 반가운 이름도 있는데요.
5: И режиссер Тхай Чендун в 42-м году спектакль назывался «Хон Бом До».
4: 극작가 태장춘 씨가 직접 홍범도 장군에게 항일투쟁의 경험을 듣고 만든 연극입니다. 사실에 충실해 달라는 장군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5: Это восторг. Это был восторг, успех самой труппы, потому что достоверное изложение тех событий, в которых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0: 투쟁으로 독립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지만 끝내 꿈은 이루지 못합니다. 머나먼 땅에서 자신을 그린 연극을 보며 일본군 총칼에 쓰러져간 동지들과 가족들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거인의 이야기는 지금도 고려극장의 대표 공연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공연이 없어서 백스테이지를 보여주는데요. 초연 당시 많은 배우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무대를 준비했을 겁니다.
1: 프리카스 от 21 марта 1939 года о том, что с 25 марта товарищ Холмбемдо принимается на работу театра в качестве временного сторожа с окладом в месяц 100 рублей.
0: 강제이주로 생계가 어려워진 장군을 돕기 위해 고려극장 관계자들이 수의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자신들의 영웅을 향한 고려인 공동체의 배려였습니다.
1: Посмотрите, это личная подпись Холмбемдо. И вообще никто не знал, что он генерал. Вот в самом театре это сотрудники театра, артисты театра, они не знали, что он генерал. Это вот сейчас мы знаем, да, а они не знали, что он генерал.
2: 장군님은 위대한 민족의 영웅이셨는데도 이 크줄 오르다에 와서 연어 평범한 사람들처럼 노동자로 사셨다는 게 이 가슴에 큰 울림을 줍니다.
0: 70이 넘은 나이에도 홍범도 장군은 다시 전장에 나서길 원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뜻을 이루진 못했지만 직접 사격 실력을 선보이며 자신의 의지를 보였답니다. 세월은 장군의 앞을 막았지만 총을 들던 기계까지 꺾지는 못했습니다.
1: который был поставлен в 42 году. Я думаю, для них это было открытие, что такой вот герой, национальный герой. Я думаю, что они были восхищены им. Действительно, это так. Давайте сейчас посмотрим.
0: 또 하나 보여줄 것이 있답니다. 한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홍범도 장군의 모습입니다.
1: 포토그래피 홍범도. 7 июля 1936 года. Это фотография Холмбомдо из фондов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рхива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в городе Москва, Россия.
0: 1936년 홍범도 장군의 나이는 만 67세. 강제이주 열차에 오르기 전 찍은 사진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홍범도 장군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봉오동과 청산리를 호령했던 홍범도 장군이 눈빛만큼은 여전히 굳세고 또렷합니다.
1: Мне она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и я смотрю на него, это мой родной дедушка. Оказался среди корейцев. Именно благодаря таким героям Корея – свободная страна.
0: 나라를 잃고도 뜻을 굽히지 않았고 강제로 터전을 옮기고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고려인들은 장군의 삶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던 게 아닐까요? 그러나 홍범도 장군은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크줄 오르다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려인 동포들이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낸 크줄 오르다에 세워진 기념공원입니다. 유해가 한국에 봉환되기 전까지 이곳에 잠들어 계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이 홍범도 장군의 유언으로 전해지는데요. 그 바람은 이루어드렸지만 할아버지에겐 가족을 떠나보낸 듯

0: 그리움은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모두의 할아버지이자 버팀목이며 자부심입니다.
1: 선생님이 홍범도 장군님 장군님 손자니까 더 오래오래 사셔서 이런 얘기 많이 들렸어요.
0: 이제 크줄오르다에 장군의 유해는 없습니다. 김네프 할아버지를 비롯해 고려인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무덤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한 사람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1: 장군님 배로 얼마나 자주 가세요?
2: Сейчас вот наверное год раза два три вот когда вот ваши приезжают.
1: 오늘 또 손자가 와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2: Ну я думаю, что уже останки и душа уже у него на родине, поэтому только здесь у нас остается светлая память и тихая грусть.
0: 장군을 보내고 2023년 새롭게 단장한 기념공원입니다. 그 시대를 함께 보낸 독립운동 영웅들을 기리는 장소인데요. 중심에는 홍범도 장군이 있습니다. 일본군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자 민족의 장군. 절망 속에서도 고려인들을 견딜 수 있게 해준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2: 장군이 안녕하십니까?
0: 평생 장군을 잊지 않은 사람과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은 사람. 둘 사이에 말로 다하지 못할 시간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2: 자카로니는 И мы тоже, в общем-то, все эти годы ждали этого момента, когда ваше тело и душа обретут покой на родной земле. Спасибо за то, что вам, за все то, что ваши труды не увенчались успехом. Мы рады за вас искренне.
0: 누군가 간절히 꿈꾸던 그날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라봅니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무엇이 궁금한가요?
3: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2: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

0: 갈게요.
1: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3: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4: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5: 1937년 가을.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들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소련의 명령으로 1700명의 고려인이 탄 첫 번째 강제 이주 열차가 카자흐스탄에 도착합니다.

0: 고려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창문 하나 없는 가축 수송 열차에 올라야 했습니다. 6,000km가 넘는 거리를 한 달 동안 달린 기차는 고려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1: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내리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몸을 맡겨야 했습니다. 그 사이 연해주에서 출발한 열차는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중앙아시아로 향합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흩어지게 됩니다. 124편의 열차에 나눠탄 약 17만 명. 고려인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937년 그날의 기억 속으로 떠납니다. 카자흐스탄 남동부에 있는 알마티는 1997년까지 수도였고 지금도 경제와 문화를 이끄는 도시입니다. 알마티는 고려인 사회의 중심지인데요. 농촌에 흩어져 살다가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알마티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0: 1937년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만남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다시는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시간을 기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1937년 강제 이주 열차를 타고 온 고려인 1세대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89년 전 그날로 향합니다.
2: 안녕하세요.
3: 사카디치.
2: 안녕하세요.
3: 사카디치.
2: 한국에서 온 김입니다.
3: 사카디치.
2: 아,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1: 아흔일곱의 황마이 할아버지입니다.
2: 예예.
3: 시다이.
2: 아, 집이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3: 전 스카사. Вот, смотри. Это вот я здесь.
2: 오.
1: 침실하는 깔끔한 할아버지의 성격이 그대로 엿보입니다.
3: 이리
2: сюда. 예.
3: Это, расскажи, азиада была. Это пятиметровый транспарант на площади висел мой портрет.
2: 아, 이거 할아버님이세요?
4: Это вы?
3: 예.
2: 아.
1: 할아버지는 카자흐스탄 스케이트 영웅입니다. 본인도 뛰어난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였고 스포츠 지도자로서 카자흐스탄 최초로 공운 코치 칭호를 받았습니다.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에 나선 선수들을 비롯해 100명이 넘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길러냈습니다. 선수와 지도자로서의 공을 인정받아 문화체육발전 훈장을 받고 10대 명예 스포츠인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2: 할아버지, 아, 집이 꼭 박물관 같아요.
3: 360 дней, правильно, в году? 52 недели. У меня встречи происходят в году 250 встреч. Вчера вот встречались с выпускниками, завтра опять встречаюсь с выпускниками. Каждый день хожу пешком.
1: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할아버지의 집은 카자흐스탄 스포츠인들이 모이는 사랑방이랍니다. 단골 손님에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동물 친구도 있습니다. 익숙한 듯 맞이하는 할아버지. 우리도 예로부터 손님 맞이를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오면 복이 온다는 말까지 전해진답니다.
3: 나 이게 Он приходит мне и стучится. Давай, кушай, давай.
4: 간식 좀 줘라라고.
3: Сколько лет они? Лет 5-6 они у меня все. Это мой еще иждивенец, понимаешь? На него тоже расходы.
4: 사람들
3: Ну а что делаешь? А что, все приходится, прихожу, уже даю, уже насыпишь, и он уже, как чувствует, приходит и кушает.
1: 할아버지의 다정함이 느껴집니다. 1929년 연해주에서 태어난 황마희 할아버지. 어려서부터 체력은 좋았지만 운동할 형편은 아니었는데요. 훗날 자신이 카자흐스탄 스포츠 영웅이 될 줄은 더더욱 몰랐답니다. 그러다 1937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3: 내 고려사님, 내 아들이 아버지 흐만 운데나 흐만 웨르 네, 이슈.
1: 황운정 지사는 1919년 함경북도에서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했고, 1920년대 초반 연해주에서 조선 독립군 부대의 일원으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1989년 아흔의 나이로 카자흐스탄에서 돌아가셨고, 2019년 대한민국으로 유해가 봉환됐습니다.
3: Утром встаю и я утром встаю и вечером ложусь я кланяюсь. Каждый день когда дома я
1: 독립운동을 하느라 자주 집을 비웠던 황운정 지사와 남아있던 가족들에게 1937년은 피할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강제 이주 열차에 탔던 그때의 나이는 고작 8살이었습니다.
3: Всё помню. Я помню, когда в Акмолинске из Биробиджана все уже корейские наши последние эшелоны. И нам они приходили и говорили, не берите теплых вещей, вы куда едете, там тепло, не берите кушать. Там... А для чего-то говорили? Только поезд шел ночью, чтобы днем не видели, не знали, что везут кого-то куда-то.
1: 1937년 8월 21일, 소련은 일본의 간첩 침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극동 국경지대에 살던 모든 한인을 이주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민족 단위의 대규모 강제 이주는 처음이었습니다.
3: Вагоне 4 нары. 4 семьи можно. А они поместили 8 по 2 семьи. И вот так ехали.
1: 불과 한 달 만에 17만여 명이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고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3: днём где-нибудь остановка на станции. Умирали, хоронить. Лопаты нет. Камушки мы собирали, обкладывали камушками. Труп. И если поедете когда поездом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сюда, в сторону России, там есть каменные холмы. Это похоронены наши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1: 끔찍한 열차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8살이던 할아버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3: Ночью дети сидят поезд вагон ноги свесили вот так сидят и едут поют песни.
1: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두려움을 달랬습니다. 무엇보다 또래들이 있어 긴 여정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3: Ночь светла.

0: 고려인 역사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위대한 시작점을 찾아 우슈토베로 갑니다. 알마티에서 5시간 거리에 있는 우슈토베는 이맘때면 푸른 물결이 일렁입니다. 1937년 고려인 강제 이주 열차가 처음 도착한 지역입니다. 고려인의 새로운 터전이 된 첫 번째 정착지입니다. 우슈토베는 건조하고 척박한 지형인데요.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이 땅에서 벼농사가 가능한 건 카라탈강 덕분입니다. 강물은 강제 이주 고려인들의 벼농사와 정착에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고려인들은 어떻게 논을 일구고 우슈토베를 옥토로 만들었을까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우슈토비에서 41년 살고 있습니다.
0: 오, 한국말 엄청 잘하시는데요?
1: 네, 외 할머니, 엄마 할머니, 아버지 고려인.
2: 어머니는 고려인 2세에 아버지는 러시아 사람으로 우슈토베에서 나고 자란 고려인 3세입니다. 빠샤 씨는 외조부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는데요.
1: 여기에 고려인 올때 가작 사람 그냥 양잘 키우고 소잘 키우고 밭
2: 여긴 1940년에 완공된 카라탈 댐인데요. 우슈토베에 사는 여러 민족이 댐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1: 이게 고려인도 있었어, 독일 사람도 있었어, 폴란드 사람도 있었어, 그렉 사람 있었어, 65 민족 있었어, 우리 마을에.
2: 풍부한 강물을 농업 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댐입니다. 고려인은 이미 연해주에서 집단 농장을 꾸릴 정도로 벼농사에 뛰어났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강제 이주의 비극을 자신들의 손으로 개척해 나갑니다.
1: 여기에다 고려인 땅, 밭잘 알아요. 여기에 온 고려인, 독일 사람 아니고, 우즈벡 사람 아니고, 고려인, 여기에 애 먼저 앉으신 거, 손으로 가지고 오신 거 써 있어요. 물 안에 들어가고. 여기 조그만 물받이.
2: 카라탈강에 물을 끌어오기 위해 직접 손으로 수로를 팠다고 전해집니다.
1: 쌀 심을 때물 빼야 되지. 이게 댐이 많이
2: 살아남기 위한 선택입니다.
1: 때 여기에 많이 밭 만들어.
2: 고려인들은 소련의 집단 농장인 콜후즈를 중심으로 터전을 일궈갔습니다. 고려인들이 오기 전부터 소련은 우슈토베의 벼농사 가능성을 살피긴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만든 건 고려인들의 생존 의지였습니다. 우슈토베의 푸른 논밭은 고려인의 성공과 함께 다른 민족에게도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3: 옛날 말려 그랬고, 옛 말려 그랬구나. 숙회 뛰고 그랬구나. 숙. 나 기회 받으러 오지.
2: 비가 적고 햇볕이 강한 우슈토베는 수분이 빠르게 증발해 땅에 염분기가 많습니다.
3: 봤다. 지금 막은 수 스타듬. 소수 수금 앞다 스타듬. 하여튼 수 그리즘 다자 수. 소민 수 전에 bir 20 gün dik durdu. Gene odan gene aptastadım. Ha ta kırgızdım da mı?
0: 이게 물이 아직 채운 지 하루 이틀밖에 안돼 가지고 아직은 시원한데 여기 햇빛을 계속 받으면 탁해져 가지고 계속 물을 갈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3: 나 아르긋 아담닝 디니신데 칸 시약트 не камыр сияқты келіп бәрін не алады. Мына қаратал жақтан кәрістер қолменен арықты қазып суды әкеген.
2: 고려인들이 손으로 낸 물길은 지금도 우슈토베를 적시고 있습니다.
3: 바나 지금 안다. 트리시 그걸 바라. 바라.
4: 이 땅의 고려인들은 그저 이곳에 강제로 끌려온 이주민이 아니라 쌀 농사의 북방 한계선을 끌어올리고 카자흐스탄의 농업 영웅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2: 고려인이 도시로 가며 농사 짓는 사람은 달라졌지만 개척의 역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1937년 낯선 땅에서 시작된 고려인들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그날의 흔적을 찾아갑니다.
0: 계세요. 여기 안에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심스럽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1: 네. 누구신데
0: 아이고.
1: 어떻게 이렇게?
2: 선생님도 혹시 고려인이세요?
1: 아니요. 사람들이 제가 고려인 같이 생겼다고 고려인이냐고 그러는데 고려인은 아닌데 제 마음은 고려인 같이 살았어요. 제가
3: 헬렌박 할머니는 20년 넘게 고려인의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건물 뒤편에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1: 옷을 또왜 기차역에 내려서 다 이런 모양의 토구를 짓고 살았어요.
3: 이주 직후에 살았던 임시 거처를 재현해 둔 겁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 땅을 파고 토구를 만들었답니다.
2: 땅속에 이런 공간이 있네. 아유.
3: 1937년의 원형은 아니지만 당시의 생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4: 갈 때, 이런 거, 여기 많소. 많소. 이 первую зиму переночевали, а потом где-то год, лет 5-6, наверное, жили.
3: 아궁이를 만들어 치사와 난방을 동시에 해결했습니다.
4: 구두리시 тепло. Адер сак кудурси часу. Родители тоже кудурси часу. Вот так родители все едись адер. Маленькие дети ближе к родителям. Йоги чосу. 아이칩소 여기. 아이칩소 여기 холодно.
0: 저기서 이제
3: 작은 토굴에도 아궁이를 놓고 구들을 만들어 바닥을 데웠습니다. 낯선 땅에서도 익숙한 방식으로 추위를 견딘 겁니다.
0: 여기는 안 보이고 밖에서 보이는 거네요. 이 좁은 데서 7명이 어떻게 다 누워서 잤어요?
4: 일곱에서 조금 왔어 일곱. 열. 누 конечно, вместе дети 주겠다.
3: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 싶은데요. 고려인들은 절망 속에서도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땅을 파 집을 짓고 물길을 내고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끝내 새로운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영고 없는 카자흐스탄 땅에서 고려인들이 기댈 곳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나누는 서로였습니다.
1: 여기가요, 시장이 저기 있었는데 일로 옮겨가지고 고려인들에서 먼저 시작하는 시장이에요.
3: 강제 이주 고려인들이 수확한 농산물을 내다 팔면서 시장도 커졌답니다.
1: 감자가 작다는데, 그치?
5: 한국에서 왔어. 반갑소.
3: 지금도 고려인의 삶을 이어주는 공간입니다.
6: 안녕하세요.
1: 네, 이건 참 좋다, 마늘.
3: 마늘이 엄청 실한데요?
1: 이렇게 얼마야? 다,
6: 다 가지고
1: 호메스.
6: 다?
1: 한국말로 해도 다 돼.
3: 정겨운 말이 들리니 마음이 더 편안해집니다. 오늘은 사야 할게 많아서 헬렌 할머니와 친한 고려인들이 총출동했습니다.
7: 이거 지방 집에 군계 가서 임석 그린 거 이거 싹 얼마 돈 들어간 거 냈었어. 감자, 어육, 고치 이거 싹 얼마씩 한거 10,000 줬어.
6: 고치? 고치, 고치.
3: 인근에서 직접 키운 채소들입니다.
6: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내겨.
1: 그래?
6: 예.
1: 어머머.
6: 하나 가져가지고
1: 내겨. 하나는 그냥
6: 예, 예, 예, 예.
7: 우리 먹으라고 거저 줬어.
6: 너 ничего страшного, я не обеднею. Бог благословит меня больше.
8: 수박 제가 드릴게요.
9: 아, 괜찮습니다.
3: 따뜻한 정까지 잔뜩 안고 돌아갑니다.

0: 한국에서 손님이 왔다고 다 같이 음식을 만드는데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함께 나누며 살아왔답니다.
1: 언니도 이게 마늘이 온데 넣었어, 부탁 넣었어. 저기도 거리에 또 그렇게 하.
2: 예,
3: 한국에서도 이렇게 생으로도 먹거든요.
1: 맵소. 맵소? 떡이 빨리 잡소. 떡이.
0: 한국 음식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1: 랍샤, 크라크말네 랍샤. Буду заправлять с мясом. Мясо обжарю и смочу буду.
0: 푼초자는 고려인들이 즐겨 먹는 면 요리입니다. 한국의 잡채와 비슷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주로 먹는 전분면을 쓰는데요. 고려인 잔치에 빠지지 않는 음식입니다.
4: 룩 масле пожарим, потом где-то разные приправы. Санче, чеснок, сахандеюса и мяу.
0: 고려인을 대표하는 음식, 마루쿠프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려인식 당근김치입니다.
4: 우리 모르지, я с рождения уже родители делают это. Я не знаю, откуда оно пришло. Или отсюда, или оттуда.
0: 러시아어로 당근을 뜻하는 마루코프와 고려 말의 채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당시 배추와 무를 구하기 어려웠던 고려인들이 현지에서 구하기 쉬운 당근으로 김치 맛을 낸 건데요. 아픔과 지혜가 담긴 소울푸드입니다. 오래 삭히기보다 새콤한 맛을 내어 바로 무쳐 먹는 당근 샐러드에 가깝습니다. 음식 만드는 사람에겐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죠.
3: 새콤달콤해 맛있어요.
4: 이럽소? 시름 났어. 나 시름 났어.
0: 집집마다 만드는 법은 달라도 맛으로 고려인을 이어주는 음식 마루코프차입니다. 밑반찬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옥수수 알갱이에 콩을 넣고 푹 끓여 만든 고려인식 옥수수 죽입니다. 헬렌박 할머니의 기념관은 우슈톱의 고려인들에게 만남의 장소입니다. 가족처럼 친한 사이입니다. 고려인 일세는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났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전부 고려인 2세입니다.
5: конечно, когда маленькие были, мы кушали чаще, да. Тогда было тяжело жить.
6: Уже там могутся.
7: Масисо. А сейчас на старости лет как деликатесом. Так мы не едим и паву, и чи, кимтовиду, и чи, и вон, крюке, ай, как деликатес сейчас он.
0: 힘든 시절을 견디게 해준 음식은 이제 추억의 맛으로 남았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 나누니 맛도 기쁨도 더 커집니다.

0: 헬렌 할머니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낸 1937년의 고려인들을 기억하고 싶은데요. 최근 기념관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강제로 끌려온 아픈 역사가 고려인의 전부는 아닙니다.
1: 잠깐 여기는 우스토베에 관한 칸이에요. 우스토베에 1937년 10월 9일 내린 기차역이에요. 그때는 요집 하나 있었어요.
0: 지난 시간을 슬픔으로만 남겨두지 않기 위해 1937년의 기억을 전하고 있습니다.
1: 고려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같은 한민족 껴안아 주시고 안아주세요.
0: 묘비에 남아있는 고려인 1세대의 얼굴을 모아 만든 기록입니다.

0: 기념관의 얼굴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바슈톱의 언덕으로 향합니다. 강제 이주 열차에서 내린 고려인들이 토굴을 파고 첫 겨울을 보낸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제는 공동묘지가 됐습니다.
1: 다른 시기에 태어나서 다른 시기에 돌아가셨지만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인생 역정이 다 모여서 이 고려인의 역사가 된 게 아닐까요?

0: 고려인들은 주어진 환경을 탓하기보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여 오늘의 푸른 세상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요? 우슈토베에서 서쪽으로 달려 크줄오르다로 갑니다. 카자흐스탄의 쌀 생산 1위 지역인데요. 또 하나 놀라운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카르막 시는 시르다리아 강을 따라 넓은 농경지가 펼쳐진 땅입니다. 1937년을 기점으로 벼농사가 급성장한 지역입니다.
1: 지금 제가 찾아가고 있는 곳은 카르막시의 제3 인터내셔널 마을입니다. 처음엔 그저 끝없이 펼쳐진 황무지에 세워진 작은 집단 농장에 불과했는데요. 이 뛰어난 농업 기술로 쌀 수확량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며 과거 소련 전역을 대표하는 집단 공동체로 우뚝 섭니다.
0: 카자흐스탄의 대표적인 쌀 생산지가 된 비결은

0: 무엇일까요?
1: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아,
4: 튀르키예 이주민 2세인 바키르 씨입니다. 소련이 무너진 뒤 콜호주는 사라지고 법인 농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던 농장에서 농민들이 지분을 갖고 운영하는 농장이 된 겁니다.
1: 아이고. 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푸릇푸릇하고. 와.
4: 농장의 규모는 76헥타르. 축구장 106개가 들어가는 넓이입니다.
3: 부약다 계신데 15 옥토르다. 가들 옛날 가레스들 바, 오르스들 바, 투르크들 바, 우즈벡들 바, 브렉시미 바 옛날. 뭐 가레스들 아스탄도 칼라가 계속 발도. 뭐 바 가레스들 30-40 세미알이 바.
5: 그렇게 여러 민족이 사시는데 말은 서로 잘 통해요?
3: 투르크시데 söyleseniz, 가레시 가레시데 söyleseniz, 카자흐시데 söyleseniz. 그리고 맨 misal 3-4 dilde bilem. Karışı şimdi şamana jaman sözlerde kattı bilem.
5: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예, 나쁜 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한국어 욕을 굉장히 잘하신답니다.
3: 야, 씨 모조리야.
5: 모조리야.
4: 이건 방송 불가입니다.
5: 그 격렬한 한국 욕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주 잘 지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따라해보세요. 야이 멋쟁이야.
3: 야 멋쟁이야. 야,
1: 야 멋쟁이야.
3: 야 씨야 멋쟁이야.
4: 마을의 이름은 제3 인터내셔널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느껴지실 텐데요. 1938년 고려인이 세운 집단 농장으로 다양한 민족의 농업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마을이 가진 역사적 가치를 존중해 카자흐스탄 독립 후에도 이름을 바꾸지 않았답니다.
1: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고낙달 시대시셨대. 아유, 제나 가자이까.
1: 아, 사모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3: 에따 도치카.
1: 아유,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3: 야빠두슈크 파스타 우리 수다.
4: 바키르 씨의 집은 평소 손님들이 많이 오는 동네 아지트랍니다. 그래서인지 금세 한상을 차려냅니다. 손님이 왔을 땐 간단하고 빨리 만드는 요리가 제격인데요. 주로 면 요리를 자주 먹습니다.
3: Devlet nerede durgus? Gelsene abla. Devlet. Kukşi, bunu aralastır bir de.
5: Kukşi, Koreoin Kukşi? Bu maçayo?
3: Kareski.
5: Aa, 진짜로?
3: Ayran.
6: Ayran.
5: 어, 음료는 또 아이란. 이러니까 이게 완전히 진짜 인터내셔널. 야.
4: 여름에 더 빛을 발하는 고려인 국시입니다. 강제 이주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현지 식재료에 맞게 자리 잡은 국수 요리인데요. 따뜻하게도 먹지만 보통은 냉국수로 내놓습니다.
5: 이게 면이 약간 특이한데요?
3: 뭐 바스카, 바스카야. 뭐 스파게티요. 근데 나는 가레스키 좋고.
5: 지금 스파게티 면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아, 더 좋아, 더 좋아. 인터내셔널 딱 어울립니다.
4: 맛은 어떨까요?
5: 아니요. 스파게티 면이라서 굉장히 식감이 재미있어요. 매운탕 국물에 스파게티 면이 탁 들어가니까 입안에서 막 온 세계가 접촉하고 있습니다.
4: 인터내셔널 마을에서 자라온 덕에 밥상위는 늘 인터내셔널 하답니다. 살아온 경험이 음식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뿌리는 달라도 마을 안에선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굶주림을 겪어본 어머니는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밥을 내어주라 가르쳤는데요. 어머니는 1944년 이곳에 온 뒤 13살부터 농장에서 일하셨습니다.
3: 사이든 학 의사옥 베르데 아우 마시나 베르데 89년 시대 자 하루시 자스투기
4: 당시 농장 지도자 최정학은 티르키에에서 온 부모님을 조건 없이 받아들였고 뿌리 내릴 수 있게 도왔습니다. 오랜 시간 가족 묻지 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제3 인터내셔널의 사람들에게 최정학은 지금도 각별한 존재입니다.

0: 46년간 마을을 이끈 최정학이 세상을 떠난 뒤 주민들은 살던 집을 보존해 기념관으로 만든 겁니다. 연해주에서 벼농사를 짓던 최정학은 1937년 강제 이주당합니다. 시르다리아 강의 물을 이용해 메마른 땅을 논으로 바꾸고 흩어져 있던 마을을 하나로 모아 크절 오르다를 대표하는 농장으로 키워냅니다. 그것이 전설의 시작입니다.
1: 보수리트 크루슈겐 자상한 크루슈드 크리미 랍스르 조선 가르미 수리든 사과 모스 크루슈겐.
0: 첫해 25 헥타르에 불과했던 논은 해마다 빠르게 늘어납니다. 최정학은 노동 영웅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1: 인백스틴 아담다른 바로 자가인 자상한 변신인 시든 예리 급구미티스킨 жастар тойын жасап берген жетім балалардың бүкіл совет үкіметіне атақты миллиардер колхоз болған.
0: 마을은 여러 명의 노동 영웅을 배출한 모범 농장으로 성장합니다. 주민들에게 최정학은 인생의 스승입니다.
2: 야, 말라 있으면 그 시대 기계대 계신지 그리고 좀 세게 하던들
0: 담임 선생님 같은 존재입니다. 농사를 짓는 법부터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법까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랍니다. 1937년의 기억은 땅만 읽은 건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찾아냈습니다.

0: 승덕원유씨
1: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승덕원유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승덕원유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3: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 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

0: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 날카롭다.
2: 반은 철학자고 반은 배우.
3: 은 패셔니스타다.
4: 은 브랜드다.
5: 내 신이다.
6: 은희경은.
7: 이 자매가
8: 제 인물들이 까칠한가요? 무조건 부드러운 것만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영숙한 소녀가 성장해서 왜 이렇게 되느냐. 뭐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돼요, 이 사회에? 불편한 소설을 쓰고 싶어요. 근데 이거 방송인 줄 알면서 왜 이런 얘기까지 시시콜콜 내가 하는 거지?
0: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9: 이거 실화야?
10: 에이, AI 같은데.
9: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3: 상쾌
2: 통쾌 변비엔 메이킨.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2: 아, 더워.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어,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3: 와.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5: 바삭함의 끝판왕.
6: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7: 치킨 이름이 왜 이래?
8: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온 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 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 단 관절 올 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9: AI와 IBK가 만나면 개인도 더 크게, 기업도 더 크게.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0: 이렇게 봐도 좋고, 이렇게 봐도 좋고, 좋다. 보면 볼수록 끌리는 조합이야. 좋은 건 하나로 부족하니까 이젠 KT 초이스 더블. 갤럭시 Z 폴드 A. 요즘은 KT 초이스 더블로 씁니다. KT.
11: 또 꽉 찼네.

0: 털고.
1: 저절로 돌아가는 일상은 없습니다. KCC 건설 슬첸.
2: 오직 LG만이 가능한 청소. 기름때를 닦아도 남을 수 있는 기름맛까지. 청소 중 분사되는 100도씨 무빙스팀으로 강력한 오염 걱정까지 증기처럼 사라지게. 청소 후 히든스테이션에선 100도씨 살균스팀으로 유해균까지 제거. 세계 최초 100도씨 2A 스팀으로 가능한 독보적 청결 로니.

0: 너를 위한 꿈의 조합. 짜릿함을 믹스. 강렬함은 맥스. 드디어 만나는 꿈의 조합. 오늘따라 얼박사. 한 캔 더.
1: 너를 위한 꿈의 조합. 짜릿함을 믹스.
0: 강렬함은 맥스.
1: 드디어 만나는 꿈의 조합.
0: 오늘따라 얼박사. 얼박사. 한 캔 더.
2: 많을 필요는 없어. 날 알아주는 존재 하나만 있으면 돼. 글래요, 드라이브 코스를 추천해줘.
3: 당신이 즐겨찾던 이 야경 스팟 어떠세요?
2: For me. 아반떼.
4: 네?
5: 안녕하세요, 고객님. 새로운 비율로 진화한 갤럭시 G 폴드 8과 함께 SKT 베스트 요금제로 OTT 2종을 자유롭게 즐기실 수 있고요. 넷플릭스 요금제 가입 시 네이버 페이 포인트 1만 원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무도론 티켓 또는 넷플릭스와 함께하는 여행 혜택도 드리고.
6: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새로운 종의 출현. 갤럭시 G 폴드 8. SK텔레콤.
7: какую песню на корейском знаете?
8: На корейском?
7: Да.
8: Не можете?
7: Споете?
9: Тораги, тораги, тораги, сим сим санчане пек тораги.
10: 낯선 땅에서도 지켜온 곳이 있습니다.
11: 들어가요, 들어가요.
9: 우리는 본도에 살다가 카자흐스탄 싫어 왔어.
12: Для себя петь песню.
13: Вы еще что-то такое петь.
14: Куримар, чоком, ау. Мури. Масиге сунду.
10: 단순히 말과 글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원동력입니다.
15: 소설.
16: 네,
15: 소설,
16: 있었어요.
15: 소설과 시.
16: 네, 그렇죠? 있었어요. 아. И первый номер назывался «Самуэль и Лили».
10: 황무지에서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낸 고려인들의 발자취를 찾아갑니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1세대가 주로 농촌에서 생활했다면 2, 3세대는 도시로 진출해 활동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특히 알마티는 고려인의 수도라 불리는데요. 고려인 사회의 중심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알마티는 카자흐스탄 최대 경제 도시입니다. 수도인 아스타나보다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요. 카자흐스탄을 넘어 중앙아시아의 경제와 금융을 이끄는 도시로 상업 문화가 발달한 곳입니다.
17: 야, 여기 완전히 신도시 느낌이네. 없는 게 없어.
10: 도심의 활기 속에서도 여유가 느껴집니다.
17: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반가운 거 발견했습니다. 우리 동네 편의점이 카자흐스탄 하풀에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 그냥 지나갈 수 없겠죠? 아이고, 나.
10: 해외에 나가서 보면 왠지 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한국 편의점은 알마티에만 50여 개가 있습니다. 제품만 봐서는 한국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됩니다.
18: 안녕하세요.
19: It's like a part of Korea here. So yeah, that's why we love this place.
18: It's actually like a good memories for us. Like it's a part of Korea and Kazakhstan. So we gladly like support this. Like fragments of feelings. Yes, like.
19: But like, criminal undercover gun.
10: 알마티에선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음식을 먹는 것이 일상이랍니다. 특히 매운 라면이 유행입니다.
13: она мне острые еда м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и в принципе я люблю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кимбап рамен кимчи
20: 저도 이 매운면 잘 못 먹는데 저보다 더 잘 먹네요 카자흐스탄 친구가
10: 더위도 식힐 겸 아이스크림 추천을 부탁했습니다
17: 오 이게 어떤 맛이에요?
21: это какой вкус?
13: а это вкус черного печенья Ярмарка в Казахстане, многие его едят, и оно одно из моих самых любимых.
10: 친구의 선택은 다릅니다.
13: Она гранд чешня. Вкус, она очень вкусная.
22: 친구가 고른 거랑 이거랑 뭐가 더 맛있어요?
20: 추천해 주셨으니까 제가 오늘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
17: 골라.
20: 엄마랑 동생 것도 사가고 다른 친구 것도 사요.
13: 진짜 그거예요.
21: 전에 집 그거예요. 주는 거예요?
10: 카메라를 피해 숨어 있는 친구까지도 챙겨주고 싶은 맛이랍니다. 넉넉하게 계산합니다.
20: 아 이거 다 맛있는 거 맞아요?
13: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어요. 오.
20: 이게 카자흐스탄. 국민 아이스크림이랍니다. 아, 잘 골랐네.
13: 아, 진짜요? 네, 한국.
20: 아니 이게 카자흐스탄 국민 아이스크림 기업의 회장님이 우리 고려인 분이랍니다.
17: 진짜요?
13: 네. 오.
10: 카자흐스탄 아이스크림 시장의 49%를 차지하며 부동의 1위에 오른 고려인 기업입니다.
17: 잘 가요.
13: 네,
17: 바이바이.
10: 카자흐스탄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아이스크림은 어떤 맛일까요?
17: 초콜릿 부분이 팥빙수에 들어가는 찹쌀떡처럼 쫀득쫀득 근데 초콜릿 맛이 싹 퍼지면서 초콜릿 맛이 입안을 꽉 채우려고 하면 바닐라가 또 싹
10: 고려인 3세가 만들었다고 하니 어쩐지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0: 이 땅에 뿌리 내린 지 90여 년. 모진 고난을 이겨내고 카자흐스탄 비즈니스의 정상에 우뚝 선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주민이나 소수민족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나라의 당당한 주류로서 새로운 소비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이끌고 있습니다.
1: 카자흐스탄 국민 80% 이상이 사용하는 금융 플랫폼은 고려인 기업입니다. 세계적인 구리 기업을 이끌며 카자흐스탄 산업계를 움직이기도 하고요. 국가 물류와 유통 경제의 거대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려인은 카자흐스탄 인구의 1%도 되지 않는데요. 실로 놀라운 성취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식품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고려인 3세. 카자흐스탄 아이스크림 황제를 찾아갑니다.
0: 아, 예. 아, 예. 카자흐스탄은 처음인데. 예, 예. 나라가 굉장히 크고 좀 뜨겁긴 합니다.
1: 신 안드레이 회장입니다. 중앙아시아 대표 식품 기업을 일구고 새로운 유통 시장까지 개척한 고려인 기업가입니다.
2: где-то 200-230 миллионов айскрим только. 230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Доллар, да. Молочные продукты, кондитерские изделия.

0: 할머니를 통해 배운 삶의 태도입니다.
1: 야, 텐산에 구름에, 야, 넓다 넓어 진짜. 와.
0: 쉽게 낙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힘. 할머니에게서 이어진 고려인의 저력이 신회장에 오늘에 살아 있습니다. 고려인의 아픈 역사가 남은 기찻길에 이제는 새로운 꿈을 그려갑니다.
2: Вот эта дорога это Западный Китай, Восточная Европа.
0: 자신의 성공을 넘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답니다.
2: Каждый должен какой-то след оставить. Что мы хотим? Мы хотим быть лучшими пищевиками, наверное, если так брать.
1: 회장님은 대한민국이라는 뿌리와 지금 살고 계신 카자흐스탄 두 나라의 의미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2: Такой сложный вопрос этот. Казахстан это наша родина. Корея это наша историческая родина.
0: 강제로 떠밀려온 땅이었지만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고려인들의 저력이 느껴집니다. 고려인들의 활약에는 낯선 땅에서도 다음 세대의 미래를 준비했던 고려인 1세대의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날의 흔적을 찾아 흐질오르다로 갑니다. 1937년 이후 많은 고려인들의 두 번째 고향이 된 도시 흐질오르다입니다. 강제 이주 열차와 함께 연해주에 있던 원동 고려 사범대학도 옮겨왔습니다. 고려인 교사를 길러낸 학교입니다.
1: 총칼을 든 무장투쟁의 뒤편에는 펜과 책으로 우리를 지켜낸 교육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개봉우 선생. 강제 이주에 칼바람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학무지 위에서 그는 가장 먼저 교과서를 만들고 글을 가르쳤습니다.
0: 어떤 것도 배움을 향한 고려인의 열정만큼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1: 선생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3: 이 библиотека, в которую мы сейчас будем заходить. Здание, вот шестой корпус университета. был построен в 1938 году.
0: 고려인 사회활동가인 김이리나 씨와 대학을 둘러봅니다. 1938년 소련이 민족별 교육기관을 폐지하면서 일반 사범대학으로 바뀝니다. 몇 차례 변화와 통합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시 사용하던 교재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4: 코리아는 географиясы, сочинение, тарихы барлығы жазылған. 1937 жылы департаменте болғанда көшіп алып келінген кітаптар. Біздің университетте 27 штугы сақталған.
0: 원동 고려 사범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데 사용하던 교재입니다.

0: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нес вклад в то, чтобы мы, чтобы корейцы все знал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говорил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1: 개봉우 선생은 북간도와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하며 말과 역사를 가르칩니다. 강제 이주 후에도 조선 문법과 조선 문학사 등을 저술합니다. 고려인들이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힘쓰는데요. 개봉우 선생의 이야기를 들으러 특별한 분을 만나러 갑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어 작은 선물을 사러 왔습니다.
2: 또 포도가 저기 맛있다고 그래서 포도도 좀 하나 사고 포도를 좀 하나 담고 모양은 요거 두 개가 좋은데 소리가 얘가 좀 더 청명한 것 같아서 아이고
3: 아 집에지 집에지 딱딱 거 알고
2: 맛있어요?
3: 네네네
1: 정성껏 과일을 고르는 만큼 다가올 만남에 대한 기대도 커집니다. 개봉우 선생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을 찾아갑니다.

0: 안녕하세요. 뭐 좀
1: 개봉우 선생의 손녀 개 닿지 않아 할머니입니다.
2: 물이 마시게 숨도 고래 말 조금 아홉 고래 말 조금
0: 그래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2: 알아들었습니다.
0: 예.
1: 부모님이 집에서 고려말을 사용했고 1940년대 말부터 50년대에는 한동안 학교에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고려말을 잘 알아듣는 편입니다. 할머니는 어린 시절 개봉우 선생과 한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2: 앉아서 자꾸만 писал что-то. Все время писал. Никогда нас не ругал. Мы вот так откроем, бабушка нас.
1: 1953년에는 기존에 쓴 조선 역사에 새로운 내용을 보탰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항일투쟁까지 담아 세 권으로 다시 편했던 겁니다.
2: Он все время... Когда он писал, бабушка ему говорила, ты что там пишешь? Кому нужны твои книги, которые ты пишешь? А он знаете, что ответил? Тигр после себя оставляет шкуру, а человек – знание. Вот так он писал. И хотя, говорит, я не знаю, Но я верю, что мои книги пригодятся. Вот так.
1: 할아버지는 조국을 되찾기 위해 우리말과 역사를 가르쳤고 광복 후에도 후대를 위해 글쓰기를 평생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진 건 무엇이든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2: 자, 뭐 스피어 вроде. Это как арбуз как по-корейски? Субок. Субок первый раз в этом году будем кушать вместе.
1: 소까지 잘 익었네요. 선물 사온 사람으로서 다행입니다. 달콤한 향기가 거실을 가득 채웁니다. 숟가락으로 떠먹으니 어린 시절도 생각납니다.
2: Первый арбуз для первого раза хорошо. Для первого раза надо загадать желание.
0: 이렇게 먹으면서 소원을 비는 거예요?
2: Русская пословица. Если вот сезон наступает, ты вот первый раз кушаешь, не только арбуз, любая еда. Только не говорить никому. Про себя. Вот так же, как, допустим, ты что-то задумал, какой-то план действия, да? Та хагу, в смысле, все это у тебя уже случится, а потом, помните, мы сидели, вот это ели, загадала это желание, и у меня получилось. Вот так.
1: 마음먹은 일은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고 끝까지 해낸 뒤에야 꺼내 놓는다는 할머니. 한결같이 자신의 뜻을 지켜온 개봉우 선생과 많이 닮아 보입니다.
2: 잘 갑습니다.
0: 예. 갈게요.
1: 평생 다음 세대를 생각했던 개봉우 선생의 마음처럼 귀한 이야기를 전해주신 할머니도 오래도록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을 바라봅니다. 우리말과 글이 남아있기에 역사를 남기고 당대의 이야기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거울을 찾아 알마티로 갑니다. 말과 글은 우리 마음이 머무는 가장 편안한 집입니다. 몬타지에서 우리말 한마디만 들려도 반갑고 마음이 푹 놓이기도 하죠. 삶의 터전을 잃고 낯선 땅에 내던져졌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고려인들은 우리 글로 하루를 기록하고 서로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고려인 사회의 일상을 담아온 고려일보입니다. 연해주에서 창간된 신문사로 흐졸오르다에 있다가 1978년 알마티로 자리를 옮깁니다.
0: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저는
3: 반갑습니다.
0: 한국에서 온 김재환입니다.
3: 네, 고려일보 사 김만의 산드레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예. 아유.
1: 고려일보의 자랑을 보여준답니다.
3: 안녕하세요.
0: 예.
3: 이 사무실은 우리 도서관이에요.
0: 아.
1: 1923년부터 2026년까지 고려일보의 노력이 모여 있습니다. 고려인의 삶, 음식부터 생활문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책으로 남겨둔 겁니다.
0: 아, 야, 고려 결의 음식이라는 책인데, 야, 아, 이렇게 우리 고려 음식들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현지어로 레시피도 적혀 있는 것 같고, 오. 여름에 딱 어울리는 백숙. 여름에는 백숙이죠. 아.
4: 아니에요.
5: 색깔이에요.
0: 예. 어, 예. 잘못 봤어요.
4: 아, 네.
0: 예. 나이가 많아서 잘못 봤어요. 다시 보니까 족발이 맞네요. 예.
4: 아, 고려사람 называют свиные лытки либо портоктыги.
1: 간장을 넣고 은근하게 조린 음식인데요. 고려인들이 자주 만들어 먹는답니다.
4: Здесь представлен архив газеты «Курильбо» с 1954 года. Каждый номер газеты у нас заархивирован.
1: 종이신문은 1954년부터 보관하고 있으며 1923년 이후의 모든 신문은 디지털로 만들어 보존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0: 귀한 것.
1: 연해주부터 중앙아시아까지 고려인의 103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귀한 자료입니다.
4: 나의 газета выпускается с 1 марта 1923 года, и первый номер назывался Самуэль Илиль. И первый номер

0: был посвящен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му движению, 4-й годовщине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го движения. Позже газета называлась «Сен-Бон», «Ленин Гичи», и с 1991 года появилось название «Коре Ильбо».
1: 국제 소식도 전해주고.
2: 신문 발행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강제 이주 당시 한 직원이 한글 납 활자를 챙겨왔습니다. 이후 고려일보는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을 이어주는 유일한 한글 신문이 됩니다.
0: Работая в газете «Корильв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я испытываю гордость за корейский этнос, который смог сохранить большую, богатую историю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чувствую, конечно,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то, что я делаю.
2: 한글을 지켜온 신문은 고려인들에게 또 하나의 학교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3세대로 이어지며 한글을 쓰는 고려인도 점점 줄고 있답니다. 지금은 러시아어 기사와 고려말 기사가 같이 실리는데요. 그래서 2025년 새롭게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우리 집 라디오입니다.

0: записи мне попались. И он так обращался к ним по-теплому, говорит, там, тетя Зина, тетя Аня, спойте, пожалуйста.
1: 아버지가 남긴 작업에는 고려인을 향한 애정과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날의 노래를 모았다면 아들인 블라드미르 씨는 우리 집 라디오로 오늘의 목소리를 남기고 있습니다.
0: теплая часть той памяти, отцовской работы, которую он проделал, и которую, кстати, да, сейчас я продолжаю.
1: 앞으로도 고려인의 달라진 삶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며 자신들의 뿌리를 전하고 싶답니다. 종이신문의 역할이 줄어든 시대, 고려일보와 블라드미르 씨의 도전에 응원을 보냅니다.

0: 고려인의 노래와 일상을 담아온 우리 집 라디오 속의 실제 목소리를 찾아갑니다. 고려인 1세대와 2세대 어르신들입니다.
1: 들어가요, 들어가요.
2: 먼저 들어가세요.
1: 아, 전입반도 들어가요. 손 씻겠어요.
3: 아, 예, 감사합니다. 에이.
0: 손부터 씻으라는 말을 들으니 마치 친척 집에 놀러 온 것 같습니다.
3: 아이고, 아이고 뭘 또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1: 감자 비고제 쓸게요.
0: 고려인식 찐만두입니다.
3: 제가 좀 손 좀 이렇게 더 같이 옮길게.
1: 아, 예, 우리 그래.
3: 아, 예, 알겠습니다.
0: 제가 좋아하는 두부조림도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데요. 찾아뵙겠다고 미리 연락을 드리긴 했는데 한상 가득 준비한 음식을 보니 감사하면서도 괜스레 죄송해집니다.
4: 와.
3: 아이고.
1: 이 사람은 내 그 누이다. 시스트라. 동미가 동미가 빠드로스가. 빠드로가. 친구 친구.
3: 친구.
1: 친구. 아,
5: 제가 듣기로 어머님들 중에 노래를 끝내주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시던데.
1: 친구도 있다. 이 친구도.
5: 아. 아, 다 잘하세요?
1: 국산천하에 떠나서
0: 노래 이야기를 꺼내자 흔쾌히 한 곡 들려주십니다.

0: 브라보, 와! 아니, 이렇게 잘하시면서, 야, 아니, 너무 잘하십니다. 이제 대단하세요. 그이 노래를 만드신 분은
1: Это
0: 누구예요?
1: грустная песня. Переселенцы Казахстан, когда приезжали.
2: Ханзаре цирке вас. Кирендай казахмар на араду коремар банде моруди.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르 몰라서 아한 사람 무서워.
3: 이 사람이 할 아버지 같다 잘해봤지.
2: 아 고려 사람들 그 보연해서 그 말한 거 우나 시시마 такая была. Только по-русски говорили.
0: 아버님, 아버님이 어떤 말로 말씀하시는지 다 느껴집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아버님이.

0: 1살 때 강제 유지열차를 타셨잖아요. 아버님이 고려인 역사 그 자체네요.
1: 빌로리 할아버지는 카자흐스탄에서 역사 선생님으로 45년간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지나이나 할머니는 잘 나가는 러시아 통역사였습니다. 주변의 소개로 만나 11살 나이 차이에도 가정을 꾸렸답니다.
2: 나 потом будем снимать еще. Покушайте.
1: 촬영보다 혹시 음식을 제대로 못 먹을까 어르신들은 걱정부터 앞서는데요.
3: 맛있어요. 네.
2: Мы так ждали, чтобы вы горячие кушали, а вы все остывшие уже.
4: Садитесь, кушайте.
1: 다정한 마음이 담긴 밥상.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5: 젊은 시기에 가장 새가들과 댕겼다고.
1: 젊은 시절 이야기에 할머니도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0: 어머니는 왜 뭐 어떤 점이 아버님이 좋아서 결혼하셨어요?
6: 보다 나빠서 꼬밀라 미냐.
7: 이분이 소개시켜서.
5: 이게 몇세 우드랜데도 맨. 가이드스는 아마죠.
0: 어머님은 아직도 아버지가 좋으세요?
6: 사랑가이 하요.
0: 어?
6: 사랑하이 하. 어?
8: 사랑 아니하고.
0: 아, 사랑하네요.
1: 평소에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유쾌한 부부랍니다. 카자흐스탄에선 차를 마시며 여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차를 내는 건 손님을 반기는 마음이고 따뜻한 차를 계속 채워주는 건 주인의 정성입니다. 할머니의 보물을 소개해 줍니다. 러시아어로 빼곡히 적어둔 고려말 노래인데요. 애정이 느껴집니다. 세 분의 할머니는 고려인 협회에서 활동하는 합창단의 단원입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은 물론 고려인 사회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무대에 오릅니다. 평소에도 노래라면 언제든 준비 완료. 할머니들만의 무대가 시작됩니다. 고려인들이 집단 농장에서 농사를 지으며 불렀던 노동 노래입니다. 씨를 뿌리고 풍년을 기다리던 농부들의 삶을 노래한 겁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늘 곁에는 노래가 있답니다. 어르신들의 인생을 달래준 오래된 친구입니다.
0: 어머님들이랑 에헤라리야 노래를 같이 부르니까 다 우리 고려 사람 같은 사람이라는 거를 마음으로 느꼈어요.
2: 없이 같은 사람이지. 싹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 있다고. 나 이제는 기라고 당신에도 말 있다고. 너 사람노 어떻게 해서 이래도 우리 알아들지 뭐. 무슨 아니 одной нации и мы братья сестры это наши дети мы вы издалека приехали спасибо вам спасибо нас обрадовали да
6: 그래 고려 가기만 이 그들도 이런 고려 사람들 있더라 우리 очень приятно с вами
1: 우리라는 말이 뜨겁게 다가옵니다. 말은 달라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0: 떡어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2: 먹는 즐거움.
1: 잇몸 튼튼 이가탄.
3: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4: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5: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6: 나 거기서
7: 남들이서 잘못하면 엄청
6: 귀로만 선택하던 임플란트 이제 눈으로 선택하세요. 특허받은 기술로 완성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8: 보이는 임플란트의 시작.
6: 치과에서 찾으세요.
9: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국을 위한 오렌지 들어보셨습니까? 그의 생각은 일본 제국을 두렵게 만듭니다. 격동의 시대, 국경을 넘어 세계를 누볐던 한 사람. 대한제국 여권 제51호의 주인공 도산 안창호입니다. 미주 독립운동의 대부 안창호 선생을 찾아 미국으로 갑니다. 20세기 초 새로운 기회를 찾아 고향을 떠난 조선인들은 태평양을 건너 미국 본토로 향합니다. 많은 이들이 서부의 관문 캘리포니아에 자리 잡는데요. 그날의 역사를 찾아 이번 여정은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서 시작합니다. 미국은 세계 각지에서 온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지금도 다양한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부 해안에 위치한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 사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캘리포니아 내륙에 있는 리버사이드 시청 앞 광장에는 아주 특별한 길이 있습니다. 리버사이드는 20세기 초 오렌지 산업이 번성하며 빠르게 발전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인종과 이주민이 모인 만큼 차별도 존재했습니다. 도시는 그런 역사를 딛고 성장해 왔습니다. 이곳 리버사이드 시청 앞 광장에는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보신 분, 눈치채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예, 위대한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비폭력 저항으로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그 다음으로 만날 사람은 인종차별에 맞섰던 마틴 루터킹 목사입니다. 시청 건물 바로 앞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내무총장이며 신민회와 흥사단 설립을 이끌고 미주 한인사회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있습니다. 이곳에 자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0: Hi, hello.
11: Hello.
10: Nice to meet you. I wonder that why the 도산 안창호 스트릭트 is standing up here.

0: there?
1: Oh,
0: why?
1: I'd love to tell you. This is actually the city of Riverside's Peace Walk, and all along this avenue in our downtown, we have statues that are about important figures in our nation's history, in the world's history, and also for the history in Riverside.
2: 리버사이드 시민에게 도산 선생은 어떤 의미일까요?
1: admire all of the work Dosan did to build community. And what I admire about him was he was a leader, but he also recognized that we all needed to cooperate.
2: 동상 아래에는 도산 선생의 생애와 활동이 담겨 있는데요. 리버사이드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는 모습. 한인들을 이끄는 모습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어떻게 미국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 된 걸까요? 세계 테마 기행이 도산의 발자취를 따라 리버사이드를 찾는다는 소식에 시장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3: Hello.
4: Nice to meet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for being here.
4: Yeah. Thank
2: you. 리버사이드 18대 시장인 패트리사 록 도슨입니다. 아버지가 한국 전쟁 참전 용사라 한국과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3: My office here, so it's he did so much for people and democracy. On the world stage, it's very, very important. Dosan and his struggles, and we know how he fought so hard for the Korean people. I think this is inspirational to us, and we must always, always honor that and respect.
2: 록 도슨 시장은 도산 선생을 알리는 사업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는 도산을 왜 자신들의 역사로 기억하는 걸까요?
3: The story goes that he was able to bring together people of Asian descent here in Riverside and form a coalition that would sort of be the foundation of democracy. And it is apparently where Dosan wrote his independence document that he then took to Korea.
2: 시청 옥상에는 인권 지도자들의 명언이 새겨져 있습니다.
3: 오, 장호, he is here.
2: 중앙에 선생의 어록이 있습니다.
5: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안창호, 아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가슴이 독차오르네요.
2: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미국 땅에서 도산 안창호의 이름은 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씩 찾아가 봅니다. 1902년 아내와 함께 태평양을 건너 미국 유학길에 오른 청년 안창호. 당시 24살이었습니다.
5: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거리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십니다. 이 두 사람이 머리채를 막 잡고 싸우고 있는데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머리채에 상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선인 우리 개성 상인들이 인삼 판매권을 두고 거리에서 막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순간 선생님은 결심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미국 땅에 있는 한인들의 계몽과 교육이 먼저다라고 말이죠.
2: 한 사람의 행동이 미국인들에게 조선인 전체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산 선생은 나라를 되찾으려면 먼저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고 여기며 한인 공동체를 위해 나섭니다.

말도 문화도 다른 땅에서 도산 선생의 눈앞에 펼쳐진 미국은 넓었고 앞으로 갈 길은 멀게 느껴지진 않았을까요? 붉은 사암절벽이 장관을 이루는 레드록 캐년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현지에선 암벽 등반이나 하이킹,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아웃도어 명소입니다. 미지의 행성에 떨어진 듯 신비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0: 도서관 안창호 선생님도 아마 이런 넓은 자연 풍광 그리고 조선에서 미국까지 건너오는 바다 거기를 보면서 작은 시름들 가족에 대한 그리움 고통 이런 게 작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독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이런 대자연에서 도산 선생님이 받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마다의 꿈을 품고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조선과는 다른 미국 서부의 풍경, 끝없이 이어지는 황량함에 압도되진 않았을까요? 두려움과 기대를 아는 채 도산과 초기 한인들의 미국 생활은 시작됩니다. 그때의 마음을 떠올려보며 광활한 서부 자연 속에서 하룻밤 보내기로 합니다.
1: 자, 마지막 버튼 끼우겠습니다.
0: 하루 $25면 캠핑이 가능합니다. 이제 밥 먹을 시간입니다.
2: 독립의 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0: 메뉴는 소고기 스테이크입니다.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고급 레스토랑 못지않게 근사합니다. 별다른 양념이 없어도 야외에서 만들면 더 맛있게 보입니다. 이제 먹어볼까요? 하루 종일 몸을 써서인지 유난히 맛있게 느껴집니다.
2: 편지에 보면은 자식들 볼펜 한 자루 사줄 돈을 못 보내줘서 당신에게 이렇게 가정 살림을 이끌게 해서 미안합니다 하는 미안한 마음이 나오고요. 나중에 또 바뀌는 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하는 거를 이해도 좀 해주시오 하면서 슈퍼히어로 영웅 같았던 독립운동가도 결국은 한 사람의 남편이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도산 안창호 선생님한테도 죄송한 마음, 우리 한국에 있는 아내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음식은 맛있습니다.
0: 어느새 주변은 어둠으로 물듭니다. 도시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자연에 집중해 본 게 참 오랜만입니다.
2: 하늘에 별이 정말 많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도 생각나고요. 근데 저는 돌아갈 날도 돌아갈 나라도 있는데 100여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돌아갈 나라도 돌아갈 기약도 할 수 없는 와중에서도 고된 노동을 통해서 얻은 그 임금을

0: 독립운동 자금으로 바쳤습니다. 그 우리 조상들의 뜨거웠던 마음 차마 짐작하기 어렵고요.
1: 고된 삶 속에서도 조국을 잊지 않았던 마음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되새겨 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지금도 감귤 농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리버사이드는 20세기 초 오렌지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많은 일손이 필요했는데요. 한인들도 일자리를 찾아 오렌지 농장으로 모여듭니다.
2: 이 100여 년 전 우리 노동자들이 이 오렌지 딸 때 조금 수확량 채우기 위해서 거칠게 따셨답니다. 그리고 가위질도 막 약간 함부로 하고 수확량만 채우면 되니까. 그래서 도산 안창원 선생님이 이 한인들의 이미지를 농장주들에게 좋게 심어주기 위해서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애국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1: 당시 농장 일자리는 먼저 온 일본인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도산 선생은 뒤늦게 온 한인들이 생계만큼 신뢰를 얻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0: 이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가만 끝나면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한잔하러 많이 가셨다고 합니다. 이 도산 안창원 선생님은 절대 다그치거나 강요하지 않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재환아 술 그렇게 너무 많이 매일 마시지 말아라 너를 위해 써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이게 실제로 한인 노동자 사회에서도 술과 도박을 금하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도산 안창원 선생님이 저랑 다르게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고 설득력이 있으니까 이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고 한인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1: 도산 선생은 미국과 멕시코 한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 힘씁니다. 그렇게 미주 한인 사회의 버팀목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내륙에 있는 루썬밸리로 가는 길입니다.
0: 루썬밸리에 한인 2세분이 운영하고 있는 인근에 소문이 자자한 농장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루썬밸리는 모하비 사막에 자리한 고지대 분지로 전형적인 사막 기후의 지형입니다. 농사를 짓기 쉽지 않은데요. 이 땅을 푸르게 만든 주인공을 만나러 갑니다.
3: 하이,
0: 헬로.
3: What's your name?
0: 아, Kim. Just call me Kim.
3: Kim, David.
0: 야, David.
1: 10년 넘게 대추 농사를 짓고 있는 데이비드 팽입니다.
0: 와. 오. 아, 프리페어 푸드. For me?
3: Yeah, for you.
0: Okay, thank you.
1: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웬만한 요리는 데이비드 씨가 직접 한답니다.
0: 아유, 안녕하세요. 아, 어머님, 어머니 반갑습니다. 어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 88.
0: 아이고, 근데 너무 정정하세요.
4: 네. 뭐 아픈데 없이 살았으니까.
0: 아, 그럼 최고죠.
1: 어쩌면 어머니 건강의 비결은 아들의 요리 솜씨 덕분이 아닐까요?
4: 제일 좋아하는 거 하는 거.
3: 소스, 야채, 토마토, 실란트로, 어니언.
1: 멕시코 스타일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멕시코계 이주민이 많고 음식 문화에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0: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이비. 땡큐. 와우.
1: 2015년 어머니가 농장을 구입하면서 식과 장비 판매를 하던 데이비드 씨는 농사에 뛰어듭니다. 가장 힘든 건 사람 관리입니다.
2: Sometimes whatever something happened on the weekend and he drinks too much or he fighting with his wife and then he doesn't come to work on Monday. Then what am I going to do?
1: 농장을 운영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2: Hope that the 직원 is do their best. That is what I tell my employees. Just do your best. Mm-hmm. I teach them how to do it 정성으로 따고 대충 따는 거.
1: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을 다하라던 도산 선생의 가르침이 떠오릅니다. 데이비드 씨가 신경 쓰는 또 한 가지는 물 관리입니다.
3: The water irrigation comes up from here and goes up this way. And if you look at the 이빨 자꾸 right here, the coyote they're trying to get the water. Sometimes I replaced some. They bite this. They bite this. That. And it break off like this. This is all coyote.
1: 야생 동물들이 물 냄새를 맡고 찾아와 호스를 망가뜨린답니다. 루썬밸리는 한여름 기온이 40도를 넘나들고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는 건조한 사막지대입니다. 황무지에 광대시설을 설치해 1350그루 나무를 세 구역으로 나눠 매일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3: Growing season is still green, of course. But I'll show you where I harvest by hand.
0: Why?
3: That's why all my trees is not too tall. I cut everything out. So it's like an umbrella, like this. So it's within reach. You can reach it, grab everything. Harvest. I think almond and other olives. They have a machine, big machine. You shake it and it comes into the machine. But this 대추 you cannot.
1: 유기농 인증을 받아 대추를 키우고 하나하나 손으로 수확하며 정성을 다합니다. 덕분에 데이비드 씨의 대추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 This will taste okay, but it's not ready.
1: 수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맛은 어떨까요?
3: This may be okay.
0: 오케이. 미국 대추입니다. 너무 커요. 우리나라 대추랑 완전히 다릅니다. 엄청 크다. 와.
3: 이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거 많은데.
0: It's
3: okay?
0: 맛있는데? 이거라면 한 달 걸려야 된다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3: July.
0: Yes.
1: 공들여 키운 대추가 단단하게 염으로 가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미국에 온 건 1970년대입니다.
4: 내가 지금부터 50년 전에 한국 살았는데 그때부터 한국 신문도 가끔 보고 하거든요. 뭐 세계적으로 자꾸 발전이 촥 되잖아 한국은. 미국 사람들도 한국이라 그러면 발전한 나라고 머리 좋은 나라라고 다 안다고. 옛날에는 일본이 그랬는데 지금 일본은 들어갔대.
0: What is the meaning of Korea for you?
3: Well, I'm proud to be Korean, of course, you know.
1: 낯선 땅에서도 뿌리를 잊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느껴집니다. 오렌지 하나를 따도 정성을 다하라던 도산의 가르침은 세대를 넘어 한인들의 인생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산 선생의 또 다른 흔적을 찾아 로스앤젤레스로 갑니다. 20세기 초부터 다양한 이민자들이 모여 성장한 미국 서부의 경제 중심지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은 약 200만 명, 캘리포니아에만 30%가 사는데요. 그 중심에는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0: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음식 먹으러 갑니다. 그 음식을 드시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애환을 달래셨을 것 같은데요. 가보겠습니다.
1: 안창호 선생이 좋아했던 음식은 바로 냉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지인이 꼭 먹어보라고 추천해준 식당입니다.
0: 예, 아유, 수고 감사합니다.
5: 이 집이 평양냉면이라.
0: 오, 예. 아.
1: 미국에서 먹는 평양냉면이라니 기대됩니다.
0: 아, 예, 감사합니다.
6: 예.
0: 아, 예, 예. 사장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굉장히 네. 좋아하시던 네. 음식이 있는데 저희 네. 그거 먹으러 왔거든요. 어, 뭘까요?
6: 평양냉면.
0: 아, 역시 사장님. 정답입니다.
6: 예. 평양도 출신이시죠.
0: 아, 그러니까요.
6: 예, 그러니까 예. 고향 음식이니까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예. 좋아하셨을 거예요. 예.
1: 로스앤젤레스는 한식 열풍이 뜨겁습니다. 교민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적인 미식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불고기와 갈비를 넘어 메밀향과 담백한 육수를 즐기는 평양냉면까지 한식을 즐기는 폭도 한층 넓어지고 있습니다. 고소한 빈대떡까지 최고의 조합이죠. 보기만 해도 더위를 식혀주는 평양냉면입니다. 멀리 떠나 있으면 고향 음식이 생각나기 마련이죠. 지금처럼 한식을 쉽게 맛볼 수 없던 시절엔 그리움이 더 컸을 겁니다.
0: 와, 이 더운 LA 날씨에 갈증을 완전히 해소시켜주는 청량함 그 자체입니다.
1: 1915년 시카고를 찾았던 안창호 선생은 동포에게 냉면 한 그릇을 대접받았는데요. 10년 뒤 다시 시카고에 갔을 때도 그 맛을 떠올렸답니다. 머나먼 미국 땅에서 맛본 냉면 한 그릇은 음식 이상의 의미였을 겁니다.
0: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안중근, 윤봉길 의사 두 사건 모두의 배후로 일본에 체포되신 적이 있습니다. 형무소에 계시는데 평양냉면을 워낙 좋아하시고 거물이시니까 일본인 간수가 이 평양냉면을 어렵게 구해서 우리 안창호 선생님에게 대접했다는 야사가 전해집니다.
1: 냉면은 위로이자 살아갈 힘이었을 겁니다.
7: 어떨 때는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한국말도 잘하고 음식을 즐기길래 누군가 봤더니 외국 사람들이 한국 언어로 얘기를 하고 한국 음식을 즐기고 야 맛있다 이것도 더 먹자 이런 말할 때 보면 너무 대견하고 너무 즐겁고 우리 한국 문화를 저렇게도 좋아하시는구나.
0: 와.
7: 아?
1: 우리 말을 하고 음식을 즐기는 모습에 절로 어깨가 으쓱해진답니다.
0: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없었다면 우리 계속 일제 강점기로 지금까지 살아왔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이랑 저랑 맛있게 먹는 냉면이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7: 예, 맞습니다. 예,
0: 이게 소바로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7: 그렇죠.
0: 예. 야사에 따르면 예.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냉면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7: 아, 그렇습니까?
0: 예. 놀랍게도. 100번 김구 선생님.
1: 황해도 출신인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을 꿈꾸며 냉면 한 그릇에 고향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0: 아이고, 반갑소이다.
7: 나도 반갑소이다. 우리 고향을 생각하면서 우리 독립운동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냉면을 즐겨보면서 고향을 그리워봅시다.
0: 그러게나 말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독립운동 잊고 태양냉면, 고향 음식 먹으면서 배포 좀 풉시다.
7: 그렇시다.
0: 네, 드시지요.
7: 예, 그렇시다. 네.
0: 조선 독립을
7: 위하여!
1: 조국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두 분의 만남을 떠올리니 가슴이 벅찹니다.
0: 오? 오! 도산 안창호 스퀘어. 이야.
1: 로스앤젤레스는 도산의 도시라 부를 만큼 선생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도산 선생이 설립을 주도한 대한인 국민회로 향합니다. 기념관으로 쓰는 총회관 건물은 미국의 역사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당시 대한인 국민회는 한인 사회의 권익을 지키며 독립운동의 자금과 조직을 뒷받침했습니다.
8: 여기 지금 이 사진에 보시면 네. 여기 안창호 선생님이 계세요. 농장 사진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작가님.
0: 제 눈썰미가 나쁘지 않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추측으로 하면 안창호 선생님이 가운데쯤 계실 것 같은데 가운데. 가운데. 혹시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8: 네, 맞습니다.
0: 예, 모자가 예, 네, 체형도 우찌게 기르시고.
8: 요새 분들보다 더 멋쟁이세요. 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면은 항상 의복을 정갈히 해야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이다.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1: 도산 선생은 솔선수범하며 나라를 잃었어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보여줍니다. 미주 한인 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 정신적 지주입니다.
8: 여기에는 안창호 선생님, 전 유학생 여권입니다. 예. 보시면은 유학으로 오셨어요. 안창호 예. 선생님께서는.
0: 아, 이게 안창호 선생님의 집조네요. 네. 야.
1: 1902년 발급된 여권입니다. 도산 선생의 출발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선생에 대한 한인 사회의 신뢰는 독립자금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8: 그 당시에 지도자가 아니었으면 저희 한인 사회는 이렇게 단결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한인 사회가 이렇게 단결해서 독립자금의 30%에서 60%를 댈 만큼 여러 분야에서 외교, 교육, 군사적인 그런 독립운동을 했을 때는 이 안창호 선생님의 리더십이었습니다.
1: 도산 선생은 너무 많은 일을 했기에 오히려 하나의 업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독립운동가입니다.
0: 오늘 저녁에는 귀한 분을 만나러 가는데 또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 좀 사가려고 합니다.
1: LA 한인타운의 대표적인 명소 중 하나입니다.
0: 안녕하세요.
1: 2003년 문을 연 뒤 교민부터 헐리우드 스타까지 찾는 한국식 바베큐 식당입니다. 미국에서 당당히 자리 잡은 모습에서 도산 선생이 바라던 한인의 미래를 떠오르게 합니다.
0: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0: 아유, 반갑습니다.
9: 반갑습니다. 네. 예. 예.
1: 2023년에는 남북 캘리포니아 음식 문화에 기여한 식당에 주는 상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미식 평가서에 추천 맛집으로 이름도 올렸습니다. 좋은 품질의 고기를 푸짐하게 내기로 유명합니다.

0: 깜짝 놀래. 한국에서 손님들 오시면
1: 깜짝 놀래. 아, 1인분이라고요? 네.
2: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0: 맛있게 드세요.
1: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겠어. 고향의 맛이에요. 고향의 맛. 엄마 하시는 맛.
2: 손님을 향한 정성이 느껴집니다. 김치도 식당에서 직접 담그는데요. 한국 가정집에서 손님을 대접하듯 푸짐한 상차림과 넉넉한 인심까지 함께 내어줍니다.
1: 아,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잘 감사합니다. 먹었고요. 아이고.
0: 박수 한번.
1: 아, 예, 감사합니다.
0: 그분의 정신을 받들어서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에서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셔서
3: 맞아요.
0: 저희도 저희 자리에서 정말 모든 여기 교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다 잘 일하고 있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1: 아유, 대표님이
2: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길을 고민했던 도산 선생의 공동체 정신은 100여 년이 흐른 지금도 한인 사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 안창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을 찾아갑니다.
1: 네, 안 보이시죠? 네. 여기 맞는 것 같습니다. 역시가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4: 네, 네. 예.
2: 안창호 선생의 외손자 필리반 커디 씨입니다.
4: 대리는 그만해도 어서 오세요.
2: 여기는 필립 씨 가족이 1960년대부터 살던 집입니다. 내부가 도산 선생 일가의 박물관 같습니다. 필립 씨의 어머니는 안창호 선생의 장녀로 미 해군 장교로 활약한 안수산 여사입니다. 어디에서도 접할 수 없었던 도산 선생의 이야기들을 들 수 있습니다.
5: These are the Hungsudan people. This is from 1938.
2: 흥사단은 도산 선생이 인재를 키우기에 만든 단체입니다. 귀한 역사가 담긴 사진을 외손자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5: 오. So this is a newspaper. 도산 was arrested.
2: 도산 선생의 수감 소식은 미국 한인 사회에서도 큰 관심사였습니다.
5: Picture of Tosun, the last portrait. This is from 1937.
1: 아, 이게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마지막 생전 사진이라고 합니다.
2: 1937년 옥고로 건강이 크게 악화됐지만 눈빛만큼은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1: 일본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너무 무서워해서 이 데스 마스크조차 남기는 거를 두려워했습니다.
5: Yeah, they wanted to completely kill him, you know, spirit and everything.
2: 일제가 두려워한 건 도산의 꺾이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서핑 선수로 활동했던 필립 씨는 서핑 보드에 애기 에타를 새겨두었습니다. 도산 선생의 정신을 상징하는 말로 자신을 가꾸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자는 의미입니다.
5: You know, the other families were like that. Yeah. You know, in 1920, the census, there was only 89 Koreans in Los Angeles. But everybody was, you know, part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you know, they fought to get Korea back.
2: 나라를 잃은 시대, 도산 선생과 함께 평범한 사람들도 기꺼이 독립운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0: 그날의 선택이 모여 오늘의 우리를 만든 겁니다.
1: Schools, Hagwood bookstores.
2: I think, you know, the stories I remember from my grandmother and my mom the most were about Tosun hiding or escaping from the Japanese. And one instance, he went to his sister's house, and the Japanese were, oh, where is he? Where is he? Oh. But he was hiding in the rice.
3: Rice?
2: Yeah, inside the rice. Oh. Yeah, yeah.
0: 역사에 남은 이름 뒤에는 인간 안창호의 웃음과 눈물이 있습니다.
2: When he was in Taejang-gamok, you know, he wrote a letter saying that he was sorry for not being a good father. It was not a ill, is what my hominy mom would tell me. You know, your harabaji couldn't be a family man because he had to do not a ill. So then I just accepted it as that. But, you know, I was sad that I couldn't see him, but I'm also very proud that he was such a good man.
0: 도산 선생이 독립운동에 매진할 수 있었던 건 가족이라는 울타리 덕분입니다.
2: The family realized that, you know, Tosun was not their father. He was the father of Korea, you know, so that was where, and they accepted it. You know, so there was no problem.
3: I'm so sorry. It's not easy.
2: No. It's
3: wow. Hey, Rainy?
2: Yeah, P. Chokum. Hey, where? Odi. It's Tosun blessing us.
3: Wow.
0: 가족들은 인간 안창호를 사랑했고 도산의 정신을 이어가는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온 유산은 이제 한 가족을 넘어 우리 모두의 유산이 됩니다. 할아버지를 만난다면 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2: 할아버지 사랑해. 어머니 사랑해. 어머니.
4: 선생님, 저도 사랑합니다.
5: 저도요.
6: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7: 아, 제가 감사합니다. 예, 예, 예.
4: 수고하세요. 건강하세요, 선생님. 예.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0: 100년이 지나도 도산 선생의 가르침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역사에 남은 업적을 넘어 인간 안창호의 진심이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아,
3: 야, 와, 올라온 보람 있네.
0: 내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도산의 정신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1: 냄비도 되고 또 냄비까지도 먹는 거예요.

0: 할아버지 사랑해.
1: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4: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5: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4: 네?
5: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4: 와.
5: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4: 어떻게?
5: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2: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6: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7: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6: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4: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8: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9: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4: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2: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4: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5: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0: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노출에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것,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2: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3: 이어서 시대 목격이 방송됩니다.
4: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순덤머니 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어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7: 모두
10: 왜 된다고요?
7: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성더멀류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어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7: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성더멀류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어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2: 식단 관리는 해야 하고 자극적인 건 땡기고 라인 나우 나이츠 앤 조이 저당 컵누들 당분 60% 다음 저당이면 무조건이지

0: 새로운 삶의 방식 박크로쉬 서울원.
1: 날카롭다.
2: 반은 철학자고 반은 배우.
3: 는 패셔니스트하다.
4: 은 브랜드다.
5: 내 신이다.
6: 은희경은.
7: 은희경은.
2: 은희경. 까칠한가요? 무조건 부드러운 것만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영특한 소녀가 성장해서 왜 이렇게 되느냐. 뭐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돼요, 이 사회에? 불편한 소설을 쓰고 싶어요. 근데 이거 방송인 줄 알면서 왜 이런 얘기까지 시시콜콜 내가 하는 거지?
8: 너무 괴롭혀.

아니, 이거는 저거구나. 내 책 표지구나. 아, 이걸 어떻게 찾아내셨을까? 이거는 진짜 부끄럽지만 나다. 이게 저만을 위한 방이네요? 이런 거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는데 상상도 못해본 건데 굉장한데요? 다 작품이에요. 대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구현하셨을까요? 참.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지만 몹시 기쁩니다. 저 책을 썼을 때가 저의 최선의 순간이거든요.

0: 알리려고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고요. 어서 이 기간이 끝나서 다시 책 읽고 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1: 신간 반응은 어때요?
0: 아, 일단 사세 찍었어요. 책을 같이 만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설, 시간의 감축 소설을 쓰면서 아, 나는 이렇게 이런 구성을 좋아하는구나. 지금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를 다시 해석함으로써 지금 앞으로 올 미래를 다시 이렇게 기대해 보는 거? 이런 구성을 좋아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 3부작으로 네, 이렇게 명명이 되었어요.

0: 제가 이제 15권의 책을 썼는데, 대표작이 첫 번째 책이에요. 새해 선물이에요.
1: 새해 선물을 가장 좋아.
2: 군대에서 새해 선물 읽고 너무 팬이 돼서.
3: 한국 현대문학사의 한 정점을 찍었던 작품이 새해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4: 새해 선물 나올 때부터 좋아했어요.

1969년 겨울. 그때 나는 조그만 앉은뱅이 책상 앞에서 절대 믿어선 안 될 것들이라는 제목의 목록을 지우고 있었다. 나는 삶을 너무 빨리 완성했다. 절대 믿어선 안 될 것들의 목록을 다 지워버린 그때. 12살 이후 난 성장할 필요가

0: 솔직히 말해서 올해 21살인 이모가 나와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은 결코 어른다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상관없다. 무슨 일에 있어서건 어차피 이모는 어른스럽다는 것과 거리가 멀었으며,
1: 소설을 쓰겠다고 생각했을 때 어린 시절 얘기를 언젠간 써보고 싶었어요. 누구한테나 다 마음속에 어린 시절이라는 것은 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나머지 삶을 끌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새해 선물에서도 이제 어떤 짓궂은 독자들이 선생님은 그러면은 세상을 다 안다고 그렇게 한 당돌한 소녀에 가까워요, 아니면은 스무 살인데도 여전히 철이 없는 이모에 가까워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모든 소설에 다 저예요. 네. 근데 그냥 100% 제가 아니고 제 안에 있는 어떤 그 캐릭터, 어떤 그 성정들, 그런 거를 줄기로 세운 다음에 다른 사람의 디테일을 많이 붙이는 거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전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예.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계속해야 돼. 애들한테 공부 잘하라고 해야 되고, 남편한테 일찍 들어오라고 해야 되고, 그러면 제가 밤에 혼자 일기를 쓰면서 내가 노력할수록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이런 질문이 결국 저를 소설을 쓰게 했거든요.

그 시대에 사는 보통 사람으로서 저는 그 당시에 제 인생이 너무나 많이 왜곡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새해 선물 후기에도 썼지만, 저를 가장 싫어했던 시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싫어하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저는 모범생의 틀 속에서 살았고, 그래서 어쩌면 배운 대로, 교육받은 대로의 인생을 차곡차곡 이렇게 꾸려가고 있어요.

0: 장래 희망이 작가인 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 정작 작가가 된건 35살이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문예부, 또 대학은 당연히 국문과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잘 썼어요. 글솜씨도 있고 작가가 되겠다는 의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들은 작가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저의 관점이 없었던 거죠. 소설이라는 것은 창작물이잖아요. 그런데 삶이 쉽지가 않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써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할 얘기가 없었던 건데 할 얘기가 생긴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새 선물을 꽤 전략적으로 썼어요. 저의 첫 소설인데요. 이제 저는 제도 교육을 받고 자랐고
1: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2: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3: 내일 오후 국기 하강식 시간. 거리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가던 길 멈추고 가까운 국기를 향해 서서 가슴에 손을 얹던 모습.
0: 국민학교 때는 일제 잔재의 어떤 교육제도 속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바로 군사정부 시절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획일적인 틀로 가두려는 이런 시스템의 어떤 폭력에 상당히 예민했어요. 제가 읽어온 그 한국 소설 속에서 너무나 강한 계몽주의적인 그런 전통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 나는 이렇게 가르치는 소설 싫고 정답을 암시하는 게 싫었어요. 사회 분위기가 가지는 그런 온정주의가 싫었어요. 따뜻하게 이렇게 덮어버린 게 싫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감상적인 거, 우는 거 이런 소설 안 쓰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략을 세운 거죠. 저는 처음에 그 냉소와 독설이라는 것을 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3: 그리 가파르지도 않은 비탈길을 내려오면서도 이모의 걸음은 비틀거린다. 이모는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이 길이 이렇게 가파른지 이제야 알았다는 듯 가볍게 군복 소매를 잡는다. 군인과 그의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긴 머리의 여자. 이영렬과 이모의 뒷모습은 어쩐지 상징적으로 보인다. 군복이 구속을 나타낸다면 긴 머리는 처녀성과 함께 자유로운 젊음을 나타낸다. 군복과 긴 머리의 여자의 뒷모습엔 배신의 뇌관이 들어있다.
4: 주인공 지니가 엄청 꼬인 애잖아요. 조그만 애가 자기가 뭘 한다고 막 세상 다 만사 다 산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되게 그 어린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입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자기들이 자꾸 무시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대상화되어 있는 존재들에게 진이라는 캐릭터가 얼마나 카타르시스를 주는지 모르죠.
5: 새해 선물이 등장하자마자 당대의 독자들한테도 엄청난 호응을 받고 아직까지도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틀을 갖췄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정치적인 미션을 성공한 줄 알았는데 역사적으로 다음 단계로 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변한 게 없구나 하는 그런 환멸, 좌절 같은 것도 동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복잡한 그런 시대적인 역동에 호응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랬다.

90년대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 핫한 장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제 OTT나 웹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문화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만큼이나 그때는 문학이 그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90년대 그 등장했던 그 젊은 작가들, 그들의 책이 은희경 선생님을 비롯해서 뭐 신경수, 공정 이런 작가분들의 신간이 나올 때마다 서점의 매대를 장악하고 수십만 부씩 팔려나갔거든요.

0: 김태현 선생님의 등단 연도가 95년이죠. 예, 동아일보 신춘문예 중편소설로 등단을 하셨는데, 그 등단한 고해의 새해 선물로 정말 90년, 95년을 화려하게 장식한 작가가 됐죠.
1: 세 분의 그 원로 김아영 선생님하고 오정희 선생님하고 윤흥길 선생님 세 분이 본심 심사를 하셨는데, 이거는 신인일 수가 없다. 기성 작가가 응모를 한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이 세태를 묘사하는 그 능수능란함? 이런 것들이 너무 놀라웠다.

제가 책을 내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새 선물만은 못해. 다 그거예요. 새로 책을 썼는데, 이제 15권의 책을 썼는데, 대표작이 첫 번째 책이에요. 맨날 처음 듣는 얘기가, 아, 이번 소설 어때? 괜찮은데, 새 선물만 못해. 그랬을 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는 점점 더잘 쓰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개정판을 내면서 꼼꼼히 다시 읽어보면서, 아, 그때의 어떤 절실함? 이런 절박함이 상당히 강해요. 이 에너지가 계속해서 독자들을 불러들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고, 그거는 또 일반적으로 말해서 첫 작품의 어떤 축복이자 저주죠. 첫 작품, 작가의 첫 작품이라는 것은 자기가 작가가 되어야만 되는 어떤 그 이유와 목적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동해라 불타갔대. 아파트가 숲 사이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찍었는데 천공해라 불타갔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렇게 밀집해 살면서 숲에 의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거 좀 흥미롭잖아요. 저런 거 보고 한 번은 싸움 목격자를 찾습니다 한수막 보고 제 소설 속에 예, 그 칼싸움을 벌이는 장면 하나 쓴 적 있어요. 뭔가 이쪽이 디테일? 예,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기억해두고 싶은 어떤 순간? 인상적인 글씨만 좀 찍어두고 이런 새소리 녹음도 하고

0: 집에 너무 늦으셨죠?
1: 네. 저희 집사람은요, 이 모든 술집이 다 12시면 문을 닫는다고 우겨서요. 네가 내 인생 마지막 기회라고. 알아?
2: 나하고 살면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3: 그래.
2: 왜요?
1: 너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2: 그럼 12년 전엔 사랑하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했던 거예요?
1: 물론 그때도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결혼을 했겠지.
3: 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었어.

0: 대학교 1학년 때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의 교양을 함양해준다고 선배들이 만든 교양 학교가 있었어요. 그 페미니즘 테마의 커리큘럼 중에 하나가 타인에게 말 걸기였어요. 이제 막 시골에서 올라온 그 어린 남자 대학생이었던 제가 읽기에는 약간 파격적으로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같고, 처음 읽었을 때는 왜 이런 사람이 소설의 주요 인물로 등장해야 되는지 얼른 파악하기 어려운 이상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이 나와서 처음에는 약간 불편하기도 했는데, 이 불편한 인간들에게 나는 왜 매력을 느낄까? 알고 싶다? 그런 생각하면서 은희경의 소설을 하나씩 읽어 나갔던 것 같아요.
1: 저는 불편한 소설을 쓰고 싶어요. 불편하다는 것은 난 이거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네? 그러면 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런 변화와 새로운 발견을 주는 것이야말로 저는 문학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0: 우리한테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대체로 뭔가를 맞춰주는 사람들이에요. 공통적인 것을 위해서 자기를 좀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양보해준다는 말을 좀 다르게 말하면 사실 자기를 배신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은희경 작가는 즐겨 그리는 거죠.
2: 10대 시절에 은희경 선생님의 그 인물 속그 불륜담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나머지 소설들도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마이너리그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다 10대 때 읽었는데, 제가 원래 불륜 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훌륭한 문학들은 다 불륜 얘기거든요. 안나 까렐리나 불륜이죠. 뭐 채털리 부인의 사랑 불륜이죠. 다 불륜입니다. 아니에르노 작가 뭐 인생이 불륜이죠. 뭐 이게 농담이고, 아무튼 어른의 세상을 저희 가르쳐주는 소설이었고.
1: 그때 제가 초기에 썼던 어떤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 제도화의 어떤 그 야합? 사랑이라는 개념과 제도의 야합 같은 것을 제가 좀 야유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다른 이제 여성 작가들도 뭔지 일탈이라든지 그 궤도를 벗어난 이야기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런 소설이 처음이 아니고 오정희 선생님도 쓰셨고 박완서 선생님도 쓰셨고 박경리 선생님도 쓰셨고 다 쓰셨던 얘기인데 이제 90년대에는 이런 걸 다룬 여성 작가들이 많아져서인지 이런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그렇고 그런 불륜 소설 이제 그만. 얼마나 큰 폭력이에요. 우리는 각자 여성의 내면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가부장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여성들은 지금 집을 자기의 그 위치를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불륜인 거예요. 다 지금 나를 찾으려는 것 자체가 지금 집을 벗어나는 거라면 집이 잘못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보지 않고 왜 집을 벗어나려고 해? 이건 불륜이야. 이거는 비윤리적이야. 이렇게 보고서 뭉뚱그려서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90년대 또한 분위기였죠.
3: 올해 이상문학상 수상자로 소설가 은희경 씨가 선정됐습니다. 은희경 씨는 제22회 이상문학상 수상자로서의 소감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4: 무거운 이야기를 가볍게 쓰는 것뿐입니다. 그런 소설이 상을 받게 돼서 됐다는 것은 제 개인의 역량이라기보다는 그런 사소함, 그런 가벼움으로 이 삶의 무게를 잴수 있는 것이 동의가 되는 세상, 즉 90년대 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5: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오늘날 여성 문학의 새로운 또 저수지가 아니었나. 은희경, 전경린 등등의 작가가 있어서 오늘날 젊은 여성 작가들이 마음껏 섹슈얼리티라든가 젠더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또 권력의 미묘한 그 차별의 문제들을 아주 용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출구가 열렸다.
6: 그러면 작가님 개인에게 결혼은 어떤 경험이었나요?
1: 굉장히 졸업할 수 없는 학교죠. 제가 20대 때 생각했던 결혼, 30대 생각했던 결혼, 40대 다 그 시기별로 결혼에 대한 저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졸업을 못하는 학교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결혼 생활이 끝났다면 나는 이 생각만 하겠지? 이때 끝났다면 이 생각만 하겠지? 그래서 지금의 결론은 아, 긴 세월 동안 지속되는 관계라는 것은 정말 사람에게 많은 사유를 주는구나 이런 생각은 하게 되죠.
6: 그게 그 학교의 가르침인가요?
1: 지금 다니는 입장에서 다니는 입장에서

0: 새 작품을 구상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일단 노트를 사요. 예. 그게 저의 즐거움이기도 한데, 얇은 노트를 사서, 뭐, 인물을 다 이제 그리고, 인물의 나이나 성격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쓰거든요. 배경도 쓰고 시대 배경, 장소 이런 것도 자세히 써요. 이거를 시간 중심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사건 중심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노트에 다 써놓거든요.

0: 이게 점점 이제 한 페이지에 적혀 있던 것들이 이제 점점 조그만 노트 한 개씩으로 다 나뉘어요. 그게 완성이 돼야지 소설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1: 단편도 그런가요?
0: 단편도 그래요.
2: 은희경 작가가 태어난 인생 이후 7년 만에 장편 소설 빛의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소설가인 주인공이 40년의 세월을 거슬러 70년대 여대생 기숙사 생활을 다시 돌아보며 현실을 회피했던 자신을 발견해가는 이야기입니다.

0: 요즘 일부 학생들로 인해 소란해진 대학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 명령을 시달했습니다. 일부 불순 학생들의 횡포에 강점된 학원을 정부는 이 이상 학원의 무질서를 도저히 방치할 수 없어
1: 문을 닫았던 대학들도 다시 문을 활짝 열고 정상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의 각 대학 학도 호국단에서는 자체 정기검열과 교련 실기 경진대회를 실시했습니다. 풍성한 가을철을 맞아 이영원한 맛으로 불리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정기전이 벌어졌습니다. 연세대학이 2승 2무승부 1패로 우세한 가운데 막을 내렸습니다.
2: 특히 이제 이게 1977년이 그 배경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학생 데모가 많았고 또 그리고 그때 막 계속 학생들도 군사훈련을 받던 시기고 그래서 뭔가 그런 분위기가 있다가 또 좌절되고 막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부 다 남성의 언어로만 적혀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도 겪었단 말이야. 우리도 거기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런 얘기도 좀 살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1: 전국 82개 대학이 졸업식을 갖고 7만 5천여 명의 학사와 8,500여 명의 석사 그리고 600여 명의 새 박사를 배출했습니다.
2: 저도 이렇게 한복 입고 졸업했어요. 이때 1977년에 이제 소설에도 나오지만은 처음으로 대학에서 페미니즘 이제 과목이 개설이 된 해거든요.

0: 그리고 저기 사진 찍힌 모델들도 꼭 제 모습 같아요. 예, 우리 방 풍경인 것 같아요. 제가 묘사한 대로 크림색 뭐 2층 침대 옷장이 있고.
1: 기숙사, 그중에서도 여대 기숙사를 소설의 배경으로 하신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0: 작가들에게는 자기만의 이야기거리가 있잖아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소재다. 그런데 그 여자대학교, 1977년의 여자대학교를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이 소설로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진짜 모든 준비를 다 했거든요. 에피소드며 이런 것들 뭔지 객관적인 자료, 제 기억의 자료 다 만들고 인물도 다 만들었어요. 근데 도대체 이야기를 왜 쓰는 거지?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소설에는. 너무 막막해서 진짜 막 울었어요. 예. 그 무렵에 강남역 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예.
2: 서울 서초동에 있는 노래방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갑자기 휘두른 흉기에 2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로 제가 깨달았어요. 그 시대가 여성을 어디로 내몰았고 결국 그 여성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되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는지 그런 얘기로 좁혀졌죠. 그때 교육받은 여성으로서 내 몫을 했나

0: 스토리로 만들었어요.
1: 27번 은희경 소설은 답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시작한다. 이거는 정답이 있죠. 질문. 은희경의 필살기. 오. 두 글자. 가로 열쇠 두 글자. 필살기. 독설? 그런 거라고 생각할 거야.
2: 새해 선물로 처음 작품 활동 시작하셨을 때 오정희 선생님이 심사평에서 하셨던 가장 첫 문장이 일단 이 소설은 매우 재미있다. 그 재미를 유지시키는 동력 중에 하나는 그 유머인 것 같아요.
3: 은 선배가 얘기를 해야 재미있어요. 이야기꾼의 면모가 그대로 드러나서 사적인 자리에서도 마이크 점유율이 아주 높다고 봐야죠.
0: 저는 재미없는 걸 좀 못 견뎌서 항상 소설도 재미있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저 개인으로도 실정을 빨리 느끼고요. 그래서 뭔가 나라는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재밌어해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우연히 근처에 있다가 작가님 집을 알아서요.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1: 집을 어떻게 하셨어요?
4: 아, 잡지 부록에 실린 적이 있던데요.
1: 아, 그런 게 가끔 실리죠. 전 서울 살고요. 여긴 부모님 집이에요.
4: 선생님이 저한테 제일 중요한 작가이십니다.
1: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름이 뭐세요?
4: 네, 정미숙입니다.
1: 정미숙 씨, 반갑습니다.
5: 저는 네. 작가님 처음 뵀을 때 사실 여배우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8년 전에 첩첩산중이라는 홍상수 감독님이 만드신 단편 영화가 있는데 그때 제가 프로듀서였어요.
1: 제 연기 어땠어요?
5: 아, 저 이 자리라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그래도 카메라가 돌면 보통 일반인들은 잘 얼어서 연기를 잘 못하세요. 근데 뭐랄까 너무 새침하게 연기를 잘 하시는 거예요.
1: 네네. 일단 정유미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 상황이 마치 정말로 그런 지망생이 그 집 앞에 있는 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확 줬어요. 그래서 제가 배우로서 역시 상대역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거를 보고
6: 이런 말씀 선생님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랑 그 두 살 차이밖에 안 나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와는 사실 그 세 마디 이상 대화를 나누기가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근데 은희경 작가님이랑 대화를 하면은 3일 밤을 새도 대화거리가 끊이지가 않아요. 선생님은 사실 저도 제 나이 또래 그 30대 후반에 비해서는 최신 트렌드나 뭐 지나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편인데 선생님은 항상 저보다 더 한 발짝 먼저 그 트렌드와 소식들을 알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 뭐 아이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유행하는 드라마, 영화, 소설, 퍼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셔서 저에게는 항상 최신의 작가라는 그런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0: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은희경.
1: 네, 안녕하세요. 은희경입니다. 네.
2: 마침 작가님이 이제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인간의 몸, 그리고 노년과 죽음을 다루는 작품인 시간의 감촉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1: 이야기를 구상을 한 것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이제 나는 부모가 없으니까 이제 고아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어쩐지 지금부터 제가 죽음의 순번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유가 이제 없으니까 그 다음은 나구나. 이제 10년 전에 써보려고 했을 때는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두렵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노인이란 존재는 무력하고 퇴행적이고 뭔지 그런 이야기가 어두운 이야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드디어 제가 그 나이가 됐어요. 제가 65세가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것은 삶의 한 단계이고 모든 단계가 그렇듯이 이 단계에도 뭐 새로움이 있고 또 어떤 발견이 있고 또 그리고 매일 살아가는 삶에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2: 아마 좀 신작 작품을 아직 전혀 읽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작품의 한 대목 혹시 낭독 괜찮으실지.
1: 우리 모두는 고통을 겪고 또 해결하면서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변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던 순간은 어딘가에서 왕국을 건설하고 사계절을 보내고 있다. 내가 생각한 진실과 사랑이 그런 방식으로 지켜져서 훗날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그걸 믿는다면 죽음 또한 소멸이 아닌 시간의 계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가 어릴 때 동화를 읽으면 이제 공주와 왕자가 결국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이제 결혼을 해요. 그럼 끝나거든? 그러면 저는 아, 둘이서 잘 살았을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좀 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좀 현실주의자인 면모인데 사랑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 사랑을 이제 해체되는 과정이 생활이 끼어들면서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막 실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배신감을 느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 대신 우리가 사랑했던 그 감정은 어딘가에서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서 나한테 빛을 주고 있는 거예요. 빛을 어떤 광원처럼 나한테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빛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4: 아, 65세가 된 선생님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 삶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미처 모르는 일들이 항상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그게 단지 이상한 것만은 아니고 거기에 때로 재미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0: 근데 어떤 작가가 아, 소설만 안 쓰면 소설가 참 좋은 직업인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떤 거를 관찰하고 질문을 갖고 생각을 오래 해보고 관찰하고 공부를 해서 어떤 것을 발견하고 그거를 써서 다른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은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봤을 때 너무 멋진 일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창작자들은 너무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1: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대한민국 연구완료. 국내 최초 개별 인정 콘드로이친 형사념. 이 정도는 남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완전해. 콘드로이친 1200.
2: 저희가 제작한 책이고요. 안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아무 페이지나 펼치시고 그 질문에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해주시면.
0: 아니, 예산이 좀 있으신가 봐요. 어머,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단 한 사람을 만나 인터뷰할 수 있다면 누구를 만나고 싶나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냥 인터뷰를 핑계 삼아 우리 엄마, 아빠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을 영화 또는 책으로 만든다면 제목은 무엇이라 하겠나요? 제목은

0: 호랑이가 들어오시는 것 같은 기운을.
1: 천재 소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제시하지도 못한 그네 한 수.
2: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하고 빨리 들면서도 정확하고 또래들이 다 목표로 하는.
3: 이세돌 구단 대 알파고의 대결 일국 펼쳐지고 있습니다.
2: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지는 순간 충격이 휩싸였죠. 하지만 신에게 균열을 일으켰죠.
4: 인간 대표 이세돌의 첫승.
5: 인류사적으로 큰일을 하지 않았나.
6: AI라는 걸 너무 지금 사실 좀 두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 한참 내다본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탁 변하면서 우리가 같이 찾아가는 재미. 너무 좋지 않아요?
7: 뭔가 글 쓸 때 이렇게 놓고 그지 그지 그지 왜 안 써져? 왜 안 써져? 응? 생각을 덜 한 거야? 안 풀리지? 누구 잘못일까?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하기도 해요. 사실 제가 겪어보니까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데 사람한테 하면은 이거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나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그런 어떤 자기 의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돌도 쥐고 있고 연필도 잘 쥐고 있고 이 아이를 앞에 놓고 내 마음 알지? 서로 불만과 또 하소연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무슨 책을 읽어야 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이런 거.
8: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4: 제23회 EBS 국제다큐 영화제 EIDF 시대의 초상. 엄선된 12편의 다큐멘터리가 작품성을 겨루는 페스티벌 초이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는 한 가족. 그런데 재난을 계기로 가족 간의 갈등이 드러난다.

0: 거리 교차로에서 핀란드의 깊은 숲에서 돌봄과 공존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류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마더 에이지.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되어 살해된 오빠의 마지막 시간을 되짚는 동생의 기록. 골든 스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맞서 저항한 희생자 2200여 명의 흔적을 찾다. 애쉬. 52년간 시민들의 곁을 지켜온 시립수영장. 철거를 앞두고 사람들이 마주한 상실의 감정을 조명하다. 누막하게 시립수영장. 세상을 떠난 친구의 집을 10년에 걸쳐 미니어처로 재현한다. 나이와 시간을 뛰어넘은 우정 이야기. 요. 사랑은 길들지 않는 새. 아내이자 엄마이고 예술가인 수잔나. 자신의 역할 사이에서 느끼는 감정을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게 보여준다. 비커밍 킴. 해광을 앞둔 태백의 한 탄광. 생사를 넘나들며 청춘을 함께한 여섯 광부의 삶과 우정 이야기. 이슬이 온다. 제1 조선인의 집단 거주지 이카이노. 이곳에 쌓인 삶과 역사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만나다. 이카이노 전기. 법무사 사무소에서 마주한 빚의 굴레. 빚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 회생. 세계 최초 비인간 인격체로 인정받은 오랑우탄 산드라. 이제 산드라는 어디에서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시민 오랑. 공장 노동자인 엄마가 부끄러웠던 딸. 서른이 넘어 카메라를 통해 엄마의 삶을 마주한다. 공순이. 8월의 마지막 주. 다큐멘터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3식구에

0: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 아이고 잘하네.
0: 세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나 거기서 남들이 쓰는 거
3: 잘못하면 엄청 커.
4: 귀로만 선택하던 임플란트 이제 눈으로 선택하세요. 특허받은 기술로 완성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5: 보이는 임플란트의 시작.
4: 치과에서 찾으세요.
6: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7: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내가 왜 네 맘에 들었는데? 내 맘에 들면 그만이지.

0: for me. Avante.
1: "이상한 과학의 나라 에이스."
2: 어?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가벼워졌어.
1: 에이스에선 중력이 다르니까요. 몸이 가벼워지는, 중력을 이기는 과학. 에이스 침대.
3: 치매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질환, 파킨슨병.
4: 손에 손이 좀 떨려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이 손이 여기서까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종이 한 장 집을 힘도 없었어요.
5: 혹시 운동을 하면 발을 이렇게 질질 끌어들고 고개가 자꾸 숙여지더라고요. 그게 그때는 파킨슨인지 몰랐어요.
6: 매일 가는 길인데 갑자기 어느 날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그대로 서버렸고 발을 한 발도 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왔었거든요.
3: 하지만 파킨슨 증상이 나타난다고 모두 다 같은 파킨슨병은 아니다.
7: 파킨슨 증후군하고 파킨슨은 완전히 다른 거였구나.
8: 파킨슨병에서만 나타나는 줄 알았더니 파킨슨병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다른 질환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게 그냥 일반적인 파킨슨시 병이 아니라 이 파킨슨 증후군.
9: 증후군이 더 나빠요?
8: 증후군이 파킨슨 병보다 조금 어렵죠.
10: 처음에는 파킨슨 증상인 줄 알았다, 그죠? 약을 먹어도 이게 별로 풀리지도 않은 거잖아요.
11: 약 그래서. 반응이 아주 없는 거를 봐야죠.
3: 파킨슨병 환자에게 새로운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파킨슨 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

0: 초창기에는 이제 파킨슨병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진단이 조금 어렵게 되고요.
1: 병의 진행 속도가 경미소견이 도파민 세포 외에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진행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2: 비슷한 얼굴을 한 두 병. 그 경계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대한민국 최고의 신경과 명의들과 함께 파킨슨병과 닮은 듯 다른 파킨슨 증후군에 대해 알아본다.

0: 이은주 씨는 파킨슨병 환자다. 올해로 7년째 하루하루 굳어가는 몸과 싸우고 있다.
1: 연세는?
2: 몇 살이지?
1: 긴장하셨네 많이 지금. 어머니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0: 몇 년생인데요?
1: 몇 년생이던데요?
0: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세요? 네.
2: 최근 들어 또렷하던 기억마저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
0: 혹시 어머니 몇 년생인지 아세요?
3: 72년생이요.
0: 아, 72년생이세요. 어머니, 그 제일 불편한 게 어떤 점이에요? 파킨슨병 걸려서 제일 불편하다. 나는 진짜 이게 불편하다, 이거.
1: 제일 불편한 거는
2: 잃어가는 것들이 하나 둘 늘어간다.
1: 걷는 거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리가 막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좀 불편해요, 그것 때문에.
4: 여기 다리 한번 내려보세요. 그래도
2: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해 하루 다섯 번이나 약을 먹는다. 하지만 약효는 두세 시간뿐. 답답한 마음에 신경과 윤정한 교수를 찾았다.
4: 아, 발걸음 잘 안 떼이시죠, 그죠?
1: 잠시 왔네요.
2: 첫 발을 떼기가 힘들고 종종 걸음으로 겨우 걷는다.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이다.
4: 그다음에 돌 때도 좀 힘드시죠? 약간 이렇게 제일 힘들죠?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네,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문제가 있으시면.
2: 특히 방향을 바꿀 때 발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게 특징이다.
4: 한 번에 못 도시고.
2: 그렇다면 파킨슨병은 왜 생기는 걸까? 그 중심에는 뇌 속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 있다. 도파민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조율하고 인지와 감정에도 관여한다. 이 도파민은 뇌의 흑질이라는 부위에서 만들어지는데 파킨슨병은 이 부위의 신경세포가 소실돼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면서 생긴다. 그 결과 뇌의 운동 회로에 문제가 생겨 동작이 느려지고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떨린다.
5: 보통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이 오게 되면 보통 떨림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이 느려지고 다리가 끌리고 이런 증상으로 오게 되는데 그런 증상들이 1년이나 2년 정도 되면 저희 보통 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도파민 영상을 좀 찍게 되면 보통 60에서 70% 정도 소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늦게 오는 이유는 보통 이제 도파민 세포가 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남은 세포들이 되게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보상작용으로 남아있는 세포들이 열심히 하지만 이게 지칩니다. 이제 점점 도파민 세포가 소실이 되면서 60, 70% 감소하게 되면 이제 바닥이 나기 시작합니다.
2: 그제야 나타나는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들. 도파민 세포가 절반 이상 파괴되고 나서야 몸은 비로소 신호를 보낸다. 그렇다면 파킨슨병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다. 뇌에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해주는 약을 먹으면 운동 증상들이 호전된다. 먼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도파민의 전단계 물질 레보도파를 복용한다. 레보도파는 몸속에서 흡수되고 이 중 일부는 뇌로 가서 도파민으로 변해 작용한다. 그 결과 부족했던 도파민이 채워지면 굳었던 몸은 다시 부드러워진다. 파킨슨병은 PET-CT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뇌 속 도파민 신경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그 양을 확인한다. 검사 결과 도파민 신경 기능이 정상보다 확연히 줄어있다. 이은주 씨는 결국 수술을 결심했다. 오늘 수술은 신경외과 안영환 교수가 집도한다.
6: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파킨슨병이 생겨서 대개 한 5년에서 10년 그 사이가 지나면 이제 약의 효과가 없어지거든요. 초기에는 약이 굉장히 잘 됐다가

0: 먼저 수술 전 환자의 머리에 특수 프레임을 씌웁니다. 뇌 속의 정확한 목표 지점을 찾기 위해서다. 좌표가 확인되면 가느다란 전극을 뇌 깊숙이 삽입한다.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몸의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시상하핵이라는 부위가 그 타깃이다. 이곳에 전류를 흘려보내면서 환자의 운동 기능이나 언어 능력에 이상이 없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이후 가슴 쪽에 배터리 역할을 하는 자극 발생기를 심고 뇌 쪽 전극과 연결한다. 이후 기계를 켜면 시상하액에 전기 자극이 전달되면서 파킨슨병의 증상을 억제할 수 있다. 먼저 뇌에 전극을 삽입하는 수술이 진행된다.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뇌 안쪽의 미세한 지점을 찾아가야 하는 최고난도 수술이다. 전극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환자는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로 수술을 받는다.
1: 떠보세요.
2: 눈하고 떠보시겠어요?
3: 자, 그죠? 마이너스 9도.
0: 뇌세포가 보내는 전기 신호의 패턴과 소리에 집중해 정확한 목표점을 찾아낸다. 그리고 전기 자극을 주었을 때 환자의 운동 반응을 실시간으로 살핀다.
4: 일어나 계세요. 10분만 깨 계세요. 아셨죠? 잘 되고 있어요. 아셨죠?
5: 준비하세요.
6: 전기가 그런 건 없으세요?
7: 약간 좀 뻑뻑합니다.
4: 힘 빼세요.
0: 환자의 손과 발을 직접 움직여보며 마침내 강직과 떨림이 잦아든 것을 확인한다.
4: 수고하셨어요.
8: 네.
6: 자, 지금부터 오늘 날씨가 좋다.
0: 성공적인 첫 신호. 다행히 수술은 잘 마무리되었다.
9: 예, 고맙습니다.
10: 원래가 저희가 잡은 위치랑 실제로 잘 들어간지 확인한 건데 이게 이제 원래 수술 전에 이제 좌표를 잡아서 잡은 위치랑 실제로 들어간 위치랑 봤는데 거의 일치하죠,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뇌의 되게 깊은 곳에 자극을 한다고 해서 뇌 심부 자극술입니다.
0: 사흘 뒤 이은주 씨의 증상은 얼마나 호전됐을까?
11: 자, 수술한 지 3일 됐고요. 그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기계를 한번 좀 켜 볼 거예요. 오전에 얘기 드렸죠. 그죠?
12: 네.
11: 그래서 여기 어머님 여기 그 배터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12: 네.
11: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여기다가 이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전압을 조금 올려 보겠습니다.
0: 외부 리모컨을 통해 가슴에 심은 자극 발생기를 켜고 최적의 전기 자극 값을 찾아낸다.
11: 조금씩 올려 보겠습니다.
0: 환자의 상태는 얼마나 좋아졌을까?
4: 힘들어요.
0: 수술 전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웠던 이은주 씨. 걸음은 늘 위태로웠다.
11: 이건 기계를 아직 안 켰고요. 자, 한번 스스로 일어나 보시겠어요? 그냥 걸어보세요.
0: 걸음은 눈에 띄게 안정됐고 보폭도 넓어졌다. 뇌신부 자극술을 받으면 약물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파킨슨병, 미리 알아챌 수는 없는 걸까?
10: 파킨슨 전구 증상이라고 있습니다. 램숨 행동 장애도 있고 변비도 있고 후각 저하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파킨슨으로 갈 정도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보통 이제 램숨 행동 장애로 그러면 꿈속의 행동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밤에 자다가 이제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발길을 지른다거나 그게 있어서 그런 증상들이 병이 오기 전에 되게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30년 전에 있는 분도 있고 10년 전부터 있는 분들이 있고 변비는 워낙에 흔한 증상이라 제가 말하는 이은 변비는 좀 심한 변비입니다. 지금 3, 4일 지나도 굉장히 누구 힘들고 그다음에 변비가 있으니까 소화기내과에서 이제 대장내시경을 대기 해보는 경우도 있고 비운동 증상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면 상당히 파킨슨의 위험도가 빨리 온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비특이적으로 좀 심해진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0: 지금 오셔가지고 좀 체크를 해보시고.
1: 극심한 변비, 사라진 후각, 꿈속 행동이 튀어나오는 수면 장애까지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뒤늦게 병이 오고 나서야 몸의 작은 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올해 78세인 조동환 씨. 5년 전 신경과 신혜원 교수를 만나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2: 오늘은 몇 시에 약 드셨어요?
3: 아니, 8시.
2: 8시.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세요?
3: 지금은 아주 좋아요.
2: 아, 좋은 상태.
3: 좋은 상태.
2: 네.
3: 아주 좋아요.
1: 하지만 약을 꾸준히 먹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증상이 있다.
2: 조동환님, 제일 불편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일상생활 하시는데.
3: 제일 불편한 것은 이 걸어다니는 걸어다니는 것이.
2: 네.
3: 빨리 안 되니까.
2: 네. 이 첫발 잘 안 떼지세요?
3: 그렇지. 근데 첫발이.
2: 예.
3: 딱 해서 떨어지면 괜찮은데.
2: 네.
3: 안 가고 이렇게 딱
2: 예.
3: 서서.
2: 예.
3: 여기서. 이렇게 맨치고 있다가 이렇게 나가요. 이것이 발이 안 떨어지니까 이러겠지.
2: 예, 예, 예.
1: 보행 동결 증상은 도파민 약이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앉아보셔도 괜찮아요.
2: 우선은 이제 파킨슨병 자체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그런 치료하는 완치법은 없는 거는 알고 계시죠?
3: 예.
2: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치료가 약물 치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한정된 분들에 한해서 이제 뇌신부 자극술이라고 하는 수술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보조 치료로 저희가 경두계 뇌자기 자극술 임상 시험을 한 거였거든요.
1: 조동환 씨는 파킨슨병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임상 시험에 참여하기로 했다. 머리를 열지 않고 자기장으로 뇌를 자극하는 경두계 자기 자극술이다. 먼저 뇌의 정확한 목표 지점에 널쩍한 코일을 고정하고 고주파 자기장을 반복적으로 조사한다. 이 자기장은 뇌의 운동 피질에 도달해 잠든 뇌세포를 깨운다. 자극이 계속되면 신경세포를 잇는 연결망, 즉 시냅스가 더 튼튼하게 자라난다. 이렇게 활력을 되찾은 운동 피질은 더 깊숙한 기저핵에 다시 정상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 결과 환자를 괴롭히던 서동과 보행 동결 같은 증상들이 서서히 풀리게 됐다.
2: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반복 뇌자극 자극술을 통해서 약으로 완전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운동 완만 증상이라든가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보행 동결에 효과가 있다라는 근거들이 쌓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의미 있는 근거들이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국내 진료 현장에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일주일 후 조동환 씨의 발걸음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2: 자, 한번 일어나서 걸어보실게요. 이제 오후 상태에
1: 바닥에 꼼짝하지 않던 첫 발이 편안하게 떨어진다. 한눈에 보기에도 발걸음이 가볍다.
2: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앉아보실게요. 네. 그래서.
3: 별로 그렇게 잘 느끼질 못했거든.
2: 네.
3: 근데 이제 3일 되고 4일째 되니까 이제 몸이 그냥 아주 가벼워졌어요.
2: 다리가요?
3: 걸음도.
2: 예.
3: 막 진짜 누구보다 달려가고 싶을 정도로 네. 아주 가벼워져갖고
2: 네.
3: 그래서 내가 저 교수님한테 이 치료를 또 할까 그러고 내가 그래서 내가 하도 기분이 좋고
2: 예. 그러면 요즘에는 그 보행 동결이라고 하죠. 걸으실 때 이렇게 앞으로 쏠리고 다리 안 떨어지고 이랬던 증상이 이전에 비해서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3: 많이 좋아졌는데 예.
1: 효과는 만족스러웠다. 파킨슨병 치료는 더디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똑같은 파킨슨 증상인데도 유독 빠르게 진행되는 이들이 있다.

0: 무엇이 다른 걸까? 하루가 다르게 몸이 나빠지고 있다. 최근엔 약도 잘 듣지 않아 큰 병원을 찾은 강순자 씨. 첫 증상이 나타난 건 2년 전쯤이었다.
1: 제가 이제 섬세한 직업이거든요. 애기 옷 만드는 직업을 하는데 손이 좀 부자연스럽다고.
2: 아, 조금 이렇게 좀 어줍다고.
1: 네, 손이 느려지고. 아, 제가 손이 좀 빠른 편인데.
2: 아, 좀 느려졌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고, 그죠?
1: 네.
2: 뭐 이런 게 생각하시고요.
0: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로운 증상들이 튀어나왔다.
2: 어머님, 그런 아까.
1: 가끔가다 어지러워요.
2: 가끔이요?
1: 네. 어지럽고 이렇게 화장실 갔다가 유턴할 때 좀 불편해요.
2: 소변을 많이 두세요?
1: 소변을 누는데 네. 중간에 끊기고 다시 시작하고 그래요.
2: 그러니까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1: 네.
2: 그게 최근에 변하세요?
1: 네.
2: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소변 잔류량도 있으신 것 같은데 아주 전형적인 파킨슨은 아니고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유형인지 조금 저희가 볼 거고요.
0: 파킨슨 증상에 기립성 저혈압과 소변장애까지. 파킨슨을 닮았지만 전혀 다른 병, 파킨슨 증후군이 의심된다.
2: MR을 봤는데 MRI상에서는 좀 말라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좀 꽉 차 있는 말라있는 게 보이시고 여기가 보시면 원래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요즘 하얗게 보입니다, 이렇게. 줄기가 핫크로스번 사인이라고 십자가 사인이라고 보이는데 여기 좀 쪼그라들면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0: 손의 위축과 뇌줄기에 나타난 선명한 십자가 모양. 파킨슨 증후군 중에서도 다계통 위축증의 결정적 단서다.
2: 네, 이 환자들이 보시면 진행이 좀 빠릅니다, 사실. 이 환자 보면 2년 만에 조금 비틀거리시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보통 파킨슨 환자는 10년 지나도 넘어지진 않는데 조금 빨리 진행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파킨슨 증후군의 하나인 다계통 위축증 중에서 손해가 주된 형태인 그런 환자입니다.
0: 몸을 움직이는 여러 신경계통이 동시에 무너지는 다계통 위축증. 원인은 뇌 속에 쌓이는 단백질, 알파시누클레인입니다. 이 단백질이 신경을 감싸고 있는 수초를 손상시키고 결국 신경세포까지 파괴하면서 신경계의 정상적인 신호 전달을 끊어놓는다. 그 결과 몸이 굳고 느려지는 것은 물론 균형을 담당하는 소뇌가 망가지며 심하게 비틀거린다. 또한 자율신경이 무너지면서 몸이 알아서 조절하던 혈압과 대소변 기능까지 흔들린다. 파킨슨 병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더 가혹한 병.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1: 정상인 사람이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되나?
3: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좀
1: 당황스러웠죠. 좀 자식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요.

0: 전에는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음식도 만들고 화장실도 가고 군대로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그겁니다.
1: 파킨슨병에 가려진 낯선 질환, 파킨슨 증후군. 생소한 이름만큼이나 병을 마주하는 과정도 혼란스럽다.
2: 우리는 파킨슨병 있냐 아니냐 이것만 그거 알지. 뭐 일반 저희들이 뭐 무시해서 그런지 몰라도 파킨슨병 증후군도 같은 거는 전혀 뭐 듣지도 못했고.
3: 파킨슨병은 주위에 참 많아요. 근데 증후군은 그냥 듣기는 들어도 특별히 그게 와닿진 않았어요. 내 주위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엄청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플러스 증후군이라는 게 이렇게 속도가 빨리 막 진행되고 내 겁이 덜컥 나는 거.
1: 그렇다면 파킨슨병과 증후군은 어떻게 다른 걸까? 파킨슨병은 뇌속 흑질 부위에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시작된다. 주로 몸이 떨리거나 행동이 느려지고 몸이 굳는 증상들이 나타난다. 하지만 파킨슨 증후군은 단순히 도파민 세포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담당하는 대뇌피질, 균형을 잡는 소뇌, 그리고 생명 유지와 직결된 뇌관까지 뇌의 여러 영역이 함께 무너진다. 그래서 어느 부위가 손상되느냐에 따라 병의 이름도 나타나는 증상도 저마다 다르다. 증후군의 특이 증상으로는 시선이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는 안구 운동 장애,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과 소변을 제대로 참지 못하는 배뇨장애, 그리고 눈앞에 헛것이 보이는 생생한 환시까지. 몸이 굳는 파킨슨병의 기본 증상에 이런 특이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파킨슨 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
4: 말 그대로 이제 증후군이랑 비슷하다는 의미겠죠. 뭐 파킨슨 병이는 아니고 파킨슨 증상처럼 이제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지. 파킨슨 증후군은 파킨슨 병이랑은 완전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병리 소견이 틀리고, 그다음에 파킨슨 병은 도파민 세포만 선택적으로 줄어드는 건데, 파킨슨 증후군은 도파민 세포 외에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뇌가 망가지는 병입니다.
1: 하지만 발병 초기엔 두 질환을 완벽히 구분할 방법이 없다. 초기 증상은 물론 정밀 검사로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4: 저는 환자를 볼때 절대 처음에 증후군이다, 파킨슨병 얘기 잘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좀 경과를 봐야 좀더 확실할 수 있고, 물론 3년 정도 지나면 되게 뚜렷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상킴 장애가 있고 말이 굉장히 어눌해지고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파킨슨 증후군은 진행이 빠르다는 거죠. 1년, 2년 차이가 굉장히 커서 속도만 봐도 굉장히 좀 다른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1: 그렇다 보니 환자들 입장에선 어느 날 진단명이 뒤바뀌는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곤 한다.
5: 오늘 처음 증후군이라고.
6: 네.
3: 지금까지는 그냥 파킨슨병이라고만 생각하고 뭐 자녀들한테나 지인들한테도 이제 파킨슨병이다 그 정도만 이제 알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처음 이제 진료를 하시면서 선생님이 오늘 와서 이제 그 진료 소견을 듣고요. 진짜 조금 놀랐어요.
1: 최근 3개월 사이 증상이 급속도로
6: 움직이시는 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1: 악화했다는 박인석 씨. 대체 그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3: 한몇달 전보다 증세가 너무 많이 나빠져요. 다리 하나 이렇게 침대에서 내리기도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들어서 제가 이렇게 내려주는데 이 다리가요 그냥 이렇게 쉽게 내릴 수 있는데 엄청 무겁고 이렇게 좀 보면 이게 돌덩어리를 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게 내려야 돼요.
6: 여기까지 오세요.
1: 아내의 도움 없이는
6: 한번
1: 홀로
6: 더요. 손을
1: 거동조차
6: 잡다가
1: 힘든 상태다.
6: 요 앞에서
1: 하지만 가족을 더
6: 여섯,
1: 고통스럽게 하는
6: 엄청
1: 문제는 따로 있다.
6: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 제일 술을 못나게 하고
8: 예.
7: 징그럽게 하는 게
8: 예. 벌레가 어디 있나요? 바닥에요?
3: 몸에.
8: 몸에.
7: 식사람은,
8: 예.
7: 식사람은 벌레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같이 뒤져보는데요.
8: 예.
7: 저는 있다고 그러고,
8: 네.
7: 사람은 없다고 그러고.
8: 네. 실제로 보이는 건 알겠는데,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를 아시나요? 아니면 우리 아버님 생각엔 진짜 있다고 느끼시는 거세요?
3: 손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음영이 지는 부분에 다 지렁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송충이가 있어서 자기가 잡아서 이렇게 이겼더니 진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8: 그러면은 그 낮에는 벌레랑 안 싸우세요?
7: 낮에는 안 나타났어요.
8: 안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제 댁에
3: 네.
8: 돌아오시면,
3: 그러니까 저녁 때좀더 그런 것 같아요.
8: 예.
3: 자기 전에 특별히 더 하고요.
8: 예.
1: 3년 동안 파킨슨병 치료를 받아온 박인석 씨. 현재 헛것이 보이는 환시와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동반됐다. 도파민이 작용하는 뇌부위 신호가 뚜렷이 감소한 흔적. 분명 파킨슨병 소견이다. 그렇다면 진단명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9: 이제 레보도파를 복용을 하시고서는 보행장애라던가 경직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지셨는데, 레보도파 전형약을 드시고 나면 굉장히 심한 환시가 보이기 시작해서 이제 용량을 충분히 쓸 수가 없었고, 그리고 자율신경 검사에서 기립성 저혈압이 현저하게 관찰이 돼서
1: 기립성 저혈압 기준인 20을 훌쩍 넘었다. 자율신경 이상이다.
9: 치매와 파킨슨 증상과 만약에 자율신경 장애까지 같이 이제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루이 소체 치매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었고,
1: 박인석 씨의 진짜 병명은 파킨슨 증후군 중에서도 루이 소체 치매다.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뇌신경세포 안에서 비정상적으로 뭉쳐지는데, 이 덩어리, 즉 루이 소체가 뇌신경을 파괴하는 질환이다. 파킨슨 병과는 원인 물질은 같지만 발병 부위가 다르다. 파킨슨 병은 루이 소체가 뇌의 흑질 부위에 쌓여 주로 운동 증상이 나타나지만, 루이 소체 치매는 사고와 인지를 막는 대뇌피질 전체에 이상 단백질이 퍼지면서 인지 기능 저하와 생생한 환시가 특징적으로 동반된다. 현재로선 약물로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만 파킨슨병과 치료 방향이 달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9: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아시겠지만 레보도파를 이제 파킨슨병 환자분들처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면 환시랑 이런 게 너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형약은 그대로 놔두고요. 딱 아침 점심만. 네. 지금 아직 낮에는 그런 증상이 없으시니까 아침 점심만 아주 아주 소량.
1: 루이 소체 치매는 약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 헛것이 보이는 환시를 잡기 위해 약을 쓰면 몸이 굳는 파킨슨 증상이 심해진다. 반대로 굳은 몸을 풀기 위해 약을 쓰면 또다시 생생한 환시를 부르게 된다. 약의 미세한 조율이 치료를 좌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환시 증상,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9: 우선은 이제 감정을 먼저 받아주고, 그 다음에 굉장히 부드럽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예를 들어 이제 깜깜할 때 어떤 사람이 보였다라고 하면 이제 불을 켜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통해서 좀 안심을 시켜준다던가, 환시를 촉발시키는 어떤 물체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옷걸이가 있다거나 그런 게 계속 사람으로 보인다던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치워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파킨슨 병보다 예후가 나쁜 병으로 알려진 파킨슨 증후군. 하지만 그 앞엔 뜻밖의 갈림길이 있다. 급격하게 악화되는 길이 있는가 하면, 치료로 일상을 되찾은 사람도 있다.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김경아 씨. 최근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
8: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일어나 보실게요.
10: 일어나서
8: 일어나 보실게요. 힘들면 안 하셔도 돼요. 자, 하나, 둘, 셋.
1: 스스로 중심을 잡고 일어날 수가 없다.
8: 아, 그러면 잡고 일어나세요. 예.
10: 일어나.
8: 네. 그다음에 저기 자, 쭉 걸어가 보실게요.
10: 출발. 걸어가 쭉 같이.
8: 네, 저기까지 한번 걸어가 보실게요. 네.
10: 아니, 걸어.
8: 아,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1: 발이 지면에서 잘 떨어지지 않고 보폭도 좁다. 전형적인 파킨슨 증상이다.
10: 그럴 때는 농지를 보충해야 되고.
8: 중심 좀 잘 안 잡히시고 종종 걸음 하시고. 그래서 파킨슨 병 같다

0: 라고 해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도파민 PET 영상에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1: 파킨슨 병은 아니다.
0: 네. 파킨슨 병은 아닌 겁니다.
2: 김경환 씨의 PET CT 검사 결과 도파민 신경세포의 말단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0: 근데 그러니까 뭐 파킨슨 병이 아닌데 누가 봐도 전형적인 파킨슨 증상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고령,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 이제 많은 경우에 우울증 약도 드셔야 되고 또 이제 수면 장애가 있어서 잘 주무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약들이 있는데 그 약들이 고령에서 드시는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유사 파킨슨병은 아닌데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약물 유도성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증후군 중에 하나예요.
2: 그렇다면 어떤 약물이 원인일까? 김경아 씨가 먹는 약은 치매약과 항우울제, 심혈관약까지 모두 8가지. 이중 원인이 된 약물은 바로 항우울제였다.
0: 드시던 약들을 조회를 해봤더니 도파민 수용체에 그 결합해서 우울증 증상을 개선시키는 도파민 수용체 기량제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고령에서 특히 이런 퇴행성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도파민 신경이 좀 취약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약물 유도성 약물 때문에 파킨슨 증상이 생겼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2: 어떻게 약물이 파킨슨 증상을 유발하는 걸까? 약을 복용하면 약성분이 몸에서 흡수돼 일부는 뇌까지 전달된다. 도파민은 정상 분비되지만 약성분이 수용체를 막는다. 그 결과 뇌가 도파민 부족 상태로 반응해 파킨슨 증상이 나타난다. 국내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약 36%가 5개 이상의 약을 복용했다. 이 가운데 약 18%는 10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다약제 사용자였다. 여러 만성질환을 앓는 노년기에는 약의 개수가 늘어나는 일이 흔하다. 그렇다면 파킨슨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 약물들을 조심해야 할까?
0: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의 질환들의 치료를 위해서는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을 해야 되는데요. 뭐 기분, 또 쾌락, 뭐 동기부여, 이런 중독,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을 해야 효과를 보는 질환들입니다. 그런데 이 약제가 어쩔 수 없이 운동 기능에 해당하는 도파민 수용체까지 같이 차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파킨슨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정신과 약물 외에도 소화가 안될때 흔히 찾는 위장약과 소화제, 일부 어지럼증과 편두통에 쓰는 약도 장기간 복용 시 파킨슨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물론 대부분 안전하게 처방되지만 의심 증상이 생겼다면 현재 복용 중인 약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김경아 씨는 의심되는 약을 바꾸고 증상의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다. 중요한 건내 몸의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제때 병원을 찾는 것이다. 77세 이유준 씨. 그저 나이가 들어 몸이 둔해진 거라 여겼는데 딸의 등살에 못 이겨 검사를 받게 됐다.
3: 딸이 있지만도 물론 걱정되겠지. 걸음 걷는 게 이제 뭐 조금 불편하다고 자꾸 옆에서 보고 그러는데 나이가 관계해서 뭐 그렇게 좀 싱싱하게는 못 걷지.
2: 한편 딸은 아버지의 증상이 파킨슨병의 신호라고 의심하고 있다.
4: 좀 의심이 났던 거는 같이 걸어갈 때마다 허리가 약간 굽은 채로 보폭이 총총총 하면서 이렇게 살짝 속보처럼 걸으시면서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몸이 상체가 앞으로 쏠리면서 넘어질 듯 약간 위태로운

0: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혹시 인터넷 찾아봤죠? 그랬더니 뭐 파킨슨병 이런 게 의심이 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게 됐어요.
1: 이유준 씨의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2: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이제 2019년도에도 약간의 뇌에, 이 뇌실에 뇌실이 좀 확장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이 되는데 작년에 찍었던 영상에서는 이렇게 뇌실 확장 소견이 좀 진행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파킨슨 증상이 이 뇌실 확장이 된, 그러니까 정상압 뇌수두증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1: 6년 전과 비교해 뇌실이 뚜렷하게 부풀어 있다. 이 확장된 공간이 그의 파킨슨 증상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병명은 파킨슨 증후군 중에서도 정상압 뇌수두증이다. 우리 뇌에는 외부 충격을 막아주는 뇌척수액이 흐른다. 그런데 이 물이 제때 빠지지 못하고 뇌실에 고일 경우 점점 부풀어 올라 주변 뇌조직을 압박하게 된다. 그 결과 보행장애와 요실금, 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정상압 뇌수두증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2: 오늘 하는 거는 무슨 뭐 치료적인 시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일종의 검사입니다. 검사. 예. 검사를 해서 뇌에 물이 찬 게 우리 아버님의 이 휘청거리시고 이제 평소에 걸으실 때 좀 중심이 안 잡히고 이런 거에 원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마음 편히 받으세요.
1: 겁니다. 원인만 찾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2: 오늘은 좋아지더라도 잠깐 좋아질 거예요.
1: 오늘 진행할 시술은 뇌척수액 대검사.
3: 소독하는 거예요.
1: 시술은 신경외과 이영석 교수가 맡았다.
3: 시험 들어오세요.
1: 뇌척수액을 일시적으로 빼낸 뒤 증상이 호전되는지 보는 네. 것이다. 먼저 뇌와 연결된 허리뼈 사이 요추에 가는 바늘을 넣어 뇌조직을 누르고 있던 뇌척수액을 일정량 빼낸다. 부풀었던 뇌실이 점차 줄어들며 뇌조직을 누르던 압박도 잠시 완화된다. 이후 환자의 걷는 모습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면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요추 사이에 바늘이 삽입됐다.
3: 9.5 정도 됩니다. 압력을 재는 겁니다. 뇌척수액에 압력을 재고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1: 정상 범위의 압력인지 확인한 뒤 뇌실에 고여있던 뇌척수액을 천천히 밖으로 빼낸다.
3: 뇌척수액을 충분히 제거하고 나서 한 30cc에서 한 40cc 정도 제거할 예정입니다.
1: 이유준 씨의 뇌를 압박했을 뇌척수액이다. 이제 배액 검사가 끝났다. 오늘 검사에서 증상이 호전된다면 지속적으로 뇌척수액을 복부로 흘려보내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시술 후 이유준 씨의 걸음걸이는 얼마나 나아졌을까?
2: 아버님 어떠세요? 다리가 조금 아직까지는 이제 완전하게 효과는 안 나는데 그런데 약간 가벼워진 것 같긴 하세요?
4: 가벼워진 것 같아 하기는.
1: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 비틀거리던 증상도 거의 사라졌다. 치료의 가능성을 확인한 순간이다. 굳어가던 다리를 다시 움직이게 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었다.
0: 걸으시고 나서 바로 느낌이 뭔가 가벼워진 느낌이야 라고 바로 말씀하신 거 보니 만약에 수술을 통해서는 더 이전보다는 뭐 걸음걸이랄지 운동하는 활동량이랄지 이런 거에 좀 더 긍정적으로 또 일상생활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0: 파킨슨병 환자는 국내에만 약 13만 명. 치매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질환이다. 하지만 파킨슨 증후군은 그 그늘에 가려 이름조차 낯설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앓고 있는지 그 규모조차 온전히 파악되지 않는다. 우리가 만난 환자들은 저마다 다른 병을 앓고 있었다. 내 병의 이름을 안다는 것. 그것은 환자들에게 두려움을 마주할 첫 용기였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찾는 것이 곧 치료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1: 그 병에 대해서 정확히 분류를 하셔가지고 그 병에 대해서 진행 중인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가능한 합병증, 여러 가지 힘든 증상들에 대한 좋은 약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와셔서 적극 치료 받았으면 좋겠고요.
2: 다계통미축증 같은 경우에 알파시뉴클레인의 항체를 이제 표적으로 하는 그런 임상시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발 과정은 좀 느리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계속해서 의학은 발전한다는 거고요. 이제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의료진과 함께 치료해 나가는 과정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면 담낭에 모였다가 담도를 통해서 내려서 소화를 돕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주 큰 담석이 담즙이 내려오는 길을 박았습니다.
4: 죽었으니까 앞에가 보면
5: 저등 치고 막 숟가락으로 이렇게 벅벅 긁는 듯한 통증이
6: 딱 보더니 왜 이렇게 노란내는 거야?
3: 담석은 이게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석은 담즙을 막는 게 문제입니다.

0: 안보험 들어야 하나?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1: 어? 보장기시?
0: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2: 설마 세 달 안에 암에 걸리겠어?
3: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5: 1577-1704.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에 중입자 치료비도?
8: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 준다고?
7: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8: 1년이면 뭐 금방이네.
3: 지금 암 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5: 1577-1704.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10: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9: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11: 계약일로부터 91일?
9: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12: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13: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5: 1577-1704.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우 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14: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9: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15: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아, 100%가 아니고?
9: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12: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13: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100% 전액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표적 항암 치료비도 1년이나 2년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신개념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5: 1577-1704.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6: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0: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1: 냄비도 되고 또 냄비까지도 먹는 거예요.
0: 사람이 탔어요.
2: 다큐와 만나는 특별한 영화관 EBS 국제다큐영화제와 고향 풍래시가 함께하는 야외 상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매일 밤 9시 일산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 앞에서 만나요. 첫날 상영작 우리 땅을 지키는 노래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든 노래로 환경오염을 고발하는 감동 스토리를 선사합니다. 둘째 날 킨더가텐에서는 유치원에서의 생활을 그대로 따라가며 아이들이 사회성을 배워가는 가장 초기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셋째 날 으라차차 씨름소년단에서는 창원의 한 초등학교 씨름부 아이들의 6개월간 성장 이야기로 여러분의 일상 가까이 찾아갑니다. 도심 속 야외 상영관에서 EIDF와 함께 한여름밤의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이어서 한국 영화 특선이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소리로 그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움직임 하나, 소리에 예민한, 장면 사이사이의 감정까지도 언어로 옮기려고 합니다.
1: 집으로 돌아온 아내의
0: 누군가에겐 중요한, 누군가에겐 유용한 시청관리. 우리는 장면 하나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지금의 우리를 만든 건 계속되는 질문.
2: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지?
1: 무대 밖에서의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지?
3: 엄마.
2: 나는 또 어떤 새로움에 빠지게 될까?
1: 스타트 위드 유. Look what you can do. Google Gemini BTS.

0: 독종 공포증을 내면 말을 들어먹는데 이놈은 정말 독종입니다. 깡다구는 얼마나 센지 국내학생이 중학교 3학년 셋을 박살냈다 아닙니까? 덩치 면한 애들을.
1: 부모는 어쩌다가?
0: 아버지는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였고 엄마도 국가대표 체조 선수였는데 둘 다 교통사고로 즉사했습니다. 그 트럭 운전사가

0: 앞에서 우리나라를 빛내신 분이지. 넌 꿈이 뭐냐? 아빠 같은 태권도 선수? 너 정도 깡이면 금메달도 가능할걸.
1: 난 그냥 만화가 그리고 싶어요.
0: 만화? 그게 왜 그리고 싶은데?
1: 만화를 그리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는 동안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끔찍했던 일들도 생각 안 나요.

뭔 개뼈다구 같은 소리야? 남자는 말이야, 그딴 거 말고 커다란 꿈이 있어야 해. 뭐? 많아? 너도 네 아버지처럼 나라를 빛내고 싶지 않나?

0: 나랑 같이 가야겠다.
1: 제이슨님, 북한과 중동, 중앙아시아를 넘나들며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38건의 납치와 테러에 가담한 다국적 테러리스트로 국정은 불분명하지만 한국계로 알려져 있다. 몇 년 전 블라디보스톡에서 우리 요원 준과도 붙은 적이 있었지. 비록 놈을 놓치긴 했지만 놈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바로 이놈이 어제 일어난 한샘은행 폭탄 테러의 배후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상자만 27명.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놈의 지시를 받고 폭탄을 터뜨린 놈의 동생을 잡는 데 성공했다는 것. 바로 우리의 에이스 준의 단독 임무였다. 준. 제이슨은 반드시 제거한다. 아무 죄 없이 죽어간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네!

0: 고든아이, 즉시 복귀하라.
1: 저러다 죽는 거 아닙니까?
2: 죽여서라도 불게 해야지. 저놈들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수십 명 죽었어. 천호명 제이슨의 배가 지금 부산에 있는데 곧 뜬다는 정보야. 우리 영해를 넘어가기 전에 제거해야 해.
3: 철아! 그새 많이 컸구나. 근데 네가 여기 웬 일이야?
2: 이것도 훈련의 일부야. 잘 봐두라, 철아.
4: 네.
2: 너의 뒤를 이을 방편이지. 자기 방편, 에이스.
4: 선배님은 저희 우상이십니다!
1: 우상은 무슨... 너나 나나 여기 끌려온 신세일 뿐이야.
4: 끌려온 게 아니라 선택받은 겁니다!
2: 그렇지!
5: 호흡이 모였습니다!
2: 침투 준비해. 오늘 밤 몸을 제거한다.

0: 낙하 지점 도착 3분 전입니다. 이거 너무 위험한데요. 아무래도 작전 변경을 요청해야 하지 않을까요?
1: 그런다고 그만두게 할 것 같아? 작전은 그대로 진행한다. 혹시 임무 중에 죽게 되면 영정 사진은 이걸로 해.
0: 아니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1: 분명히 알 수 없는 거니까.

0: 거가 너에게 큰 빚을 졌다. 우린 너의 희생을 잊지 않을 거다. 일동, 경례.
1: 당신을 정말 존경했습니다.
0: 그래. 네가 원하던 그래. 이제 하늘에서 마음껏 그래.

0: 네.
1: 김작가 또 이러기야. 대체 무슨 걸작을 그리길래.
2: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빨리 보내드리고 싶은데 도무지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뒤쪽이.
1: 이번에 진짜 페널티 들어간다. 연재료 삭감이야.
2: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감이라니. 나 그 돈 얼마 받는다고. 제 사정 뻔히 아시잖아요.
1: 아 그럼 우리 사정은? 어? 평점도 안 나와. 조회수도 안 나와. 마감도 못 맞춰. 내가 지금까지 카바쳐서 여기까지 온 거 알아 몰라.
2: 잘 알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제발 마감이라도 지키자. 어?
2: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12시까지 꼭 보내겠습니다.
3: 야 이거 파상아. 나 이런 거 제때제때 내라고 했지.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냐?
2: 미안 내가 마감이라 깜빡했네.
3: 너 뭐 돈을 벌어서 내라고 했냐? 그냥 내가 힘들게 벌어온 돈 그냥 가서 내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것도 못하냐 너는? 아 이거 진짜 미겨 죽겠어 진짜.
2: 야, 자기 너무 화내니까 여기 스트레스. 와 보리 나 앉아봐. 앉아봐 여기 풀어야 돼. 쓰러져. 자 일하다 쓰러져. 어우 놀던 내가. 잘 쳤네?
3: 아 아빠! 아 됐어.
2: 어.
3: 야 나 늦었어 오지마.
2: 내가 이거 오늘 꼭 낼게.
3: 꼭 내. 가영이 밥 잘 챙겨 먹여서 학교 보내.
2: 걱정 마. 저기 뭐 잊은 거 없어? 가영이가 요즘 영 입맛이 없나 봐. 뭐 휴지랑 세제도 사야 되고. 이걸로 못 사지.
3: 작업은 잘 돼가고 있어?
2: 뭐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잘 될 거니까.
3: 그래.
2: 수고해.
3: 나만 수고하지.
2: 가영아! 잘 때 이거 끼고 자면 안 좋다고 했잖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나 지각한다.
4: 아.
2: 일어나.
4: 아.
2: 일어나. 일어나.

0: 너또 밤에 잠안 자고 랩가사 쓴 거야? 밤에 잠안 자면 키안 큰다고 했잖아.
1: 아빠도 잠안 자고 만화 그리잖아.
0: 아빠는 돈 벌잖아, 돈.
1: 잘 벌지를 못하면서. 엄마한테 매번 나잖아.
0: 아, 이 여자는 도대체 얘한테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 거야? 가영아, 아빠 안 죽었다. 너 그거 전자피아노 갖고 싶다고 했지? 아빠 한방 터지면 너 제일 좋은 전자피아노 사준다, 아빠가. 웃어?
1: 차라리 내가 쇼미더머니 나가서 우승하는 게 빠를지도 몰라.
0: 뭐라고? 야, 먹고 가!
1: 응, 늦었어.
0: 참 글쓰러. 지 엄마를 똑 닮아가네.

0: 있습니다. 엽기적인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부산의 한 항구에서 두 눈이 훼손된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1: 오늘 새벽 4시경 인근 공사장 인부에 의해 발견된 시신은 신원 미상의 30대 남성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시신의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2: 일명의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 방향을 연쇄 살인 사건으로 있구나.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살인 사건 소식에
3: 신시오 제발.
4: 아, 이 웹툰 안 보는 삽니다.
5: 이번 내 눈을 파버리고 싶다.
6: 역대급 망작. 이거 작가 레알 막장 인생인데. 똥 좀 그만 싸질러라.
7: 그래도 이거보단 낫겠다.
8: 이거 쓰레기예요.
9: 쓰레기한테 사과하세요. 쓰레기는 재활용이라도 되지.
10: 이거 아직도 연재 중이냐?
11: 작가야, 은퇴.
12: 요즘 웹툰 작가 아무나 돼?
13: 그럼 내린 시간도 참 아깝다.
3: 그래도 작가님 팬들도 있으니까 힘내요. 화이팅.
9: 작가 본인이세요? 본인 맞네. 아이디 돌렸으면 댓글 조작하냐?
14: 왜 사냐 진짜.
15: 자장 냄새 오지구요 지구요.
13: 나이 똥구멍으로 쳐먹었네. 자폭해라 쪽팔린 새끼야.
3: 에이 미추적이 스타 조져버려.

0: 피하고 다니지 말랬잖아.
1: 깜빡했어. 필 봐봐.
0: 그때도 그랬잖아. 사고 난다니까. 여기 압수야.
1: 아빠 또 담배 폈지.
0: 안 폈거든?
1: 응,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0: 저.
2: 아빠 오늘 힘든 하루였어. 만화 올린 날이잖아. 그냥 퉁치자. 엄마한텐. 야, 같이 가자.
1: 어, 왜 이래?
2: 뭐 왜 이래?
0: 어이씨, 야. 에, 아슬아, 야! 같이 가!
3: 저기 혹시, 아빠가 만화 올린 거 봤어?
1: 응.
0: 봤어? 아, 뭐하러 왔어? 꼬박꼬박 안 봐도 되는데.
1: 고생했어, 아빠.
2: 아이, 고생은 무슨. 어땠어?

0: 솔직히.
1: 솔직히.
0: 친구들이랑 같이 봤는데.
1: 그래, 그래.
0: 개 재미없대. 아님 차라리 아빠 얘기를 솔직히 해봐. 쇼미더머니처럼.
1: 응?
0: 그 래퍼들이 자기 얘기하는 게 얼마나 멋있는데.
1: 그거랑 이거랑 같냐?
0: 나는 난 내 얘기를 랩으로 쓸 거야. 아빠도 아빠 얘기를 그려봐. 솔직하게.
1: 내 얘기하면 대한민국 다 뒤집어진다.
2: 다영아!
0: 아빠 나 갈게.
1: 응.
0: 아, 아빠 자꾸 댓글 보지 마. 상처받아. 절대 never 보지 마. 상처 100%. 예. Yeah.
1: 너나 보지 마라. 네, 편집장님.
3: 어, 김 작가, 그 폭소서림사 그 다음회로 연재 끝내줘. 그 나머지 버려.
4: 에? 아, 이러는 게 어딨어요? 좀만 기다리면 반응 쭉쭉 올라온다니까요.
3: 김 작가 덕분에 내가 스타 됐어. 댓글만 2만 개야. 어, 다 욕이야.
4: 아, 안 됩니다, 편집장님. 좀 내리면 안 돼요. 안 돼!
3: 내가 솔직히 김 작가 언젠간 지치겠지. 지치겠지. 그거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4: 살려주세요. 아, 내리면 안 됩니다.
3: 나도 이제 내 감을 못 믿겠어.
4: 좀만 기다려.
5: 안 때려치자.
4: 편집장님! 여보세요? 저, 여보세요? 야! 야! 씨. 안 돼!

0: 야. 아.
1: 아이고, 이거 봐라, 봐라. 이 삽지 봐라, 아이고. 엔진이! 야! 먼지 날리잖아. 아, 뭐 삽질이 장난이냐? 야, 너 군대 안 갔다 왔어? 어?
2: 에이그.
1: 농땡 치면 뒤진다. 어? 아유.
3: 내가 언제 농땡이를 쳤다고. 저 자식만은
1: 새끼를 그냥. 너 잠깐만.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내 욕했지? 뭐 새끼? 야, 이 새끼, 삽, 이 새끼. 야, 마, 삽. 눈 깔아. 눈을 깔아. 뭘 봐.
3: 야, 이 새끼, 새끼, 새끼. 새끼. 노래 한 건데.
1: 알아, 임마. 저기, 미국 노래잖아.
3: 이 새끼, 이 새끼.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어, 그래.
3: 이 새끼, 이 새끼.
4: 초봉 정도 아마 될 거예요.
5: 우리 딸한테 피아노나 못 사주고 있는데 병신아, 병신아, 뭐 하니 너는?
6: 60만 원. 그래서 연재 시작하면서 좀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어머니 집 한 채 사드리고 어머니 빚 갚아드리고 어머니 중형차 한 대 사드리고 사는 전세 집 하나.
5: 몇 년? 0834보다 못한 게 뭐야?
6: 그렇게. 몇 년?
5: 개새끼.
7: 진짜 이건 개새끼.
8: 이런 건 분리수거도 안 돼. 무슨 쓰레기라고
9: 하지. 잠깐 떨어지다.
7: 그러니까 기아팔사에서도 청소년이
9: 쓰레기예요.
7: 오늘 왔는데 데이터 하나가 많이
9: 너무 좋죠. 왜 사냐 진짜.
7: 래퍼들이 자기 얘기하는 게 얼마나 멋있는데. 아빠도 아빠 얘기를 들어봐. 솔직하게.

나는 니들을 가르칠 전설의 악마 교관 천적교수. 너희는 이제 조국을 수호하는 최강의 방패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여기서 낙오하는 자는 다시 시궁창 같은 현실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닥쳐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임무를 완수하는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0: 가져왔군. 진정한 방편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싸워라!
1: 이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했더라?

0: 누구와?
1: 당신만이 피곤했지. 아유, 해장해야지. 깨워도 못 일어나더라. 우리 남편? 아, 피곤하지? 앉을 힘도 없지? 여기 앉아. 아니, 내가 요새 너무 많이 쪼아댔지. 미안해.
2: 불안하게 왜 이래?
1: 나 진짜 자기 언젠가는 해낼 줄 알았다.
2: 해내? 뭘 해내? 맛있다.
1: 아니, 새 아이템 완전 대박이더만. 그런 아이템 왜 이제껏 아껴놨어?
2: 새 웹툰? 그게 뭐야?
1: 자기 아직 술 덜겠구나. 이거 봐봐.
2: 잘 붙였다.
1: 잘 붙였어? 봐봐. 얼른 펜 드디어 해치 치겠어.

0: 이게 왜 여기 올라와 있어?
1: 당신 잠들었길래 내가 정리해서 주지 보내버렸어. 어? 나 잘했지?
0: 이게 미쳤나? 이걸 왜 보내? 이거 보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2: 아, 그럼 왜 그린 건데? 이거 도와주듯 지랄이야 진짜. 야, 댓글 달린 거 봐봐라. 야, 너 이런 거 처음이지?
0: 장난이다.
2: 야, 장난이다.
0: 장난이다.
3: 뭐? 제발 왜 진짜 죽어요? 진짜.
4: 아니, 난생처럼 1등 찍은 웹툰 내려달라니. 아니, 김 작가 미친 거 아니야?
3: 어? 어제 술 마시다가 잘못 올린 거. 알려주지.
4: 그지? 술 먹고 그랬지?
5: 김 작가 예술가 다 알았어. 응? 다음에도 술 빨고 그려. 내가 수은 무한 리필이다. 쭉쭉.
3: 아이, 하자마자. 제발, 제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발.
4: 아이씨,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가서 다음에 작업이나 해. 나 지금 바빠, 지금.
3: 대표님.
4: 아니, 잠깐만 있어봐. 아, 잠깐만. 어. 아, 여보세요? 아, 대표님. 아, 암살리원 주니어. 보셨구나. 아이씨. 예, 예, 예. 아, 제가 김 작가 언젠가 히트 칠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날이 오늘이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6: 가! 빨리 가서 그래!
0: 아이씨, 몰라. 우리 딸 우산 안 가져왔을 텐데. 어? 가요?

0: 야, 우리 집에서 놀다 갈래? 우리 아빠가 VR도 사갔다.
1: 아, 진짜? 아, 어, 근데 우리 아빠는 안 왔나? 비 오면 맨날 오는데.
2: 오늘은 아빠가 안 나왔나 보네.

뭐니 우리 가족에게 뭐니가 왜 이리 뭐니 엄마 나한테 말하지 공부만 잘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뻔한 줄 알지 세상의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해줄 그

0: 부질없겠지. 그래서 나갈 거야. Show me the money. 1등해서 아빠 빚 갚아야 해. 나 오늘 성공해서 집 나 사야 해. Show me the money. 아빠를 위해서 지금 MRC를 잡았네. Show me the money.
1: 이렇게 뒤지나 저렇게 뒤지나. 저 자식도 건사 못하면서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 아름다운 자태를 이제 온 세상이 내 이름을 알게 될 거다.

0: 죽여.
1: 죽여버려!
2: 저 괴물 새끼.

0: 짱인데?
1: 뭐야 이게?
2: 와?
3: 아, 수고하십니다.
4: 테러 위협이 있었습니다.
5: 테러 위협이요?
4: 내일 오전 9시 청와대 홈페이지에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댓글이 달렸고 IP 추적 결과 범인 여기서 1시간 전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컴퓨터 어디 있습니까? 네 아이디가 존잘보스 18이냐?
1: 네. 근데 아저씨 진짜 국정원 요원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6: 구라치지 마요. 아저씨 아니잖아요. 만화에서 보고 국정원 개멋있던데. 뭐야?
7: 야,
1: 선덕규? 악마교관이랑 이름 똑같네.
6: 진짜네? 방편 악마교관 선덕규.
4: 니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국가 1급 기밀을?
1: 요즘 방패연 모르는 애들이 어딨어요. 요새 방패연이 얼마나 탄데.
4: 뭐?
1: 봐봐요.
4: 어? 뭐야?
5: 아니.
4: 이마 대체 어떤 놈이 그런 거야?
8: 방패연 프로젝트? 인간 병기로 키워진 아이들? 고원에서 애들을 데려다가 암살자로 만들었다고. 이게 실미도야 뭐야?
9: 내가 지금 VIP 호출 받고 오는 길이야. 회청국장, 해명을 좀 해봐요.
4: 아주 오래전에 폐기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다 팩트 아닙니다.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조작이 심하고 날조도 많습니다. 특히 제 얘기는...
8: 왜? 찔려? 언론이 냄새 맡으면 어쩔 거야? 또 무슨 얘기를 그렸을지 어떻게 아냐고?
10: 이것들 봐라. 당신들, 진짜 방편 몰라? 그거 모르고 여기까지 올라온 인간 어디 있다고. 이제 뭐... 다들 그냥 쌩 까는 건가?
4: 이 쥐새끼 대체 누굴까요?
10: 난 알겠는데 그 쥐새끼 만화에 나온 작전들이 모두 투입된 요원 한 놈밖에 없잖아.
4: 준이요? 준은 작전 중에 사망한 요원이
10: 시체 못 찾았잖아! 당신들 그 새끼한테 다 속은 거야.
8: 죽은 척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야 뭐야?
9: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죽음을 위장하고 숨어 있다면 자기 얘기를 까발릴 이유가 없잖아. 자기도 다 노출될 텐데.
10: 이유야 있지. 뭐겠어? 돈 때문이지. 지난주에 우리 쪽 요원이 또 살해당했지. 눈알도 파이고.
4: 지금 수사팀을 꾸려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왜?
10: 그 요원도 준처럼 방패연이었잖아. 그 전에 살해당한 요원들도.
4: 네, 그건 그렇습니다만.
10: 이 시점에 방패연을 웹툰으로 까발렸다. 얘 너무 기막힌 타이밍 아니냐?
8: 우리 요원들이 살해당한 게 이 웹툰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10: 돈만 되면 뭐든지 팔아먹는 세상이야. 이걸 그렇게 준이라면 준은 지 동료들을 팔아먹은 거라고. 방피언이었던 놈들 중에 그 놈이랑 친했던 놈 있지.
4: 프로젝트가 폐기되면서 철요원은 다른 팀에 재배치시켰습니다. 마지막 남은 방피언입니다.
10: 그놈 잡는 데 쓸모가 있겠네. 당장 소환해.
11: 야, 저 봐 맞지?
7: 개잘생겼어.
12: 안녕하세요.
7: 화이팅.
13: 잘하겠네 진짜.
11: 나 지금 있는 거 아니야? 아, 나 이렇게 잘생겼어.
14: 아, 국장님. 아, 여기 샷이 없다니까요. 아, 러시아에서 기적되어 봤던 놈 여기 왜 나타납니까, 여기를? 에? 아우, 냄새. 아, 일주일째 씻지도 못하고 이게 뭡니까? 아, 에이스를 지금 이게 거지로 쓰는 게 어딨어요, 지금?
15: 뭔 개벽다 같은 소리야? 누가 너 보고 에이스래? 당장 복귀해.
14: 복귀요?

0: 지금 샤샤가 나타난 겁니까? 저 어디 있다니까 그 새끼.
1: 진짜 예스가 나타났다. 중지 살아있는 것 같다.
2: 예? 어.
0: 마음만 봤대. 그 착한 마음 절대 잊지 마.

0: 아, 깜짝이야. 아, 사람들이 노크를 해야지 경호 없이.
1: 당신이 암살용은 준 담당자요?
0: 예, 그런데 그 무슨 일이시죠?
2: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0: 국정원이요?
2: 이 사람 아는 사람입니까?
0: 아, 글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는데요.
3: 자세히 봐!
1: 그 놈이 그린 거지.
0: 글쎄, 김 작가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헤어스타일이 달라가지고.
2: 자세히 좀 보라고요, 좀.
0: 김 작가가 이렇게 멋진 스타일이 아닌데.
1: 김 작가 사진 없어?
0: 아, 예, 없는데요. 워낙에 그 사생활 노출 꺼려가지고.
1: 사생활 노출 꺼린다. 이놈 준 맞다니까.
0: 저 김 작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니, 내가 자초지종을 좀 알아야.
1: 이 새끼 스파이야.
0: 무슨 파이? 스파이? 김 작가가 무슨 스파이야? 왕따댄설. 야, 누구 생일이냐? 어? 야, 이거 몰래 카메라지? 스파이 왕따댄설.
1: 장난하나, 씨.
0: 인대, 인대!
1: 당신 협조 좀 해줘야겠어.
4: 네, 편집장님.
0: 김 작가. 아우, 정말 고생 많았어. 이번 회 반응도, 아우, 죽여.
5: 근데 좀 당황스럽네요. 매일 그렇게 씹히다가 반응이 좋으니까.
0: 야, 이 빼지, 이 새끼야! 다들 들어가, 모여!
6: 전화 끊어.
0: 끊어. 빨리 끊지, 이 새끼야. 어? 한 번 노는 때 치면 너 진짜 뒤진다. 어? 빨리 파!
7: 한 주먹까지도 안 된 자식이 말이야.
4: 저 새끼를 진짜 바보다 버려?
8: 어, 스탑! 스탑! 스탑!
1: 그 사람 봤습니다.
4: 뭐? 저기서 작업하던데? 준 선배.
1: 저놈 맞아?
4: 예.
1: 그놈이야.
8: 잠깐!
4: 잠깐!
1: 김봉준 씨?
9: 네? 김수혁이라고 하는데 사람 잘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8: 나 맞잖아, 김봉준. 아니, 이렇게 불러야 되나? 암살 연준. 우리랑 같이 좀 가야겠는데. 김봉준 씨.
2: 나 아니라니까.
1: 속지 마. 그 새끼마다 체포해!

0: 가장아, 딴 데 돌려봐! 아이씨. 돌려, 빨리. 미팅, 시팀. 괜히 까불지 말고 조용히 따라붙어. 니들하고는 종자가 다른 놈이니까.
1: 어이구, 아직 강의가 끝이 안 왔네?
2: 우리 도망쳤다, 빨리 와. 집사!
3: 왜 그래?
1: 내가 드린 웹툰. 아이씨, 그거 왜 올려가지고. 내 얘기야. 내가 암살려온 중이라고.
3: 아, 그게 또 뭔 소리야.
2: 니네는 떠야 될지도 몰라. 이름도 바꾸고 성도 바꾸고.
1: 아, 잠깐. 당신 성형하고 싶다고 했지? 이참에 한번 진짜 이쁜 한번 해보자.
3: 야, 이씨. 너 또 낯 쑥 참으셨지, 이 새끼 진짜. 야, 진...

0: 아, 징그러, 너. 헛소리 그만해라. 나 수업해야 된다.
1: 지금 애들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0: 시끄러. 닥쳐.
1: 내가 암살병 중이라니까? 여보. 안 믿냐, 씨. 내가 중이야!

0: 설마 네가 철이냐? 많이 컸구나. 몰라. 잡았다, 이 쥐새끼.
1: 김작가가 스파이라고?
2: 뭐야? 누구세요?
3: 이거 그린 놈, 여기서 일하지?
2: 아, 정말. 아,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왜 자꾸 그러세요? 예? 국정원이면 답니까? 국정원이면?
3: 국정원?
2: 뭐야, 이거. 야, 누가 사무실에 담배 피냐? 사람들 말이야, 에티켓이 없이.
3: 국정원 놈들이 왔다 갔어.
2: 맞아. 어? 아! 우리 웹툰에 나왔던 그 제이슨? 이야, 이 디테일이 살아있네. 어? 코스프레예요?
3: 네가 봐도 그래? 내가 봐도 그래?
2: 뭐?
3: 그 웹툰 그린 놈 찾고 있는데 다들 모르는 것 같더라고.
2: 아니, 저...
3: 네가 알 거라고 하던데?
2: 아, 저 그게... 개인정보란 말씀드리기가 좀...

0: 민간인 하나 잡는데 현막탄의 전기 충격이라니.
1: 선배가 민간인입니까?
2: 나 진짜 선배처럼 되고 싶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요? 에?
0: 얘기 못한 건 미안하다. 어쩔 수 없었어.
2: 난 그동안 진짜 선배님이 죽은 줄. 도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0: 죽는 거 말고 관둘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요즘도 그 일 하냐?
2: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선배님이 사라지고 몇 년 지나서 그 프로젝트가 완전히 폐기됐어요. 제가 마지막 방패 하나입니다.
0: 그거 참 다행이다. 너도 나처럼 끌려온 거였잖아.
2: 선배님 걱정부터 하시죠. 지금 1급 반역 뒤로 체포돼서 오신 겁니다.
0: 오랜만입니다, 대장.
3: 우리를 엿먹은 이유가 뭐야? 그딴 만화는 왜 그리고 이제?
0: 안 하면 믿어줄 겁니까?
3: 대체 왜 떠난 거야? 너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0: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3: 네가 원하는 인생? 그래서 기껏 만화 따위만 그리고 살 거야?
4: 만화가 뭐 어때서요? 그게 내 꿈이라고 수백 번 얘기했잖아요.
3: 저 새끼가. 너 하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고작 만화? 장난해 이 새끼야.
4: 니들 나 충분히 이용해 먹었잖아.
5: 그동안 내 손에 얼마나 많은 피를 묻혔는지 알아?
4: 그만해!
6: 그래, 방패한 프로젝트 까발리는 걸로 얼마 받았어?

0: 그건 제가 그냥 술 먹고 올린 겁니다. 아무런 의도도 없었습니다.
1: 월 수입이 50도인데 가장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구만. 무책임한 새끼. 능력도 안 되면서 애는 왜 싸질렀어? 한심하게 마누라한테 빌붙어가지고 등골이나 파먹고 말이야. 이러니까 뭔 짓이라도 저질러가지고 큰 돈 한번 챙기고 싶었겠지. 아구가 딱딱 들어맞네. 동료들 얼마에 팔아먹었어?
0: 아주 서서를 쓰고 자빠지셨고.
1: 뭐 이 새끼야? 내가 지금 장난할 것 같아! 네 딸내미도 너처럼 고아로 만들어줄까?
2: 개새끼!
3: 죽여! 일단 나가서 얘기하시죠.

0: 독사?
1: 코드네임이 독사예요? 아니면 선배랑 같이 일하는 놈인가? 아니면 뭐 정보원? 혹시 킬러?
2: 마누라다.
1: 마누라다? 거긴 어디예요?
2: 내 아내, 애 엄마. 이렇게 오래 안 받은 적이 없는데 통화 좀 하자.
3: 안 되는 거 아시죠?
2: 여보.
4: 말하지 말고 듣기만 해. 안 그럼 네 와이프 죽는다. 다시 들어가 보니까 어때?
5: 강 오빠! 이 사람 뭐야!
4: 네 와이프 살리고 싶으면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알았어?
2: 알았어.
4: 대답이 마음에 안 들어.
2: 알았어, 듣고 있다니까.
4: 지금 국정원 놈들한테 잡혀있지. 20분 준다. 천국장 데리고 지금 구룡터널로 와.
2: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6: 힘들다고? 그럼 내가 좀 쉽게 만들어줄까?
4: 지금 당장 그 새끼 데리고 나와.
6: 5분 늦을 때마다 보면 손가락 하나씩 없어질 거야.
7: 손가락 다 자르면
6: 꽉 터져면 그 다음 뭘 자르지?
1: 끝났어요? 요원들이 선배님 집으로 갔어요. 형수님도 곧 여기로 올 겁니다.
2: 그래, 내가 배신자다. 내가 스파이라고. 다 자백할 테니까 대장 불러줘.
8: 저 국장님, 준 선배가 스파이 활동을 자백하겠답니다.
9: 뭐?
8: 저 대신에 국장님하고만 대화를 원합니다.
9: 다 털어놔봐. 무슨 일 있었는데?
2: 저도 하나만. 죄송합니다.
8: 불신!
10: 너희 새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8: 네 진짜 목적이 뭐야?
9: 종벌이. 너 진짜 이러면 돌이킬 수 없다. 당장 그만둬!
2: 총 버려.
10: 머리에 구멍 뚫리는 거 보고 싶어. 총 버려. 들어와. 총 버려.
8: 괜찮으십니까?
6: 괜찮아 보이냐? 이 새끼 쏴버려. 일단 한 발 쏴.
2: 야.
6: 한 발만 쏴, 한 발만.
8: 총 버리라고!
6: 아! 저런 비웅신을.

0: 건물 공사해. 이 새끼 뭔 소리 하냐고!
1: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2: 아, 야.
1: 야, 이거 좀 진짜네. 뭔다지, 이거?

0: 너 혹시 일부러 잡힌 거냐? 날 납치하는 게 목적이었어?
1: 아내가 납치됐어요.
0: 이게 무슨 소리야? 누구한테?
1: 몰라요. 대장 내려오면 아내를 죽인대요.
0: 그래서 날 넘기려고? 너도 나다 넘기면 다 죽어. 네가 잘 알잖아.
1: 핸드폰 내놔요. 빛이 지적당하니까.
0: 없어. 놓고 왔어.
2: 놓고 왔다니까. 없다니까.
0: 빨리 이 새끼가 놓고 왔다니까. 어딜 만지고 그래, 이씨. 쓰러받는 새끼가, 이씨. 어디냐, 똑바로 해.
3: 타겟은 우리가 키운 최정의 암살 요원이다. 각오들해. 놈은 온몸이 무기인 살인병기니까. 전 요원들에게 사살 허가한다.
4: 찾았습니다. 이런 사거리에서 북동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3: 위치 전송해. A팀, B팀 전송용으로 따라붙어.

야! 와! 와!

0: 이제 곧 고령터널 들어간다.
1: 꼬리를 왜 이렇게 많이 달고 다녀? 터널 안에서 다 잘라내.
0: 아내는 괜찮은 거지?
1: 걱정도 해. 그럼 서둘러야지. 응?
2: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3: 남은 팀 전부 따라 들어가!
4: 당신 얘기는 지겹게 들었다.
2: 전설이었지.
4: 전설 실력 좀 볼까? 어느 정도야? 기대 이한데?
5: 은퇴한지 15년 넘었다.
4: 그럼 찌들어져 있지. 왜 나와서 치는 건데?
6: 야, 임마, 너 이러면 큰일 나.
7: 뭐 임마! 피해 아저씨가!
6: 죄송합니다, 아저씨. 빨리 가세요.
2: 차 좀 빌립시다.
6: 아저씨,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7: 아, 쏘

0: 제거했습니다.
1: 짐작 가는 놈 없어?
2: 대장을 원하는 걸로 봐선 대장한테 원한이 있는 놈이겠죠.
1: 뭔 소리야? 네 마누라 먼저 납치했으니까 너한테 원한이 더 많겠지.
2: 대장 와이프를 먼저 납치했을 수도 있잖아요.
1: 나 와이프 없다.
2: 갔다 온 거야? 설마 아직까지. 그러니까 당신이 결혼을 못해서 와이프가 없으니까 지금 내 와이프를 납치.

0: 결혼을 못해? 난 국가와 결혼했다고.
1: 국가 문제야.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0: 이게 왜 나 때문이야? 네가 말하는 김일의 루스에서 이 사단이 난 거잖아.
2: 아 맞다.
0: 아 왜 그래?
2: 오늘 만화 업데이트하는 날인데?
3: 응?
2: 제이슨 동생이랑 대작 나오는데 이번에.
3: 야 그거 나 나오면 안 되는데 큰일 나. 야, 큰일 나 그거.
4: 아씨 어제 레이저 맞았는데 씨. 아 어려. 아. 어. 김 작가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내가 김 작가 집 주소 넘겼어.
2: 그놈들 인상착의는 어땠어요? 기억나는 거 말해봐요.
4: 어, 저 김 작가 작품에 나오는 그 제이슨이랑 똑같이 생겼던데.
2: 제이슨?
3: 그 사이코 새끼?
4: 어, 그 상처랑 화상이랑 살벌하던데. 김 작가 정말 미안해. 아, 그놈들이 눈깔을 파버린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내가 어쩔 수가 없이.
2: 뭐 편집장님 잘못 아니죠?
4: 그래도 김 작가, 아니 그놈들이나 국정원 놈들이나 이번 화 연재본 파일을 그렇게 찾더라고. 어? 그래서 내가 그런 건 없다, 절대 없다, 내 두 눈을 파도 못 준다 딱 그린 내가 당당하게 딱 지켰어.
2: 아이고
5: 정말 잘하셨네.
6: 정말 잘했어요.
5: 아 회장님
6: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식사 한번 하시죠.
5: 아이고 다음에 그 대장이 제이슨 동생 고문하는 장면 나오거든요.
6: 네, 그거 까발려지면 저 큰일 나거든요. 아이 감사합니다.
4: 김 작가가 얼마나 고생해서 만든 작품인데, 어? 당연히 세상 밖으로 나와야지. 그래서 내가 지금 방금 업데이트했어.
3: 예?
5: 뭐라고요?
3: 어디다?
4: 김 작가 드디어 빛 봤는데, 어? 얼마나 고생해서 얻은 기회인데.
0: 야 이스도마, 끌어올리면 어떡해. 야 당장 내려 새끼야.
4: 여보세요, 너 뭐야? 너 뭔데 이 새끼야? 네가 올려라 말아 지랄이야 이 새끼야.
0: 이 또라이 같은 새끼야, 당장 내리라고. 이 병신 같은 새끼야, 그걸 왜 올려?
4: 뭐 병신아, 너 이 새끼 너 거기 딱 있어. 나 특공대 나왔어 새끼야. 이 경첩으로 허리를 그냥 접었다 폈다 했을 겁니다.
0: 식사는 무슨 식사, 혼자 접어 혼자 새끼야.
3: 정신이야.
2: 떠서 지금.
3: 어?
2: 어디?
3: 야 왜 나 나오냐? 나 나오나 봐봐. 아
7: Simon, my friend.

0: 그게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1: 네가 준 와이프 아니야?
0: 아니에요. 제 남편 이름은 준이 아니라 수혁입니다. 김수혁. 진짜 돈도 못 벌고 그냥 찌질찌질한 웹툰 작가예요.
1: 잘못 본건 너야. 넌 완전 남편 잘못 고른 거야.
2: 전부 머리에 총을 맞고 즉사했습니다. 모두 경투니 입고 치명상을 입은 상태.
3: 뭔 소리야!
2: 국장님의 납치가 목적이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일종의 처형인 것 같습니다.
3: 이 양자란 새끼!
4: 사장님, 제이슨이 기억하십니까?
5: 그 미친 테러리스트?
4: 제이슨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정보를 준 편집장을 찾아가 폭행했습니다.
5: 뭐?
4: 그리고 방금 올라온 겁니다.
6: 이제야 착착 퍼즐이 들어맞는구만. 그동안 우리 요원들 눈 파서 죽인 놈 제이슨이야. 주는 제이슨에게 우리 요원들 정보를 넘긴 거고.
4: 설마요?
6: 아직도 모르겠어! 놈은 의도적으로 만화를 그린 거야. 우리 내부로 잠입하려고. 우리가 너무 잡은 게 아니라. 놈이 스스로 잡힌 거라고. 핸드폰 추적 어떻게 됐어?
4: 꺼져 있습니다.
6: 새끼 거 말고 천국 됐어!
4: 짜인 거는 미치 추적이 안 되는 폰이라서요.
6: 이씨. 애는 어떻게 됐어?
4: 지금 도착했습니다.
6: 당장 청국장 연결해.
7: 국가는 널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용서와 희망의 길은 아직 열려있다.
8: 아유, 그게 무슨 개같은 소리예요.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9: 뭔 소리야 이거.
10: 뭐야. 내 건 꺼놨는데.
9: 아이고, 이거 엔진 소리 아니야?
10: 에이, 차가 낡아서 그런지 그냥 덜덜거리는구나. 아유.

0: 아, 그 진짜 이 개새들 진짜.
1: 아퍼 잡지 마.
2: 아빠 어디야?
0: 가영아 괜찮아?
2: 아빠 나 무서워. 나 어떡해?
0: 가영아 좀만 기다려. 아빠 데려갈게.
3: 딸 살리고 싶은 당장 청국장 데리고 와. 동료 팔아먹는 배신자 새끼도 지 새끼 중하겠지.
0: 내 딸 털끝 하나라도 건들면 난 진짜 죽는다.
3: 그래.
0: 그럼. 뭔 짓이야? 뭔 짓이야?
3: 난 이 나라를 위해서 뭐든 할 수 있어. 내 부하들 죽인 새끼 딸년 목숨 내가 그딴 거 상관을 할 건데!
0: 아니야. 난 아무도 안 죽였어.
3: 이 스파이 새끼 연기하는 거 봐. 당장 청국장 보내. 안 그럼 네 딸 죽어!
0: 제발 그만해! 그만해!
3: 롤리야! 지금 당장 청국장 데리고 와. 네 딸 살리고 싶으면.
4: 네 남편이 오고 있다.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오다니. 라 이즈 그레이.
2: 여보! 여보 오지마! 오지마! 가! 가! 가! 가! 가!

0: 와이프 치지 마.
1: 방금 그 유턴 뭐야? 네 와이프 지금 당장 죽여줄까?
0: 안 돼! 국정 놈들 딸아이 납치했어. 그래서 차돌린 거야.
1: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2: 야, 김석 그 새끼들. 잠깐만 꺼져봐.
0: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딸아이만 지금 다 왔다. 제발 내 와이프를 치지 마.
1: 내가 지금 널 어떻게 믿냐고!
0: 난 국가에 쫓긴 반역자 신세다. 살인 누명까지 썼는데 다 네 작품 아닌가?
3: 너무 늦지 마. 네 와이프 죽어.
0: 부산 우리 미나 고생 많았는데.
4: 산의 새끼가 눈물까지는 피도 눈물도 없던 놈이. 너 진짜 많이 변했구나.
5: 그렇게 걱정이 되냐?
0: 어떻게 걱정이 안 됩니까? 제 와이프는요 천상 여자입니다. 진짜 여린 여자라고요.
6: 옛날 내가 진짜 네 같은 개새끼를 남편이라고 내가 미친년이다. 이 죽일 이 썩은 개새끼. 너 나가기만 해봐. 어? 넌 나한테 죽었어.

0: 가만히 있어.
1: 아니 뭐야? 어? 아니.
2: 가만히 있어.
1: 아, 저희는 누굽니까?
3: 그 스파이 새끼 딸.
4: 예?
3: 저 차장님, 그래도 어린애를 납치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5: 뭐? 준 그놈은 우리 요원들을 죽였다. 근데 지금 그딴 말이 나와!
3: 전 솔직히 준 선배가 그랬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5: 준! 그놈의 준! 전국장도 그렇고 이 새끼들 진짜! 같은 방패연이라고 싸우는 거야! 너 핸드폰 숨긴 거 아니야? 다시 뒤져봐.
4: 하지마! 하지마 이거 성추!

0: 나 가만히 있어.
1: 하지 마. 내가 할게. 일로 와.
2: 왜 저래?
3: 하지 말라고.
1: 다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내가 대변이 마렵다는데요. 어떡하죠?
4: 더럽게 귀찮게 하네 진짜.
2: 왜 이렇게 하마?
3: 저 아빠한테 데려다 주는 거죠?
1: 걱정하지 마. 아빠 곧 만날 거야.

0: 아, 왜 그래 갑자기? 너 빠르잖아.
1: 딸이 근처였어.
0: 너만 매냐? 나도 매지 않는 거지. 아! 아!
2: 야, 이거 자, 땡겨봐, 땡겨봐. 야, 이거, 야, 이거! 아, 땡겨!
1: 가영아, 아빠 간다.
3: 네, 지금 이동합니다.
4: 처리 관련 자료 다 넘기고 당장 위치 추적해!
1: 가영아!
5: 아빠!
1: 가영아, 괜찮아? 늦게 와서 미안해. 가자.
4: 거기서!
0: 야, 인마! 야, 이거부터 풀어줘.
2: 빨리 풀어달라니까!
1: 손 들고 부를 거라요.
2: 야, 인마! 야, 야!
1: 딸 부르는 앞에 쏘기 싫으니까.
5: 아저씨, 왜 그래요? 아빠.
1: 내 딸을 보내줘라. 쳐라.
5: 철이 삼촌? 아빠가 말한 그 철이 삼촌?
6: 너 날 알아?
5: 아빠가 술 먹으면 가끔 아저씨 얘기했어요. 아빠는 고아라 가족이 없는데 딱 한 명 친동생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근데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다. 아니 친동생 같은 사이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6: 넌 알아서 잘 모르겠지만 네 아빠 스파이야.
5: 공사장에서 맨날 노가다는 스파이 본 적 있어요?
1: 너 아빠 노가다는 어떻게 알았어?
5: 왜 몰라? 엄마도 다 아는데.
1: 아이씨, 엄마 다 알아?
5: 응.
4: 손 들어!
5: 아니 우리 아빠가요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요? 세수도 안 하고 밤새 웹툰 그리면 뭐해요? 맨날 욕만 먹고 엄마한테도 돈못 받다고 무시당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맨날 혼나서 외갓집도 못 간단 말이에요.
1: 가영아 그만해라.
5: 그리고 우리 아빠는요?
1: 가영아
5: 저번에 엄마가 술 먹다가 아빠한테 나가 죽으랬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는요?
1: 그만하라고 했잖아. 그만하라고 했잖아.
4: 왜 술 질러야 돼?
5: 어떻게 동생이라면서 형한테 이럴 수 있어요? 불쌍하지도 않아요?
6: 아, 그럼 국장님은 도대체 왜 납치한 거예요?
0: 어떤 새끼가 준 와이프를 납치해서 날 데려가고 협박한 거야?
1: 하여튼 옛날부터 눈치는 더럽게 없어. 아, 얘 앞에서 할 얘기 안 할 얘기가 따로 있지.
5: 엄마가? 누구한테?
1: 걱정 마. 아빠가 엄마 빨리 구해올게.
6: 그래, 이 삼촌도 같이 갈 거야. 이 삼촌이랑 아빠랑 둘 다 전설의 방패연이라고.
2: 잠깐! 한 명 추가다. 내가 오리지널 방패연이야. 야, 이거 좀 풀고 얘기하자.
6: 들어오시죠. 선배님이 계시던 곳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7: 원래는 내가 있던 곳이야. 여긴 대대로 방패연 에이스한테만 제공되는 곳이었습니까?
6: 아, 선배님 여기 좀 보시겠어요?

0: 그대로 다 있네.
1: 이거 아빠지.
2: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했습니다. 진심으로.
1: 철이 삼촌, 아빠 덕후다.
3: 아이고, 남자 새끼들이 징그럽게. 냉장고 또 왜 이렇게 커? 야, 뭐 시원하게 마실 만한 거 사이다 놨죠? 이 새끼 엄청나게 짱박았네.
2: 혹시 몰라서요?
0: 자, 옛날 기분 좀 내볼까?

0: 제가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1: 최 차장, 저 인간이 네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것 같아?
2: 이철아, 미리 미안하다.
0: 뭐가 미안해?
3: 왜 때려요?
4: 아빠 왜 때려?
3: 왜 때려, 새끼야?
2: 맞아야지. 너 혼자 나 잡으려다 놓친 척하려나. 미안하다.
0: 뭐 있어, 진짜.
2: 아빠랑 아저씨가 엄마 금방 구해올 테니까 외할머니 집에 가 있어.
4: 싫어. 나도 같이 갈 거야. 나도 엄마한테 갈래.
1: 아빠 말 들어. 지금 애들이 뛸 때가 아니야.
4: 아니 또 그 아저씨들한테 잡히면 어떡해? 나 진짜 무섭단 말이야. 나도 같이 가.
2: 그럼 너 아빠가 시키는 대로 꼭 해야 돼.
4: 응. 근데 아빠, 웹툰에 나온 게 진짜 다 아빠 얘기였던 거야.
2: 왜? 아빠가 무섭니?
4: 아니, 웹툰 주인공이 아빠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빠 많이 힘들었지.
3: 그래도 니네 아빠 거기서 1등이었어. 총도 엄청 잘 쏴. 백발백중 명사수야.
4: 응. 아저씨가 어떻게 알아요?
3: 나도 그 만화에 나오거든.
4: 진짜요? 누구를 나왔는데요?
2: 그 교관.
3: 그 가리키는 그 선생님.
4: 그럼 이 아저씨가 그 악마 교관.
3: 아, 왜 때려?
4: 우리 아빠한테 왜 그랬어?
3: 눈빛 봐라. 지혜비랑 똑같구만, 똑같아. 진짜.
1: 에휴, 참 자식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냐.
4: 근데 배낭은 어디 있어요? 트렁크에 넣었나?
5: 뒤에 없어? 그 배낭 대장이 메고 온 거 아니에요? 거기 무기 다 들어있는데.
1: 배낭을 내가? 방패는 짬밥 있지. 그건 네가 메야지.
5: 아, 나도 짬밥 있지.
2: 그럼 무기 없네.
5: 어떻게 사고 그럼?
6: 이 새끼 뭐야? 전쟁이라도 버리려고 했던 거야?
7: 그래서 준한테 자수하라고 설득하러 간 거다. 그러다 잡혀서 여기까지 온 거고.
8: 네. 혼자서 모든 거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5: 이 새끼야.

0: 단독 행동은 절대 용서 안 된다. 너 물론 챙겼다독! 풀어줘.
1: 최장님, 이 자식도 멋대로 행동하면 어떡합니까?
0: 니들 중에 준이랑 1대1로 붙을 자신 있는 놈 있어? 한심한 새끼들. 반드시 놈을 잡아라. 죽여서라도. 아님 네가 죽는다.

0: 너 지금 어디야? 니네 아빠 어딨다?
1: 잠깐만. 그래 강아. 철이 삼촌이야. 아빠는?
2: 아빠가 여기로 전화 안 했어요.
0: 뭐해? 빨리 위치 추적해!
3: 다시 왔네? 도망친 거 아니었어?
4: 제이슨, 저 쌀구 새끼.
1: 그 새끼 맞아요. 제이슨 동생을 대장이 직접 공분하다가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렸잖아요.
5: 야, 그딴 얘기를 왜 시금하는 건데? 넌 조롱놈 파버렸잖아. 저는 동생 남창부터 넣고. 당신이 시키니까 한 거지! 상명하부!
3: 많아 보니까 내 동생이 아주 고통스럽게 죽었더라. 내가 그동안 엉뚱한 놈들을 죽인 거였어. 다 니들 둘이 한 건데.
5: 아, 우리 요원들을 그렇게 죽인 게 너였구나.
3: 뭐,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까지 고문하고 죽였지. 눈도 다 파버리고. 너도 이제 그렇게 될 거야.
1: 어쨌든 내 약속대로 데리고 왔다. 내 와이프 어딨어?
6: 아, 아파요. 아, 진짜. 개취해, 진짜.
0: 미나!

0: 내 와이프 왜 저래? 내 와이프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씨!
1: 전현이 지 혼자 처마신 거다. 내 비싼 술을.
0: 저 알코올 중독자들은 욕하지 마, 이 새끼야! 괜찮아? 괜찮아? 아, 정신 좀 차려봐. 그래서 내가 술 좀 끊으라고 했잖아.
2: 에이, 야, 이 새끼야. 네가 사람 새끼냐? 어? 야, 네가 널 도망을 가? 도망을 가? 어?
0: 그래서 다시 왔잖아. 아까 사정이 있었다고.
2: 너 그 웹툰 주인공 너 아니지? 그거 다 지어낸 거지? 그거 지어낸 거지?
0: 미안해.
2: 야, 너 수혁이다. 너 김수혁이다.
0: 김봉준! 김수혁이 아니라 김봉준. 그래서 암살 연준.
2: 김봉준 같은 소리하고 있네, 개새끼야.
0: 미안해, 거짓말해서.
2: 미안하면 다냐? 너 이거 당장 이혼이야.
0: 그거 다 옛날 일이야. 널 만난 후로 나 달라졌다고.
3: You are liar, 김봉준. 그러다면 네 과거가 달라지냐? 어?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지. 응?
4: 뭐? 대가?

대가는 네가 치러야지, 이 살인마 새끼야! 니들이 죽인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 요원들은! 뭐야! 뭐야!

0: 좋다. 시켜주기만 안 되지.
1: 아, 어, 땡큐.
2: 아. 죽여달라고 애원할 때까지 절대 안 죽일 거야.
3: 어쨌든 난 약속 지켰다. 이제 내 와이프 풀어주고 대신 날 잡아가.
2: 네가 해줄 일이 하나 더 있어.
3: 야,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안 풀어! 야!
2: 저놈이 내 동생한테 한 거 똑같이 해.
3: 그럼 넌 무사할 것 같냐? 우린 아직 널 쫓고 있어!
4: 넌 고문받다가 죽는 거야. 네가 키운 놈한테.
5: 왜? 못하겠어?
4: 그럼 내가 좀 도와줄까?
3: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할게. 대장, 날 원망하지 마요. 준아, 너 설마 진짜 하는 거랑 아니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어?
6: 새끼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영상 확대. 놈이 청국장을 고문하고 있습니다. 저런 저주는 새끼. 내가 뭐랬어? 저 새끼랑 제이슨이랑 한편하니까.
3: 아니,
6: 서둘러. 저 성경으로 간다. 이야! 아!
0: 내 동생도 이렇게 죽어갔겠지.
6: 계속해!
5: 다가. 이거 뭔가 서로 심각한 어해가 생길 것 같은데, 그림은 덧대끼가 너무 과장되게 그린 거야.
6: 과장되게 그리진 않았어.
5: 이 배은망덕한 새끼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랬다가 있어. 내가 또 어떻게 키워놨는데.
6: 개새끼야.
3: 괜찮아요? 괜찮냐고.
6: 아, 시대가!
3: 야.
2: 니들도 불맛 좀 봐야지. 이 와이프부터 태워버릴까?

0: 야, 부장님 좀 풀어봐.
1: 아, 이게 괜찮은 걸.
0: 야, 뭐 하고 있어, 새끼야, 빨리.
2: 아, 세다, 이거.
0: 야, 물 뜯어. 야, 물 뜯어. 야, 그렇지, 빨리.
3: 너 거기 숨은 거 다 보여. 빨리 나와!
4: 요원들을 죽인 건 내가 아니야. 다 저놈이 조작한 거야.

0: 저것도 만화가라고 아주 구라가 장난이 아니시네. 너 제이슨이랑 한패잖아. 얘가 시킨 대로 청국장 납치한 거잖아.
1: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내 와이프를 납치했다고.
2: 어, 내 남편 말이 맞아요. 이놈, 이놈의 새끼가 저 납치했어요.
0: 우리가 호구로 보이세요?
3: 네가 청국장 고우라고 다 봤다고.
1: 아, 제가 시킨 거라니까.
4: 내가 뭘?
1: 네가 원래 좋아한 거잖아. 네가 하고 싶다 했잖아.
4: 네가 시킨 거잖아.
1: 어? 야! 속지만 있어.
5: 저놈이 준을 죽이려는 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둘이 양편하면 왜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3: 이때까지 결국 안 죽었잖아!
5: 그새 잊은 거야? 저 새끼! 지금도 깜짝깜짝 위장했어!
1: 아, 진짜 돌아버리네, 진짜! 내가 안 죽인다, 몇 번 얘기하냐, 진짜! 아, 협당을 죽겠네, 진짜, 씨!
3: 저 새끼 잡아!
5: 오지 마.
1: 놀라니까? 아, 좀 들어가, 좀! 오지 말랬지, 내가, 씨.
0: 그래. 네가 순순히 잡힐 리가 없지. 저 새끼들 그냥 쏴버려.
2: 안 돼요! 하지 마요! 쏘지 마요!
1: 손질이야, 새끼들아!
5: 제가 잘 설득해보겠습니다.
3: 시간만 좀! 아!
0: 새끼가 미쳤나? 어디서 감히, 씨. 아,
3: 뭐해, 새끼들아! 쏘라니까!
2: 하지 마요!
1: 안 돼! 쏘, 뭘 쏴, 이 새끼야! 안 돼! 쏘지 마! 준선배는 누명을 쓴 거야.
0: 아주 눈물이 난다. 눈물이. 목표물 변경한다. 목표물은 준이다. 이제 준은 사라진다. 우리의 어두운 과거와 함께.
2: 우리 아빠 쏘지 마요!
1: 가요!
2: 우리 아빠 쏘지 마요! 쏘지 말라고요!
6: 쏘지 마세요!
0: 여자랑 아이가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저 반역자 새끼만 쏘면 될 거 아니야? 어서 당기라고!

0: 저 새끼가 기어이.
1: 이게 왜? 저!
2: 형은 가족이 있잖아. 근데 난 가족이 없어. 애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0: 난 나가리야.
1: 나가리 무슨 이 정도 안 주고 쳐! 쳐! 야! 야 빨리 야 새끼야 야! 야 빨리 일어나! 야! 야 정신을 야! 깨워! 아! 정신을!
0: 저 등신 새끼가 뭐라는 거야! 빨리 쏴! 야, 이 새끼들아, 똑바로 쏘라고!
2: 똑바로 쏜 건데.
3: 이 뭐야?

0: 다들 중벌여.
1: 중벌여!
2: 주는 니들과 싸우다 죽은 거다. 니들이 스파이로 몰아서.
1: 야, 이 멍청한 새끼야! 내가 준 스파이 아니라고 했잖아.

0: 아, 이 새끼야!
1: 너 지금 나한테 그런 거냐?
0: 그래, 너이 새끼야, 너. 야, 야, 이어폰 좀 빼라, 이 새끼야. 작전 끝난 지금 나이트 끼고 앉아있어.
2: 너 미쳤어? 어디 감히 차장님한테! 너 정신 나갔어?
0: 차장님, 솔직히 이렇게 된 거 다 이 새끼 때문 아닙니까? 에? 아이, 뭐 어떻습니까? 뭐다 뒤지게 된 마당에 그냥. 아유, 그냥 확 때릴 수 없어.
2: 샤경우 새끼야!
3: 소영이!
2: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3: 조용히 해!
2: 샹놈의 새끼가 어디다 침을 뱉고 이 미쳤나 이 새끼가
4: 인면화 같이
2: 죄송합니다 야, 한 번만 봐주십시오
3: 정국장! 나 하극상 대신하는 거 알지? 복귀하자마자! 시말서 백작사!
2: 시말서? 무슨 소리 개새끼야! 너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뒤지게 생겼어 어떻게 할 거야 이 개새끼야!
0: 그래 이 개새끼야 이 개새끼들이 진짜
2: 에휴씨
3: 야, 이 사이코 새끼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날 건드린다는 건 대한민국의 적을!
5: 원래 민현은 그 새끼가 보는 앞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2: 근데 그 새끼를 먼저 죽여버렸네?
6: 걱정 마.
5: 난 니 둘라도가 절대 못 죽어.
7: 어머.

0: 안 다쳤어?
1: 아빠 좀 인사라.
0: 여보, 나 낮에서 죽을 뻔.
2: 아유, 두 개나 입었네. 진짜 미치.
3: 여보, 혹시 내가 잘못되더라도 강의 잘 켜야 된다.
2: 그런 소리 하지 마.
3: 내 과거 숨긴 거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2: 나도 미안해. 맨날 잔소리만 하고 구박만 너 진짜 계속하고.
3: 아니야, 내 잘못했어. 다 내 잘못.

0: 회장, 우리 가족 부탁해요.
1: 우리 딸 가영아, 네가 내 딸이라서 아빠 정말 행복했다.
2: 아빠.
3: 아픈 맘에 상처에

정교시켜.

0: 아프냐?
1: 아빠 이 새끼야.
2: 내가 전설의 악마 교관이라고.
3: 악마 교관 짱.
4: 뒤로부터 간다. 차기 방패원 에이씨.

0: 이제야 끝나는구나. 내 방패한 마지막 미션.
1: 미션 임파서블.

0: 형! 개멋있어.
1: 마지막 미션 완료.

0: 만져. 팔만 만져.
1: 저 선배.
2: 저 오늘 러시아 쪽에서 우리 전산망을 해킹했대요.
1: 제가 선배 잡겠다고 날뛰는 놈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면 선배 이렇게 있는 거 노출되는 거 이거 시간 문제라고요. 예?
3: 시간음도 벌어줘라. 우리 가족 다시 자리 잡을 동안.
1: 안 됩니다. 이 이상은 힘들어요.
3: 야, 니들 나 아니었으면 벌써 다 뒤져서 전멸했다고, 의렴 새끼들아.
1: 잠깐, 뭐, 의리?
3: 의리, 그래, 의리, 새끼야.
1: 의리는 이런 게 의리, 아! 아유, 내가 진짜 그때 방탄 조끼 두 개 입은 것도 모르고 뛰어든 거 생각하면 진짜, 그때 생각만 하면 돼, 진짜, 이씨!
3: 아프지? 미안하다.
1: 뭘 하지 마, 하지 마!
3: 짜증나 죽겠네, 씨.
1: 근데 그건 그렇고, 저, 선배. 이거 만화 말고 다시 우리 요원으로 복귀할 생각 없어요? 에?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랑 차장님이 좀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던데.
3: 출혈하고 자빠지네. 총으로 쏴 죽이려고 했던 저 뭐 이제 와서 뭐 어쩌고 저... 야, 됐다고 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난 만화 그릴 거야.
1: 아유, 이거 만화 월수에 50도 안 된다면서. 아, 언제 그래. 저기서 내 미부터 살 거야. 가영이한테 쪽팔릴 수도 않아, 어? 선배, 뭐야, 뭐 기생충이야, 어? 최저 시급으로 일해도 월 50은 더 벌겠다.
4: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 그리는 만화 더 잘 될 거예요.
1: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그걸
4: 봤어요.
1: 뭘 봐? 뭘 어떻게 봐 그걸?
4: 내 타임머신 타고 가서 봤다고요. 우리 아빠 그리는 만화 엄청 잘 돼요.

0: 진짜요?
1: 진짜예요? 우리 남편 진짜 잘 될 거예요?
0: 진짜인데.
2: 맞지? 날 믿어주는 사람이 이렇게 두 명 있는데 내가 못할 것 같나?

0: 임무와 관련된 정보는 태블릿 확인하고 이번에는 백업해주는 팀이 없다.
1: 진짜 위험한 일이야.
2: 당신은 검사를 선임할 수 있어.
3: 변호사.
2: 알아.
4: 박두식 사장이 며칠 전에 토카레프 5,000정을 한국에 밀수했어요.
5: 무기밀매 사건을 우리 둘이 조사한다고?
4: 네.
6: 붙잡아. 아이, 붙잡아잖아요.
7: 두 사람 같이 있으면 피가람이 불 거야.
8: 아무리 봐도 요원 같지가 않아서.
9: 그게 그 친구의 능력이야. 아무도 요원인 줄 몰랐거든.
10: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11: 이거 타고 가는 거예요?
12: 몰래 들어가야지.
13: 들켰어.
14: 무슨 국정원 요원이 흥신소랑 같이 일을 하냐고?
15: 걱정 마.

0: 같이 한번 가보시죠.
1: 깨창호가 나한테는 큰 선물이.
2: 아이.
0: 백합이 딱 걸리면 덜그러. 백합.
2: 여름 고양식으로 하는 세리입니다.
3: 아주 그냥 튀겨줘요.

제23회 EBS 국제다큐영화제 EIDF 시대의 초상 아시아 각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담은 다큐멘터리 아시아 커런치 탈레반 이념에 헌신한 형과 그를 동경하는 동생 이념과 현실 사이 흔들리는 두 형제의 이야기 카불 구원의 기도 아프가니스탄 출신 예술가 소라야 유럽으로의 탈출을 꿈꾸는 그녀는 고난과 두려움을 예술로 승화한다 폭스 언더 핑크문 베트남전의 상징이 된 한 장의 사진 두 가족의 비밀과 전쟁의 상처를 추적하다 싸이공 스토리 인도네시아 전통 요리 바비 판갈 요리의 기원과 함께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이야기 비욘드 더 메뉴 탈북 여성과 남한 남성을 맺어주는 사업가이자 실제 남북 커플인 유진 그리고 이내 마주하게 되는 이념과 정서적 갈등 남남북녀 적에서 평화의 동료로 폭력 대신 평화의 길을 선택한 전직 전투원들의 도전 Another Way 사랑을 찾기 위한 세 남자의 몸부림 중국 최고의 연애 코치와 함께 7일간의 연애 캠프에 참가한다 데이팅 게임 난민 캠프에 방앗간을 차린 한 부부 팔레스타인 음식에 담긴 이주민의 삶과 공동체의 유대를 그린 작품 아이샤 이야기 8월의 마지막 주 다큐멘터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아, 좀 결심했어요. 다시 나보려고 그랬는데.
1: 무조건
2: 될 거라고 그냥 생각하려고.
3: 거머리처럼 살아다니겠습니다.
4: 딱 여기 처음 왔을 때 희준님을
5: 희준 씨 네.
4: 혹시 웃더라고요. 그 손
5: 너도?
0: 이렇게 재밌었는데.
6: 화이팅!
7: 화이팅!
8: 2016 5월의 헬로루키 첫 번째 팀입니다. 산만한 시선입니다. 녹이녹입니다.
0: 최악이었어요. 아직 조금 아픈 것 같아요.
4: 지난번 때 이제 팬분한테 샴페인을 선물 받았는데 못 땄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딸 수 있길 바라고는 마음입니다.
0: 다시 나보려고 그랬는데 또 어떻게 저희 마음이 흐르게 돼가지고 다시 안 오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해보자.
9: 복수하러 가야겠다고.
0: 저번에 하면서 이제 뭔가 느낀 거는 꽤 많은 분들이 대기 시간에 이제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 목 안 잠기려나? 그래서 괜찮으려나 했는데 결국 저는 떨어지고 그분들이 이 저희도 조금 네,
1: 마음도 자고
4: 릴렉스하게
8: 잘생긴 유인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4: 죽지 않고 또 다시 온 유인원입니다.
8: 지난 예선 이후에 결과에 많이 좀 서운해하셨다고. 아, 열 받지 솔직히 나였으면 이거 다 뒤져봤어.
4: 뭐 장난으로 복수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어느 때보다 간절한 것 같습니다.
10: 복수하려고 왔는데 혹시나 몰라서 저희 다음 달 것도 신청해놨어요.
8: 맞아,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지.
4: 되게 뜻깊은 공간인 것 같아요, 이곳은.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체도. 그래서 되게 이 역사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유인호였습니다.
1: 네노 희준이라고 합니다.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오희준입니다.
2: 두 번째라서 더 여유로워졌나요?
1: 아, 너무 확실히 그렇습니다. 좀 어디에도 없었던 형식인 것 같긴 했었던 것 같아요. 다 되게 엄마미소 하면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꼴 보기 싫진 않았나 보다 했어요. 밴드 셋을 한번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3: 좋아해요.
1: 사실은 일렉 베이스가 제일 저한텐 오래 붙잡고 있었던 악기여서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모습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녹이녹이랑 산만한 시선이 제 친구들이라고 했는데 둘이 돼가지고 자꾸 저한테 막 본사에서 봐, 본사에서 봐, 막 이래요. 참, 삼수 안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4: 신발 벗고 왔네요, 희준 씨. 난 갈비집인 줄 알았어, 밖에. 신발이 하나가 있길래. 지난번에 혼자 오셨다가 오늘은 연주자분들하고 같이 오셨어요.
1: 제가 이런 것도 할수 있다고 보여드리려고 좀 상반된 걸 하기 위해 연주자분들과 함께 왔습니다.
4: 만약에 오늘도 헬로루키 선정 안 되면 어떡해요?
1: 아, 또 해야죠, 뭐.
4: 이달의 헬로루키, 이번 무대는 우희준입니다. 박수 주세요.

0: 컴파인드 화이트부터 만나볼까요? 아쉬웠어요, 지난번에. 그쵸? 라이브도 되게 좋았는데, 실망이 컸을 텐데, 자존심도 상했을 거고요, 솔직히. 근데, 뭔가 그런 잡념에 잘 휘둘리지 않을 것 같은 유형의 프론트맨이 계시기도 하고.
1: 오늘 한 번 더 오셨어요. 제도존이신데.
2: 네, 재수생입니다.
1: 저는 사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되게 많이 배워요. 이 무게감과 이, 카리스마랄까. 저는 노래와 노래 사이에 말을 못 참겠어요. 그래서 자꾸 떠들게 되는데 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무게감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3: 두 번째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긴장감이 좀 감돌았다고 할까요? 저희의 간절함을 성과로 가져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0: 괜찮다 지금까지 컴파인드 웨이터였습니다.
1: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진! 띠용띠용 화진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령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2: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방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호호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1: 네.
0: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그쵸.
0: 자, 오늘은 가정 영어 시작해봐야죠.
1: 아, 그쵸.
0: 제목이요. 남편 몸에는 열이 많아.
1: 아오.
0: 입니다.
1: 너무 공감돼요.
0: 그렇습니다. 이 뭐라 그럴까요? 몸에 열이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1: 네.
0: 이런 경우에는 AC가 없으면 정말 너무 힘듭니다.
1: 그렇죠.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저는 물론 너무 더울 때는 저도 에어컨을 틀어놓고 잠을 자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저는 그냥 선풍기로 밤에는 괜찮거든요.
0: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1: 저는 에어컨을 틀고 자면 때로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0: 아, 그런 분들이
1: 있어요.
0: 계시더라고요.
1: 네.
0: 그런데 열이 많다면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1: 그게 온도차가 다르니까.
0: 그렇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시츄에이션이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Oh my.
1: 진짜 보기 전부터 두려워요.
0: 그러니까요.
1: 예, 너무 이제 많이 썼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0: 그렇죠.
1: 있으니까.
0: 이 관리지 용지가 나왔을 때
1: 네.
0: 덜덜덜덜 떨리죠. 네.
1: 그쵸.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적어도 밤에는 끄면 안 될까? 밤에
1: 그래.
0: 꺼야 되나요?
1: 꺼야 돼요.
0: 알겠습니다.
1: 근데 또 이제 다음날에
0: Right.
1: 컨디션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0: 네.
1: 너무 또 끄고 자면은 막 더워서 계속 자주자주
0: 또
1: 깨더라고요.
0: 열대야가 있거나 그러면 너무
1: 예,
0: 힘들죠. 꼭
1: 그럼,
0: 이
1: 맞아요.
0: 문장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전기세가 과연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러 갈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이거 봐.
2: Oh, what's this?
1: 지난달. Last month.
2: Last
1: Last
2: month?
1: month's
2: Okay.
1: electronic 그 tax.
2: Oh, electricity bill.
1: So many money. So many money last
2: Oh, it's
1: month.
2: expensive.
1: Because of you.
2: It's the AC.
1: 응?
2: It's the AC. But I can't
1: AC.
2: stand the heat.
1: AC?
2: You know, the air conditioning.
1: AC?
2: Yeah,
1: 에어컨디.
2: but I can't stand the heat. I hate it.
1: 아니, 적어도 밤에는 좀 끄면 안 될까?
2: What?
1: 에어컨디션 오케이, but 밤. At night. Night, turn off. 오케이? Okay? 밤에 잘때 에어컨
2: No,
1: so cold.
2: listen.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1: 응?
2: I can't fall
1: fall
2: asleep when
1: asleep.
2: it's humid.
1: Humid?
2: You know, like really
1: Sticky?
2: sticky. Yeah, I hate it.
1: 정말 어떻게 각방을 써? 따로 살아야 돼. 정말 머리 아프다. 헤드에이크. 헤드에이크.
2: It's a lot of money.
1: 정말.
0: 아유, 이렇게 못하게 되면은 다음 달에 전기요금 더 나옵니다. 안
1: 아우.
0: 되겠죠?
1: 예.
0: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생활 영어 듬뿍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트레이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4: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0: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1: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2: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처음 문장부터 갈게요.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3: 아우, 무서운 말이다,
2: 벌써
3: 정말.
2: 출발입니다.
3: 네. 네. The bill was so high last month.
2: 아하.
3: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끊어줘 볼까요?
2: 오케이. 네. 뭔가 지난달 같은 느낌인데요.
3: 그렇죠. 지난달에 전기 요금이 높게 나왔어니까요.
2: 오케이.
3: 그러면 저기가
2: 뭐가 나와 여기 있어야 될까요?
3: 전기.
2: 아.
3: 빌이 요금이잖아요.
2: 빌이 있으니까.
3: 그러면은 전기는 이제 저는 네. 잘 알죠.
2: 아, 잘 압니까?
3: 그럼요. 전기는 일렉트릭. 일렉트릭 노래도 있어요.
2: 일렉. 아, 그래요?
3: 일렉트릭.
2: 오케이.
3: Okay. Yeah.
2: E L E C T R I C.
3: 그래요.
2: T R I. 본인이 써놓고 자 electric이라고 하는 거가 맞는지 보겠습니다. 정답. 아. 거의 맞았어요. 그죠? electric이라고 하면 형용사죠, 그렇죠?
3: 아, 그게 형용사예요.
2: Right. electricity라고 얘기를 해야. 이게 전기라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3: 외국인도 아, 우리나라 이제 국어를 배울 때 네네네네. 한글말을 배울 때 형용사 명사 이거 구분이 어려울까요?
2: 아 처음에는 당연히 헷갈리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3: 저도 그래서. 진짜 이거 구분하는 게 참 어려워요.
2: 아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원어민들도 다 문법을 배워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말을 배울 때 물론 이제 와가지고 생활을 통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외국에서 배우면서 그 다음에 오잖아요.
3: 그쵸.
2: 그렇기 때문에 뭐 명사라든가 형용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헷 헷갈려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3: 그 특히나 네. 이렇게 Y가 붙거나 네. 이렇게 끝나면은 아하. 꼭 저는 부사나 형용사 같아요.
2: 아,
3: 예.
2: 아, 오케이.
3: Okay. So easily.
2: Easily.
3: Yeah, maybe. 오. 그런 것처럼.
2: 아, 그러니까요. 예. 모양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3: 죄송합니다.
2: 예. 네, 그럴 수 있어요. So, electricity라고 하는 거, I에다 강세를 찍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면 전기라는 명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3: 네.
2: 자, 그런데 지금 이 electricity bill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3: 전기 요금.
2: 아, 요금.
3: 네.
2: 사실은 청구서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3: 맞아요.
2: 그 청구서를 딱 받아봤는데, 오, 맙소사.
3: Oh, so high.
2: Was what? So
3: high.
2: High라고 돼 있어요. High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 무슨 뜻이죠?
3: 높은.
2: 높은. There you go. High는 높은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높게라는 부사 있죠?
3: 오?
2: 부사도 high예요.
3: Highly 아니에요?
2: Highly라고 하면 그것도 부사가 될 수 있지만 뜻이 아예 달라져요.
3: 아.
2: Highly라고 하는 거는 매우라는 뜻으로.
3: 아.
2: 네. 그래서 이 단어가 또 헷갈리고, 어우, 특이하네요. 오늘
3: 그죠?
2: 굉장히 헷갈린다 이런 뭐 품사가 했는데 그런 것들이 딱 나왔네요.
3: 오늘 다 나오네요. 정말
2: 네,
3: 멋대로 만드신 것 같아요.
2: 어렵게
3: 정말.
2: 만들었어요.
3: 야속해요. 아,
2: 자, high, 높은, 그리고 높게 우리가 진짜 무슨 뭐 요금이 높게 나왔던 아니면 점프를 높게 했던 이런 했던 아, 이것도 부사도 high라고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3: 네.
2: 자, 그런데 어떤 달에 높게 나왔다고 지금 그랬어요?
3: Last month.
2: Last month. Okay. Last month가 언제죠?
3: 지난달.
2: 지난달.
3: 네.
2: Right? So, 지난달이라는 명사도 되지만요. Last month는 일반적으로 부사로 쓸 수가 있어요. So, last month 하면 지난달에입니다. 네. 에라는 게 이미 들어갔으니까 뭔가 전치사 이런 거 필요 있을까요?
3: 없죠?
2: 없습니다. 그냥 last month라고 문장 뒤에 넣어주시면 돼요.
3: 네.
2: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것을 get married라는 동사를 쓴단 말이에요. Get married. 결혼했다는 뭐라 그래야 돼요?
3: Got married.
2: Got married, right? 그러면 그들은 결혼했어. 자, 근데 언제? 지난달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3: They got married last month.
2: 그렇죠. They got married last month.
3: Yeah.
2: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아, 우리는 이사 들어왔어.
3: 오?
2: 오케이, 지난달에.
3: 아하.
2: 이사 들어온 게 뭘까요?
3: 혹시 moved here인가요?
2: 어, 안쪽이니까 move?
3: Moved in.
2: In, yes.
3: 아.
2: 그러면 우리는 이사 들어왔어요. 어, 지난달에.
3: 어, We moved in last month.
2: Exactly. 방금 문장에서 봐도 in이라든가 이거는 move in에 섞인 in이에요.
3: 그쵸.
2: Okay. So 이 last month와 관련 있는 그 뭐 언제에라는 말이 아예 없죠.
3: 맞아요.
2: 필요가 없는 겁니다.
3: 오.
2: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y got married last month.
3: They got married last month.
2: We moved in last month.
3: We moved in last month.
2: Alright. 자, 이번에도 한번 이것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이 너무 높았다. 지난달에.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3: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2: Alright.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 Oh.
2: 에어컨 때문이지. 인정해. 그래서, 그래도 더위는 못 견디겠어.
3: 아, 그쵸. 솔직하게 얘기해.

0: 된다는 거죠.
1: 그쵸, 그쵸. Uh-huh. It's the AC, mm-hmm. but I can't stand the... Uh-uh.
0: 네.
1: Oh,
2: 지금 뭐가 빠졌을까요?
1: 에어컨디셔너를 또 이렇게 쓰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Mm-hmm. But I can't stand. 나는 서 있을 수 없어. 이게 버틸 수 없어. 뭐 이렇게 썼나 봐요. 그죠?
0: Okay.
1: 더위.
0: Uh-huh.
1: 더위?
0: 더위.
1: 더위가...
0: 우리가 덥다 이렇게 하는 거는 hot이라든가 이런 거 쓰잖아요.
1: 그러니까 it's so hot.
0: Right? 네. 그래서 대부분 그거는 어느 정도 상상을 하시는데 더위라는 명사를 모르시더라고요. 많이들.
1: 더위? 그 진짜 모르겠는데요?
0: 그렇죠.
1: 더위는 그러면은 그러면 저는 또 동명사로 한번 히팅. 뜨거운 열기. 아우 더워 더워. 이게 더위죠.
0: 오케이. 자.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좀 길어져서 아쉬운데.
1: 아, 그래요?
0: 열기라는 명사가 바로 뭐냐면
1: 어?
0: heat이에요. 오케이?
1: 명사랑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제가 또 난관에 부딪혔네요.
0: 잠깐만요. 이거 핑계를 대는, 점점 핑계를 대는 느낌이 드는데.
1: 핑계 아니고 진짜예요.
0: 진짜요? 오케이. So H-E-A-T, heat이라고 하는 거가 열기라는 뜻도 되지만 진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더위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럴 경우에 보통 heat은 앞에 the를 같이 써줘요. So the heat를 stand를 못하겠다. 그리고 발음 주의하셔야 되는 게 heat은 이렇게 치다 할 때 H-I-T죠. hit.
1: 아, 그건 다르죠?
0: 다릅니다. 네. H-E-A-T는 중간에 모음이 두 개 끼면서 입모양이 좀 벌려져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힘을 빼고 hit 이렇게 하면 H-I-T가 되고요. 네. 입모양을 좀 벌려볼게요. 두 번 갑니다. Heat. Heat.
1: Heat. Heat.
0: 훨씬 좋아요. 오. 자, 그러면 추위는 당연히 뭐라 그러면 될 것 같아요?
1: 추위는 cold.
0: 오, 맞아요. 오. 그 친구도 사실은 the cold라고 해서 보통 쓰게 됩니다.
1: 이런 것도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0: 아, 간단하게
1: 네, 좋은데요.
0: 네. 네. 갑작스러운 칭찬에 깜짝 놀랐어요. 자, 지금 보니까 AC다 그거는 이유가 AC인데 하지만 나는 stand 할 수가 없다. 슬기 씨가 어느 정도 guess를 했단 말이에요.
1: 예.
0: 그렇죠? 스탠드가 원래 어떤 자세예요?
1: 서는 거예요.
0: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서서 뭔가 버티는 그런 느낌.
1: 저 예, 그런 느낌 받았어요.
0: 맞아요. 그래서 우리 stand라고 하는 것은 stand something 하게 되면 정말 골칫거리라든가 아니면 정말 힘든 것들을 견딘다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the heat을 나는 stand 할 수가 없어 이런 느낌이에요.
1: 네네.
0: 이거 사람한테도 쓸 수 있어요. 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계속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랬을 때 아, 나는 그 사람 못 견디겠어. 나 못 참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힘을 한번 써볼게요.
1: 예.
0: 나는 그를 견딜 수가 없어.
1: I can't stand 더 힘?
0: 아니, 그냥 힘이죠. 그냥 힘이죠.
1: 힘.
0: 네. 더 힘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 oh, I can't stand him. I can't stand that gu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슬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슬
1: 이슬로.
0: 잡아서 넌 그걸 어떻게 참니? 넌 그걸 어떻게 견디는 거야?
1: 오.
0: 어떻게 할 수 있어, 너?
1: How can you stand that?
0: Right. 이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1: 앞에를 너무 힘을 쓰다 보니까.
0: 에너지가 다 떨어졌군요.
1: 까먹었어요. 예.
0: How can you stand it?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을 참는 것도 되지만
1: 네.
0: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웃기지도 않는 무슨 joke 같은 거.
1: 예.
0: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1: 아하.
0: I mean, how can you stand it?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I can't stand him.
1: I can't stand him.
0: How can you stand it?
1: How can you stand it?
0: Right. 본문도
1: stand
0: 한번 가볼게요.
1: It.
0: Stand 네. it, right? 이거 D로 읽어주셔야 돼요, by the way. Right? 여기 모음 발음이죠. A니까.
1: 맞습니다.
0: 갑니다.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1: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0: There you go. 두 문장 있으니까 비트워 트레이닝 할게요.
3: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0: 네,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1: 그죠.
0: 아, 이해는 한다. 하지만 적어도 밤에는 끄면 안 될까? 라고 합니다. 네, 어떠세요? 약간 AC 못 견디는 스타일이세요, 밤에? 너무
1: 저는,
0: 추워서?
1: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따로 자야 될 정도예요. 저는 에어컨을 틀고 자면은 너무 머리가 아프고 추워서 이불을 덮을 바에야 저는 이제
0: 잘 알리게.
1: 안 덮고 자는 게
0: 뭔가
1: 좋으니까.
0: 꿉꿉해도 참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 아, 꿉꿉하지 않아요.
0: 아, 그렇지 않습니까?
1: 저는, 그러니까, 장마철 아닐 때는, 예. 아, 그래서, can't we let at least turn it off 밤에? 적어도가 at least.
0: 이건 덩어리가 뭔가 나온 것 같아요,
1: 아,
0: 이렇게.
1: 맞아요.
0: Alright.
1: 우리 할수 없을까? 에어컨을 끄면 안 될까? 이거겠네요.
0: 오케이, 오케이.
1: 그러면은, 근데 이게 에어컨인데? 적어도, 아, 밤에가
0: 아니,
1: 나와야 되네.
0: 밤에가 없죠.
1: 밤에.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는 그러면 그냥 나이실까요? 앤 나이실까요? 이것도 오늘 또 굉장히
0: 그래도 전치사를 좀
1: 있어야 될것 같아요.
0: 하시는 것
1: 앤
0: 같은데요.
1: 나이트? 왜냐면 이건 투나잇이 아니잖아요. 투나잇은 원래 안 쓰잖아요.
0: 알겠습니다.
1: 예.
0: Alright.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정답? Perfect.
1: 오!
0: Very nice.
1: Yes.
0: 자, 밤에 이거는 아까 뭐 last month랑은 다른 케이스죠. 왜냐면 night 자체는 부사로 쓰지 않아요. So night은 그냥 밤이고 at이라고 하는 게 언제 에라는 역할을 여기서는 하게 됩니다. 근데
1: 네.
0: 그렇게 따로 하는 것보다는요, at night을 덩어리로 계속 가져가시는 게 중요해요. At night, 밤에. 자, 그러면 만약에 낮에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낮에.
1: 낮에,
0: 네.
1: 낮에
0: 낮
1: 그러면은
0: 동안에라고 하거든요, 사실.
1: during
0: during
1: day.
0: during the day.
1: 더 데이.
0: 네, 이것도 정해져 있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1: 오.
0: 그래서 우리가 낮에 뭐뭘 했어, I studied during the day, I worked during the day 이런 식으로 해서 덩어리로 가져갈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거 두 개는 완전 반이어잖아요.
1: 그쵸.
0: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같이
1: 네.
0: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항상 왕초보 영어에서 많이 나오는 거 어떤 기계를 켜는 것, 그리고 끄는 것,
1: 네.
0: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오늘은 뭐 하면 안 되냐고 그랬죠?
1: 끄면 안
0: 끄면
1: 될까?
0: 안 될까라고 얘기를
1: 네.
0: 했기 때문에 turn on 하는 게 아니라 turn
1: off.
0: off를 쓰게 되는 거예요. 정말
1: 네.
0: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를 돌려서 이렇게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하는
1: 맞아요.
0: 경우가 많았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turn에서 off 시킨다, 꺼버린다. 그리고 명사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친구가 라디오를 켰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1: 아.
0: 그래서 그 라디오 좀 꺼. 이렇게 명령어로 하면 어떡할까요?
1: turn off the radio.
0: 그죠? turn off the radio, right? So, turn off the radio.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만약에
1: 네.
0: 그 명사가 대명사예요.
1: Yeah.
0: this, that. 그럴 경우에 turn off 이실까요?
1: Turn it off.
0: 그렇습니다.
1: 네.
0: 대명사일 경우에는 가운데에 넣어주셔야 돼요. Turn it off, turn this off, turn that off. 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난 그걸 끄려고 노력했어. 자, 노력하다. Try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힌트.
1: 네.
0: 나는 노력했다. 그걸 끄려고.
1: I tried
0: I tried
1: to
0: to.
1: turn it off.
0: 그렇죠. Turn off it 아니라
1: Turn it
0: turn it
1: off.
0: off. There you go. 자, 이왕이면 이거 나온 김에 try to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이것도 무조건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Turn off the radio.
1: Turn off the radio.
0: I tried to turn it off.
1: I tried to turn it off.
0: Alright. 자, turn off and on 이거는 자주 하지만 조금 덜 나와서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 다시 한번 복습하기 위해서 만약에
1: 네.
0: turn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더 세게 틀다라고 하면 어떡할 것 같아요? turn on이 아니라
1: 예.
0: 더 세게 틀다 하면은 on이 아니라 뭘 넣으면 될것
1: 아,
0: 같아요?
1: on 대신에 넣 들어가요?
0: Yes.
1: 그러면은 글쎄요.
0: 아, 알겠습니다.
1: 예.
0: 네, 도저히 모를
1: 도저히
0: 걸로.
1: 떠오르지 않는데요.
0: 자, 강도가 올라가는 거죠.
1: 예.
0: 올라가면 어느 쪽으로?
1: I turn up이에요?
0: Yes. 자,
1: 아.
0: so turn up 하게 되면 더 세게 틀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아.
0: 마찬가지로 만약에 좀더 줄인다라고 하면 turn down을
1: down.
0: 쓰면 되는 거고요.
1: 그러면 이거는 이미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기할 수 있나요?
0: Exactly.
1: 아하.
0: Okay, 읽어볼게요.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1: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0: 자, 이랬을 때, 아, 딱 이겁니다.
1: 응?
0: 습하면 난 잠을 못 자.
1: 아, 그치. 또이 습한 게
0: 에, 저는
1: 문제예요.
0: 힛보다 그 휴미드한 거 있잖아요. 습한 거를 그쵸. 너무 참겠어요.
1: 끈적끈적하면은 불쾌지수가 너무 올라가니까요.
3: Oh, yes.
1: I can't fall asleep. 여기서 끊어볼까요?
0: Alright.
1: When it's 습하면.
0: 오케이.
1: Okay. 지금 조금 힌트 주셨잖아요.
0: Exactly.
1: 휴미드라고. 예, it

0: 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끈적한?
1: 끈적한은 저는 그거 노래 가사에도 나와가지고 스티키?
0: That's right. 스티키. 스티키 어디에 붙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1: 그래서 스티커에서 나온 거잖아요.
0: 어, 그것도 다 거기서 온 그죠? 거예요. 뭔가 붙는 거, correct? 스틱 하는데 그걸 형용사화 시켜준 겁니다. 아, the weather's so sticky. 이렇게 하면 끈적해. 결국에는 사실 휴미드랑 큰 차이 없이 쓰는 그렇구나. 케이스예요. 조금 더 회화체에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어쨌든 휴미드 하면 스티키 하니까.
0: 그렇죠. 네네. 자, 그래서 휴미드 할 때 나는 뭐 할 수 없대요, 지금?
1: I can't fall asleep.
0: Fall asleep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1: 잠들다.
0: 그렇죠. 자, 이거 보세요. Asleep이라고 하는 거는 잠든 상태를 얘기하는 형용사예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상태로 내가 하고 빠지는 거죠. 그렇죠? Right? So fall asleep. 이거는 한참 자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잠이 딱 들다. 그 순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 약간 꾸벅꾸벅 조는 것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fall 과거 뭐죠?
1: Fell.
0: 같이 알아둬야 이병자 가능하겠죠, 그렇죠?
1: 네.
0: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나 또 잠들었어. 나 또 졸았어. 과거형으로.
1: I fell asleep again.
0: I fell asleep again. How about this? 그의 수업 중에는 잠들지 마, 졸지 마. 자, 그러면은 일단은 졸지 마, 잠들지 마.
1: Don't fall asleep.
0: 오케이. 자, 뭐뭐 중에가 아까 뭐였죠?
1: During
0: 그의 수업.
1: His class.
0: 그렇죠. Hey, don't fall asleep during his class. You guys, don't fall asleep during my class. You know? 이런 식으로.
1: 당부 말씀드리고 싶죠.
0: 당부하는 겁니다.
1: 예, 예.
0: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fall asleep은 하나의 덩어리, 동사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 fell asleep again. Don't fall asleep during his class.
1: Fall asleep during his class.
0: Alright, 자 그럼 본문 갈게요.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1: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0: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지난달 전기 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1: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0: 두 번째는요. 적어도 밤에는 끄면 안 될까?
1: Can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2: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3: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2: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last month. 이거는 관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 관사, 전치사 이런 것들.
1: 네.
0: 자, 갑니다. 저희 지난달에 이사 들어왔어요.
1: We moved in last month.
0: 그렇죠. 그대로 가는 거죠.
1: 네.
0: 그들은 지난달에 결혼했어. Get married를 써서
1: They got married last month.
0: 그렇죠. They got married last month. 자,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자, 직역을 좀 해드릴게요. 그 전기 청구선은
1: 네.
0: 지격을 해서 엄청 높았어 지난달에.
1: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0: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We moved in last month. They got married last month.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Alright, 자, 두 번째는요. Turn off something.

0: 대명사일 경우에만 가운데 넣어주기
1: 네.
0: 갑니다. 아, 라디오를 꺼. 그 라디오 꺼.
1: Turn off the radio.
0: 그렇죠. Turn off the radio.
1: 아, turn off the radio.
0: The radio죠.
1: Yes.
0: 자, 두 번째는요. 나 그거 끄려고 했어. 근데 노력했어입니다.
1: I tried to turn it off.
0: 그렇죠. 이시니까 중간에 끼는 거. 하나 더요. 적어도 밤에는 끄면 안 될까? 우리 적어도 그걸 끌 순 없을까 밤에?
1: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0: At night. 완벽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urn off the radio. I tried to turn it off.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오케이.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3: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4: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3: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4: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6: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5: Can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6: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5: Uh-huh.
6: I'm sorry.
5: It's so hot.
0: Yes.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All right.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저희 할머니가 쓰실 휠체어를 빌릴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이었죠.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ma?
0: Alright, very, very nice.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 바로 last month. Right?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그들은 지난달에 그들의 집을 팔았어.
1: 오.
0: 그들은 그들의 집을 지난달에 팔았다라는
1: 네.
0: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자, 2026년 왕초보 영어 학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 권 픽하셔서, 픽업하셔서 열심히 채워가면서, 입영적하면서 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같이 또 영어 완성 해봐야죠.
0: Very nice.
1: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같이 한번 가보시죠.
1: 대장어가 나한테는 큰 선물이지.
2: 제 아이고, 아이고.
0: 백합이 딱 걸리면 덜그러, 덜그러! 백합.
2: 여름 고양식으로 하나, 체리입니다.
3: 아주 그냥 튀겨줘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전국 곳곳의 건설 현장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건설업을 구조적 문제로 가득한 낙후된 산업 분야로 치부하면서 매서운 비판을 쏟아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 건설은 곧 산업화의 상징이자 아무것도 없던 맨땅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발판이라는 점이죠. 2025년 한국 건설업체들이 해외에서 따낸 수주액은 472억 달러였습니다. 11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같은 해 한국은 체코 듀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유럽 한복판에 한국형 원자로를 짓게 된 겁니다. 한국 건설이 다시 주목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발 전력 수요로 원전이 주목받고 있고 중동은 멈췄던 대형 발주를 재개했으며 탄소 포집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영역도 열리고 있습니다. 아무나 짓지 못하는 고난도 공사가 한국 건설이 강한 분야입니다. 세계 무대에서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나래 2025년 세계 250대 건설사 순위에서 한국 기업은 12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출발점은 초라했습니다. 광복 직후 한국에는 건설을 한국인이 주도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규모 있는 공사는 설계도 시공도 일본인의 몫이었습니다. 장비도 기술도 실적도 없었습니다. 오늘 던질 질문은 하나입니다. 경험도 장비도 실적도 없던 후진국의 건설사들이 어떻게 세계 최고에 올라설 수 있었는가? 한국 건설사들은 6.25 전쟁의 폐허를 복구하며 첫 실적을 쌓았습니다. 이 시기 가장 큰 발주처는 주한미군이었습니다. 군사 도로와 비행장 활주로 같은 미군 공사를 맡으면서 한국 업체들은 시공 경험과 장비 운영을 익혔습니다. 1960년대 들어 공업화가 시작되며 일감이 늘었지만 규모 있는 공사는 여전히 외국 자본과 기술의 몫이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일감을 찾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죠. 1965년 첫 해외 수주. 현대건설이 태국 남부 파타니에서 나라티왓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현대건설

건설은 고속도로 건설 경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에 고속도로가 없었으니까요. 현장은 쉽지 않았습니다. 장비는 낡았고 새로 산 장비는 기능공이 다를 줄을 몰라서 몇 달 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토질도 한국과 다르고 비가 많아서 골재 건조에도 애를 먹었습니다. 결과는 적자였습니다. 약 3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공사비 산정부터 빗나간 겁니다. 하지만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익힌 경험이 1968년 착공한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집니다. 해외 현장은 돈을 버는 곳이면서 동시에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선진국 발주처가 요구하는 공법과 공정관리, 장비 운영을 현장에서 익혔습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은 한국에는 위기였지만 중동 산유국에는 기회였습니다. 이 막대한 오일머니를 쥔 산유국들이 도로와 항만을 짓기 시작하면서 한국 건설사들에게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역발상을 했습니다. 빠져나간 달러를 그 나라 건설시장에 진출해 되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의 중동 첫 대형 진출은 1975년 바레인 아랍수리 조선소였습니다. 수주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울산 조선소 건설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발주처였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공동 출자한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실적을 바탕으로 중동 전역으로 나아가는 교두보가 됐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1976년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공사를 따냅니다. 사우디 동부 해안의 주베일 산업항 계약 총액이 한국 한 해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거친 먼 바다에 유조선 접안 터미널을 세우는 최고 난이도의 공사였습니다. 문제는 당시 현지에 제조 기반이 없었어요. 현대건설은 해상 구조물을 울산 조선소에서 제작한 뒤 사우디까지 운반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무게 400톤짜리 철 구조물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한 것입니다. 1974년부터 1981년까지 한국이 해외에서 따낸 공사의 94%가 중동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중동 수주액은 한국 수출액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빠져나간 오일 달러를 건설로 되찾는다는 구상이 석유 파동을 넘기는데 정말로 큰 몫을 해냈습니다. 송출된 건설 인력도 1979년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 건설의 경쟁력은 가장 싼 가격만은 아니었습니다. 온타임, 온버짓.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예산으로 공사를 끝내는 신뢰였습니다.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은 공사 기간을 8개월 단축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으로 수주에 성공을 했고요. 납기를 지켰습니다. 사우디 송변전로 건설도 야간 공사를 강행해 약속된 전력망 공급 기한을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이 신뢰와 기적을 이뤄낸 것은 악조건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소임을 다한 현장 엔지니어와 노동자들의 힘이 컸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밤에 일하지 않죠. 1980년대 한국건설은 또 하나의 대기록을 세웁니다. 바로 리비아 대수로입니다. 이 사막 지하수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중해 연안까지 끌어오는 공사였습니다. 문제는 물길보다 파이프였죠. 직경 4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송수관을 수십만 개 생산해야 했지만 사막 한가운데 이를 만들 공장조차 없었습니다. 동화건설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송수관 생산 공장부터 지었습니다. 단순히 공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산업 기반까지 현장에서 만들어낸 것이죠. 발주처인 리비아가 세계 8번째 불가사의라 부른 이 20세기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였습니다. 동화건설이 1983년 1단계 공사를 38억 달러에 수주했습니다. 21개국 72개 업체를 제친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2단계 입찰이었습니다. 인도 업체는 훨씬 낮은 가격을

써냈습니다. 동화건설과의 차이는 무려 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가격만 본다면 동화건설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죠. 그런데 결과를 뒤집은 것은 가격이 아니라 실적이었습니다. 입찰이 진행되던 중 1단계 공사의 예비 통수식이 열렸습니다. 실제로 물이 공급되는 것을 확인한 리비아 정부는 공개 입찰을 무효화하고 동화건설과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제 물이 흐르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리비아의 성공으로 재계 10위권까지 올랐던 동화건설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기 대림산업은 이란에서 카룬댐을 지었습니다. 높이 177m의 수력발전댐으로 1994년 착공해 2001년 완공한 이란 최대 토목공사였습니다. 공사 도중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대림산업은 공사를 멈추는 대신에 발주처와 조건을 다시 협상해서 완공했습니다. 동화건설이 외환위기에 무너진 것과 달리 같은 위기를 협상으로 넘긴 것입니다. 건설사의 운명은 갈렸지만 현장에서 쌓인 경험은 한국건설의 자산으로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건설은 전략을 바꿉니다. 다른 회사들이 피하는 공사를 골라 맡기 시작한 겁니다. 표준화된 공사는 결국 가격 경쟁으로 수렴합니다. 반면 고난도 공사는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기술이 진입장벽이 되고 경쟁자가 줄어들수록 협상력과 수익성은 높아집니다. 한국건설의 특징은 문제를 만나면 현장에서 해법을 만들어낸다는 점이었습니다. 1984년 서산 간척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지막 물막이 공사에서 조수 간만의 차가 워낙 커 흙과 돌이 계속 쓸려 나갔습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폐기 직전에 23만 톤급 유조선을 끌고 와 물을 채워 가라앉히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물살을 막아 공사를 마무리한 이 방식은 정주영 공법이라 불리며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1980년대 서울 지하철 건설 역시 중요한 자산이 됐습니다. 도심 지하를 대규모로 뚫는 공사를 반복하면서 한국 건설사들은 터널과 지하공간 시공 역량을 빠르게 축적했습니다. 국내 현장에서 쌓은 경험은 훗날 해외 난공사를 수주하는 밑천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입니다. 쌍둥이 빌딩을 삼성물산과 일본의 하자마 건설이 각각 나눠서 지었는데요. 삼성물산은 한 달 늦게 공사를 시작하고도 먼저 완공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후 초고층 건축 분야에서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웁니다. 바로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입니다. 높이 828m, 163층.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전 세계 최고층 건물이었던 타이베이 101 역시 삼성물산이 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최고 기록을 스스로 경신한 셈이었습니다. 초고층만이 아닙니다. 비정형 건축 분야에서도 한국 건설사들은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입니다. 이 카드 두 장이 서로 기대선 모습에 착안한 독특한 설계로 유명한 건물이죠. 문제는 그 구조였습니다. 건물 세 동이 최대 52도까지 기울어진 채 올라가고 그 위를 거대한 공중 구조물이 연결하는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일부 글로벌 건설사는 시공 방법을 찾지 못해 중도 포기했습니다. 쌍용 건설은 교량공사에 사용하던 기술을 응용해 해법을 제시했고요. 결국 시공권을 따냈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한국건설은 새로운 평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싼 회사를 찾을 때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공사를 맡긴 회사를 찾을 때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얘기가 시공 능력의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그 위에 무엇이 더해졌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한국 건설의 장점은 시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부가가치는 시공

답단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지을지 설계하고 자재를 조달하고 전체 공정을 통합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이 셋을 묶어서 설계, 조달, 시공, 즉 EPC라고 부릅니다. 한국 건설은 시공에서 출발해 EPC 역량을 갖추는 것을 다음 목표로 삼았습니다. 설계 역량이 빛난 사례는 대우건설의 거가대교입니다. 핵심은 바닷속에 가라앉힌 침매 터널이었습니다. 육상에서 만든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바다로 옮겨 수심 48m 아래에서 연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깊은 침매 터널이었고 설계 단계에서 수많은 변수를 계산해 넣어야만 가능한 공사였습니다. 소재에서도 자립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은 일반 콘크리트보다 강도와 내구성을 크게 높인 고강도 콘크리트를 개발해 국제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쌓인 설계, 소재, 시공 역량이 모이는 분야가 바로 플랜트입니다. 발전소와 정유공장, 담수화 설비 같은 플랜트는 EPC의 전형이죠. 그 정점이 원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설계와 핵심 기자재 시공이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어야만 완성되는 건설의 종합 결산입니다. 원전은 공기가 곧 경제성입니다. 한국은 정해진 기한과 예산을 지켜 짓는 능력을 실적으로 증명한 몇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 결과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면서 원전을 수입하던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로 도약했습니다. 빌린 기술이 자기 기술이 되고 수입하던 나라가 수출하는 나라가 된 60년의 결과입니다. 한국 건설은 흐리 넛크래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평가됩니다. 위로는 설계와 원천 기술에서 앞선 선진국 기업이 있고요. 아래로는 낮은 비용을 앞세운 중국과 신흥국이 추격합니다. 하지만 한국 건설의 역사를 돌아보면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잡는데 만족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도로를 지은 뒤에는 항만에 도전했고 항만을 지은 뒤에는 초고층 빌딩에 도전했고 시공 역량을 쌓은 뒤에는 설계와 엔지니어링으로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빨리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안전 위에 서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대로 짓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앞으로 한국 건설이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끊임없는 혁신의 질주,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어? 이거 실화야?
5: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0: 무더위에 우리가 간절한 건 단숨에 더위를 식혀줄 차가움. 얼음만한 게 있을까요? 차갑고 단단한 얼음을 무한 변신시키면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이들.
1: 한국경에서 촬영 오셨으니까 제가 선물 하나 해드리려고요.
0: 작품이 된 반가운 글자, 바로 그 한국기행이 무한 변신 얼음의 세계로 갑니다. 어서 가시죠. 시원한 얼음 찾아 도착한 곳, 대전 광역시. 30년 넘게 얼음을 조각해온 최민경 씨. 민경 씨의 손길 몇 번에 늘모난 얼음이 금세 변신 중입니다.
1: 지금 한 35년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개수로 세면 몇천 마리, 몇만 마리 됐겠죠.
2: 몇만 마리 독수리를. 네.
0: 그간 민경 씨의 손길로 탄생한 독수리만도 수없이 많다는데, 용맹과 도전을 상징하는 의미 때문에 얼음 조각 중에서도 많이 찾는 작품이기 때문이라죠. 그래서 이제는 기온이 높아도 얼음이 녹기 전에 똑딱 완성해낸답니다.
2: 벌써 다 되셨어요?
1: 예.
2: 지금 뭐 10분도 안 됐는데요?
1: 이런 거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하니까, 그래서 머리에 있어서 그냥 저절로 손이 가는 것 같아요.
0: 공대를 나와 진로를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접한 얼음 조각. 작은 작품부터 커다란 구조물까지 얼음을 변신시키는 게 너무 즐거웠답니다.
1: 조금씩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인생은 또 즐겁게 일을 하면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즐거운 일을 계속 찾다 보니까. 가끔 놀러 와요. 자기도 이제 이 친구도 디자인 쪽으로 일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내가 바쁘거나 하면은 와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0: 아버지를 닮아 디자인에 소질이 있는 희승 씨. 아버지처럼 얼음 조각가의 꿈을 품기 시작했고 차근차근 기술을 배우는 중이랍니다.
1: 다음 주에 그 펭귄 조각을 하나 해야 되거든. 과천에 가서. 그러니까 오늘 한번 연습을 해봐. 연습해보고. 잘하면 거기 데려가고 못하면 안 데려가고.
0: 진지한 모습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지켜보던 아버지의 눈에는 아직도 서툰 점이 먼저 보인다네요. 결국 직접 시범을 보이며 세밀한 선들을 잡아줍니다. 그러자

0: 펭귄 몇 번에 귀여운 펭귄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 쉽지 않네요. 연구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네. 갑자기 맞닥뜨리니까 네. 당황스럽고.
2: 얼마나 더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연습?
1: 일주일이면 되지 않을까요?
3: 그러니까 처음 만드는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처음 만들면 우리가 이거도 한 100개는 만들어 봐야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게 나오죠. 처음 만드는 것 지금 뭐 잘했습니다.
2: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정성은
3: 빵점.
0: 희승 씨가 점심을 준비하는 사이 아들을 위해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하는 민병 씨.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재미삼아 만들곤 했던 얼음 그릇입니다. 세상에 몇 안 되는 특별한 그릇을 선물하는 아버지네요.
2: 이거는 누구 그릇이에요?
3: 아들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그냥 하트로 만들었습니다.
0: 특별한 고명어 없이 면과 육수만으로도 시원함이 가득한 얼음 그릇 냉면. 몸도 마음도 절로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3: 그 양이 많다.
1: 와, 참. 손이 더 작아.
3: 얼음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조각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 딸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딸이 꼭 얼음 조각 해달라는 거야. 얼음 조각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게 굉장히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억지로 하나 해줬어요.
0: 말은 그렇게 해도 딸 시집 보내는 아버지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을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얼음 조각이네요.
4: 안녕하세요. 저기 우리 얼음 신부장.
5: 네, 알겠습니다.
4: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0: 오늘은 야외 작업이 있는 날. 날이 무더운 만큼 속도가 중요합니다. 차가운 얼음이 녹아내리기 전 채비를 마치는 손길이 바빠집니다. 더운 여름에 야외 작업은 어떤 것일까요?
6: 어제 축제장이 있는데 거기서 뭘 좀 조각해달라고 해서 지금 거기에 자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0: 도착한 곳은 축제 현장. 지금 한창 철을 맞은 여름 과일 복숭아 축제 현장입니다.
6: 그 화채를 담는 그릇을 얼음으로 만들려고 해요.
2: 아, 그거 네. 한 크기가 어느 정도?
6: 길이 6m? 6m. 네.
0: 오늘의 작업명은 과일 화채를 위한 거대한 얼음 그릇을 완성하라. 2시간 안에 맞춰야 한답니다. 폭염에 금세 녹기 시작하는 얼음. 얼음이 녹기 전에 그릇 형태로 이어 붙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틈새가 보이지 않도록 메꾸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라네요.
6: 아, 이 틈새가 있으면은 바람이 들어가면서 틈이 자꾸 벌어져요. 눈으로 떼어놓으면은 접착이 돼가지고 천천히 녹겠죠.
0: 더위에 얼음이라니 얼마나 반가울까요?
7: 옆에만 있어도 시원해요.
2: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7: 하체.
2: 아, 하체 만드는 중이에요?
8: 조심하세요. 최고다.

0: 걸어 가시는 거예요?
1: 아, 저희 이제 음료수 좀 시원하게 하려고요.
2: 축제장에서 인기 만점입니다.
1: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2: 화채가 새지 않도록 비닐까지 씌워주면 대형 얼음 화채 그릇 완성. 오늘의 미션 완료.
4: 한시간 땡겨졌네요.
5: 네, 먹을까봐 지금 정신없이 했거든요.
2: 완성된 얼음 그릇 위로 달콤한 제철 과일을 듬뿍 넣어 시원한 화채를 만들어줍니다.
6: 이거 몇 인분이에요?
7: 3,000인분이요.
6: 3,000인분이요?
7: 네.
6: 복숭아가 지금 15상자, 나무상자로. 수박이 13통. 거기다가 이제 다른 블루베리가 한 20kg 들어갔어요.
2: 얼음까지 더해 과일 화채 완성. 무더위에 축제를 찾은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을까요? 줄이 금세 길어졌습니다.
8: 저렇게 쭉 줄 서서 얼음에서 막 뭘 하니까 본격적으로 오는 거죠.
9: 보기만 해도 몸이 꽉꽉 얼어요. 너무 시원해.
2: 한 그릇씩 받아든 얼굴에 시원함이 가득합니다.
10: 네.
6: 또 오시면 드릴게요.
10: 네. 네. 완전 신기해요. 너무 커가지고 처음에 뭔가 했어요. 얼음이니까 너무 신기해.
11: 와. 쏘보라. 와. 아, 또 저러고. 아, 밖에도 얼음 끓어. 아, 또 저러네.
12: 저는 이게 일을 하면서도 엄청 즐거워요. 제가 힘이 닿는 때까지 한번 하고 싶어요.
2: 남한강을 품고 있는 충청북도 단양군. 전국에 소문난 아름다운 명소는 물론 그 땅에서 잘 자란 마늘이 특산품으로 유명한 고장이죠. 더운 여름에도 단양 마늘이 인기라는데요.
13: 여기 마늘 하나요?
14: 네. 사장님, 마늘 두 개요.
2: 요즘 사람들이 찾는 마늘은 바로 이것. 이 특별한 마늘의 재료는 바로 얼음.
15: 문 열자마자 문 닫을 때까지 얼음만 계속 쓰고 있습니다.
2: 사용하는 얼음 양만큼이나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제빙기. 곱게 간 얼음이 소복히 쌓이고 마늘 준비를 마치면 등장하는 틀입니다.
15: 이 모양이 이제 단양의 시그니처 마늘 모양이 나오는 틀입니다.
2: 간 얼음을 틀에 채워 마늘 모양을 만들고 각종 제철 과일을 사용해 마늘 속을 채워줍니다. 다시 한번 간 얼음을 덮어주면 단양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특별한 마늘이 완성됩니다.
15: 피디님, 이건 무슨 마늘인지 아세요?
16: 단양 마늘이요?
15: 단양 마늘 아니고 화이트 초콜릿입니다.
2: 보현 씨는 지역 특산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고 그렇게 얼음을 변신시킨 것이 단양 마늘을 꼭 닮은 마늘 빙수입니다.
15: 아무래도 단양이 관광 지역이다 보니까 관광하고 오시는 분들이 좀 더 특별하게 새롭게 좀 차별화된 뭔가가 없을까 고민 끝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0: 우리 민성 도와주세요. 부서져 얘들아. 그래서 가위랑 같이 먹으면 더 시원하게 먹을 수 있어.
1: 여름에 인기가 좋은 단양의 마늘입니다. 또 다른 틀을 보여주는 보현 씨.
2: 이거는 단양 8경 중에 제1경 도담삼봉을 표현한 틀입니다.
1: 단양의 명소 도담삼봉. 높이가 다른 세 개의 봉우리를 세밀하게 표현해낸 것은 물론 도담삼봉의 정자까지 직접 구현해냈습니다.
2: 포인트는 정자죠. 또 정자도 구현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왔고
1: 얼음을 이용한 단양 팔경의 새로운 변신 도담삼봉 빙수입니다.
3: 어떻게 모양이 비슷한가요?
4: 네, 예, 비슷하죠.
5: 비슷한 게 아니고 완전 똑같아요. 처음 봤어요 이런 거.
6: 너무 아까운데.
7: 짠.
3: 와.
7: 이렇게 딱 이렇게 끓고.
6: 와, 시원하고 시원하고 달콤하고 정말 맛있네요. 여름이 다 날아갈 것 같아요.
1: 차디찬 얼음, 그 변신의 끝은 어디일까요?
8: 네, 오늘 저희가 약한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다보다 여기가 더 시원하고 재밌어요.
9: 상담할듯이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코팅으로 쉽게 눌러붙지 않고 다양한 여론에 사용 가능한 세라믹 IG 압력솥 3리터 증정.
10: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11: 그럼요. 당연하죠.
10: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11: 당연히 지급되죠.
10: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11: 보장되나? 네, 제 건 보장해줘요.
10: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11: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네, 해줘요.
10: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11: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제 건 다 해주는데.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10: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11: 어머머, 8회?
10: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11: 우와, 대단하네.
10: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12: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0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약간 저렇게 멋있게 오래된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3: 와, 우와, 우와.
2: 왜 안 되지? 나는?
4: 아, 이거 미신이야, 이거 미신이야.
2: 어느 방향에서 놓고 찍든지 그냥 영화 속 한 장면이 되는. 이 맛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4: 잠깐만요, 나 못 갈 것 같아요.
2: 감동적이다, 그냥 좀. 미치겠네. 와, 장관이다, 진짜. 여기는 진짜 와봐야 된다.
5: 세상에, 이런 마을이 다 있었네요. 너른 들판 사이 발길 닿는 곳마다 평화롭습니다.
6: 진도 그래.
2: 하나만 먹어봐도 돼요?
5: 노지 딸기. 오랜만이에요.
4: 와! 우와!
2: 와, 진짜 달다. 이거는 정말 달다.
7: 마음이 딱히 법인선이어서 볼스카 두스카 푸스나 이래 태어난 시대지요.
5: 유럽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 속에 뜨거운 불 앞에서 치즈를 만듭니다.
4: 오! 오, 눈매, 와!
2: 야, 여기 화생방 같아, 화생방. 와, 진짜 여기는. 후. I hope going home.
5: 눈물 나게 좋은 풍경도 볼 수 있죠.
2: 우와, 여기는 진짜 와봐야 된다.
5: 소란스러웠던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지는 곳. 여기는 폴란드입니다. 오랜만에 가는 유럽 여행이라 더 설레었습니다. 거대한 대륙 너머 러시아와 유럽 사이의 폴란드. 파리나 런던보다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13시간이나 걸렸어요. 수도 바르샤바에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서울처럼 크고 넓은 강이 가로지르는 바르샤바. 강변의 작은 어촌마을이었는데 16세기 수도가 된 후 발전하기 시작해 산업혁명 시대에는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아서 북쪽의 파리라고 불렀대요. 폴란드는 처음이라 기대가 컸습니다.
8: 세계 테마기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인이자 배우 김진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저희 뭐 어머님도 좋아하시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다들 너무 좋아하셔서 여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셨고 한편으로 걱정도 많이 하셨어요. 거기는 전문가만 나가는 게 아니냐고 하셔서 그동안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셨는데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 폴란드 역사와 문화는 좀 낯설지만 그만큼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도시 여기저기 숨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8: 우와. 바르샤바의 상징입니다. 지구문트 3세 기둥입니다, 여러분.
5: 높이 22m 꼭대기엔 청동상이 있습니다. 왼손엔 십자가, 오른손엔 칼을 든 지구문트 3세. 모스크바까지 영토를 넓히고 수도를 바르샤바로 옮긴 국왕입니다.
8: 이거네, 이거.
2: 와, 이 총알 자국들. 이 기둥이 원래 이제 기둥인데 그 전쟁 때 파괴가 된 거죠. 그래서 저 지금 보시는 기둥은 재건이 된 거고 기념으로 뒀네요. 잊지 말자라는 의미겠죠.
5: 1939년 9월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나치 독일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바르샤바 시민들이 봉기했지만 수류탄과 화염방사기로 진압, 도시는 초토화됐습니다. 인구의 5분의 1이 사망한 비극적인 전쟁. 2차 대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2: 이렇게 부서졌어. 와, 끔찍하다. 1945년도에. 근데 이렇게 다시 재건을 한 거예요. 와.
5: 도시의 85%가 파괴된 바르샤바. 폐허가 된 도시를 복원하기 위해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남겨진 설계도와 사진, 그림을 동원해 벽돌 한 장까지 되살렸고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됐습니다.
2: 왕궁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성금을 걷는 모습이에요. 보니까 이 부서진 잔해를 갖다가 모금통으로 쓰셨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IMF며 뭐며 되게 힘들 때 우리나라 국민성도 대단한 것 같아요. 막 성금 모으고 금 모으기 하고.
5: 전쟁으로 파괴된 시계탑 안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성금을 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발벗고 나선 이들은 역시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1866년 처음 운행을 시작한 트램도 전쟁 후에 재건된 것입니다.
6: 되게 유명한 로컬 시장이 있는데 트램을 한번 타고 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난 한 번도 안 타봤거든. 진짜 그거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
5: 바르샤바의 트램은 25개 이상의 노선으로 도시 구석구석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티켓을 사면 지하철과 버스까지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데 75분짜리 티켓이 1,800원입니다.
2: 버스와 지하철의 중간 느낌.
5: 새벽 5시부터 심야까지 운행되기 때문에 바르샤바 시민들에게 아주 요긴한 교통수단이라고 합니다.
2: 걸어다니면서 보는 경치하고 또 트램에서 보는 경치는 완전히 다르네요.
5: 벽돌 한 장 한 장 시민의 힘으로 쌓아 올린 도시. 바르샤바의 풍경은 그래서 더욱 특별합니다.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시절에 생긴 미로프스카 시장. 신선한 농산물을 싸게 파는 곳입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2: 저는 시장 분위기 너무 좋아요. 저는 그 어디 뭐 일 때문에 지방 가도 꼭 시장 한 번씩 둘러보고 반찬가게 가봐요. 우와, 우리 반찬가게랑 비슷해요.
5: 폴란드 사람은 뭘 먹나 봤더니 돈가스 비슷한 것도 있고 양념해서 구운 감자와 훈제 햄도 팔고 있었어요.
2: 일단 뭐 좀 여쭤봐도 되나요? 도착하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9: 프라이샤핀슈랍.
2: 25년 동안? 우와. 뭐가 제일 잘 팔려요?
9: 최고의 빈세? 다. 프로듀쿠예메 wszystko na miejscu, jedzenie. Od różnego rodzaju polskich kartaczy, pyzy, naleśniki, różnego rodzaju zupy, nie?

0: 커피 믹스.
1: 마츠나.
2: 마츠나.
3: 이거 선물.
2: 프레젯.
3: 프레젯.
2: 커피.
3: 코리아 커피. 야, 코리아 스낵. 트레디셔널 스낵.
4: 좋은 분들을 만나면 감사드리고 싶어서 가방에 잔뜩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과일이 엄청 싸더라고요. 폴란드의 대표적인 여름 과일은 딸기. 7월부터 노지 딸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5: 14조티 한국 돈으로 5,600원 정도.
6: 와, 싸다.
4: 딸기 1kg에 5,600원. 우리나라 3분의 1 가격입니다. 체리도 절반 가격이에요.
7: 샌더브리 체리
6: 하프키로.
4: 알이 굵고 정말 싱싱했습니다. 이렇게 한 봉지에 6,000원. 싸죠?
6: 와, 근데 때깔 봐.
4: 와, 모형처럼 붉고 탐스러웠습니다.
8: 되게 약간 검붉은 색이네요. 그죠? 빨간 색이 아니고.
6: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달다. 스마츠나. 땡큐. 스마츠나. 스마츠나. 아하. 땡큐. 스마츠나.
9: 폴란드 오면은 과일은 사서 드셔야겠다. 남는 거다, 진짜 이거.
4: 여름 폴란드는 달콤한 맛입니다. 시장 한켠에 눈길을 끄는 곳이 있었어요. 전쟁의 흔적입니다. 당시 민간인이 있던 시장까지 총탄이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8: 이렇게 아픔이 있는 곳인데 저렇게 이제 활기가 넘치는 시장이 돼서 또 생활하시는 거 보니까 아, 또 뭐 마음이 참 이상하네요. 네. 그래도 어쨌든 이런 아픔을 딛고 행복하게들 사시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네.
4: 참혹했던 전쟁을 겪으면서 폴란드인들은 더 단단하고 강해졌습니다. 비극적인 상황 속에 상처받은 이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바로 음악. 음악은 폴란드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8: 얼마 동안이나 연주하셨어요?
10: 두 그라미우스. 네, 두 달라타 그람. Ja grałem w cyrkach we Francji, w Niemczech. Grałem na puzonie, na trombonę. Trombonę.
8: A trombonę
10: haszyło. Wypadek samochodowy i skończyłem karierę w cyrkach i na ulicy wylądowałem za kordonem i gram na kordonie teraz.
8: 건강하시고 연주 오래오래 해주세요.
10: Dziękuję wzajemnie, wzajemnie.
8: Do widzenia.
10: Do widzenia. Do widzenia.
4: 음악에 대한 특별한 사랑은 도시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버튼을 누르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데요.
8: 이 의자가 바로 쇼팽의 의자입니다. 바로 저방에 있는 쇼팽의 의자. 폴란드의 자랑 쇼팽의 의자. 이곳에서 누구나 무료로 앉아서 이렇게 쇼팽의 노래를 감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4: 쇼팽의 고향이 폴란드라는 사실을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바르샤바에서 태어나 7살의 폴란드 춘곡인 폴로네즈를 작곡해 신동 소리를 듣던 쇼팽. 그의 인생은 비극적이었습니다.
8: 자, 여기가 성십자가 교회입니다. 쇼팽의 심장이 여기에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4: 20살, 음악 유학을 떠난 쇼팽은 러시아 압제에 저항하는 봉기가 일어나자 고향 땅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8: 파리에서 생애 마지막을 보내게 됐는데, 근데 이제 본인의 누나에게 내가 죽거든. 몸이 곧게 못 가더래. 내 심장만큼 곡국에 묻어다오고 해서 누나가 주치의를 데리고 파리로 가서 심장을 척추해서

0: 심장을 가지고 와서 쇼팽이 젊은 시절에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던 이 성십자가 교회에 이렇게 안치를 하게 된 겁니다.
1: 그의 유언대로 심장은 고향에 묻혔지만 2차 대전의 소용돌이 속에 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성당이 파괴되고 독일군이 쇼팽의 심장을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주게 되는데요. 39살의 나이에 숨을 거둔 쇼팽. 그는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고 조국의 독립을 염원했습니다. 그의 바람대로 부친 많은 세월을 딛고 다시 일어선 폴란드. 우리의 역사와 닮아 있어 가슴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끝도 없이 너른 들판이 이어집니다. 강대국들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죠.
2: 우리나라는 3분의 2가 산악지형이잖아요. 그래서 산을 좋게 쉽게 볼 수 있는데 이거 폴란드는 반대입니다. 국토의 90%가 거의 이제 평원이에요. 어딜 가나 이렇게 시원하게 뻥 뚫려 있습니다.
1: 평원 한가운데 아주 독특하게 생긴 마을이 있습니다. 큰 길을 가운데다 두고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 옆으로 초록빛 양탄자 같은 밭이 이어집니다. 6천 명이 사는 마을이래요. 왜 이런 모양일까? 그 사연이 궁금했습니다.
3: 맞습니다. 뭐 좀 여쭤보려고요.
4: 되게 특이하게 마을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고 뒤로 이렇게 땅이 넓은 땅이 있는데 이 어떻게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5: 자니까 ale tutaj jak są opady większe to tu idzie to i koło tego zamieszkali ludzie. Od dawna nasza wieś ma 700 lat. Gospodarstwa były większe, ale przedtem były duże, ale była bieda, musieli podzielić między swoje dzieci i tak i dlatego takie cieniutkie paski się porobiły, to tak bardziej ładnie wygląda.
4: 그러면 혹시 이 뒤쪽에 농지에서는 뭐 어떤 농사를 짓고 계세요?
5: No i truskawki też Słoszowa jest znana z truskawek.
4: Thank you. Do widzenia.
5: Do widzenia, do widzenia.
4: 저쪽에 딸기 농장 있다니까 그쪽으로 한번 가보죠.
1: 어디를 가든 지평선이 보입니다. 폴란드라는 말도 평지의 사람들이란 뜻이래요. 탁 트인 풍경이 시원하지만 이래서 전쟁을 많이 겪었구나 생각하니 좀 안타까웠습니다. 딸기 수확이 한창이었어요.
4: 진도브레. 와, 뭘 가득 들고 오시네. 와, 이거 뭐예요? 딸기. 딸기, 이거 지금 막 따신 거예요?
6: Tak, z tym, że to jest z młodych truskawek, niewyścielanych słomą. Dlatego są takie ubłocone od deszczu, od wody. Chociaż czasami są chętni na takie niemyte.
4: 기계로 못하고 사람이 다 이렇게 따야 되나 봐요?
6: Tak. Nie ma maszyn do truskawek.
4: 와,
6: do zbioru truskawek maszyn ja nie znam.
4: 대단하다. 뭐 제가 같이 좀 이렇게 한번 따볼 수 있을까요?
6: 네, jasne.
4: 아,
6: pod warunkiem, że pan kim umie zbierać.
7: 딸기 있는.
8: Załóżmy, że oto.
4: 아, 여기가 있구나.
8: Ty te dwie.
4: 아, 여기 있나, 이거?
8: 네. Ja te dwie.
1: 이 더운 날, 뙤약볕에 허리를 숙이고 딸기 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첫 수확이라는데 아주 잘 익었네요.
4: 조금 못생겼어요. 울퉁불퉁하게 생기긴 했어요, 애들이. 노지에서 키운 딸기라 우리는 이런 거 울퉁불퉁하지 않잖아요. 너무 정말 딸기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는 딸기 이렇게 생겼고 야생에서 자랐으니까 또 그만큼 또 어떤 에너지도 많이 여기 응축이 돼 있을 것 같고 몸에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먹어봐도 돼요?
6: Nie powinien, bo są brudne.
1: 와, 저 색깔 좀 보세요. 맛보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4: 와! 와!

0: 오, 와 진짜 달다. 이거는 정말 달다.
1: Tym się właśnie chlubimy, że te nasze się rozpływają w ustach, że tak powiem. No i mamy takie powiedzenie, że polskie truskawki są najlepsze na świecie, a słoszowskie w Polsce.
0: 한국 딸기하고 좀 다르게 혀 안쪽 끝쪽에 신맛이 싹 느껴지는 근데 기분 나쁜 신맛이 아니고 단맛이랑 되게 상큼한 신맛이 살짝 이렇게 돌아요. 너 너무 맛있는데?
2: 딸기 향이 진하고 새콤달콤한 맛이에요. 폴란드의 여름은 햇살이 뜨겁지만 비가 적게 내려서 노지 과일이 달고 맛있답니다. 수확한 딸기는 직판장에서 팔고 있어요.
1: 또 mamy taki sklepik do sprzedaży bezpośredniej klientom. A tutaj jest to, że truskawka prosto z pola, pierwszej świeżości.
0: Ale... A, jakieś zbierane da paszyny, one, dalgi, bądź ani go.
1: Zasada jest taka, że tutaj.
2: Tomato, blueberry, dalgi, da, 직접 키우셨대요.
0: Kuptokil, kadaga, bumenun, mak, iro, ke, panen, zipter, itzanayo, mak, saga, do palgo, chame, do palgo, mok, kuziok, ku, nungsam, muldul, do palgo, grunde, koron, kagin, go, gateo, bonika.
2: 지나가는 길에 들르는 운전자도 있지만 딸기철에 일부러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3: Zawsze kiedy jestem po drodze do swoich rodziców, do swojej rodzinnej miejscowości, zawsze się zatrzymuję i kupuję.
2: 딸기밭이 보이면 집에 다 왔구나 싶어 반가우시대요.
0: 덕분에 오늘 경치도 좋은 곳에서 아주 좋은 체험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갑니다.
1: 요즘에 있으면 딱 삶아. Też trochę egzotyki zobaczymy. Dzięki serdeczne.
0: Dziękuję. No. Do widzenia.
1: Do widzenia. Nie wiem jak po waszemu, po naszym do widzenia.
4: Anio mi kaseo.
1: Anio mi kaseo.
0: O, thank you. 안녕히 계세요. Do widzenia.
2: 폴란드의 여름은 온통 초록빛입니다. 이 땅이 이렇게 푸르른 건 여기저기 혈관처럼 뻗어있는 물길 때문인데요. 물 맑기로 소문난 마을을 찾았습니다.
0: 여기는 굉장히 산세가 좋고요. 그리고 수자원이 풍부해서 양식업을 하기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전 중세시대부터 왕에게 올리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2: 근처에 민물고기를 키우는 양식장이 있어요. 폴란드에서 꽤 유명한 곳입니다.
5: 진드브레.
6: 진다브레.
5: 와,
6: 헬로, 헬로, 헬로,
5: 헬로, 헬로, 헬로,
6: 헬로,
5: 진다브레.
7: 체인 아메.
8: 또 jest mój syn Mikołaj.
9: Jest mam na imię Filip Kądziołka i od 25 lat zajmuję się hodowlą pstrąga w tym obiekcie.
0: 송어. 와. 여기 어디 근데 지금 여기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송어를?
9: Poproszę cię o to wiaderko.
0: Tak. 아. 아, 이게 먹이구나. 송어. 양식할 때
9: 따지에스.
0: 와, 근데 벌써 물고기들이 네. 이 통만 보고도 와요. 시커멓게 있어요. 막 몰려왔어 지금 벌써.
2: 어른 팔뚝만한 녀석들이에요.
0: 얘들아 밥 먹자. 자, 우와. 보이시죠? 우와, 좀 더. 우와.
2: 2년 넘게 키웠다는데. 얼마나 잘 먹고 잘 자랐는지 힘이 엄청납니다.
0: 아니 근데 왜 이 지역에서 이 송어를 키우게 되셨는지.
9: Ale jednak jest to kraina niezwykła, bo jest praktycznie niezmieniona przez człowieka. Woda, która pływa, płynie do nas do gospodarstwa, pochodzi właśnie z tego parku.
2: 송어는 찬물에서 잘 크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넣어주고 산 밑이라 서늘하기 때문에 잔병 없이 잘 자란답니다. 여기서 키운 송어는 주로 호텔과 고급 식당에 들어가는데요.
0: 아, 저쪽으로 옮기시는 거구나. 아.
2: 출하 전에 흙 냄새를 없애기 위해 다른 수조에 넣습니다.
9: Mr. Kim,
0: you try? 아, 네, 그래요? 제가 해봐요? 오케이.
2: 제가 사장님과 체형도 비슷하고 또 힘쓰는 일은 자신 있거든요.
0: 가자! 많이 가자!

0: 많이 가자, 많이 가자, 많이 가자, 많이 들어가자, 많이 들어가자, 많이 들어가자.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어떻게 가요, 저로? 여기서 저쪽을 어떻게 가나요? 잠깐만요, 나 못 갈 것 같아요. 자,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와, 우와, 이걸 어떻게 옮겨요? 너무 무거워요. 잠깐만요, 난 욕심을 좀 비워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오케이. 이것도 힘들어, 이것도 힘들어, 이것도 힘들어.
1: 무겁기도 하지만 외나무 다리에 길이 좁아서 균형 잡기가 힘들었어요.
0: 와,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와, 진짜, 와, strongman.
2: Very strong, fisherman. Wow.
0: Thank you.
1: 여름에는 더워서 송어 움직임이 둔하다는데 여긴 아주 팔팔합니다.
0: 와, 와.
2: The rainbow trout.
0: 어, 와, 무지개 빛깔. 무지개 송어라서.
2: 딱.
1: 몸통에 무지갯빛 띠가 있어서 무지개 송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일반 송어보다 성장이 빨라서 요즘 많이 키운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송어는 보통 회로 먹잖아요. 폴란드 사람들은 어떻게 먹는지 궁금했습니다. 뗄감을 준비하는 걸 보니 바베큐를 하시려나 봐요.
0: 얘는 무슨 나무인가요?
3: 뭐 스테이플라스
4: 스투타. 아, 여기 산에 있는 스테이플라스
3: 스투타.
4: 이게 bardziej kaloryczne od drzewa takiego iglastego. Ma mniej substancji takich garbników, substancji powodujących, że na przykład mięso byłoby miało gorzki posmak.
1: 너도 밤나무 불향이 좋아서 고기나 치즈 구울 때 많이 쓴답니다.
3: 이거다 장차트.
1: 송어 구이할 때 꼭 필요한 허브가 있는데 정원에서 키우고 계셨어요. 미나리과의 식물입니다.
0: 어? 오, 너무 향기 좋다. 와, 이거 뭐야?
4: Użyjemy tego do ryby. 어. Jako przyprawy.
3: 룹칙, czyli magi inaczej. Magi.
4: Prawda?
3: Śmiało.
4: Z rybami. 왠지 미 스페인 인 스마.
0: 오, 센데? 오, 오, 너무 써.
4: 아, 멋스네.
0: 우와.
5: 약간 쓴 맛도 좀 오긴 하는데 원래 몸에 좋은 약이 쓰다고 잘 하잖아요.
1: 우리의 쑥갓이나 미나리처럼 생선 요리에 꼭 들어간다는 러비지. 특히 동유럽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는데 비린내를 잡아주고 풍미를 좋게 합니다. 다진 마늘도 듬뿍 넣어줍니다.
4: Oczywiście ląduje do rybki.
0: 와, 드디어 올라간다. 와.
1: 손님이 오면 자신이 키운 송어를 맛있게 요리해서 대접하는 게 낙이라 이런 장비를 다 맞춤 제작하셨대요. 폴란드 속담 중에 마음으로 가는 길은 위장에 있다는 말이 있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맛있는 음식만한 게 없다는 뜻인데 저는 이미 사장님과 한 마음입니다.
0: Very good, very good. 와우.
1: 빨리 먹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은근한 불에서 연기를 쐬며 익혀야 풍미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0: 드디어.
5: 와, 이게, 와, 생선 향이랑 진짜 훈제 향이 섞여서 나네, 진짜.
1: 새콤한 타르타르 소스를 찍어 먹으라고 주셨어요. 느끼하다 싶으면 피클 한 입 먹고요.
4: 네, 시청감을 써도 skórę.
5: 껍질을 먼저.
4: 아, oczywiście. Jeżeli lubimy skórę, to oczywiście.
5: 아, 아무것도 찍지 말고.
4: 자.
5: 껍질은 아무것도 찍지 말고. 그냥.
4: 프로보이.
1: 훈제 향에 배워서 바삭바삭한 게 맛있었어요.
5: 와, 비린내 같은 거 전혀 없고 보니까 껍질도 너무 맛있다. 다음에 이제 생선. 야, 이게 너무
4: 고소해요.
1: 송어는 먹는 사료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데 흰살 송어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5: 와, 이건 너무 맛있다. 이건 진짜, 와, 말도 안 돼. 너무 담백하고 고소하고 기름기가 쫙 빠지니까 너무 맛있다. 와.
2: A szczególnie w naszym regionie robi się bardzo dużo destylatów.
4: To jest destylat z pomarańczy.
6: Powiedzmy, że my jesteśmy w Polsce i że każde jedzenie w Polsce się przepija, oczywiście.
5: O, 향이. O, 너무 좋다, 향.
4: To jest delikatne.
6: Wasze zdrowie.
1: 40도가 넘는 독주인데 생선 요리와 잘 어울렸어요.
5: 아, 여기 이쪽 방 한 칸 주시면은 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4: Spotkasz jeszcze wiele miejsc, w których chciałbyś zamieszkać.
5: 아, 여기서 살지 말라는 얘기네요.
6: Bardzo dziękuję.
2: Fajnie.
6: Thank you.
1: 여름날 복다리 마듯 좋은 음식 잘 먹었습니다.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 슬로바키아와 국경을 맞댄 타트라 산맥을 찾아갑니다. 바람에 나붓기듯 폴랑폴랑 떠나는 폴란드 여행. 끝도 없이 이어지던 평원이 끝나고 하늘과 땅이 맞닿을 듯 가까워집니다. 폴란드 최고봉을 품고 있는 타트라 산맥. 어느새 초록은 짙어지고 바람이 시원합니다.
7: 아, 여기는 타트라 산맥,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의 경계가 되는 타트라 산맥에 있는 타트라 국립공원입니다. 지금 위에 이 타트라 국립공원 꼭대기에 가면은 멋진 호수가 있다고 그래서 가고 있어요.
1: 여름철 최고 기온이 25도를 넘지 않아 폴란드인들이 찾는 여름 피서지입니다.
7: 야, 아주 규모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멋진 폭포가 있어요.
1: 햇살이 뜨거워서 보기만 해도 시원했습니다. 산을 보기 힘든 폴란드에서 이런 풍경도 참 귀하죠.
7: 민주그래. 아. 타트라 국립공원이 폴란드 분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공원인가요?
8: 아, bardzo
9: znane miejsce. Ja,
8: tak. Bardzo kultowe miejsce.
9: Bardzo dużo osób tutaj przyjeżdża. Droga jest piękna. My mamy super pogodę dzisiaj, jest naprawdę rewelacyjnie.
7: Dziękuję.
8: Dziękuję bardzo.
7: Do widzenia.
8: Do widzenia, dziękuję.
7: Bye.
1: 올여름 유럽을 덮친 이상기온으로 이곳 날씨도 생각보다 더웠습니다. 여행자들이 계곡물에 잠시 열기를 식혀보는데요. 설산에서 흘러내린 차가운 물입니다.
5: 오, 차. 우와. 오, 시원해. 아, 정신난다. 아, 너무 시원해, 진짜. 정말 완전 냉수인데 그 우리 사우나 냉탕 들어가는 정도의 기분이에요.
1: 아, 개운하다. 더위를 식히고 다시 산에 오릅니다. 가족끼리 온 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여기 분들은 아무리 힘든 곳이라도 아이들과 같이 여행을 한답니다.
7: 진도래. 진도래. 와, 이렇게 아기들하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8: Tak, tak, razem z dziećmi. Pierwszy raz nasz wypad całą ekipą, bo do tej pory przychodziliśmy tylko...
7: Aj, 힘드실 텐데 이렇게 애기까지 데리고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8: Jest okropnie ciężko.
7: 당연히 힘들지.
8: Chcieliśmy po prostu z nimi pójść, pokazać im, zdawaliśmy sobie sprawę i zdajemy sobie sprawę, że jest po prostu ciężko, męcząco, dlatego też dla nich są wózki, ale te widoki są piękne i po prostu warte tego wysiłku.
7: Do widzenia.
2: Do widzenia.
7: Bye. Do widzenia.
8: Bye.
7: To jest mama, papa, jest siła.
1: 유모차 끌고 3시간을 올라가신대요. 높은 산을 보기 힘든 폴란드에서 이런 풍경 돈 주고도 못 사죠.
7: 우와,
1: 모두의 발길이 향하는 곳은 모르스키의 오코 호수. 바다의 눈이라는 뜻인데 정말 바다처럼 깊고 푸릅니다. 한여름에도 녹지 않고 희끗희끗하게 남아있는 만년설. 어떤 시간을 지나온 걸까 생각하니 어느새 마음이 호수처럼 고요하고 잠잠해졌습니다.
10: 타트라 국립공원 안에는 또 몇 개의 호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호수고 이게 빙하호수예요. 와, 왜 그렇게 막 힘들게들 막 유모차를 밀고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를 올라오시는지 알겠어요. 여기 와보니까 여기는 진짜 와봐야 된다. 와.
1: 아주 오래전부터 이 호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1908년에 지어진 산장이 그 명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힘들게 산에 오른 사람들이 꼭 먹고 가는 음식이 있는데 달콤한 애플파이입니다.
11: W Polsce jest taki zwyczaj, że jak jesteśmy w górach, w schronisku, to naturalnym jest zjeść szarlotkę.
1: 유럽에서 사과를 가장 많이 키우는 나라가 폴란드래요. 새콤한 맛이 특징이라 잼이나 파이를 만들면 더 맛있답니다.
10: 사실 뒤를 바라보고 먹었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여러분들께 저 배경을 보여드리면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 힘들게 올라와서 그런지 단 걸 먹으니까 기운이 납니다. 와,
10: 달콤함과 시나몬 향이 같이 너무 잘 어울리고요. 이거 가시기 전에 커피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1: 제 평생 소원이 커피 광고 모델인데 어떻게 얼추 비슷한 분위기가 나나요? 누가 와도 멋진 그림이 되는 곳 타트라 산맥입니다. 폴란드 남부와 슬로바키아 국경에 걸쳐있는 타트라 산맥은 동유럽의 알프스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산세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나무가 크기 힘든 고산지대는 여름이면 풀이 무성하게 자라 양들의 천국이 됩니다.
12: 와, 장관이다 진짜. 이게 뭔 말이야 이게.
1: 매년 4월 말이 되면 수많은 양떼가 산위로 올라옵니다. 눈이 녹은 초지에서 신선한 풀을 먹으며 여름을 보내는데요.
12: 이야, 와, 다 들어갔다 이제. 우와.
1: 녀석들을 불러 모으는 이유는 젖을 짜기 위해서입니다. 하루에 두 번 아침 저녁으로 차교를 하는데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일입니다.
12: 이거 반가우실 분들 많겠다. 이거 우리 어릴 때 플란다스의 개라는 만화에서 그 마차 안에 실려 있던 우유통이에요. 똑같이 생겼어. 와. 어? 너 파트라슈냐? 파트라슈. 랄랄라 랄랄라 랄라라라 랄라라라. 아니야?
1: 덕분에 추억 여행 좀 했습니다.
12: 젠도모레.
13: 젠더브레. 안녕하세요.
12: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양이 전체가 한 몇 마리 정도 돼요? 600마리. 와. 근데 진짜 빨리 자신다. 지금 나랑 인터뷰하면서 그냥 하셔. 이렇게 보고 안 보고도 그냥 하시네요?
14: 나 굉장히 좀 이쁘다고.
15: 남이 좀 이제 뭐, 구합자스도 이때 왜 니?
12: 이렇게 숙일 수가 없으니까. 아.
1: 문을 열어주면 덥고 답답한지 불이 나게 나갑니다. 여름에도 서늘한 곳인데, 올해는 그렇지가 않대요. 양젖도 많이 줄었답니다. 10월까지 여름 초원에 있는 동안 부지런히 젖을 짜서 치즈를 만드신대요. 양치기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0: 따라가 봤습니다. 오두막 뒤편에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치즈를 만들기 전 땔감부터 준비하시는데요.
1: 이거 무슨 나무예요, 혹시?
2: 묵. 리시아스.
3: 요만큼만 들어가도 되네?
1: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2: 딱. 아. 그래, 거기서 그랬냐, 너 뽑을 바지. 일단 무드나이 나서와시 바츠프가 오나마오 보나 주지시다.
0: 폴란드 남부 산악지대에 사는 고랄족의 여름집입니다. 10월까지 여기 살면서 양떼를 돌보고 불을 피워 치즈를 만드신대요.
4: 오! 오, 너무 매워. 와! 오! 너무 매워요. 와, 여기서 바로 여기서 불을 떼갖고. 오, 야, 괜찮으세요?
2: 예, 프리드베 차이.
4: 야, 여기, 어우, 나 연기가 꽉 찼어요, 지금. 어우, 그리고 눈이 너무.
3: 잠깐, 죄송한데, 나 좀 나가 있을게요.
4: 어우, 여기. 오케이. 야, 오케이. 여기 화생방 같아, 화생방. 와, 진짜 여기는.
2: 우와. Everything okay?
4: 어, no, no okay.
2: No okay.
4: 와, 와, 와, no okay. 어, I hope going home.
3: 너무.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시지? 진짜 신기하다. 처음부터 이랬어요? 처음에는 눈 많이 매우셨죠?
2: 스포츠는 그다. 다른
3: 좀 다르게 만드는 편안한 방법이 있을 텐데 저렇게 막 연기를 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2: 너무 섬시웠을 기분이지. 너무 그래 버스처럼. 버스처럼 시웠을 기분이죠.
0: 장작에 불을 붙이고 한 시간쯤 지나자 오두막 안이 뿌연 연기로 가득 찹니다. 생치즈를 만든 다음 뜨거운 불 앞에서 모양을 잡는데 우유나 염소젖이 아닌 양젖으로 만들어야 진짜 고랄족 전통 치즈라고 합니다. 방추형으로 만든 치즈에 나무틀을 끼워 모양을 찍어요.
3: 모양이 나왔네.
0: 이 더위에 불 앞에서 한참을 고생해 만든 치즈입니다. 전 연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3: 아, 앉으니까 낫네요. 아니, 그걸 얘기를 좀 해주시지. 앉으면 좀 덜 맵다고.
2: 저거 뭐 뿜어봐니?
3: 야, 이것도 또 알아서 하라고. 에.
4: 이거 가지고 어디 가신다.
0: 국경이 없던 시절 타트라 산맥에 흩어져 살던 고랄족은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이렇게 음식 문화도 독특한데요.
2: 다라스과음도 사랑기. 워다솔로.
4: 소금물. 소금물에 담아 놓으시느냐. 이건 왜 여기다 담가야 돼요?
2: 무조건 왜 어습기 들어있어 왔느니 이제 벌써 막고 봐요. 바이샤시들이 고진의 사람한테 죄송 이번에 수정이나 부탁 이 있던 부시의 좀 노구리도 변세요.
0: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남았습니다. 연기가 모이는 지붕 아래 치즈를 올려두고 훈연시키는 건데요. 너도 밤나무 특유의 부드러운 향이 배어 독특한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모양도 맛도 독특한 고랄족의 오스치팩 치즈.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어져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상차려 주셨네.
3: 야.
0: 오스치팩 치즈는 잼과 함께 먹어야 맛있대요.
3: 아, 여기에다가 잼을 얹어서
4: 빵 위에
5: 크랜베리.

0: 치즈 고소함하고 그 훈연 향이, 그 나무 훈연 향이 진짜 쫙 들어와요. 바늘 갈르면 안에서 팥이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 생긴 거는 없습니다.
1: 치즈를 빼고 남은 유청으로 만든 건데 목동들이 물처럼 마시던 음료라고 합니다.
2: 오, 약간 신맛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요거트 음료와 그 떠먹는 요거트의 딱 중간 정도. 와, 이거 너무 맛있네요, 진짜.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3: 뭘 이렇게까지 하시나 했는데, 한번 맛을 보니까 이 맛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하나쯤 있어야 되잖아요. 맵고 쓴 세월을 견디고 지켜낸 고랄족의 전통, 타트라 산맥의 빛나는 유산입니다.

0: Bobby?
1: Yeah. Thank you.
2: Sugar.
3: 감동적이라 그냥 좀
0: 왜 눈물이지?
4: 상담을 요구해 가볍고 튼튼한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로 상담만 받아도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딥이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5: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5: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5: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5: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5: 네, 됩니다.
1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5: 됩니다.
13: 1인실에 입원해도?
5: 됩니다.
14: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5: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5: 돼요.
1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5: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5: 물론 됩니다.
13: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상담 완료 시 가입, 결제 아닙니다. 초경량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DB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5: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5: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5: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5: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5: 네, 됩니다.
1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0: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2: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원류씨, 가입, 결제 아닙니다. 초경량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8: 이어서 뽀롱뽀롱 뽀로로가 방송됩니다.
9: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봇 제트.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초월 프로젝트! 기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0: 요술 이불.
1: 모두 잠든 밤. 뽀로로네 집에 아직 불이 켜져 있네요.
2: 알라딘이? 공주님에게 말했습니다. 공주님, 제 손을 잡으세요. 알라딘과 공주님이 양탄자 위에 올라탔습니다. 알았어. 요술 양탄자가 별이 가득한 밤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크롱이 꿈을 꾸었네요. 어? 크롱의 이불이 움직여요. 크롱은 또 꿈을 꾸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0: 되지. 그럼 안 자고 밖에서 뭐 해?
1: 빠야야! 크랑! 크랑! 크랑! 크랑!
0: 그 이불이 요술 이불이라고?
1: 크랑!
0: 아닌 것 같은데.
1: 크랑!
0: 그럼 너 이불에 오줌 싸서 몰래 가지고 나온 건 아니야?
1: 크랑! 크랑!
0: 어디 오줌이 있나 볼까? 아하, 오줌은 없네.
1: 크랑, 크랑.
0: 혹시 너도 하늘을 날 수 있어?
1: 크랑.
2: 뽀로로와 크롱이 이불을 타고 하늘을 날고 있어요.
0: 벌써 내리는 거야?
1: 크랑크랑!
0: 그래, 조금만 더 놀자. 어? 제발.
2: 이불은 뽀로로와 크롱을 태우고 먼 숲으로 날아갔습니다.
0: 앞이 안 보여.
1: 크랑크랑!
2: 저런, 이불이 찢어졌어요.
1: 크랑크랑.
0: 괜찮아? 이불이 찢어져서 못 나나 봐.
1: 크랑크랑.
0: 그래, 우리가 꿰매줄게. 그럼 날 수 있을지도 몰라. 어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이 어느 쪽이지? 어두워서 길을 잘 모르겠어.
1: 크랑! 크랑, 크랑!
0: 어? 그래! 일단 저기서 잠깐 쉬자.
1: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0: 크롱, 뭐해?
1: 크랑, 크랑!
0: 우와! 예쁜 실이네. 이걸로 이불을 꿰매주자.
1: 크랑, 크랑.
2: 뽀로로와 크롱은 실을 따라서

0: 동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1: 어? 저건... 아, 바늘도 있으면 좋을 텐데.
2: 크랑!
1: 어? 저건 또 뭐지?
3: 다른 실이 필요한데.
1: 혹시 이거 네 거야?
3: 어?
1: 잠깐만. 이야!
3: 괜찮아?
1: 괜찮아.
3: 어?
1: 크랑.
3: 우와, 내 실. 고마워. 그런데 너희 누구야?
1: 난 뽀로로고. 얜 크롱이야. 크랑. 크랑. 크랑. 크랑. 아, 저기 어? 우리 이불이 찢어졌는데 혹시 바늘이랑 실 좀 빌려줄 수 있어? 크랑. 크랑.
3: 당연하지.
1: 정말 고마워.
3: 뭘, 너희도 소중한 내 실을 찾아줬잖아.
0: 곰인형은 찢어진 이불을 꿰매기 시작했어요.
1: 우와!
3: 자, 다 됐다.
1: 어때? 이제 날 수 있겠어?
2: 크랑!
1: 우와, 잘 됐다.
3: 다행이야.
2: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3: 고맙긴.
1: 정말 고마워. 우린 이만 가볼게. 크랑.
3: 어, 벌써 가려고?
2: 크랑.
1: 어, 맞다. 우리를 도와주느라 네 걸 못 만들었네.
2: 크랑. 어.
1: 그래, 이번엔 우리가 널 도와줄게.
3: 우와, 정말 고마워.
0: 뽀로로와 크롱은 열심히 곰인형의 솜니불을 만들었어요.
3: 고마워.
1: 짜잔, 다 됐어.
3: 우와, 정말 멋지다.
1: 다행이다.
2: 크랑. 크랑.
1: 그래, 이제 집에 가자.
2: 크랑. 크랑.
3: 잘 가. 또 놀러 와.
1: 안녕. 크랑. 크랑.
0: 뽀로로와 크롱이 요술 이불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1: 요술 이불아, 고마워.
2: 크랑. 크랑.
1: 이제 자자, 크롱.
4: 아직 자고 있었구나.
5: 어서 일어나.
6: 낚시하러 가기로 했잖아.
5: 맞아.
1: 아, 참, 그랬었지.
2: 크랑? 크랑? 크랑? 빨라야. 연돌잎꽃 크랑? 크랑?
1: 우와, 다시 깨끗해졌네.
5: 역시 요술 이불이야.
7: 무슨 말이야?
1: 어? 크롱 이불은 요술 이불이야. 어젯밤엔 하늘을 날았어.
2: 크랑.
6: 말도 안 돼. 이불이 어떻게 날아?
1: 아니야, 정말 크롱이랑 나를 태우고 날았다니까.
2: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6: 에이, 요술 이불 무슨.
1: 진짜라니까. 이불아, 빨리 날아봐.
2: 크랑. 크랑.
5: 아휴, 둘 다 잠이 덜 깼나 봐.
1: 이불아, 자고 있니?
2: 크랑. 크랑.
0: 뽀로로와 크롱은 정말 꿈을 꾼 걸까요?
1: 이불아, 일어나 봐, 제발.

0: 이어서 모두 함께 부순우가 방송됩니다.
1: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봇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이어서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Z가 방송됩니다.
1: 잘 지내자 친구야. 꾸러기 물고기. 아 귀여워. 배고프지? 먹이줄까? 숨차? 자아산소? 요리조리 헤엄치는 꾸러기 물고기.

0: 다시 한번 최종 결전!
1: 케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2: 메가시티 지하의 마그마 움직임을 당장 확인해봐야겠네.
1: 알겠어요.
2: 저 정도 에너지라면 메가시티 전체를 불태울 수도 있어.
1: 얘들아, 들리니?
0: 새로운 마그마 X라고요?
3: 정말로 케이가 탈출하더라도 했단 말이에요?
0: 말도 안 돼요. 거기서 어떻게 탈출을.
4: 내가 말했잖아. 정말 마그마 X일 거라고. 내 말은 무시하고 코딱지나 날리더니.
0: 으이그, 넌 지금 그게 중요하냐?
5: 그만해. 애들도 아니고 정말. 그럼 이제 일렉트로와 아이스걸이 K의 부하였다는 건 확실해졌네요.
2: 그래. 그러니 화재는 소방대에게 맡기고 마그마 X를 찾으러 이동해라. 마리 팀장, 위치를 알려주게.
1: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 메가시티의 CCTV 전체가 해킹을 당했어요. 방송망까지 전부 다요.
2: 뭐라고? 그렇다면 추적 불가란 말인가? 이건 대체...
0: 뭐야? 이 불길한 화면은...
6: 신사숙녀 여러분, 지진과 불꽃놀이는 즐거우셨나요?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을 뿐. 지금부터 마그마 X님의 위대한 쇼가 시작됩니다. 채널 고정.
0: 마그마 X!
1: 쌍둥이 빌딩에서 실시간 방송 중이에요.
7: 하이어 로보, 와서 증명해라. 너희들에게 메가시티를 지킬 힘이 있다는 것을. 서두르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메가시티는 불바다가 될 테니까.
2: 스스로 위치를 알려주다니.
1: 분명 함정일 거예요. 그래도 대원들을 보내야 할까요?
2: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은 이상 보낼 수밖에 없네. 하이어 로보 출동이다! 네!
3: 레스큐 Z 합류 완료!
8: 상황은 들었어! 전속력으로 가자!

0: 여기서부터는 초대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단다. 누가 초대장을 갖고 왔는지 한번 볼까? 움직일 수가 없어.
1: 우린 두고 어서 마그마 X에게 가. 두 사람은 내가 지킬게. 탄탄 액션.
0: 오호, 드디어 한번 상대해보겠네.
1: 젠세이, 그럼 여길 부탁할게. 걱정 마, 저 냉동인간을 산산히 부숴줄 테니까 어서 가.
0: 뭐? 냉동인간? 날 부순다고? 그게 어디 쉬울 줄 아니? 그럼 어디 한번 대결해보자고.
1: 얼마든지.
0: 야!
2: 그럼 모두 조심해. 이제야 오는군.
1: 이카로스 액션! 피닉스 액션! 사람들의 생명으로 협박하다니 용서할 수 없어!
2: 왜 화를 내지? 화가 나는 건 이쪽이다.
1: 뭐라는 거야?
2: 너희들이 입고 있는 슈트는 원래 세상을 바꿀 힘이었다. 그걸 가지고 고작 불이나 끄고 있다니.
3: 고작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야.
2: 한두 사람

0: 공을 구해봤자 인간은 또 같은 실수를 하고 또 불을 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세상은 바뀌지 않아. 하지만 이 쉴트로 압도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더 큰 피해를, 전쟁까지 막을 수 있어.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던 한 광대는 전쟁으로 손을 잃었지. 세계 무대를 제패하던 유망한 스케이트 선수는 다리를 잃었고.
1: 일렉트로와 아이스걸을 말하는 건가?
0: 그래. 하지만 나의 마그마 더블 X가 군사 무기로 채택되는 순간 압도적인 공포 앞에 누구도 전쟁을 시작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야.
2: 말도 안 돼. 눈앞에 사람도 외면하면서 무슨 평화를 만든다는 거야?
0: 아니지. 너희들이야말로 눈앞에 한 사람에게 매달리느라 폭력에 짓밟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잖아. 아니라면 증명해봐라. 다시 한번 나를 막아봐. 아!
3: 레디 액션! 파이어 로봇 녀석들 요리조리 잘 도피하네요.
2: 내가 저 무기를 부숴볼게. 아!
0: 내게 닿을 수나 있을 것 같으랴?
3: 세나를
0: 어림없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들이군.
4: 엄마, 저게 뭐야?
5: 새로 나온 영화인가?
6: 오, 특수 효과 엄청난데? 이거 쌍둥이 빌딩에서 찍은 거 아니야?
7: 언제 찍는지 알았으면 우리도 가봤을 텐데.
8: 마그마 더블 X의 위력이 대단하긴 하군. 하지만 방송망을 해킹해가면서까지 영상을 내보내는 이유가 뭐지?
5: 알아냈어요. 이건 마그마 더블 X의 위력을 보여주는 쇼케이스예요.
8: 쇼케이스? 누구에게 말인가?
5: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군수업체, 그리고 군사조직들이에요.
8: 뭐라고? 케이, 자네가 진정.
9: 케이님, 기쁜 소식입니다. 슈트를 사겠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요.
0: 그래야지.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자만이 내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3: 그럴 일은 없어!
2: 허큘리스 액션 드론건!
10: 이카루스 액션 드론건!
3: 피닉스 액션 드론건!
9: 그건 분명 마그마 X는 온도가 떨어지면 약해졌지?
2: 맞아! 모두 발사!
0: 어림없지. 실망스럽군. 내가 약점을 보완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된다. 결국 증명하지 못했군. 가져가서 제대로 사용해주마.
6: 어떻게 된 거야?
0: 원래 내가 만든 것들이다. 코드만 알아내면 이 정도는 쉽지. 첫 번째 무대로는 충분한 것 같군. 일렉트로.
9: 그럼 두 번째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3: 신사숙녀 여러분, 한 시간 뒤 메가시티 지하의 마그마층이 폭발합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화산이 되어서 도로도 빌딩도 여러분의 집도 전부 녹아내리겠죠? 그럼 잘해봐요.
6: 진짜 실감나는데?
7: 생방송이었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세수나 좀 하고 나올걸.
6: 난 양치 좀 할걸 그랬나?
3: 영화같죠? 못 믿으시겠죠? 그럼 믿게 해드리죠. 지진 한방.
6: 진짠가 봐.
0: 맨몸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 나의 승리다, 다이얼 로봇.
9: 이렇게 끝낼 순 없어.
2: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걸.

0: 무서운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친구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공반장의 소름 돋는 미션.
2: 안녕 얘들아, 난 베티야.
3: 안녕.
2: 내가 만든 최신 공포 게임인 어둠의 성 3탄을 소개하게 돼서 정말 기뻐.
3: 우와, 완전 재밌어 보이는데.
2: 이번에는 특별히 출시 기념 파티를 루마니아의 오래된 성에서 열기로 했어. 게임 속에 들어온 기분을 느낄 준비 됐어?
3: 그럼 당연하지.
4: 나도 준비됐어. 야호.

0: 드디어 도착했어.
1: 여기가 바로 어둠의 성 3탄 출시 기념 파티가 열리는 성이라는 거지?
2: 진짜 근사하다. 그나저나 맥스가 공포게임을 이렇게 좋아하는 줄은 몰랐지 뭐야.
1: 파티 때문에 우리를 루마니아까지 데리고 올 줄 누가 알았겠어.
0: 이런 파티는 평생 한 번 오기도 힘드니까.
1: 그건 그래. 이왕 왔으니까 재밌게 놀자. 어?
2: 어?
1: 어?
2: 어? 어? 어? 뭐지? 어? 어? 어? 어?
3: 미안해. 많이 놀랐어?
0: 우와! 베티 맞지? 어둠의 성 게임 시리즈를 만든 세계적인 천재 프로그래머잖아. 난 이 팬이야.
1: 만나서 반가워, 베티.
3: 물츠 마스크. 슈퍼윙스가 내 파티에 와주다니 영광이야.
4: 파티에 참가하려면 모두 분장을 해야 해. 우와! 이거 받아.
0: 이건 어둠의 성 2탄에 나온 검은 고양이 신사 의상이잖아. 진짜 멋있다. 고마워.
3: 그럼 이제 파티를 본격적으로 즐겨볼까? 우와.
2: 저 괴물들 모두 분장한 사람들이야? 꼭 진짜 같아.
3: 그래, 맞아. 게임 팬들이 어둠의 성 시리즈에 나온 괴물들로 분장한 거야.
0: 우와, 진짜 최고다. 나 이렇게 멋진 어? 파티는 처음이야.
3: 그럼 얘들아, 파티 재밌게 즐겨.
5: 잠깐, 아리랑 거기잖아. 맥스도 있네?
3: 우와!
5: 호기, 아리!
1: 공방장?
2: 여기서 뭐 하는 거야?
5: 아치! 아, 그냥 재채기했어. 아, 여긴 웬일이야?
2: 파티에 초대받아서 왔어. 설마 너도 파티에...
5: 아니야, 난 지금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야. 실은 말이야, 근처 마을 사람들한테 제보를 받았거든.
1: 제보라고?
5: 그래, 이 성 안에 진짜 괴물이 돌아다닌대.
2: 말도 안 돼. 세상에 진짜 괴물이 어딨다고 그래.
5: 경찰은 작은 단서도 그냥 넘겨서는 안 돼. 제보에 따르면 요즘 이 성에서 이상한 불빛이 보이고 정체물의 소리도 자주 들린다고 해.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0: 이렇게 신날 수가. 최고의 파티야.
5: 맥스는 마음껏 즐기게 두고, 허기, 아리, 임무 수행하는 거 좀 도와줄래?
1: 어?
5: 괜찮아. 먼저 이 무서운 의상부터 벗자고. 어서 따라와.
1: 여기 진짜 으스스하다.
2: 그러게, 좀 무섭네.
5: 아, 난 나처럼 용감한 경찰한텐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야?
1: 어? 왜 그래? 아무도 없는데.
5: 아, 맞아. 내가 좀 착각했나 봐. 아, 신경 쓰지 마. 야! 저 창문 보여?
2: 그냥 바람 때문이야. 안 그래?
5: 아, 그럼 물론이지. 나도 잘 알지. 난 경찰이니까 확실히 하려는 것뿐이야.
1: 잠깐, 저게 뭐지?
5: 나타났다! 괴물이 나타났어! 괴물이다! 어서 도망쳐!
2: 공방장 기다려!
6: 어? 우리가 진짜 괴물이라고 생각한 거야?

0: 여긴 어디지? 도와줘!
1: 이 벽이! 다들 괜찮아?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성 안에 숨겨져 있던 비밀의 방에 갇힌 것 같은데?
0: 아, 그럼 이제 어떡하지?
1: 괜찮아, 본반장? 아까부터 계속 불안해 보이는데.
0: 사실은 난 무서운 건 진짜 못 참는다고. 공포 게임도 싫고 으스스한 성도 싫고 괴물도 진짜 싫다고.
1: 정말이야?
0: 그래, 전부 연기한 거였어.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말이야. 난 경찰이니까 용감해야 하잖아.
2: 봉반장, 누구나 다 무서운 게 있어.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라고.
1: 그래, 맞아. 그리고 다 같이 있으면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어.
0: 아리, 거기? 고마워.
1: 어? 어? 잠깐, 무슨 소리지?
2: 어? 오, 안 돼!
0: 왜 이렇게 시끄럽지? 무슨 일이야? 야! 세상에! 거기! 아리! 아리! 나도 도울게!
2: 봉반장! 드디어 깨어났구나! 같이 당기자! 그냥 폐업 장치가 달린 장난감이었네.
1: 너희가 자랑스러워. 무서운데도 날 도우러 와줬잖아.
0: 경찰 비행기로서 당연한 일이지 뭐. 근데 장난감 치고는 너무 강했어. 대체 누가 만든 거지?
3: 얘들아!
2: 어떻게 된 거야?
3: 벤티!
1: 이 갑옷은 뭐야? 조립하다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2: 파티에서 깜짝 이벤트로 쓰려고 준비한 거야. 친구랑 같이 열심히 만들었지. 그 친구의 AI는 엄청나. 근데 왜 이렇게 됐지?
3: 친구라고?
2: 그래, 신작 게임 만드는 것도 도와줬어. AI 덕분에 엄청 똑똑하거든.
4: 안녕, 슈퍼윙스. 아주 오랜만이지?
1: 골든보이? 또 네가 꾸민 일이었어?
2: 내가 말한 친구야!
1: 뭐?
4: 우리 순진하고 잘 속는 친구 벤티도 같이 있었네. 방금까진 예고편이었어. 진짜는 지금부터라고. 게임 시작!

0: 여기는... 어둠의 성 3탄 미션? 유령의 성에서 탈출하라?
1: 이런... 얘들아, 이거 내가 만들...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 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2: 호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1: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3: 기가빌더 변신!
1: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4: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5: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6: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7: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누아.
8: 있어! 외계인 있다고!
9: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10: 알고 싶지 않아!
9: 죽을 무서운 걸
11: 이제 써내야 할 시간이다.
12: 뇌를 바꿀
13: 도대체 예술이 뭔데?

0: 나오미.
1: 네, 주인님.
2: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나오미.
1: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2: 똑똑한 AI 로봇 나오미. 1&1.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자, 저기요.

0: 여러분들 안녕.
1: 오 지아 안녕.
2: 어? 지아 태권도복 입고 왔냐?
3: 멋지다. 오늘 태권도 가는 날이구나.
0: 응. 근데 그냥 태권도 안 가고 여기서 너희들이랑 계속 놀려고. 어때?
4: 지아 또 왜 저러는 거야? 지아가 태권도를 가야 우리가 여기서 잠을 자지.
3: 그러니까 지아 원래 태권도 좋아하는데 오늘은 안 가고 싶은가 봐.
2: 무슨 일이 있나? 근데 지아 노란띠구나. 노란띠 다음은 무슨 띠야?
0: 초록띠.
5: 그래? 아니 그럼 열심히 해서 빨리 초록띠 따야지.
3: 그러게. 초록띠는 언제 따?
0: 사실 초록띠 심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야.
5: 와! 아, 그러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빨리 준비해서 초록띠 따러 가야지.
0: 근데 나 초록띠 못 딸 것 같아.
5: 어?
3: 그게 무슨 말이야?
2: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
5: 뭐?
0: 아니 실은.
6: 자 다들 준비하고.
7: 나 얼마 전에 태권도장에서 발차기 연습을 했는데.
6: 아 잘했어. 자 다음 지아 준비.
0: 아이.
6: 자 시작.
5: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친구들이 깔깔깔깔 이렇게 웃은 거 보면 좀 웃기게 넘어졌나 보다. 어떻게 넘어진 거야? 태권 아이코 아이코 이렇게?
3: 아 아니면 어머나 이렇게 넘어졌어?
2: 아니면
3: 하지 마.
5: 디디 넌 하지 마. 넘어지면 혼자서 못 일어나잖아.
2: 저기요, 나 혼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아니 근데 그 발차기 연습하다가 실수로 넘어진 거랑 초록띠 따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0: 상관 있거든. 응? 나 넘어진 후부터 마음이 요만하게 쪼그라들어서 줄넘기만 해도 계속 걸리고. 품사도 자꾸 틀려.
3: 아~ 그럼 지아 마음이 이만큼 다시 커질 수 있게 우리가 지아 연습을 도와주자.
2: 그래.
8: 자 지아 선수 씩씩하게 태극 1점 시작.
3: 얍.
9: 와 파이팅.
0: 뭐지? 다음 동작이 뭐더라?
3: 자, 괜찮아. 발차기부터 연습하자. 하!
2: 호!
3: 지아, 자신 있게 발차기 시작! 하!
0: 아이! 나 못하겠어. 자꾸 그때 넘어졌던 게 생각나.
3: 지아야.
5: 어떡해. 아, 지아 저러다가 진짜 초록띠 못 따는 거 아니야?
3: 그러니까. 넘어졌던 기억 머릿속에서 싹 다 지우면 좋은데.
2: 기억을 싹? 아하! 깜빡별? 깜빡 요정 오호리.

0: 짝짝짝 요정 오랜만이야.
1: 그러게. 어? 지혜도 안녕?
2: 안녕. 근데 정말 안 좋은 기억들 다 깜빡별로 보낼 수 있어?
1: 에이, 그럼. 딩동댕 요정들의 안 좋은 기억도 다 깜빡별로 가져갔는걸?
0: 맞아.
2: 너희들도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었어? 무슨 기억인데?
3: 생각이 안 나. 그 기억들 다 깜빡별로 보내버렸으니까.
1: 맞아. 너희들 혹시 기억 되찾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돌려줄게.
0: 오, 정말?
4: 아, 그럼 나 그 기억 다시 되돌려줘. 아이, 깜빡별로 보냈던 기억 어떤 건지 궁금해졌어.
1: 나도. 정말? 진짜? 돌려줘도 괜찮겠어?
0: 괜찮아.
1: 좋아. 그럼 딩딩동동 댕댕의 기억.

0: 누구 기억부터 돌려줄까?
1: 내 기억부터 돌려줘.
0: 좋아. 잊어버렸던 기억 다시 띵띵이기로.
2: 딩딩이 늦잠 자네? 딩딩아! 일어나!
1: 놀래라.
2: 일어나! 일어나! 딩딩이 또 이불에 오줌.
1: 이럴 수가! 꿈에 화장실 가서 쉬었는데 그게 이거... 그런 적이 있었지.
2: 전날 밤에 딩딩이가 수박 엄청 먹고 잤잖아. 그래서 실수했지 뭐.
0: 딩딩아, 어떻게 이 기억 다시 깜빡불로 가져갈까?
1: 아니 괜찮아. 그땐 너무 창피했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다들 뭐 이불에 오줌 한 번씩은 싸잖아요. 안 그래?
3: 난 안 그래.
2: 나도.
4: 난 그래.
1: 예!
2: 자, 이제 나 깜빡별 요정 내 기억도 다시 줄래?
0: 좋아. 잊어버렸던 기억 다시 동동이에게로.
5: 행복해. 다음에 다시 만나자. 행복아.
1: 맞아. 그때 동동이가 키우던 햄스터가 죽어서 동동이가 엄청 슬퍼했잖아.
2: 그래.

0: 이렇게 입고 있었네. 내가 햄버기 많이 예뻐했었는데.
1: 동동아, 슬픈 기억 다시 깜빡불로 가져갈까? 아니, 아니.
2: 잘 간직할래. 우리 햄버기 무지개 다리 너머에서 잘 지낼 거라 믿으니까.
1: 좋아. 자, 그럼 이제 댕댕이 차례. 잊어버렸던 기억 다시 댕댕이에게로.
2: 네, 할머니 감사해요. 네.
3: 아, 동동아 너 뭐해?
2: 짠, 이거 봐라. 우리 할머니가 내 얼굴 그려주셨다.
3: 우와, 너네 할머니 그리 진짜 잘 그리신다.
2: 그치? 이거 일주일 내내 그리셨대.
3: 뭐? 일주일이나 걸렸어? 미안, 내가 실수로. 그만.
2: 괜찮아. 우리 할머니가 일주일 내내 정성스럽게 그려주신 그림이지만 그게 괜찮아.
3: 아, 이런 말썽쟁이 댕댕이. 아우,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2: 아, 괜찮아.
1: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3: 다시 생각하니까 너무 괴롭다.
1: 아, 댕댕아, 나 진짜 괜찮아. 그림 할머니가 다시 멋지게 그려주셨어. 어떻게 댕댕아, 다시 깜빡불로 보내?
3: 아니, 나 그 기억 가지고 있을래. 그래야 앞으로 더더 조심해서 행동하지.
1: 좋아. 아, 댕동댕 요정들, 앞으로 잊고 싶은 기억이 생기면 언제든 깜빡불로 보내줘.

0: 깜빡. 예!
1: 자, 그럼 나는 다시 깜빡벌로 돌아갈까 하는데.
2: 잠깐!
1: 그냥 가면 어떡해. 지하 기억 깜빡벌로 가져가야지.
3: 아! 아, 깜빡 유정. 깜빡!
1: 지하야! 이 구슬에 손을 얹어봐. 그리고 눈을 감고 잊고 싶은 기억을 떠올려봐. 자, 그럼 지아가 잊고 싶었던 기억을 깜빡벌로.
4: 잠깐!
3: 깜짝이야. 나 이 기억 깜빡벌로 보내지 않을래.
4: 에이?
2: 아니, 지아야 갑자기 왜?
3: 유정들도 예전에 너무 부끄러웠던 일, 너무 슬펐던 일. 지금은 괜찮아졌잖아.
1: 맞아. 그땐 너무 힘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많이 괜찮아졌어.
3: 그럼 나도 태권도장에서 부끄러웠던 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2: 그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맞다. 나 그때 꽈당 하고 넘어졌었지. 까르륵 까르륵 하면서 막 웃게 될걸.
1: 맞아.
5: 그럼 지아, 오늘 용기 내서 초록빛 따러 가는 거야?
3: 나 잘할 수 있을까?
2: 그럼 지아는 잘할 수 있어!
1: 실수해도 괜찮아. 도전하는 용기가 멋있는 거니까.
0: 맞아!

0: 고마워요, 요정들. 나 내일은 초록진액으로 다시 올게.
1: 하, 지하 최고다!
2: 파이팅!
0: 파이팅! 나 간다. 안녕!
2: 안녕! 파이팅!
1: 파이팅! 지하 할 수 있다!
2: 할 수 있다!
3: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4: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봇 Z!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초월 프로젝트! 기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

0: 오늘은 홍지레빗 퀴즈펜션 가는 날.
1: 나도 탈래.
0: 조심조심. 내가 먼저야. 차례차례 배가 있는 홍지레빗 퀴즈펜션.
1: 재밌었다.
0: 홍지레빗 퀴즈캠핑.
1: 와, 재밌었다.
0: 홍지레빗 행복한 요리집 원앤원.
2: 얜 집없어?
3: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주.

0: 이름이 자음봇이야? 가슴에서 레이저빔도 나가면 멋지겠다.
1: 오, 좋다 좋아.
0: 레이저빔! 이번엔 내 차례!
1: 주먹 로켓 발사!
2: 나도 로봇 갖고 싶다. 아, 저도 로봇 하나 사주세요.
3: 아이도 아니고 로봇은 무슨.
2: 아이만 로봇 가지고 놀란 법 있나? 아, 대장님.
3: 어, 그렇게 갖고 싶다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4: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3: 아주 근사한 로봇을 선물해 주지. 시옷, 아, 릴, 살, 이응, 아, 아, 니은, 아, 나, 디귿, 아, 다, 살아나다.
4: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손 씻고 오자. 그래!
5: 지금 막 한글이 파괴되었어. 파괴된 글자는 리을과 비읍이 들어간 글자. 한글 용사 아이야, 어서 글자를 찾으세요.
6: 아이야!
7: 자마 모마, 천지가 한글을 파괴했어.
6: 또요?
8: 이번에 파괴한 글자는 리을과 비읍이 들어가.
9: 리을과 비읍이면 리본!
10: 리본 머리핀은 괜찮은 것 같은데?
9: 아! 림보!
8: 아! 막대기를 걸쳐놓고 춤추면서 그 밑을 통과하는 림보!

0: 림보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1: 그럼 뭘까? 어? 내 자음봇! 자음봇이 없어졌어! 어?
2: 자음봇?
1: 네! 자음이 로봇인데 손 씻으러 가기 전에 여기 뒀었는데? 어디 갔지? 응? 잠깐! 로봇! 천지가 파괴한 글자! 로봇 아닐까?
3: 내가 투시 능력으로 찾아볼게! 지연! 로봇 찾기 투시! 어디에도 로봇은 없어.
0: 역시 오늘 파괴된 글자 로봇이 틀림없어.
1: 이 천지, 내 자음봇을 어떻게 한 거야?
4: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로봇 글자를 찾자. 그럼 자음봇을 찾을 수 있을 거야.

0: 로봇이 살아나다니 역시 천지 대장님 최고.
1: 이왕이면 큰 게 좋겠지. 어? 거대하다. 로봇이 거대하다.

0: 내 말을 따라야 한다.
1: 우와, 로봇이 엄청 커졌어. 내 자음부, 자음부.
0: 이제 자음부가 아니라 개벽붓이거든.
1: 아니야, 어서 내 자음붓을 내놔요.
2: 감히 자음이 로봇을 빼앗다니, 각오해라. 뿅망치로 지진타!
0: 개벽붓 막아!

0: 거대한 로봇을 이길 수 있을까?
1: 부메랑! 야! 하! 하!
2: 태극봉! 초! 강력! 회오리! 초강력 회오리도 통하지 않아!
0: 개벽! 멋진 무기도 있으니까 사용해보는 게 어때?
3: 아하, 그렇지. 이야, 레이저 빔 발사!

0: 자음아, 모음아, 괜찮니?
1: 네.
2: 이번엔 주먹 로켓 발사!
3: 이용사, 아용사!
2: 주먹 로켓이 폭파했어!
4: 주먹 로켓은 계속 나오니까 걱정 마.
1: 내 로봇이 날 공격하다니. 내가 자원봇을 조종하면 좋을 텐데. 진짜 우리가 조종하면 좋은데.
3: 조종? 오, 좋은 생각이야. 자마 모마 마법진을 펼쳐줘.
5: 아하! 네, 아용사님.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3: 지읒 오 조.
0: 지읒 오 이응 종.
3: 조종. 로봇을 조종하다.
5: 자음봇, 네 이름은 자음봇이야. 돌아와.
2: 에? 뭐지?
1: 네. 로봇은 이제 우리가 조작할 수 있지.
5: 자음봇, 이리 와.
2: 대덕호, 왜 나를 봐? 저기, 쟤네를 봐!
5: 레이저빔 발사!
1: 잘했어, 다음번.
6: 자, 그럼 한글을 찾아볼까?
7: 나 한글!
3: 나머진 내가 쓸게. 흥! 뿅망치로 오! 한 번 더! 뿅망치로 오!
0: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1: 네!
5: 니은이 오를 만나 로, 기읍이 오와 시옷을 만나 봇! 로, 봇!
1: 자음봇이 다시 돌아와서 다행이야.
5: 맞아.
2: 오, 자음봇. 야, 멋지다. 근데 자음봇 말고 또 무슨 로봇이 있을까요?
5: 청소하는 로봇?
1: 저번에 요리하는 로봇도 봤어요.
2: 맞아, 맞아. 그렇게 사람을 대신해서 다양한 일을 하는 기계장치를 다 로봇이라고 하는 거야.
5: 아하. 그럼 내 대신 숙제 주는 로봇 있으면 좋겠다.
2: 뭐야? 예!
1: 레이저 어미! 레이저
2: 어미! 레이저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5: 로봇!
2: 로봇!

태풍을 일으킨 천지. 바다 위에 만들어진 비바람이 엄청 커지는 걸 태풍이라고 하지. 태풍이 휘몰아치면 모두 벌벌 떨게 될 거야.

0: 그럼 이제 태풍을 일으켜볼까? 으악! 이응, 이, 린, 일, 이응, 으, 으, 히읍, 이, 히, 기급, 아, 자, 일으키다. 태풍을 일으키다!
1: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2: 아휴, 갑자기 웬 바람이? 버텨야 해! 뭐 잡을 거 없나?

0: 대왕님!
1: 한글용사 아이야, 어서 가서 파괴된 글자를 찾으세요.
2: 네, 네 대왕님.
1: 오늘 파괴된 글자는 티읕과 피읕이 들어간 글자입니다.
3: 바람이 엄청 심해.
4: 갑작스럽게 발생한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집 밖으로는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3: 무서워.
5: 차마 모마, 괜찮니?
3: 네.
6: 그런데 창문은 닫은 거야?
3: 창문요? 아, 네.
6: 가서 확인해 볼게. 태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 태풍이 올 때는 집안의 창문을 모두 닫고 되도록 창문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해.
7: 맞아. 그래야 창문이 깨져도 다치지 않아.
3: 아, 그렇구나.
6: 태풍. 원래는 태평양 바다 위에서 발생해서 거센 비바람과 함께 올라오지. 그런데 이번엔 갑자기 태풍이 발생했어.
3: 어? 설마 천지가 한글을 파괴해서?
5: 맞아.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티읕과 피읕이 들어간 글자, 태풍이야.
3: 천지 정말,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태풍 글자를 찾아요.
7: 그래, 어서 출동하자.
3: 네! 자음, 모음, 변신!
5: 어서 글자를 찾아보자.
3: 네. 저기 티읕하고 피읕이 있어요. 투표함?
7: 아, 반장 선거할 때 투표해봤지?
6: 선거할 때 후보 이름을 써서 표를 내는 걸 투표라고 해. 저건 투표야.
3: 어? 저기도 티읕피읕이 있어.
5: 어? 비바람이 태풍 모양으로 돌고 있어. 저기에 태풍 글자가 숨어 있을 거야.
8: 딩동댕. 그치만 글자는 못 찾을걸.
9: 태풍을 더 거세게 만들어주마. 거세지다. 태풍이 거세지다.
3: 날아갈 것 같아.
5: 자음아, 내 손 잡아. 이곳에서 벗어나야 해.
6: 모마.
7: 여긴 안전한 것 같아.
5: 아니야. 태풍이 빠르게 거세지고 있어. 이제 곧 한글 세계 전체가 태풍에 휩싸이게 될 거야.
3: 어떡해.
9: 이런 바람 속에서 절대 글자를 찾을 수 없지.
8: 천지대장님!
9: 개벽!
8: 내 손 절대 놓지 마세요! 제발요!
9: 걱정하지 마! 절대 놓지 않을 테니!

0: 천지를 향해. 한글 세계에 이제 안전한 곳은 없어. 이대로는 글자도 찾을 수가 없어.
1: 안전한 곳이 있어.
0: 정말? 그게 어디지?
1: 태풍의 눈.
0: 어? 태풍의 눈?
1: 태풍 가운데는 오히려 바람이 약하고 고요해. 그곳을 태풍의 눈이라고 하지.
2: 어서 태풍의 눈으로 가요.
1: 그런데 태풍의 눈으로 바로 이동하려면 한글 마법을 써야 해.
0: 좋아. 자마, 모마, 마법진을 펼쳐줘.
2: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니은, 우, 니은. 눈. 태풍의 눈.

0: 여기가 태풍의 눈? 정말 바람이 안 불어.
1: 여기서 글자를 찾아보자.
2: 좋아. 돌아와, 한글!
1: N은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3: 좋아.
1: 욕망치!
3: 태극봉! 합체!
4: 아와? 네가 맞나?
3: 에?
1: 우는 내가 쓸게. 끝. 샷. 뿅망치로 우.
2: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5: 네. 키읔이 애를 만나 태. 키읔이 우와 이응을 만나 풍. 태풍!
6: 파괴된 한글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7: 태풍이 불면 첫째, 절대 외출하지 않기!
5: 외출하지 않는다!
7: 집안에 있는 창문은 꼭 닫고 최대한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0: 창문은 닫고
8: 최대한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7: 그리고 혹시 정전될지 모르니까 이러한 손전등도 미리 꼭 준비해둬야 돼.
5: 아하! 손전등 준비하기!
7: 태풍이 올 때는 꼭 기억해둬.
5: 네, 할아버지!
7: 아하!
0: 손전등 준비하기.
7: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이어서 다이노스터 공룡 수호대가 방송됩니다.
1: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2: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카드를 두 장이나.
3: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2: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4: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뚱뚱 스킨 슈퍼잭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2: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 요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5: 로로 코딩 컴퓨터

0: 웨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1: 지구 대결전 다이노스터 대 백선터.
2: 이건 아니야.
3: 루시오
2: 받아야 해.
4: 나한테 맡겨.
1: 스테브 지프 다이노몬으로 다시.
4: 아슬아슬했네.
2: 루시오! 제민, 상태를 확인해줘.
5: 괜찮아. 퀀텀 에너지는 다 썼지만.
1: 백선트를 잡아야 해!
2: 루시오,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아직 움직이는 건 무리야.
4: 안 돼! 안 돼! 백스를 막아야 해!
2: 백스는 남극으로 가고 있어. 푸테라윙 없이는 쫓아가기 힘들어.
4: 푸테라윙을 고치려면 몇 시간은 걸릴 텐데?
5: 그 전에 백스한테 모든 게 넘어갈 거고!
6: 그럼 어떡하지?
1: 우리가 도착하기 전까지 백스를 상대해줄 사람이 있을 거야.

0: 아주 기쁨이 드디어 이곳에 다시 오다니.
1: 이거 놔! 몇 번을 말해! 안녕!
0: 빨리빨리 움직여. 박사 손을 인식시켜. 손 내리네.
1: 안 돼! 안 돼!
2: 노라 박사 확인. 승인 완료.
0: 좋아. 사들!

0: 드디어 여기까지 왔군, 백스. 오.
1: 아, 내가 기억하던 모습 그대로군. 아직 있을 줄 알았어. 지구의 마지막 퀀텀 코어. 처음 발견했을 땐 이게 뭔지도 몰랐었지. 이제 이것만 있으면 완성이야.
2: 이리와, 코를 집어넣자고.
3: 알겠어요, 대장.
2: 하나, 둘, 셋.
1: 얘 추억이 떠오르는군. 안 그래, 로라?
4: 제발 멈춰, 백스. 대체 무슨 일을 벌이는 거야?
1: 너무 화내지 마, 로라. 운이 좋은 줄 알라고. 이제 곧 역사상 가장 놀랍고 위대한 실험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테니 말이야. 시작해.
5: 퀀텀 제어 장치 작동 준비.
1: 드디어 하이퍼 퀀텀 터널을 열어서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재구성할 수 있게 됐어. 이제 자주무주는 모두 내 거야.
4: 다이노스터, 어디 있는 거야?
0: 네 뜻대로 되지 않을걸?
5: 준비.
1: 또 내 계획을 망치게 두진 않겠다.
0: 좋아, 한번 해보시지.
6: 나사를 조여주면 이제 끝났어.
3: 정말? 좋아, 그럼 출발.
6: 아직이야. 엔진부터 확인하고. 제발, 제발, 제발. 와! 됐다! 엔진 정상 작동 확인!
3: 야호!
7: 좋았어!
3: 내가 도와줄 거! 어서 가자!
0: 메타트론 X 합체작전 실시!
8: 메타트론 X 오남합체 시작!

0: 이렇게 고하는 내 거야! 메카 캐논 발사! 여전히 한심하구나, 테리나.
1: 테리나, 안 돼!
0: 좋아,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
2: 퀀텀 제어 장치 재가동.
1: 백스, 안 돼! 제발 멈춰!
0: 이제 거치고는 다이너스 하나가 됐다! 저 빛은 설마
3: 이제 다 끝났어 베!

0: 다이노소!
1: 정말 성가신 녀석들이군. 하지만 늦었어. 이미 제어 장치를 작동시켰거든.
2: 퀀텀 제어 장치 작동 시작.
3: 안 돼! 터널이 열리려고 해!
4: 다 끝났어. 이제 막을 수 없어.
5: 방법이 있을 거야.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
1: 메카 캐논 발사! 말했잖아. 이미 늦었다.
2: 하이퍼 퀀텀 캐논 개방.
6: 퀀텀 에너지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2: 3, 2, 1, 0.

0: 시키는 거지?
1: 좋았어. 어서 오렴. 내 메카다이노 군사들이여.

0: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1: 대체 저건 뭐지?

0: 우리가 진 거야. 다 끝났어.
1: 아니, 방법이 있을 거야. 어떻게든 찾아야 해.
2: 맞아, 절대 포기해선 안 돼.
3: 잠깐만, 저 위를 봐. 저게 뭐지?